지혜로 인해서 황신 마음을 닦아서 그 지혜를 닦으면 거기서 바른 믿음이 뿌리를 깊게 받게 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모든 그 의심, 중생 공연히 남을 의심하는 그러한 중심을 잃은 그런 의심의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구름이 온 누리를 윤택하게 할 때에 자연히 진심의 불이 다 꺼지는 것입니다. 지혜로 인해서 고해를 건너는 배를 삼고 바른 믿음을 인해서 보리에 들어가는 문을 삼고 깨달음에 들어가는 문을 삼고 자비로 인해서 깨달음의 집을 삼고 자비심을 항시 가져야 자비심이 그 마음에 떨어지지 아니해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집에 살 수가 있고 인욕, 큰 인욕을 해야 하거든. 참는 마음, 조그마한 일도 참을성이 없고 참는 마음이 없으면 백만사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는 인욕심을 가져야 그 인욕심으로서 열의 옷을 삼아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양력으로 1월 1일을 맞이해서 지나간 모든 재앙과 업으로 인한 모든 인연은 오늘부로 깨끗이 다 씻어 털어 없애버리고 새로운 마음, 성스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처님 제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새롭게 하루하루를 다져나가서 여러분은 크고 작은 소원을 모두 다 성취하시고 마침내는 태도를 성취해서 생사 해탈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장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한 분의 그 돈독한 신심으로 첫째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정 식구를 갖다가 정법으로 발심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친척과 일가와 이웃을 갖다가 또 이 정법문 중에 인도를 해서 정법을 믿는 사람으로 이 법계가 가득 차고 나아가서는 깨달은 사람으로 온 법계가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권고해서 정법을 믿게 하는 그 공덕은 오계를 파해도 가하다 이러한 표현도 하셨습니다. 살도음망 이 오계 이것은 불통참이라 해가지고 사바라이라 그런 건데 사람을 죽인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음행을 한다 사음 음행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은 사바라이 죄는 한 번 범하면 참회를 받지를 못해. 그런데 그러한 이 5개 10개 또 대승 보살 48경제 내지 3천위와 8만세행의 가장 그 많은 계율 가운데에 이 5개가 으뜸인데 그 5개를 범하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중대한 것인데 다른 사람을 권고하고 인도해서
또 그래가지고

정법을 믿겁게 하면 그 공덕은 오계를 파해도 가하다. 오계를 파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소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만 믿고 나만 하는 것도 중대하지만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인연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법을 믿어서 생사해탈을 하도록 하는 그 공덕이야말로 칠보로 84,000 탑을 조성한 공덕보다도 더 장하다 이것입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 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시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 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

0: 7일에 4,426번입니다.
1: BTN 부타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설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5: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 누굽니까?
2: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4: 지금도 이뻐요.
1: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2: 아유, 아닙니다.
1: 야, 진짜 너무 귀엽다.
2: 아, 그때 귀여웠는데.
1: 네.
2: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1: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2: 제가 해군에
0: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1: 네.
2: 저 재입대인데.
1: 다시 태어나도.
2: 네, 다시 태어나도. 네.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3: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5: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스람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리도 차제론의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하다 인간의 삶이여, 다르마를 수행하기에 얼마나 유리한가. 사람만 먹기는 어려우나 잃어버리기는 쉬우니 지금 미생의 의미,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세계와 중생은 무상하다. 특히나 사람의 수명은 물거품 같으니 내가 언제 죽어 시체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임종 때 내게 도움되는 것은 다르마뿐이니 부지런히 수행해야겠구나. 죽을 때는 자유가 없어 카르마가 나를 끌고 가리니 제가 지은 업대로 받는 법이라. 이제부터 불선업을 버리고 항상 선업 짓는 데 내 시간을 바쳐야겠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리라. 방금 외운 경문이 불자들은 매일 아침 혹은 때때로 하루에 최소한 6번 정도는 상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에 이제부터 불섭을 버리고 선업 짓는데 내 시간을 바쳐야겠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 매일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선업을 버리고 선업으로 전향해서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리라.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인드 스트림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문득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생멸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해서 심생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을 살펴볼 것 같으면 처음에 일어났던 생각을 사라지고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생각을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다음 생각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내가 가지고 가듯이 내 과거의 생각, 찰나 전에, 1초 전에, 1분 전에 생각을 영향을 받아서 또 지금 생각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속받는다, 마음이 상속된다. 그래서 불교용어로 심상속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루 종일 내 마음을 살펴볼 것 같으면 끊임없이 샘물에 물방울을 쏟듯이, 냇물이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뭔가 생각이 흘러갑니다. 아이고 배가 고프다, 밥 먹어야 되겠다, 숟가락 들었다가 놨고 화장실 가야지,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해도 그냥 괜찮은 겁니다. 그건 중립적인, 가치 판단 할 수 없는 생존에 필요한 무의식적인 마음의 흐름입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식적인 의도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대상 뭘 해야 되겠다, 목적을 가지고 일으킨 의도적인 마음, 의도적인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것이 바로 카르마 업이 되는데, 업이 된다 이 말은 습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을 좌우합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했는가 아니면 선하지 못하는 생각을 했는가. 이제 불교에서는 악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선악 이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선과 불선, 선하다 불선하다 이 두 가지인데, 선심 불선심 이것이 상속적으로 계속 가면은 힘이 생겨요. 마음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힘. 그래서 힘이 들어갔을 때는 선업 불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업 불선업. 일상생활에 의도적으로 나는 선업을 일으켜가지고 한 번 일으킨다고 된 게 아니고 계속 일으켜야 됩니다. 한 번 어쩌다가 부처님 말씀 생각하고 절에 가봐야지 했다가 그것이 문득 잊어버리고 세상 나와서 잊어버린다면
그 선업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약한 겁니다. 최소한 하루에 6번 생각하자 하는 것은 그 선업의 힘, 내 양심과 정의를 향하는 착하게 살자 하는 모든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자고 하는 그 의도를 일으켜서 계속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상속되는 힘을 우리한테 생겨가지고 그것이 선업의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봄비가 처마 밑에서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밑에 섬돌에 놓인 계단에 놓인 그 옛날에는 바위로 이렇게 놓았어요. 그걸 밟고 대청마루에 올라가고 그래 살았죠 우리가. 근데 그 물방울이 똑 떨어져가지고 섬돌에 무슨 흔적이나 남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수많은 세월 동안 계속 똑같은 자리에 물이 떨어지면은 바위가 홈이 파지고 바위가 갈라져요. 물이 뼈와 근육이 없지만은 바위도 깎고 바위도 굴리고 나중에는 산도 움직이면서 저 황하거나 낙동강 같이 거대한 삼각지도 만들기도 해요. 계속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계속 모이고 지속적으로 가면은 그것이 지형을 바꾸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내 한 생각을 목표와 방향을 정해서

계속 이어준다면 그것이 강력한 윌파워, 의지력이 돼서 자기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개인의 윌파워가 의지력이 모이면은 집단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불교는 세상을 너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바꾸어 너 삶도 바꾸고 지상도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부처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건데 이게 티벳의 운명을 바꾸고 티벳 사람들의 국민성을 바꾸고 세계사를 바꿨던 바로 그 한글의 불교 교화서 보리도 차제론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보리도 차제론 이렇게 하면은 론이 들어갔으니까 불교에서 경론 3장이 있죠. 경은 건강경, 천수경, 뭐 암경, 경전을 말씀하신 거고 부처님의 말씀이시고 이런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이야기합니다. 논은 이제 경전에 대한 주석서, 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보리도 차제론입니다. 네, 근데 보리는 여러분들 아시듯이 보디, BODHI 해가지고 산스크리트인데 한문으로 한글로는 보리라고 읽어요.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보리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 도. 예, 그래 차제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차제는 단계와 순서가 있다. 깨달음으로 가는 것은 순서와 단계가 있다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순서와 단계를 논한 논서가 바로 보리도 차제론입니다. 줄여서 보리도 차제라고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누가 썼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 좀 내가지고 이 책이 쓴 분이 바로 아티샤 존자인데 아티샤 존자는 인도의 대학성 고성으로서 982년에 태어나가지고 1054년에 돌아가신 인도의 고성입니다. 아티샤 존자의 생애와 인도에서 마지막 고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인도에서 불교가 소멸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슬람의 체제로 침공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오늘날 벵글라데시는 옛날에 불교 국가였어요. 근데 오늘날 이슬람으로 다 바뀌었어요. 거기에 유명한 비크라마 실라 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대학의 학장으로 계셨어요. 이 아티샤 존자가 당시에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또 아티샤 존자가 어떻게 해서 티벳으로 건너갔는가? 티벳에 말년에 14년을 티벳으로 히말라야를 건너가가지고 티벳에서 말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티샤 존자가 티벳으로 내려간 이야기 그두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900년 정도 후에 AD 5세기경 457년인가 그때쯤 되면은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거의 900년 정도 돼요. 그때 인도 그 북인도 쪽에 나란다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란다 대학교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불교 대학이 생기려면 나라의 왕조가 불교를 옹호하는 왕조가 들어서야 돼요. 불교를 좋아하는 왕이 들어서 가지고 나란다 대학이 세워졌는데 나란다 대학이 457년에서 1400년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당시로는 세계 최대의 교육기관이고 전성기 때는 교수가 1500명, 학생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인도의 천재들이 다 모이고, 또 중국에서도 유학 오고, 한국에서도 유학 갔죠? 한국에서도 유학 가고, 또 터키에서도 유학 가고, 일본에서 유학 간 분은
없으신가?

같더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스리랑카 이런 데서 주변에 불교 국가에서 일생을 바쳐가지고 나라대 대학에 들어갔어요. 나라대 대학은 당시로는 최대 교육기관이었는데 그게 들어가면 최소한 10년은 공부해야 돼요. 10년에서 15년 정도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건강경에 공사장 있죠? 공사장. 공사장은 반야 중간 학파라고 하는데 용수존자의 중론을 중심으로 세워진 학파가 반야 중간 학파입니다. 반야라는 말은 불교에서 많이 쓰죠. 지혜라고 번역하는데 공을 통찰하는, 공을 직관하는 마음의 능력을 반야라고 합니다. 공, 사물의 공성을 보는 안목을 반야라고 해요. 반야로서 세상을 중간한다, 중도로 본다 이거지. 유한무로 보지 않고 중간으로 중도로 본다 이렇게 해서 반야 중간 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대승불교의 두 가지 섹트, 두 학파가 있는데 또 한쪽에는 세상은 일방적으로 공하다 할 수 없다. 너의 인생을 돌이켜보라. 네 마음에 지금 마음에 흐름이 있지 않느냐. 일체는 인간의 의식으로 되어 있다. 유식학파가 있어요. 오직 세상은 식으로 되어 있다. 인간의 의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육아유식학파입니다. 육아유식학파. 이쪽에는 아상가 존자를 비롯해요. 아상가, 무착존자, 세친, 마수반도. 이 두 학파가 불교의 대승불교의 두 학파예요. 바야중간 육아유식학파가 나란다 대학에서 두 학파가 종합이 돼요. 그게 나란다 학풍입니다. 나란다 대학의 커리큘럼은 당시 인도와 인도의 5개 대학이 있었어요. 5개 대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크라마실락, 벵글라데시에 있었던 비크라마실라 대학 하나, 나란다 대학 본래 대학 하나, 오늘날 바리샬리 바라나시 근처에 있었던 오단타푸리 대학 하나, 소마푸리 대학 하나, 자가달라 대학, 이 다섯 가지 대학이 있었는데 각각 대학은 독자적으로 유지해야지만 커리큘럼은 공유하고 교수 선생님들은 순환 보직을 하면서 어디에 가든 똑같은 걸 공부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다 남아있느냐? 없습니다. 세월 오래돼가지고 이슬람 군대에서 파괴돼가지고 또 인도 민중들이 불교를 버렸기 때문에 다 폐허 속에 묻혀있어요. 다행히 나란다 유적은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붉은 벽돌로 유적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당시로 모든 문화, 예술, 철학, 문학 모든 집대성한 학문이 나란다 대학, 인도의 불교 대학에서 다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오명을 공부한다고 해요. 오명. 다섯 가지 밝은 명자, 다섯 가지 학문을 하는데 첫째는 성명, 소리성자, 밝은 명자 써가지고 문법학, 문학을 공부해요. 왜? 산스크리트가 어렵기 때문에 산스크리트 문법학을 공부해요. 두 번째, 인명. 이거는 인연할 때 인자, 원인할 때 인자, 인연을 밝히는 학문인데 이거는 논리학을 공부해요. 논리. 세 번째, 내명, 안내자. 안내자 밝은 명자 해가지고 불교학 교리를 공부해요. 네 번째, 어방명, 어학할 때 어술, 어사할 때 어자, 방하는 모방자 써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려, 기술, 주술까지 다 배워요. 다섯 번째, 공교방, 공업할 때 공자, 교미할 때 교자, 건축과 예술, 기능, 기예, 천문, 역법까지 다 배워요. 당시에 모든 인간의 지식을 총망라한 것을 여기에 선생님들이 공부하는데 이건 특별 코스로 위대한 능력 있는 고생들만 다 통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비크라마실라의 대학 학장이었던 아티제 존자가 거기를 그만두고 다른 나라로 만약에 간다면은

대한 인재 유출이요.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나가요. 함부로 학장이, 아, 나 티벳 가서 불교하겠어요. 야, 학장 그만두고 나 티벳 가서 포교할래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라에서 모든 최신 정보가 선임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역법까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58년은 어디에서 보냈을까? 어릴 때부터 뱅갈라데시 거기에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꼭 부처님처럼 출가할 생각을 해가지고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108명의 스승을 다 찾아뵙고 수마트라에 있는 스승을 찾아서 그 12년을 보내요. 수마트라에 어떤 스승이 있었을까요? 셀링파라고 하기도 하고, 티벳 사람들은 다르마크리티 슈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또 산스크리트어는 다르마크리티 슈리, 티벳 말로는 셀링파. 그래서 우리 아티샤 존자가 수마트라의 셀링파 존자 밑에 12년을 공부했는데 뭘 공부할 게 있어가지고 12년이나 공부했을까요? 참선했을까요? 아닙니다. 로종이라고. 마음 바꾸기. 마음 바꾸기. 마음 바꾸기를 쉽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지금 현재밖에 없어요. 지금 곧 깨달을 수 있어요. 마음을 바꿉시다. 그건 전부 슬로건에 불과해요. 마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위대한 고승이 일생을 바쳐 수행했던 분이 12년 동안 스승한테 배운 것이 마음 바꾸기. 그겁니다. 마음을 바꾼다. 조건 없이 내 인생을 타자의 행복을 위해서, 일체 众생의 행복을 위해서 바치겠느냐? 모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일체의 미물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걸 또 찰나찰나로 변해가는 너의 마음을 도리심과 자비심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 때문에 12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교과서가 남아있어요. 로종이라고, 오늘 티벳 불교에서도 로종 마음 바꾸기 수행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교과서에 들어와 있어요. 불도 차제로. 그걸 배워서 이제 인도에 자기가 계시던 비크라마 신라의 학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학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인도에서는 1200년이 되면은 이제 저기 서쪽에서 이슬람 세력이 서서히 동진해가지고 인도 본토로까지 쳐들어와요. 그 델리에서 이슬람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각처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슬람은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이계도를 개종시키지 못하면 죽여도 된다. 이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쿠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슬람 경전이 있어요.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렇게 정복지를 정복하는 게 일사하면서 나란대 대학을 파괴시키고 비클라마 신락을 1203년에 비클라마 신락이 파괴돼요. 근데 다행히 100년 전에 이제 아티샤 존자가 인도로 초청됩니다. 한편 티베트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티베트에서는 누가 어떤 사정으로 아티샤 존자를 모셔가게 되었을까? 티베트에서는 위대한 왕 송첸 깐보 대왕이 있었어요. 송첸 깐보 대왕이 비로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티벳을 통일한 최초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 왕이 이제 어떤 인연으로 당 태종한테 사신을 보내서 공주를 보내주세요. 우리 혼인관계를 맺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인을 맺게 되는데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리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BTN 불교 TV의 야심찬 프로젝트.
1: 전 세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0: 만화로 재구성한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똑똑한 원숭이 몽이와
1: 진심 깊은 동자승 동이가
0: 우리나라 각지의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1: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섭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2: 많은 시청 바랍니다.
3: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고람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9회 전국도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이 나왔습니다. 상생과 화쟁의 가치를 앞세운 불자 정치인들도 승전고를 올린 가운데 불자 당선인들은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도창 선운사 특별전의 관람 포인트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선운사 선지식들의 법맥과 국보 내소사 동종을 비롯해 말사들의 성보를 소개합니다. 불의사상과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을 재해석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사회를 기록해온 이종구 작가가 방가사유상을 통해 성찰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타카 설화를 배경으로 개발 도상국 부탄에서 탄생한 불교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의 개발자는 앉아서 하는 게임을 넘어 움직이며 공덕을 쌓는 게임을 개발하겠다는 원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이 나왔습니다. 여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상생과 화쟁의 가치를 앞세운 불자 정치인들도 승전고를 올렸는데요. 국회 정각회 고문을 맡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이번 선거 불자 당선인들은 누구인지 박성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1: 경기도 수원에 꾸려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커다란 환호성이 터집니다. 뜨거운 시선이 쏠렸던 최대 격전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국회 정각회 고문을 맡고 있는 추미애 후보가 당당히 승기를 흔들었습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 시대를 열게 된 추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경기 지역 교구본사를 잇따라 찾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육제를 챙기며 불교계와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선거판에 임하는 각오와 마음 평안을 위한 지혜를 구했고 부처님 오신 날엔 법요식에 늦지 않기 위해 오토바이 행보를 보여 불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2: 한 번도 쉬운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칙, 소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바로 경기도민께서 그런 저 추미애의 진심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 전통적인 불교 강세 지역 경남에서는 접전 끝에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재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박 당선인은 올해 초 창원불교 신년 할애회에 참석해 경남 발전의 공을 불교계에 돌릴 만큼 교계에 깊은 애정과 감사를 표해왔습니다. 특히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참석한 영축총림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기공식에 동참해 전통 사찰 보존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박 당선인의 도정 방향 역시 불교계가 실천해온 화합과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소외된 도민들을 더욱 촘촘하게 아우를 거란 대목입니다.
3: 우리 경남을 확실하게 1등 지방자치단체로 만들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유치했던 그 끈기로 더 많은 미래 산업을 우리 경남에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불자 정치인이 당선됐습니다. 추 당선인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하남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바통을 이어받아 여의도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정각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정치권 전반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한 이 당선인.

0: 국회 사무총장 시절 불교사회복지발전에 힘쓴 공로자들을 치하하는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이 확산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트 추미애로 하남의 불심과 표심 모두 잡은 이 당선인은 향후 의정활동에서도 해묵은 정쟁을 멈추고 화쟁의 정치를 실현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1: 불교가 지향하는 생명존중의 사상이 원리가 확산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한 나라, 따뜻한 나라, 건강한 나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국회도 좀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0: 치열했던 선거의 막은 내렸지만 격전지 곳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은 불자 당선인들의 행보는 이제 시작입니다. 헌정사 최초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신기록을 쓴 추미애 당선인부터 정치권의 불법을 전하며 깊은 불현을 보여준 불자 정치인들의 화쟁과 상생의 정신이 어떤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올지 사부대중의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전북 불교의 예술과 사상을 총망라한 선운사 특별전의 관람 포인트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선운사 선지식들의 법맥을 살펴보는데요. 국보 내소사 동종을 비롯해 말사들의 성보까지 전시의 대미를 장식할 불교 문화 유산들을 이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3: 조선시대 선지식, 부용연관부터 청어 휴정 등 선운사의 법맥을 이어온 스님들의 진영이 한자리에 걸렸습니다. 그 옆에는 문중의 법맥을 한눈에 보여주는 불초도가 자리하고 설파 상원 스님 등 선운사 선지식들의 계보와 문중 전통이 한 화면에 담깁니다. 전시 한편에는 추사 김정희가 쓴 108율사비 탁본과 함께 작법 귀감으로 불교 의식문을 정비하고 선문 수경을 통해 수행 단계를 체계화한 백파근성 스님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근대 불교의 거목, 석전 박한영 스님의 귀한 유물들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진영과 시곡, 저술 등을 통해 고려와 조선을 거쳐 해방기 불교계 재건과 승가 교육에 헌신했던 선운사 법맥의 치열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앞에서 보시는 진영은 석전 스님의 모습을 담은 진영입니다. 상반신을 정면으로 담아낸 구도로 수묵으로 표현이 되어서 인물의 존재감을 보다 사실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3: 선운사 선지식들의 법맥은 말사 성보로 이어지며 전국 불교 문화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웅장한 종신 위로 역동적인 용 한 마리가 금방이라도 솟구칠 듯 조각된 국보 내소사 동종이 대표적입니다. 1222년 고려시대 장인 한중서가 제작한 범종으로 화려한 연꽃 무늬와 섬세한 음통 장식에서 고려불교 예술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동종을 보면은 그 섬세하고 화려하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예술의 경지가 아주 빼어났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내소사 동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이와 함께 전시된 보물, 내소사 백지 묵서 묘법 연화경은 전칠검과 사경보, 호갑까지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국내 유일 사례입니다. 1415년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된 사경으로 한 땀 한 땀 이어붙인 직물 사경보에는 발언자의 지극한 불신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문수사 목조 석가불 좌상 등 말사 성보들이 함께 전시돼 다양한 불교 조각 양식을 한자리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습니다.
6: 불교 예술이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꽃피웠던 옛 스님들과 불자들의 지극한 발언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마주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전이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지혜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3: 불교중앙박물관은 오는 6월 불교문화 강좌를 통해 선운사 본말사 성보의 이해를 돕고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조계종 제13, 14대 종정을 역임한 진제 법원 대선사가 간화선 수행과 조사선 핵심을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진제 대선사의 새 법어집 깨달음의 세계는 선종의 조사선 공안을 바탕으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란 화두를 통해 참나를 밝히는 간화선 핵심을 직설적으로 제시합니다. 책에선 역대 조사들의 공안과 선문답은 물론 진제 대선사의 실제 참구 경험을 담아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선가 특유의 긴장감 넘치는 법거량의 세계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독자 스스로 화두를 참구하도록 이끄는 이 책은

0: 책은 짧고 경쾌한 법문 형식으로 구성돼 정보의 홍수 속 자신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묵직한 지혜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당대 대덕 스님들을 초청해 마음의 지혜를 구하는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어제 경내 설법전에서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한 천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조실 해국대종사의 입재 법문을 시작으로 백중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지 정호 스님은 이번 선지식 초청법회는 부모님과 조상님의 은혜에 고마움을 표하는 자리이자 큰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회는 오는 8월 30일 회향시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진행되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BTN 소나무 광우 스님,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등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이 차례로 법석에 오를 예정입니다. 모든 현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는 불교의 불의 사상과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을 재해석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사회를 기록해온 이종구 작가가 방가사유상을 통해 성찰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개인전 사유,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은은한 조명 아래 깊은 선정에 든 방가사유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숭고한 불상 곁에는 빨갛게 타오르는 불길과 전쟁, 재난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란히 펼쳐집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그림을 한 화면에 나란히 붙여놓은 겁니다.
2: 반가사유상의 사유, 생각하고 깊이 그 미소와 평화를 지향하고 이런 문제를 사회적인 어떤 고발에서 내적인 어떤 성찰과 반성으로 가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반가사유상과 이 부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1: 화면 속 붉은 불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번뇌, 파괴를 상징합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스러운 짐인 번뇌의 불길을 부처님은 등 뒤에 광배로 삼아 묵묵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생의 번뇌를 활활 태워 미소로 바꾸는 부처님의 시선인 겁니다. 작가는 삶과 죽음, 고통과 평화가 결국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돼 순환한다는 불교의 불의 사상을 두 화면을 병치해 표현했습니다.
2: 두 개가 아니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하는 그런 어떤 관점의 문제를 이 그림을 통해서 각성하고 성찰하고 이런 의미로 두 개의 이미지 속에 하나의 이야기를 담는 그런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1: 전시장 한편은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을 떠오르게 하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중생을 상징하는 그림을 주위로 18분의 부처님이 관람객을 둘러싸고 공간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 천천히 저마다의 사유에 잠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법당에서는 보기 어려운 부처님 옆모습과 뒷모습까지 담았습니다. 언제나 우러러보던 예배의 대상을 넘어 중생의 삶과 고뇌를 가장 가까이서 함께 바라보는 존재로 표현한 겁니다. 나아가 작가는 우리 육체에 새겨지는 실존의 과정, 즉 몸의 사유를 통해 생로병사의 고통까지 가감없이 응시합니다.
2: 작가 스스로가 어떤 사유의 시간이었고 그동안 살아온 거에 대한 어떤 반성, 또 성찰, 제가 실제 체험했던 어떤 생로병사의 문제를 이 그림으로 담으면서 그려가고 있습니다.
1: 이종구 작가의 개인전 사유는 6월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학고재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부처님 가르침을 컴퓨터와 모바일 게임으로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컴퓨터 보급률조차 낮은 개발도상국 부탄에서 탄생한 불교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개발자 네덜란드인 캐스퍼 보드비츠 씨는 앉아서 하는 게임을 넘어 움직이며 공덕을 쌓는 게임을 개발하겠다는 원력을 밝혔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게임 속 주인공 소녀 페마가 야생에서 만난 뱀을 향해 활을 쏘자 화살을 맞은 뱀은 꽃으로 변합니다. 무너지는 절벽과 쓰러지는 나무 등 다양한 위기에도 페마는 좌절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을 돕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코끼리와 원숭이, 토끼와 새가 등장하는 조화로운 내 친구 자타카 설화를 배경으로 2024년 부탄에서 탄생한 최초의 2D 게임

0: 특징입니다. 불교국가 부탄의 자연과 건축, 전통문화와 더불어 부처님의 생명 존중 가르침을 청년 세대가 열광하는 게임으로 녹여낸 시도입니다.
1: It will transform into the flowers like the Buddha transformed the attacks of Mara. So even though you're not a Buddhist, you still see, hey, this is different. So the game is about showcasing Buddhist values in a fun way.
0: 게임 산업은커녕 컴퓨터 보급률조차 낮은 부탄에서 10대 청년 7명에게 게임 개발을 교육하고 핀치를 공동 개발한 네덜란드인 캐스퍼 보드비치 씨. 취미인 요가로 불교를 처음 접한 뒤 줄곧 불교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캐스퍼 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부탄 여행기를 읽고 무작정 부탄으로 떠나게 됩니다. 소욕지족이 몸에 배어있는 부탄 사람들과 곳곳에 녹아있는 부처님의 흔적들을 피부로 느끼며 네덜란드의 집을 팔고 부탄으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1: In this day and age, people always kind of say security is very important. But as a Buddhist, we know everything is impermanent. A sense of security keeps you where you are. And if you want to move ahead on the path, you need to let things go. So I decided to let my house go.
0: 캐스퍼 씨는 티베트 불교의 수행법 중 하나인 코라를 활용한 증강현실 게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언을 외우며 불탑이나 사찰 주위를 도는 마음챙김 수행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실제로 걸으며 공덕을 쌓는 게임을 완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1: And once you have done that action, it's very important to dedicate that action to the benefit of all sentient beings. And that's an offer. So whatever you do, you offer it so that everyone can be enlightened.
0: 개발도상국 부탄에 심어진 전법의 씨앗이 세계 청년 불교도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는 21세기형 전법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천태종 마산 사막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사막사는 지난 2일 대웅보전에서 4부대 중이 동참한 가운데 순국선열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봉행하고 묵념과 헌화, 헌향을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렸습니다. 주지 충광스님은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함을 잊지 말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애국불교 가르침에 따라 반듯한 국가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인류화합,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발원문 낭독, 음성공양 등으로 이어졌으며 사부대중은 천태종의 애국불교 정신을 널리 전파할 것을 다 함께 발언했습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제21회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천지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마음 단합대회는 동문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에 이어 체육활동인 한마음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 이사장 도성스님과 장은술 회장은 단합대회를 통해 화합하고 단결하는 총동문회가 되자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서귀포 불교대학 교수협의회장 도종스님과 김만국 학장,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치열했던 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넘어 국민과 지역을 위해 세웠던 빛나는 공약들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고 지혜를 모아 화합하고 공존하는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길 바라봅니다. 6월 4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이 살기죠.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네.
5: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2: 네.
3: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활용 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애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애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비티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견무신신 변제사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

공덕 향삼처 실은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 융창 남북 평화 통일 속성치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 불공 예배 동참 인연 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에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 의왕양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에 몰려 사연에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애썰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60-3300번입니다.
9: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

0: 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1: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빈아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3: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백마 삼마이안주 야신 보덕정광주 야신 회목관 찰융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석점험매주 야신 소일체주 야신

고연행감열의 출 이세간품인법계의 심이신만계 성정상식국분원망전 풍성차견신서제 초발심시변정가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 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하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끝이 사온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물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 돌 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하물 산신 호삼보 하물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해.

0: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 오늘 결제에는 금자, 오자, 금오자 스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안거 중에 생사를 다루는 마음가짐을 더듬어 봅니다. 여기 결제 대중은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른 수행자들입니다. 초심 제가 불자들도 각기 자기 처소에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오집의 한 말씀입니다. 중생들아, 어찌 생사 벗어나는 진리를 찾지 않느냐? 몹시 애달프도다. 말세라서 그런가? 업력이 두터워서 그런가? 울고 싶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이니라. 조사스님의 간절한 자비가 구구절절 느껴집니다. 생사는 나라는 놈을 내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명과 업습은 저들의 그림자로 나를 빚어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아닙니다. 생각과 분별이 덧씌어진 해석일 뿐입니다. 조사스님의 이목고 화두는 그 허망한 분별을 타파하는 도구입니다. 꾸며내기 이전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은 본래 모함과 미해결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의미를 붙이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화두는 어떠한 개념적 결론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온몸이 하나의 의심 덩어리가 되게 합니다. 생각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철벽에 이르게 합니다. 말과 분별이 끊어지면 막다른 자리까지 몰아갑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그 의심의 둥근 바퀴를 계속 굴립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을 얻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만드는 분별의 틀 그 자체를 부수는 겁니다. 여기서 요즘 유행하는 알아차림요의 명상법들과 갈라집니다. 편하게 목 때리는 게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거나 흘려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도망치거나 항복하지 않습니다. 가로막는 의식의 철벽에 당당히 맞섭니다. 무의식과의 칸막이 마저 허물어버립니다. 수행자에게 생사는 한 생각 일어났다 가라앉는 마음의 생멸과 같습니다. 찰나찰나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깨달음은 죽음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분별과 집착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일반 범부에게는 죽음이 공포와 억울함으로 다가옵니다. 수행자는 이미 나란 구조의 허망함을 훤히 꿰뚫어 봅니다. 모든 현상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수행자도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원통함이나 비통함이나 머뭇거림이나 두려움은 없습니다. 여기 법주사 인근에는 총지선언, 복천함선언, 공림사 가민선언, 대응사 금성선언 등이 있습니다. 세속의 시끄러움을 멀리 떠난 청정수행 도량들입니다. 이런 산중에서의 정진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디어와 정보가 실시간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시대입니다. 비록 깊은 산중에 앉아 있어도 바로 곁에서 함께 좌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수행의 기운은 생생하게 세상에 전해집니다. 정신적인 탄소를 산소로 정화합니다. 효율과 경쟁이 지친 현대인들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가치관이 혼란 속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각 선언에는 선덕, 입승, 선언장 등 눈밝은 선사님들이 지도부에 계십니다. 이번 병오년 한거도 보람있는 수행이 한철이 되도록 각각의 정진대중을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제 안건은 불교 수행의 근본입니다. 단 한 번의 깊은 호흡과 그 사이의 고요도 업장을 녹입니다. 지혜의 문을 엽니다. 정진한 스님께 올리는 공양은 단순한 보시가 아닙니다. 부처로 향하는 길을 함께 밝히는 겁니다. 시조와 수행자가 함께

밝히는 겁니다. 참으로 고귀한 불공입니다. 불가사의한 가피와 폭덕을 이루게 합니다. 여기 법사 주지 정덕 큰 스님은 불교 중흥의 대원을 세웠습니다. 불교 중흥이 되려면 대도인이 횃불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여기 이 안거에 도인이 출연해서 깃발 들고 나설 때 불교 중흥이 될 겁니다. 여기 소임자 스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정진대중을 외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선원의 소임자 스님들께서도 온 성심 다해서 각각의 결제대중을 외호 봉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거에 이 시대의 혼을 이끌어갈 불교 중흥의 횃불을 들 대도사, 대도인들이, 대종장들의 시연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

0: 이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혜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3: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 금강계단입니다. 계단의 한가운데 부처님의 진신 사례를 모신 불탑이 있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을 섬기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수행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계율에 따라 정진했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긴 곳입니다. 깨달음은 오롯이 스스로의 몫이지만 수행자들에게는 그 길을 함께 가는 도반이 있습니다. 1400년이 흐른 오늘도 산지승원의 공동체 문화를 잇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통도사입니다.

0: 송도산은 영축산 남쪽에 기대어 자리 잡았습니다. 송도산은 대한민국의 3보 사찰 중 하나입니다. 석가모니 사리를 봉안한 불보 사찰이죠. 영축산이란 이름도 부타께서 깨달은 후에 설법했다는 인도의 오래된 산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산지 승원답게 산세에 맞추어 짓느라 동서로 길게 늘어선 모습이 되었습니다. 송도사로 향하는 길은 계곡을 따라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안내합니다. 자연지형 그대로 경계를 삼았죠. 초입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석당간이 남아 있습니다. 송도사는 영축 총림입니다. 총림이란 선원, 강원, 유원, 염불원 네 가지를 갖춘 곳을 말합니다. 양쪽 기둥에는 수행정진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을 당부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송도사는 한국에 현존하는 900여 개 전통 사찰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정각만 50여 동에 이르고 경내는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가장 깊숙한 대웅전에 다가갈수록 지대가 높아지죠.
1: 송도사는 자장률사가 계율사상을 바탕으로 창건한 사찰입니다. 일곱 개 산사 중에서 가장 먼저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금강계단과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상노전, 대광명전을 중심으로 한 중노전, 영산진 중심으로 한 하루전, 이렇게 세 개의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마다 여러 개의 정각을 가지고 있어서

0: 성도사에는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각이 다 있다고 할 만큼 그러한 종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사찰의 첫 구역인 하로전의 중심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극락보전입니다. 아미타 신앙은 누구나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민중을 위한 신앙입니다. 외벽에는 반야 용선을 타고 극락 세계로 건너가는 모습을 그린 희귀한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영산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영산전의 영산은 영축산의 준말입니다. 내부에는 팔상도가 남아있죠.
2: 팔상택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여덟 장면으로 이제 그려놓은 것인데요. 첫 번째가 탄생, 그 다음에 세상을 두루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출가하시고, 그 다음에 수행하시고, 득도하시고, 그 다음에 설법하시고, 열반하신 총 여덟 가지의 장면이 팔상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법화경에 나오는 칠보탑을 그린 견보탑품 변상도입니다. 불임문부터는 중로전입니다. 중로전에는 신라, 고려, 조선시대 건물이 모두 있습니다. 중로전의 중심은 대광명전입니다. 통도사 대웅전 다음가는 규모죠. 화엄경의 주보리자 우주 본체를 상징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불상 뒤편의 그림은 최고의 삼신탱화로 평가됩니다. 관음전은 중생의 고뇌를 씻어주는 곳입니다. 석등은 무명의 어둠을 지혜의 빛으로 밝혀주는 상징물이죠. 관음전에는 관세음 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화신으로 이를 믿는 관음 신앙은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산조당은 가운데 문이 높은 소설산문 형식의 조선 말기 건축 양식입니다. 계산조당을 지나면 해장보각입니다. 중국에서 진신사리와 대장경을 모시고 와 통도사를 세운 자장율사의 영정을 모신 곳입니다. 중로전의 용화전 앞에는 스님들의 발호를 닮은 탑이 서 있습니다. 한국 유일의 봉발탑입니다. 마지막 구역인 상로전은 통도사의 백리입니다. 대웅전의 지붕은 진입로인 동쪽이나 주 방향인 남쪽 모두에서 정면처럼 보이도록 지어졌습니다. 대웅전의 남쪽 현판은 금강계단입니다. 대웅전 북쪽에 금강계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웅전 내부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대신 불탑이 보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입니다. 이것이 불상이 없는 이유이자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금강계단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을 향해 있습니다. 금강계단은 예로부터 스님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올라 계를 받고 수행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곳입니다. 정멸, 즉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상징합니다.
2: 정멸이란 뜻은요,

0: 모든 번뇌가 사라진 그런 이제 장소이자 뭐 경지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모두 포용하는 이 법계의 공간 그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는 불성, 깨어있는 마음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 통도사의 금강계단이 한국 불교 수행자들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4시 공양 시간. 때를 알리는 쇠북을 울립니다.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공양간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마지를 짓는 소임자들은 밥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기를 붓다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마지는 각 전각의 부처님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마지가 향하는 곳은 대웅전입니다. 매일 갓 지은 공양을 가장 먼저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부다의 수행가풍을 따르겠다는 지극한 마음다짐입니다.

자연 속 사찰, 사찰 속 정신을 채우는 것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구도의 마음입니다. 승원은 그 과정을 함께하는 공간이자 정신을 공유하는 울타리죠. 산지 승원의 원형을 이어온 수행하는 삼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통도사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너 때문에 망했어.
1: 뭐가?
0: 꿈속에서 부처님 만나서 소원 빌려고 했단 말이야.
1: 아, 미안 미안. 근데 소원이 뭐야?
0: 비밀이야.
1: 누가 대신 숙제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아냐?
0: 어떻게 알았어?
1: 부처님이 한가하시냐? 그런 소원을 들어주게?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여주 실륵사다!
0: 실륵사?
1: 실륵사는 용의 꼬리를 닮았다는 경기도 여주 복리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야. 그리고 고려 때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불리던 나홍선사가 입적한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실륵사로 고고! 신라의 원효대사는 속세와 멀리 떨어진 복리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꿈에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2: 여기 복리산에는 상서로운 연못 하나가 있네. 그곳은 신성한 사찰이 들어설 곳이니 찾아내어 사찰을 짓게.
1: 꿈에서 깨어난 원효대사는 꿈속 노인이 말한 연못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헤맨 후 드디어 연못을 찾아냈죠.
3: 이런 곳에 연못이 있다니. 빨리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1: 하지만 어쩐 일인지 몇 날 며칠 흙을 부어도 연못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3: 아무래도 공덕이 부족한 게야.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메워야겠어.
1: 원효대사는 부처님께 7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다시 연못으로 가 흙을 붓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연못에서 9마리의 용이 승천하기 시작했죠.
4: 스님께서 부처님께 기도해 주신 덕에 우리가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연못을 메워 절을 지으십시오.
3: 고맙소.
1: 원효대사는 용이 사라진 자리에 사찰을 지었는데 그 사찰이 바로 여주 실륵사랍니다.
0: 그럼 원래 이 자리가 연못이었던 거네?
1: 그렇지.
0: 그런데 이건 뭐야?
1: 보면 몰라. 나홍선사의 부도탑이잖아.
0: 나홍선사가 누군데?
1: 나홍선사는 고려 때 스님인데 조선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셨지. 나홍선사가 쓴 시들은 지금도 널리 널리 전해지고 있고.
0: 우와, 대단한 스님이네.
1: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나홍선사 이야기로 고고! 세월이 흐른 후 나홍선사는 실륵사로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5: 종사는 나더러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1: 그 시간 마을에선 용의 머리를 한 말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용마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나홍 스님을 찾아오게 됐죠.
6: 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놈의 용마가 걸핏하면 우리를 괴롭히니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5: 그 용마가 아직 마을에 있소?
6: 예.
5: 그럼 갑시다. 내가 용마를 만나야겠소.
1: 그렇게 나홍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마를 찾아 나섰고 신비한 굴레로 용마를 단순히 제압했죠.
5: 이제 더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거라.
6: 고맙습니다. 스님이 우리 마을

0: 구해주셨습니다.
1: 다 실력 덕분이지요.
0: 실력이요? 실력이 뭡니까?
1: 아까 제가 용마를 올가맨 신비한 굴레가 실력입니다.
2: 그 후로 사람들은 나옹 스님이 수행하던 사찰을 용마를 잡은 신비한 굴레, 실륵의 이름을 따 실륵사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이제 동이야 놀자.
3: 말 걸지 마. 부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중이니까. 치,
2: 아무리 기도해도 못 만날걸.
3: 왜 못 만나는데?
2: 부처님을 만나려면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의성대사나 범일국사처럼.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낙산사닥! 의성대사와 범일국사가 낙산사에서 부처님을 만났거든.
3: 오, 진짜?
2: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낙산사는 신라의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의 진신을 칭견하고 세운 천년 고찰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관음성지 중 하나이자 기도처로 사랑받고 있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낙산사 창건설화로 고고! 신라의 의상대사는 동해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동해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양양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파랑새 한 마리를 만나게 됐죠.
4: 계속 주변을 맴도는 걸 보니 나보고 따라오라는 게구만.
2: 그렇게 의상 스님은 파랑새를 따라 바닷가 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4: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터. 이곳에서 수행을 해야겠군.
2: 의상 스님이 굴에서 수행하던 7일째 날이었습니다. 용 한 마리가 굴 안으로 들어와 말했죠.
5: 스님, 저는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스님께 이 염주를 전하러 왔습니다.
6: 이건 수정염주 아닙니까?
5: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해 용왕께서 스님께 바치는 여유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분명 관세음보살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2: 의상대사는 용의 말대로 수정염주와 여유주를 갖고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6: 관세음보살님,
7: 일어나 산 꼭대기로 가거라. 가면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나 있을 것이니 그곳에 부처님을 모시거라.
6: 알겠습니다.
2: 그 즉시 의상대사는 산 꼭대기로 향했는데 그곳엔 관세음보살님 말처럼 대나무 한 쌍이 높게 솟아 있었죠.
6: 관음보살께서 말한 대로야. 이곳에 법당을 지어야겠어.
2: 의상대사는 그곳에 법당을 짓고 자신이 받은 수정염주를 봉안하고 이름을 낙산사라 하였답니다.
3: 그런데 이름을 왜 낙산이라고 지은 거야?
2: 낙산은 보타낙가산의 준말인데 관세음보살님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야.
3: 아, 그래서 관음도량이 된 거구나. 그런데 여기 또 특별한 보살님이 계시다며?
2: 맞아, 바로 정취보살님이시지.
3: 정취보살이면 해탈의 길로 빨리 들어서게 해준다는 보살님 아니야?
2: 오, 잘하는데.
3: 나도 공부 좀 했거든.
2: 정취보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절따라 전설따라 이번엔 범일국사에 얽힌 이야기다. 고고! 신라의 범일국사가 당나라에 유학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귀 한쪽이 없는 스님이 범일 국사를 찾아

0: 찾아왔죠.
1: 아, 신라에서 오셨다면서요?
2: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1: 아, 내가 신라에 근접한 덕기라는 곳에 살고 있어. 나중에 신라에 가면 나를 좀 찾아주시오.
2: 알겠습니다. 찾겠다 약속하지요.
0: 시간이 흘러 범일국사는 신라로 돌아와 불산사를 짓고 포교를 하며 바쁘게 보냈는데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범일국사의 꿈에 왼쪽 귀가 없는 스님이 나타나 말했죠.
1: 범일국사, 약속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덕기에 가서 저를 찾아주십시오.
0: 꿈에서 깬 범일국사는 귀 없는 스님을 찾기 위해 덕기로 향했습니다.
2: 하, 이쯤이 덕기인 듯한데. 자, 입으시오.
3: 예, 스님.
2: 이곳에 덕기란 마을이 있다던데.
3: 에이, 그런 마을은 없습니다.
2: 덕기를 어디에서 찾는담?
3: 아, 저기, 스님. 마을은 아닙니다만 제 딸아이 이름이 덕기인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이상한 말을 해서요. 매일 황금동전만 만나 글을 배운다지 뭡니까?
2: 아, 그래요? 어디 한번 만나봅시다. 이름이 덕기라고 했지?
3: 네. 덕기야, 스님께 황금동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려.
4: 따라오세요.
0: 범일국사는 아이를 따라 황금동자를 만나기 위해 강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2: 여기에서 황금동자를 봤단 말이냐?
4: 네. 저기 강물에서 매일 나오는 걸요? 어? 저기 보세요. 황금동자가 나오려나 봐요.
2: 아, 저건...
0: 바로 황금빛을 내며 강물에서 떠오른 돌부처였습니다.
2: 아, 잠깐. 저 돌부처는 그분이야.
0: 강물에서 꺼낸 돌부처는 계곡사에서 만난 스님처럼 왼쪽 귀가 없었죠. 그제야 범일국사는 계곡사에서 만난 그 스님이 관세음보살의 현신인 줄 알게 됐습니다.
2: 이리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다니. 그런데 이 부처님을 어디에 모셔야 하나?
0: 그때였습니다. 강물 속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5: 나는 정치보살이다. 낙산사로 가면 나를 안치할 곳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
0: 그렇게 범일국사는 황금불상을 들고 낙산사로 향했고 관세음보살님 옆에 봉안하게 되었답니다.

0: 웬 상처야? 나무에서 떨어졌어. 뭐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진짜네? 아이고 배야. 이럴 줄 알았다니까. 누구랑 싸웠다고 할걸. 에이, 그럼 나쁜 원숭이지. 싸우면 나쁘다고. 좋아, 나쁜 싸움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안성 칠장사다. 칠장사? 일곱 명의 장사란 뜻인가?
1: 오, 비슷해. 칠장사는 신라 선덕 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고려 때 해소국사가 크게 중수한 천년 고찰이야. 천년 고찰답게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불교 유물들을 보유한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칠장사로 고고! 신라의 해소국사는 안성 칠현산에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0: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일곱 산적이었습니다.
1: 감히 우리 허락도 없이 절을 지어?
2: 하, 도목! 이참엔 돈이나 뜯어냅시다.
1: 당연하지. 겁을 잔뜩 줘서 돈을 빼앗자고.
0: 산적들은 돈을 빼앗기 위해 해소국사를 찾아갔습니다.
3: 무슨 일이십니까?
1: 이 절을 부숴버리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놓으시지.
3: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적들이 있다더니 그대들이로구만.
2: 뭐라고? 도적?
3: 남을 괴롭히면 부처님께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그만들 돌아가시오.
1: 됐고,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 부숴버릴 테니 그리하라.
0: 산적들이 해소국사에게 겁을 주고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산적 두목이 목이 말라 샘물가에 갔는데,
1: 아니, 웬 금바가지야?
0: 금바가지를 숨겨 집에 돌아온 산적 두목은 기분 좋게 금바가지를 꺼내들었죠.
1: 이게 뭐야? 금바가지가 아니라 나무바가지잖아. 분명 누군가 요술을 부린 거야.
0: 놀란 산적 두목은 다른 산적들을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다른 산적들도 똑같은 일을 당한 후였죠.
1: 우리 모두 똑같은 일을 당하다니.
2: 이게 다 그 스님 말대로 부처님이 벌을 주신 거 아닐까요?
1: 그래, 이 일은 스님을 괴롭힌 까닭에 당장 스님에게 가자.
0: 일곱 명의 산적들은 그 길로 해소국사를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1: 스님, 비록 미천한 산적들이지만 우릴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2: 예, 제자로 받아주시면 사찰 창건을 돕겠습니다.
0: 그 후 일곱 제자는 열심히 수행해 모두 나한의 경지에 올랐고, 해소국사는 창건한 사찰의 이름을 칠장사로 지어 일곱 불자들을 기렸답니다.
4: 나도 열심히 공부해 나한이 되어야지.
5: 동아.
4: 왜?
5: 여기서 소원 빌어. 그럼 시험에 합격할 테니까.
4: 여기가 뭔데?
5: 박문수 합격다리.
4: 박문수면 그 오사 박문수?
5: 어, 맞아. 여기 칠장사엔 박문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
4: 어, 뭔데? 뭔데?
5: 궁금해?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박문수 이야기로 고고!
0: 현명하기로 유명한 어사 박문수는 두 번이나 과거에 실패하고 서른이 넘어 세 번째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됐죠. 박문수의 어머니는 떠나는 박문수에게 찹쌀 육아를 건네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6: 문수야, 칠장사에 들러 꼭 이 찹쌀 육아를 공양해야 한다. 알았지?
7: 알겠습니다. 꼭 들러 공양하겠습니다.
0: 박문수는 어머니의 말대로 칠장사에 들러 찹쌀 육아를 공양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7: 제발 이번엔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0: 그날 밤 박문수 꿈에 나한이 나타나 뜻밖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바로 시험 문제였죠.
8: 너에게 과거 시험의 시제를 알려줄 것이다. 여덟 줄 중에 일곱 줄을 알려줄 터이니 나머지 한 줄은 스스로 완성해 넣거라.
0: 그저 꿈일 뿐이라 여겼던 박문수는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7: 말도 안 돼. 나한이 보여준 문제 그대로야.
0: 박문수는 일필휘지로 시험지를 채워나갔고 심혈을 기울여 나한이 알려주지 않은 한 문장을 완성했죠. 그리고 마침내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게 됐습니다. 박문수는 그 후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칠장사 나한전에 와서 소원을 빌었답니다.
7: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0: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1: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4: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5: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쌀 99섬을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100섬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낮추어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자만은 목적이 없는 이의 것입니다. 목표를 빚어가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의 삶은 단정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은 그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99섬만 봅니다. 마지막 한 섬을 채우기 위해 땀 흘리는 그를 향해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을 하는 자와 지켜보는 자의 입장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일하는 이는 종종 고독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최선을 다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실로 위로하고 또다시 일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나듯 일을 끝내면 그의 삶은 다시 흐릅니다. 물질이 많다여 인간미를 버리는 이는 목표를 잃은 삶입니다.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하는 삶, 둘째는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는 삶. 더 높은 삶은 당연히 두 번째 삶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며 부딪히고 조율하다 보면 자연스레 마음이 다듬어지고 성품은 깊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해낸 일을 통해 자신이 드러납니다. 석수가 한 돌을 오래 쪼다 보면 어느 순간 아름다운 조각이 눈앞에 나타나듯 목표를 향해 꾸준히 가는 이의 인성도 유연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한 걸음씩 걷고 있습니다. 하얀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바로 앞에 내가 만든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게 됩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봉사와 보시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항상 자신이 더 많은 걸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0: 행복은 행복을 주어야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어서 얻는 것은 두 배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0: 행복을 주면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상대방이 주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고 이미 행복을 줄 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아, 행복을 줄 때.
0: 나눌 때 이미 행복하고 또 받을 때 행복하고 두 배의 행복을 얻을 수 있죠.
1: 아, 이제서야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네.

오늘 처음 모실 초대 손님을 보시행을 그야말로 숨 쉬듯이 하는 그런 분입니다. 물질적인 나눔은 기본이고요. 환한 미소에 따스한 말, 친절한 행동, 게다가 주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도 정말 적극적이시라고 하는데요. 70대 중반에도 여전히 전국의 박람회 현장을 주름잡고 계신 김한섭 불자님 모셔보겠습니다.

0: 네, 김한석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선 김완섭 불자입니다. 오늘 BTN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예. 아니 이렇게 또 유쾌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는 분은 예. 스님 처음 오시는 것 같아요.
3: 그러게요. 예. 아니 연세가 70대 중반이라시는데
2: 제가 올해 75입니다.
3: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0: 아, 10년 이상이에요, 스님.
2: 진짜 비결이 있어요.
0: 비결이 있으세요?
2: 나이가 70 넘으면은 이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지 뭐가 좋은지 얼굴을 보면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관계없이 늘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늘상 아침에 거울 보고 웃으면서 야, 오늘 웃자 하면서 나오고 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0: 역시 자, 우리 불교 박람회는 물론이고 또 전국의 박람회장을 그렇게 누비신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 제가 원래 이제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을 하고 있는데 식품이라든가 건강 기구 같은 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박람회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다 생각하는데 1년에 몇천 번이 있어요.
0: 몇천 번 정도요?
3: 그렇게 많아요.
2: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킨텍스라든가 강남 코엑스 같은 데 수시로 한 거 그리고 지방에도 대구나 광주나 부산 다 박람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항상 박람회장이 매주에 몇십 군데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엄청나군요.
2: 거기에서 제가 이제 우리 제품 가지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0: 홍보를 하시다 보면 어떻게 반응이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불자님하고 한두 마디 나누다 보면.
2: 저는 이제 요즘은 박람회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데 제가 가끔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가면은 뜻도 않게 우리 불교에 대한 얘기, 살아가는 얘기, 또 어떠면은 이제 사장님 나이가 미치세요 이런 분은 제가 올해 75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장님 이거 팔라고 거짓말 하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6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3: 그러게요.
2: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친구도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이래 다니다가 구경 잘하고 즐겁게 노시다가 가세요. 대신에 늘상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이런 얘기를 내가 해드립니다.
0: 두부한테도.
2: 누구든지 여기 오신 분, 박람회장 온 노보살님이라든가 전부 제가 이제 요즘은 발 마사지기를 하고 있거든요. 종아리를 만지고 주물러 주고 하는 이건 이제 하다 보면 설명을 좀 미리 하는데.
0: 지금 사진에 보이네요.
2: 저렇게 합니다. 저렇게 하면 누구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한두 번씩 다 아픕니다. 그럼 저기서 내가 우리 지금 되지 가면 내가 설명을 해드려요. 어떻다 이렇다 하면은 이제 그 중에서 더 행복한 거는 몸도 건강해야 좀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죠.
3: 멋지시네요.
0: 많이 좋아하시겠는데 저기 한번 앉으면 안 일어나고 싶을 것 같아요.
2: 저게 하면은 15분을 하게 돼 있어요.
0: 한번 세팅이.
2: 그래서 한번 하면 15분이 되면 끝나는데 15분 하면 어떤 분들은 막 나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 더 이제 한다 해도 분다도 있죠. 이제 그래 이제 우리 불교 박람회 불교 박람회도 마요고 거기 오면은 우리 BTN 방송 관계자들분도 많이 오셨습니다.
3: 그 노부살님들이 불자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노스님들도 좋아하시고요.
2: 그래서 스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누구나 왜냐하면

0: 사람은 누구든지 뭐 밥을 먹고 보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다 한다 하더라도 걷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걸어야 돼요. 예, 무슨 내가 어디를 아프다, 어디를 뭐 안 좋다 하더라도 걷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2: 그럼요.
0: 예, 그래서 네. 아, 내가 저거 발 마사지 한 동기도 어느 보살님이 가는데 막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 한여름에요. 한여름에 막 그거 종합운동장인가 거기인데 그 이분이 반신불수를 당하신 분이 있어요. 아~ 그분이 거기 근데 내가 가서 얼른 가서 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래 난 내가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2: 또 불편하다.
0: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얘기를. 근데 거기서 감명을 받았어요. 저분이 저렇게 완전 반신불수에 걷지도 못한데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걷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1: 아, 그럼요.
0: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우연찮게 이 발마사지를 하시던 분이 못하게 돼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됐어요. 아~ 예, 그래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2: 예. 근데 제가 앞서서 이제 숨 쉬듯이 보시행 행하신다.
1: 그러게요.
2: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이제 교계 내 단체만 해도요, 스님. 왜 우리 흔히 정기 후원이라고 하죠?
0: 예.
2: 매달 10곳 이상. 불교계 안팎을 합치면 뭐 20곳 가까이 되신다던데.
0: 예, 제가.
2: 예.
0: 5년 전까지만 해도
1: 예.
0: 부처님 가르친 대로 내가 남한테 도움 조금만 준 거를 남한테 얘기하면 그만큼 반감된다고 하잖아요.
2: 예.
0: 얘기를 안 했어요.
2: 예.
0: 그래서
2: 네.
0: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이렇게 보시를 하고 베풀고 하니까 좋아지더라는 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1: 그럼요.
0: 지금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누구든지.
1: 예. 예.
0: 내가 지금 이 나이 내가 자랑해서 뭐 필요 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살아서 불교, BTM 방송 뭐 해서 불교 여러 생명 나눔 실천이라고 있습니다.
1: 예, 생명 나눔 실천 본부.
0: 예, 저도 기증을 했고
1: 예.
0: 약 20년 전부터 지금 넣고
1: 예.
0: 불교 단체에 12군데.
1: 와.
0: 예, 12군데 BTM 방송, 불교 방송 뭐 생명 나눔 실천에 청여 복지금이라든가
2: 예.
0: 법보 신문, 현대 불교 신문사 불교
2: 이게 총 망라하셨네요.
0: 예, 그거 하고 이거 외에
1: 예.
0: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어디 가면 많이 먹지가 합니다.
1: 그게 예.
0: 한 10군데, 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충 한 20군데는 올 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건데요.
0: 그래, 그게 내가 불자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직원이라든가 어느 분다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1: 예.
0: 아, 사장님은 사업다고 돈이 있고 하니까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데
2: 맞아요.
0: 나는 당장 먹기 살기 힘들고
1: 예.
0: 당장 힘들고 우리 아들 아파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불자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시하고 베푸는 것은 절대로 물질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1: 예,
0: 싶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항상 웃는 얼굴로
1: 예.
0: 누구를 만났을 때 아, 언니 왜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어? 언니 어머니 기분이 좋아? 언니 참 좋아졌는데 아니면은 어제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어제도 시장 갔는데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부성기 몇 개를 파는 거예요.
1: 예.
0: 기퉁에 시장을 가지 못해.
1: 그렇죠.
0: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2: 예.
0: 여기 파는데 거기가 망우 역사 밑입니다. 예.
2: 네, 네.
0: 그러니까 아무도 그럴 때 보질 않아. 근데 내가 거기서 쑥을 샀어요.
1: 예. 예.
0: 쑥을 샀는데 쑥 요만큼
2: 예.
0: 예. 쑥 사고 뭐 다 해봐야 3만 원치도 안 돼요.
1: 예.
0: 다 해봐야. 그래서 한참 얘기하니까 딴 사람들이 내가 이 할머니하고 친척인 줄 알고 옆에서 보면서 그러던 그래 거기서 내가 2만 원치 사가지고 이거 사 다 샀지 빨리 집에 가시라고 이제 더운 이제 가시라고 그냥 이제 싸가지 가고 내가 사가 그걸 들고 또 참 그렇잖아요. 예. 또 들고 오면서 집에 올 때는 이제 항상 이제 그 뭐 그것도 주로 마트나 좋은 데보다는 길거리에 있는 그 보살이나 그 할머니한테 많이 삽니다.
2: 네.
0: 그것처럼 행복은 보시는 자비는 절대로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진짜
1: 법문이에요, 법문.
2: 그러니까요.
0: 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제일 좋은 보시가 웃음으로
1: 예.
0: 내가 항상 웃고 항상 내가 웃음으로 저 사람한테 예. 대화하고 저 사람 칭찬해주고 저 사람 예. 괜찮아 하면 그분이 마음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2: 아, 네. 그런
0: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지면 몸

0: 또 좋아지고 그러면 누가 좋냐? 그분도 좋지만 나도 자연적으로 이래 웃음을 피는 미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1: 원 플러스 원이네.
0: 그래 그 생활이 저는 이제 그 몸에 익었어요. 네. 그래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이제 그 절에 가면은 합장하지 않습니까? 예. 합장해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어떤 분들은 나를 쳐다봐요. 예. 그냥 이러고 말해. 전 이래다고 하니까. 예. 그래. 전 내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불자님이라든가 불자님이 아니더라도 불교의 자비라는 것은 꼭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나의 말을 듣고 상대방이 정말로 고맙다, 감사하다, 지나가는 어려운데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게 보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1: 그러니까 보시와 나눔이라는 게 꼭 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예. 말씀이시잖아요. 어, 예, 누구보다 더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생활이 넉넉해서 또 베푸셨던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예, 예. 이제 초창기에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0: 제가 그 고향이 상주인데요. 예. 오영재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이제 있을 때 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그 저 중장비 사업도 좀 하셨어요. 오. 원래 좀 가난했습니다.
1: 그런데
0: 오형제 중에 마지대가 되다 보니까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저는 원래 학교 선생님이
1: 꿈이셨어요.
0: 중학교 때인가 우리 그 당시에는 해도 가정 방문이 있고 있었어요.
2: 예, 있었습니다.
0: 제가 이제 그때는 중학교 하면 4.19라든가 이런 거 되면 웅변대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네. 그래 우리 아버님, 어머니, 학교 간에 담임 선생님이 우리 완섭이는 아버님 꼭 대학까지 시켜주세요.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꼭 해야 돼. 선생님, 우리 아버님한테.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5인 중에 맞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시골에서.
2: 그렇죠.
0: 전 그 많이도 감사하는데 그래 힘든 게 와서 참 아버님이 중장비 하시다 좀 실패도 하시고 어렵고 하다가 아버님 돌아가셔서 서울로 올 때
1: 네.
0: 제 동생이 먼저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서울 오라고 그래서 올 때 정말로 어렵게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건 면목동에 거기에 방 한 칸에
2: 네.
0: 저 옆에서 들어가는 방 한 칸에 거기에 월제를 와가서 처음에 살았어요.
1: 단칸방이라고 예, 예. 했죠.
0: 네, 월제를 사는 동기도 있어요. 아버님이 이제 중장비 그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몸이 아프시잖아요.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거래처 빚 있다 이런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1: 또, 예.
0: 이 아버님한테 이 빚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 앞으로 다 쓰셨어요. 그거를 제가 앞으로 다 아무 걱정 마시고 아버님한테 그냥 인사하시고 가세요. 제가 갚는다는 서약서를 다 해줬습니다.
1: 흔히 말하는 연대보증이네요.
0: 그렇죠. 예. 예. 다 해주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없어요. 예. 그 당시에 없이 해서 왔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걸 와서.
1: 무슨 근데,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올라오셔서.
0: 예, 올라와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제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자제품 그때 그 당시에 뭐 보면 TV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1: 네네네네.
0: 그게 앞으로는 전자제품 같은 게 좋겠구나 해서 거기서 제가 몇 달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면 1등을 해가지고 한 1년을 그 무료로 학원에서 받게 됐어요.
1: 아, 그래서 학원 그래서 수업을 이제, 받으셨어요.
0: 아, 예, 전자제품 예.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게 그래서 저는 내가 가난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아. 그때부터도 뭐 스님이 지나가면 막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랑구에 가면 그 용마산이라고 있습니다.
1: 네. 예, 예.
0: 용마산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이러려면 수없이 밑에 많잖아요. 수없이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야, 저 집엔 이 많은 집에 내 집에 하나 없네. 예,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았어요.
1: 아니 새빵살이니까 이사도 많이 예, 다니셨어야 될 텐데.
0: 그 당시에 이제 예. 제가 자리를 못 잡은 상태니까 이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0: 네가 장남이다 보니까 명절이라든가 이래 오면은 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형님 또 이사했어? 집 어디로 이사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예. 이게 한 10년 만에, 10년, 한 대여섯 번 일곱 배 했는 것 같아요. 예, 이래 하고
1: 거의 2년에
0: 저하고.
1: 한 번씩은
0: 예,
1: 이사를 하신 거죠.
0: 그래 이제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생활이니까. 예, 그러면서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당신 고생하는데, 이제 보약을 사준다고.
1: 예.
0: 예, 보약 필요 괜찮다고. 그래, 청량리 경동시장에 가서
1: 예, 경북시장에 있습니다.
0: 미꾸라지를 이제 그걸 파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이만큼 사왔어요. 이제 나 끓여준다 힘든,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래 사는데, 이제 내일, 그날 밖에 나가니까, 고기, 뭐야, 새우떼라 그러죠? 예. 고기 익는 게 미꾸라지 물었고. 이거 어디서 왔어요? 아, 오늘 저거, 미꾸라지 좋다 해서 사왔다고, 저거 한다고.
1: 탈탁탈탁 막.
0: 거기에 내 가슴이 보통 능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있잖아요. 야, 이래 보니까, 너무 팔팔하게 잘 사는 거예요. 막
1: 그러니까요.
0: 어렵게 다니면서 그걸 보니 가슴 감정했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내가 이거. 예, 이것도 아니야 먹을 수도. 그 하루 아 내가 지금 먹고 싶지 않으니까 이틀 더 놔두자. 이틀 더 물으니까 아주 팔팔해. 야 아니다 이건 나와.
1: 이틀을 기다렸는데도
0: 예,
1: 여전히
0: 그래서
1: 팔팔해요.
0: 내가 비누를 가지고 내가 이거 안 되다 안 먹어도 안 먹어도 되니까 내 마음을 주니까 담아 가지고 중랑천 있지 않습니까? 예,
1: 중랑천이요.
0: 중랑천에서 그걸 비워줬어요. 이야
1: 아이고.
0: 그때 내 마음이요. 그 피하니까 이것들이 미꾸라지 막 사방울이 흩뜨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자유를 얻은 것보다 좀저 내가 과연 나중에 동물이나 됐을 때 나같은 입장이지만 저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울까 그걸 거기서 내가 많이 깨달았죠.
1: 그야말로 구사일생이네요.
0: 그래서
1: 그리고 우리
0: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왔는데 조금 조금 이제 사업도 좀 나아지고.
1: 조금씩
0: 그래서
1: 나아지든가요.
0: 이제 그 중랑구 쪽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매장을 하게 됐어요. 대리점 전자제품을 알아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했는데 거기서 한 10년 활 동안 제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난 누가 나한테 아 김한섭 사장님 최고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제가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 전자제품 그걸 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거지죠, 건은병이. 할머니가 은청이었었어요. 뭐 여기가 은청, 말도 잘 못했어요. 그분이 우리 앞으로 항상 10시만 되면 지나가요. 그래서 그분 보고 내가 불러다가 또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친하게 됐어요, 아주. 그분도 우리 집안 친하고. 그런 그분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우유도 없고 빵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다 와요. 우리 집에 와요. 이제 5시 되면 옵니다. 오면은 내가 그걸 다 이래 손질해주고 절대로 손을 막, 몸만, 지저분하니까 못 만지잖아요. 전그 관계 없어요. 다 만지고 저기 해도 이거 먹지 마. 이제 말도 놓고 우유 이거 상했어. 그러면 이거 먹어, 먹어, 먹어. 이제 말은 저기 말은 이거 먹어, 먹어. 이러면 내가 그걸 받아 먹었어요. 먹으면서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활을 한 3년을 했습니다. 그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숙인이신 거죠. 이제
0: 예,
1: 집이 없이
0: 노숙인이죠. 거지
1: 다니시는
0: 이제
1: 분을.
0: 노숙인입니다. 예. 그래, 잘 그것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래 서울에 가서 거지 혼자 생활하고 왜 이래?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내가 옛날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가가이 석달 동안 살았는데, 신랑이 어디 돈 벌러 간다 서울 가더니 새색시를 하나 구해 왔더래요. 그래서 새색시를 구해 왔는데 새색시를 와가지고 한 달간을 방에 둘이 자고 자기는 잘때 부엌에서 이제 생활했대요. 이제 생활했는데 그것만 해도 그냥 참았는데 하도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1: 아이고.
0: 못 살고 집을 나왔잖아. 그 집을 나와 이제 하는 말 났더니 그래 집을 나왔어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 그래 친정으로 가니까. 친정에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오지 마라. 네 시집간데 오지 마라.
1: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최강의 일이다
0: 오지
1: 했던
0: 마라.
1: 거죠.
0: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 흘러 봉천동까지 봉천동 그 운막집에 있는 거 봐요. 네. 그까지 이제 와서 그 봉천동에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막 함정했죠. 그래 이제 그 생활을 2, 3년 했는데

0: 어느 한 추석이었어요. 네. 추석 날인데.
1: 명절에.
0: 예. 예. 이제 왔어요. 오늘 그날마다 좀 이상히 손도 깨끗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마치 추석 날은 좀 쉬지. 내일이 추석이야. 내일 네. 추석인데. 아니 내일 추석인데 좀 쉬지 왜 또 왔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 사장님 주려고 내가 선물 사왔어. 선물 사왔어.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선물을 했더니 아, 양말 있죠.
2: 예.
0: 제일 좋은 양말을 요만큼 해가지고 이거 내가 제일 좋은 데가 여기서 돈 주고 샀어. 돈 주고 샀어. 나 사장님 줄로 샀다. 그런 얘기하면 나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나. 예. 예.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2: 그 예. 우리 그 김한섭 부자님이 그렇게 자비심이 많은 게
1: 네.
2: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0: 예, 예.
2: 눈물이 시작해서 그 애써 노력해서 자수상가하셨고
0: 예.
2: 그 와중에서 본인이 힘든 걸 경험하셔서
0: 예.
2: 자비심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2: 힘든 예. 사람 보면 못 지나가고
0: 예.
2: 눈에 밟히고
0: 그래서
2: 보살행을 하시는 것
0: 예.
2: 같습니다.
0: 이제 그런 것도 있고
1: 예. 네. 또 다른 선물이 갖고
0: 예.
1: 나오셨어요.
0: 선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선물인데
1: 예.
0: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선물이 막 지저분하고
1: 오래됐네요.
2: 예. 발아서 완전히
0: 여기 막 예. 여기 곰팡이도 피었잖아요. 예.
1: 색이 바라고
0: 예. 예. 막 바로 곰팡이 피었잖아요.
2: 예.
0: 저는 이거를 하는 그리낌 없이 이걸 내가 갈고 싶지 않고 이 상태에 곰팡이 있는 거 이 상태로 가면 그러면서 내가 입에다 대고 붙으니까 감성받고 예. 이렇게도 합니다.
1: 아, 그게 뭔가요?
0: 예, 여기 염주가 들었어요.
1: 아.
0: 예, 염주가 들었는데
1: 예.
0: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예, 여기 염주가 있습니다. 이게
2: 천주네.
0: 예, 예,
2: 예.
0: 제가 어느 때 이제 박람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
2: 예.
0: 어느 그 다른 업체가
2: 예.
0: 사장님이 그 여자 사장님인데 예, 행사를 아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 이런 박람회는 이렇다 이런 박람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가르쳐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 6개월을 이제 예, 나오면서 저와 가깝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 사장님 제 말씀 들어도 되지만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인데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1: 어.
0: 그럼 무슨 말씀인데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밀면서 이게 자기 시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양산 통도사를 그 양산 쪽에 있는데
2: 예.
0: 하루도 빠짐없이
1: 와.
0: 늘상 기도를 하고 다닌 이게 그 염주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아들이고 다 잘되고 다 이랬는데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이 염주만큼은 꼭 잘 간수해서 네가 못 쓰면 네 후손에게 누구 준대 꼭 견자하라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이게 유언으로
1: 네.
0: 유언으로 남기는데 이번은 막상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며느리인데 기독교 집안에 네. 태어났는데 그분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제 그 시를 쓰는 분이라요
2: 네. 네.
0: 고려대학교 가정학과를 나이 시를 또 쓰고 있는데 토지 나는 이거 염주하고는 인연이 안 맞아서 할 수 없고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꼭 주라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1: 유품이니까.
0: 이래서 네. 이걸 그냥 뭐 장롱 속에 놓고 몇십 년 내려온 거예요.
2: 네.
0: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누구 주긴 줘야 되는데 참 버리기든 그렇고 내가 안 쓰니까 어떻게 할 고민하다가 혹시 이게 사장님한테 인연이 돼서 갈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 진짜 인연이네요.
0: 예, 예, 예, 예.
2: 그 아주 귀한 인연이네요.
0: 이게 왜냐하면은
1: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게
0: 예,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하여튼 이제 꼭 이게 아, 그러니까
2: 노사님이
1: 50여 년 이상
2: 쓰시다가
0: 예, 예, 평생 쓰셨으니까 예. 처음에 내가 받을 때 냄새도 나고 막 오래됐으니까
1: 예.
0: 그래도 저한테는 전혀 그런 느낌 안 그래서 아 그래 아니 저 말고 더 좋은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가 이제껏 봐도 사장님, 이게 사장님 갈 거라고. 혹시 안, 기분 나쁘면 제가 안 드리는데 조심 받아. 그러니까 괜찮아도 괜찮겠어요? 하니까 그래 내가 받았습니다. 받고, 받고 내가 차 운전석에 딱 놓고 타면은 요걸 관세음보살, 어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때 나무아미타불, 어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30분. 한 네. 30분이 걸려요.
2: 네.
0: 이제 근데 또 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2: 시간이
0: 또 더 걸려요. 예. 전 주로 그렇게 많이 해요. 부처님.

0: 감사합니다. 그냥 부처님 관세음 보살 관세 그래 하니까 예.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 보통 30분 1시간 하면 또 가고 또 내가 또 하다가 뭐 잠시 이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과 불행과 좋고 나쁨이 한 사람한테 절대로 다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고
1: 그럼요.
0: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생기고 돈이 많고 명예와 있더라도 누구든지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거든요.
1: 예. 예.
0: 아무리 이쁜 사람도 나이든 할머니 보면 다 또 꽃이 아름다울 때면 시들는 것처럼 그거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하죠. 나라고 화가 안 낼 때, 화낼 때도 있고 또 할 때 그런 걸 가슴에 딱 안고 잠시 생각해, 잠시. 네. 부처님 가르침 그랬잖아요. 화가 날 때, 여러분들 화가 날 때, 또 어떤 속상한 일일 때, 요즘 참 사회가 각박한 게, 그 부부지간이라든가 살다가 뭐 살인사건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1: 예.
0: 그거를 화가, 상대방이 화 있을 때는 한 사람이 뒤돌아서서 잠깐.
2: 아이, 그럼요.
0: 예, 한 3분만 뒤에 들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좋아지죠.
2: 진짜 귀한
1: 삶이 수행이고 예. 명상이고 예. 기도세요.
2: 게다가 예. 또 실천을 예. 끊임없이 하고 계시니까
1: 보살행을 직접 실천하고
2: 예. 기도가 앞이 좀 많이 받으셨어요? 염주 받으시고?
0: 예, 그래서 또 그 많이 받았습니다. 참 제가 어려운데 제가 하는 사업이 지금 휴번을 발마사지 하기 이전에 그 전에 그 의성 흑마늘이라고 있었어요.
2: 예.
0: 예, 그거 해가지고 그 막 서울에서 최고 판매를 많이 했는 것도 됐고 거기 뭐 다른 식품이라 해가지고 예, 사업이 이제 쭉쭉에
2: 점차 좋아지신 거예요.
0: 잘 되고
2: 예.
0: 특히 이제 제가 잘된 것도 뭐 이제 사업이 번창한 것도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둘이지 않습니까?
2: 네.
0: 첫째 아들은 공부를 아주 좀 안 좋게 하고 좀 실에 공부를 못해서 아주 대학하고는 거리가 멀 정도로 됐는데 그래도 대학을 내가 나오게 했고 또 다른 아들도 했는데 둘 다 그 잠깐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2: 그럼요. 네. 자랑 좀 해주세요.
0: 네. 큰 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원서를 쓰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쓸 데가 없어요. 원서 쓸 데가 지방 가도 한 미달 가는 그래서 아버지가 느낀 바로는 아버지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도 못했잖아요. 다. 근데 아버지가 느낀 바로는 일단 나중에 쓰레기 장사를 하더라도 배워야 된다. 근데 그게 나의 학군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저 전문대학이라도 알아보자 해서 쭉 알아보니까 저 광운대 밑에고 전문대학 뭐 하나 있었습니다. 오게 좀 그런데 거기에 미달되는 공업 전문대 거기에 미달이 돼 있었어요. 그럼 일단 여기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 이제 입학시키고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잖아요.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런 잘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영어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해가지고 1년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영문과로 편입하고 이제 전문대를 이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전문대 자격증을 이제 졸업했으니까 이제 전문대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있다가 우리 아들이 이제 아버지 이제 영어 좀 공부하겠습니다. 아 그래 좋지 해라. 그래서 영어를 좀 했는데 마침 광운대학교에서 영문과 편입증이 있어요.
2: 그래가지고 하시고.
0: 거기가 토익이 좀 있어요. 그래 그 편입을 하기 위해서 광운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이거 나오고 둘째 아들은 이제 동국대학교하고 뭐 몇 군데 됐는데 아버지 앞으로는 저는 전자공학이 낫겠습니다. 그래 그 전자공학 어디 가겠느냐. 그래서 광운대 전자공학 갈까요? 그래 둘 다 광운대를
2: 가게 됐네요. 형제가
0: 중간에 제가 아들 한번 점심을 사고 싶어서 어느 광운대 학교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바로 밥 먹자 그래.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나한테는 공부 잘하든 안 하든 이 정도 해서 하는 걸 너무 고맙고 오늘 그 고마운 기분으로 아버지가 밥도 사고. 이 끝나면 우리 셋이 당구 치러 가자. 당구 치러 가자. 근데 그거를 식당 옆에 주인이 네. 봤어요.
1: 네.
0: 그러면서 그 식당이 주인이 30년 했습니다.
2: 그런데 네.
0: 야 사장님 오늘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내 밥값 반만 받을게요. 왜요? 이러니까 내가 30년 할 동안 아버지와 아들 둘이 와가지고

0: 밥 먹고 우리 야, 끝나고 당구 치러 가고 저렇게 놀다 가자.
1: 진짜
0: 이런
1: 부럽네요.
0: 소리를 처음 들었다 그래요.
1: 아니 그렇게 다복한 예, 예. 예. 가족 사진이 예. 보입니다.
0: 예, 요거는 이제
1: 아드님하고 그, 며느님도 계시고 손주분도 계시나 봐요.
0: 예, 예, 예. 예. 지금 이제 큰아들이 딸 둘이 있고 작은아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1: 아.
0: 저, 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 집사람이고
1: 네네.
0: 예, 여기 또 요 가운데 여기 큰 며느리 저쪽까지 네. 둘째 며느리고 요 손자들 그렇습니다. 요 아들 둘 여기 돼 있고.
2: 예. 예. 예.
1: 아, 너무 예쁘죠. 손주가 더 예쁘다 아, 그러던데 네. 어떠세요?
0: 예.
1: 손주들이 더 예쁘다 그러던데 어떠세요?
0: 예예. 예. 손주들 여기 보면 뭐 누구든지 자식보다 손주들 다 예뻐하잖아요.
2: 예. 예.
0: 요즘 이제 제일 예쁜 거는 이제 막 엉금엉금 기는 애가 있어요. 좀 그렇죠.
1: 아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유쾌하고 밝고 항상 긍정적이면
0: 네.
1: 아 손자들도 그거 보고 그대로 가족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것 같아요.
0: 그래서 네. 또 이제 이런 것도 잠깐 이제 얘기해드릴게. 이제 코엑스 박람회 하다 보면은
2: 네.
0: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2: 그렇죠.
0: 점심을 내가 늦게 이제 우리 직원들 있는데 아 그냥 갈 수가 없어. 뭘 사갈까?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이제 다른 크게 뭐 또 간단한 빵 같은 것밖에 그쵸.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빵을 한 20개 샀어요.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한 먹으라고 20개 사갔는데 나는 나보다는 우리 직원보다는 남. 이게 막 기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옆에서 우리 빵 사왔다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 거예요, 전부 다.
2: 네.
0: 우리 직원이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사장님은 우리 밥 먹는 게 우리 거 뒤에 감추는 거 타겠잖아요. 그래, 이제 그래, 또 사다 주고 또 사주고, 이제 그것처럼,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은요, 이런 것 한 게 또 저한테 깊은 충격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지갑에는요,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제 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2: 아, 예. 예, 예.
0: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1: 예. 현금을 꼭 챙겨 다니신다는 거예요?
0: 예, 항상 내 집에 나올 때 꼭 만 원짜리를 몇 개 확인하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제가 종로를 갔어요.
2: 예.
0: 종로를 갔는데, 일을 바쁘고 타고 그 당시만 이제 한 20년 전이니까 버스를 타고 오는데 누가 한 사람이 허겁지겁 그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2: 예.
0: 쓰레기통에서 막 콜라 남은 거 먹고 빵 남은 거 먹고 이걸 막 주워 먹어요.
1: 아우.
0: 예, 막 먹어. 근데 그게 그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지도 않아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 그래서 내가 돈을 딱 뭐 좀 줘야지 뭐 이런 게 지갑에 돈이 5만 원 있는데 5만 원 이건 뭐 살라고 가져온 돈이거든요. 쓸 수가 없어서 그러는 사이에 그분이 가버렸었단데. 야. 내 가슴이 한 3일간 잠을 못 잤어요. 그래. 그래서 지금은 왜 이걸 많은가 그러냐면 한 번은 또 을지로 그 뭐 제품 때 내가 나갔는데 우리 식당에서 보면 가게에서 이제 밥을 시키지 않습니까?
1: 네.
0: 밥을 시키면 밥을 먹고 그릇을 가게 밖에다 내놓습니다.
2: 그렇죠.
0: 보통 내놓잖아요.
2: 예, 예.
0: 그런데 어딜 가다 보니까 그것을 할머니 한 분이 먹어요.
1: 남은 걸 드시고
0: 실지입니다,
1: 계시는
0: 실지.
1: 거죠. 예.
0: 먹는데 그 종로 끌지로는 넓잖아요.
2: 예.
0: 다 사람 많이 댕겨도 누구 하나 눈길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갔어요. 가서 아 이거 드시면 안 된다고. 왜 이거 드시냐고. 그래. 물론 배가 고프니까 먹죠. 노시 내가 밥 사드릴게. 노시라고. 그래 내가 돈을 주면은 이분이 또 밥을 안 사먹고 또 식당에 가면 손님으로 대접을 안 하잖아요. 그래 내가 손을 잡고 을지로 그 뒤에 가면 식당들이 조그마한 식당들이
2: 네.
0: 많아요. 손을 잡고 직접 갔어요. 내가 가서 두 그릇 시켜서 같이 먹고 나도 조금 먹고
2: 예.
0: 주고 내가 면만을 주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만 이제 그런
1: 예.
0: 그래서 앞으로는 내 우리 불자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은 절에도 있고 스님한테 있고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슴이 있습니다. 내 가슴이.
2: 예.
0: 내가 지금 나가는데 옆에서 밥을 굶고는 사람 거지들 손 한 푼 내면서 외면하지 마세요. 베푸세요. 그게 부처님이 바라는 실질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아, 제가 오늘 지금 법문을 듣고 네, 있습니다.
0: 전, 그래.
1: 아니 목정 스님 이렇게 박수 크게 치신 적은 네, 처음이에요. 진짜.
2: 너무 훌륭하세요.
0: 아니요.
1: 정말 대단하신 네. 것이 네. 매일 밤 12시에 비텐 금강경 독송까지 꼭 함께 하고
0: 네.
1: 또 기도하고 주무시고 법문 뭐 늘 들어주신다고 하고요.
2: 네. 운이
1: 하, 진짜.
2: 비텐 애청자시네요.
1: 네.

0: 뭐
1: 지칩니다.
0: 아니지만 불교 BTN에서 참저 좋은 스님들 나오시고 좋은 법문대 주시고 마음 상할 때 여러분 산다는 자체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는데 그
1: 맞습니다.
0: 나쁜 일까지도 좋게 할수 있는 길이 BTN 방송 많이 보세요.
1: 와.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불자로서 어떨 때 특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0: 제가 불자라서 참 죄송한데 우리 불자도 어디 가면은 길을 갑니다. 오늘도 가면 그 어떤 교회 단체에서 와요. 커피 드세요. 뭐 드세요 하면서 어디 아이 커피 마시는데 어디 소신하니까 우리 앞에 가 교회인데 교회 나오세요. 난 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불자님도 이제는 큰 소리로 아 저도 불자입니다. 나 어느 선님 저 어디 불자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된 동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불교를 믿는 가정, 불교를 깊이 심취하는 나라, 전쟁 없어요.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2: 그럼요.
0: 절대로 우리는 불교가 1등이라는 얘기를 아니면 1등과 1등이 좋다고 서로 하면 부딪히면 싸우게 돼 있으면 우리 불교 그런 거 없어요. 다 베풀고 남도 이해, 나도 좋지만 이해는 그렇기 때문에 늘상 이제는 엄지에서 있지 말고 양지로 나와서 저 불자입니다. 저 부처입니다. 전그 장사를 하지만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 손님들이 쭉 있으면은 저는 불자입니다. 혹시 여기에 불자 아닌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 불자를 당당히 내세웁니다.
1: 역시 멋지세요.
2: 내가 불자이고 내가 불자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또
0: 그렇죠.
2: 불자로서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0: 맞습니다.
2: 주십니다. 스님 오늘 만남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하면서 저도 이렇게 빨려들어가는 입담도 좋으시고요.
1: 그삶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음이고 기도고 또 보시행이고 보살행이고 아마 지금까지 해오신 것만으로도 앞으로 우리 거사님과 그다음에 자녀분들 가족들 하시는 일들이 다 원만성취하실 것 같아요. 부처님이 딱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2: 그러게요.
0: 항상 감사하죠. 제가 고맙고 감사하고.
2: 나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 한번더 눈길이 가시고 그만큼 또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김한석 불자님, 앞으로도 그 너그러운 마음, 그러면서도 긍정적이고 유쾌한 에너지 널리 널리 세상에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니까요. 늘 건강하시고요. 함께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0: 아유,
2: 오늘
0: 감사합니다.
2: 나와주셔서 정말
1: 네,
2: 고맙습니다.
1: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 김한섭 불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1: 그런
2: 있잖아요.
1: 말이 있죠.
2: 아마 아버님의 그런, 너그럽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눔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아마 자녀분들, 가족들 모두에게도 다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또그 밝고 또 긍정적인 모습이 가족의 모습 그대로 닮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 아,
2: 들었습니다.
1: 그럼요. 우리 김한섭 불자님은 삶 자체가 그대로 기도이고, 그다음에 자비행이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2: 그니까요.
1: 공덕이 나와 가족, 그 이웃에게도 다 영향을 끼치죠.
2: 그러면서도 또 항상 그 유쾌함을 잊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시고 실천해 나가시는 모습이 이 시대 우리 불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맞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또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시는 모습. 역시 우리 부다의 가족은 다르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법보시에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마음으로 또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다의 가족이 되어 주신다면 법보시, 귀한 법보시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공덕 나눔의 길 1850108번입니다.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부다의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1: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지만

0: 행복하기를 원하면 행복의 원인을 지어야 됩니다.
1: 네.
0: 행복의 원인이 바로 보생이고 선행입니다. 선행의 공덕을 많이 지으면 행복은 저절로 내게 오죠.
1: 그러니까요. 네,
0: 그 보시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시가 법보시고 법보시가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모습이 바로 방송포괴입니다.
1: 그렇죠.
0: 네, 우리 부타에 많이 많이 가입하셔서 방송포괴 동참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행이고 행복을 얻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네. 자, 이제 두 번째 초대 손님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만나본 김한섭 불자님이 독보적인 보시행으로 세상을 밝혀주고 계시다면 이분은 그야말로 국보급 목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제 스님 기대되시죠?
0: 아, 기대됩니다. 우리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처음에는 이제 산문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축약을 해서 항상 개송을 하거든요. 개송을 할 때 이제 대승경전들을 보면 천상의 신들이나 혹은 보살들이 다 같이 합성을 합니다.
1: 맞아요.
0: 노래를 하는 거죠. 그 천상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해서 거기서 함께한 이제 중생들이 다 감동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데,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처님 법을 전법한다는 것은 마치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스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의 주인공 소프라노 황상미 불자님 함께합니다.

0: 네, 황상미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2: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황상미입니다. BTN 불자 가족입니다에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아니 목소리가
1: 아니 너무 여기 맑고 이렇게 경쾌한 것 같아요.
2: 아 그런가요?
0: 예. 네. 네. 아, 너무 아름답네. 체구는 이렇게 작은데
1: 네,
0: 작은 체구에서 정말 천상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2: 예.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우리 황상미 불자님 반갑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가 초연했을 때 이제 우리 불교가 드디어 이제 뮤지컬이 나왔구나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어느덧 스님 꽤 됐어요. 한 6, 네. 7년 된 것 같거든요, 횟수로.
1: 그래요. 사실 이제 그 이웃 종교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2: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있죠. 네.
0: 맞아요. 네.
1: 그게 1971년에 초연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세계적인 네. 뮤지컬이 됐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해마다 전 세계에서 뮤지컬 공연을 해요.
2: 네.
1: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사실 너무 부러웠거든요.
2: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공교롭게도 저의 첫 뮤지컬 관람이
1: 네.
2: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단체 관람으로 그 뮤지컬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첫 뮤지컬이었던 거죠.
1: 네.
2: 그런데 불교에 이렇게 큰 대극장에서 할 수 있는 시타르타 뮤지컬이 있다는 걸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0: 네네.
2: 제가 이제 그 오디션에 통과해서 출연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감회가 새로웠죠. 네.
1: 그래서 스님들도 불자님들도 예.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2: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스님.
0: 자, 우리 불교의 자부심, 뮤지컬 네. 시타르타. 우리 황상미 불자님은 주인공 야소다라 역할이세요.
2: 네.
0: 이제 몇 대째 이제 좀 1기, 2기 이렇게 좀 나눠지죠.
2: 네, 네 시즌 1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투입된 거는 시즌 7 작년부터였고요. 그런데 데뷔는 올해 하게 됐기 때문에 시즌 8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네. 가장 뉴 에이지 야소다라
2: 가장 따끈따끈한 야소다라입니다. 네.
1: 최근에 인도 공연도 아주 성황리에 마치셨다고요.
2: 네, 먼저 인천에서 먼저 공연을 했고요. 그 바로 다음 주에 뭄바이로 날아가서 현지에서 또 공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0: 해외로 가서 하더라도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네. 똑같이 노래하고 하시는 거죠?
2: 그렇죠. 이제 오리지널 뮤지컬이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할 때 영어로 노래를 하잖아요.
0: 맞아요. 네.
2: 그럴 때 자막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반대로 저희는 한국말로 노래를 하고 양쪽에 힌디어와 영어로 자막이 나왔어요.
0: 양쪽으로?
2: 네.

0: 하나 더 자부심이 생기는.
1: 아, 네. 네. 한국말로.
2: 그리고 게다가 인도잖아요.
0: 그래요. 맞아요.
1: 근데 인도 분들이 한국말을 너무 좋아하세요. 물론 한류의 그런 영향도 있지만, 갑자기 어떤 분이 영상통화를 따님하고 해달라고 하면서 네. 한국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2: 아, 우리말에 대한.
1: 네, 네. 예. 한국말을 듣고 싶어 하고 그런 문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0: 그 어떤 인도의 그 부족의 말 중에 네. 우리나라 말하고 아주 유사한 게 많아요. 우리 흔히 아궁이라 그러잖아요. 아궁이.
1: 네네네.
0: 아궁이 불 때는 곳이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아근이라 그러거든요. 인도의 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유래했다는 소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몇 가지 말들이 인도의 어떤 부족의 말하고 특히 산스크리트어하고 그 유사성이 아주 많아요.
1: 아, 그렇구나. 비슷한 부분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네. 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같이 저는 네. 느껴졌거든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0: 그리고 이제 인도는 부처님의 고향이잖아요.
1: 아, 그렇죠. 네, 맞아요.
0: 고향에서 그 시타르타를 공연했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주 종교는 그 힌두교잖아요.
0: 네, 맞아요. 힌두교.
1: 그렇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불교의 종주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불교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있으신 것 같고 또 그런 여러 신을 모시는 힌두교다 보니까 부처님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그 빈비사라 대왕과 마라 파피아스가 이제 나왔을 네. 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좋아하고 네, 너무 좋아하고 인기가 정말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흥의 국가잖아요. 인도는
0: 맞아요.
1: 또
2: 엄청나죠.
1: 그, 엄청나잖아요. 영화의 모든 영화에 그렇죠. 음악이 들어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 매 씬마다 끝나면 한국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2: 급상. 예.
1: 근데 매 씬마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2: 네. 공연할 만 난다 싶으셨겠는데요?
1: 네. 그리고 계속 상의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서로 이제 찬나가 어떻게 했다, 야소다라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걸 서로 알려주고 그런 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막이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궁금해서 좀 대화도 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2: 아니 주변 네. 배우들 반응은 어땠어요? 동료들도?
1: 이제 반응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이제 더 신이 나서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 더 역동적인 동작과 목소리도 좀 더 힘차게 나오는 것 같은 저희도 막공에는 확실히 그런 걸 느꼈어요.
2: 네. 그 뭄바이 현장 사진인가요, 지금?
1: 네, 뭄바이 현장 사진이에요.
2: 야. 아니 뭐 무대며 뭐 조명이며 괜찮네요.
1: 예. 네, 거기 현지 그 코디님께서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집중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음향도 굉장히 신경 써주시고
2: 예.
1: 네 공연하기에 충분히 좋았습니다.
2: 야. 네. 어머, 야소다라다.
0: 야소다라 같아요.
2: 오, 네. 예쁘네요.
0: 엄마 실제로.
1: 감사합니다.
0: 야소다라는 네. 그쪽 네팔 쪽 가깝게 계셨거든요. 그 왕국이.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그런 모습 있죠. 인도인요. 네. 인도는 여러 부족이 살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 아리안계가 아닌 아마 이쪽 그 저 동양계 쪽에 그 몽골계 쪽에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리아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쪽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 석가족이 있거든요. 샤카족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2: 실제 모습이. 예, 이 모습과 네. 흡사할
0: 아주
2: 것이다.
0: 유사할 거다.
1: 아, 영광이네요.
2: 아니 오디션 당시에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도 뭐 많이 반영을 했다고 하시던가요? 어때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게 들어갔을 때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그 야소다라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출가님도 다행히.
2: 네네.
1: 네, 뭐 외모만 보시진 않았겠지만.
2: 네. 이번 시즌 공연이 유독 또 반응이 뜨겁다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이들 좋아해 주시죠.
1: 네, 예.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첫 뮤지컬 작이다 보니까 많은 불자님들이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인천까지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합창단 단원님들 또 제 합창단 제자들 초등학생 친구들 또 수원의 경기 소년 소녀 합창단 친구들도 굉장히 10년째 제가 하고 있었는데
2: 지도를 많이 하시는군요.
1: 네. 와서 아이고.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아 여기 친구들,
0: 어린아이들은
1: 네, 진관사 소년소녀 합창단.
2: 아이들이 많.

0: 많이 왔네요.
1: 네, 꼭 보여주고
0: 아이고.
1: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0: 그럼요,
1: 와서 시타르타의 삶을 또 보고 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큰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0: 아이들이 진짜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우리
1: 네,
0: 선생님이
1: 공주님
0: 하면서.
1: 맞냐고. 평소에는 공주님이 아닌데.
2: 전생에 혹시 공주님 아니셨어요?
0: 꽃보다 눈부신 야소다라 황사.

0: 먹지 못하고요. 냉동고에
1: 아이고.
2: 보관해
0: 보관하고
2: 두셨어요?
0: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먹어요? 야소다가를 어떻게 먹어?
1: 사진 찍어 놓고 주세요.
0: 너무 행복했던 추억이죠.
2: 야소다라가 스님 어떤 인물이었죠?
1: 사실 부처님 일생에 야소다라 역할이 아주 큽니다. 어쩌면은 현대인으로 보면 비운의 태자비죠.
0: 그렇죠.
1: 결혼하고 그렇게 애써서 아들을 낳았는데 라울라는 아들을 본래 라울라 이름이 아니고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너무 기뻐하고 온 왕국 기뻐했는데 부처님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라울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출가하는데 방해될 것 같다
2: 맞아.
1: 생각하고 네. 라울라라 이름을 짓고 그냥 보지도 않고 출가를 했거든요.
0: 그렇죠.
1: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그 라우라도 출가를 했고요. 그 라우라 존자가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 됐습니다. 네, 밀행제일. 네, 네, 네. 그리고 종국에는 야소다라 태자비도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됐죠. 네. 이 모임 마하파자 파티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에 야소다라 역할이 아주 치대했죠.
0: 네.
1: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태자비이자 또 비운의 태자비잖아요.
0: 네.
1: 또 그 부처님의 부인이었고요. 또 라울라 존재의 어머니.
2: 그렇죠.
1: 중국에는 또 출가 수행을 해서 아라한의 깨달음 얻은 그러한 수행자였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2: 여러
1: 같아요.
2: 여러 캐릭터가 있어요.
0: 네. 네. 그 나중에 나온 캐릭터는 이제 그게는 없었지만 지금 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 만났을 때 공주였을 때 야소다라 네. 그리고 바로 아내였을 때 야소다라 그리고 10년 만에 아들을 낳아왔는데 나오자마자 이름을 라울라라고 지어주고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소다라의 그 넘버가 이제 제목이 라울라 라울라라라는 곡이에요. 네, 그게 이제 유일한 이제 혼자 하는 넘버인데 대표적인 곡이죠. 그 노래를 네. 정말 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2: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인상 깊고 내 마음의 넘버원을 꼽으라면 역시 그
0: 네.
2: 예, 네, 그 노래 혼자 부르는 예,
0: 네,
2: 그
0: 혼자 부르는 라울라. 라울 그때 그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아직은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으셨잖아요. 시타르타 남편이고 출가를 하지 않으셨고 부처님이 되실 거라고 아직 예상하지는 못했겠죠.
2: 못했죠.
0: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제자의 마음이 아니라 아내로서
1: 그렇죠.
0: 여자로서의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2: 애증의 마음이 크죠.
0: 네. 보내줘야 하면서도 또 너무 슬프고 서운했겠죠.
1: 네,
0: 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게 끝나고 또 눈물 났다. 너무 슬펐다. 안타까웠다라는 리뷰를 들으니까 조금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1: 원래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
0: 네.
1: 성악하고 뮤지컬 발성하고 좀 다르다고 느껴요.
0: 네.
1: 그래, 어떻게 좀 다른지.
0: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하게 달라요.
2: 완벽할 정도로 다른가요? 네.
0: 물론, 이제 호흡적인 부분은 이제 비슷한데요.
1: 네.
0: 그 공간을 쓰는, 그러니까 소리, 목 안의 공간, 입 안의 공간, 또 가슴의 공간을 쓰는 게 굉장히
2: 발성이 다른가 보네요.
0: 달라요. 네, 성악은 기본적으로 마이크 없이 멀리 스피치하는
1: 그렇죠.
0: 그런 것을 유래하다 보니까 공명을 많이 써요. 신체, 갖고 있는 신체에서 가장 최대치의 공간감을 써서 소리를 증폭시켜야 하는 발성이 성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뮤지컬도 물론 성량도 좋아야 하고 발음도 좋아야 하지만 일단 마이크가 있고 좀 더 우리가 자연스러운 드라마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공명을 쓰다 보면은 발음도 뭉개지고 또 약간
2: 좀 과하죠.
0: 과하죠. 네, 맞아요. 왜 저렇게 연극 같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저렇게 오버리액팅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제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성악을 오래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걸 좀 빼고 연출가님이 이제 연출을 그러니까 연기를 지도하실 때 굉장히 저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그때 알았어요. 네, 말투에서 나오는 좀 성악가적인 모습이라든지 선생님적인 모습이 연기에는 방해가 되더라고요.
2: 그렇죠.
0: 그래서
2: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게 독이 되고, 이게 또 습이라고 하잖아요.
1: 그러죠.
2: 내가
0: 네,
2: 갖고 있는 이런
0: 맞아요.
2: 습관을.
0: 네, 성악가적인 습이
2: 예.
0: 있었죠.
2: 그걸 좀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1: 쉽지
2: 같은데.
1: 않죠.
0: 그래서 좀 저를

0: 데뷔시키지 않으셨나? 네, 저에게는 그 시간이 더 좋았어요. 좀 생각도 많이 해보고, 목소리 톤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이 그게 어울리는 목소리와 연기 톤이 될까? 좀 녹음을 하면서 계속 바꿔보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1: 팝 소프라노라는
0: 네.
1: 명칭을 처음 쓰셨을 정도로 뭐 팝송, 뭐 찬불가 여러 장르 섭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0: 네.
1: 다재다능하신 겁니다,
2: 노래
1: 선생님.
2: 다재다능
1: 그렇죠?
2: 다능하시네요.
1: 앞서 이제 성악이랑 뮤지컬의 발성 뭐 짧게 이제 말로 설명해 주셨는데
0: 네.
1: 저희가 또좀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2: 한번
1: 조금씩 어떻게
2: 조금
1: 실감을 좀
2: 지켜볼까요?
1: 예,
0: 아,
1: 보여주시면 안
0: 네.
1: 돼요?
0: 자, 그러면 성악
2: 네.
0: 발성은요. 좀 이렇게 하고 노래는 못해요.
2: 아,
0: 좀 몸통을 좀
2: 그렇게
0: 열고.
2: 하시대요, 진짜로.
0: 네네. 좀그 성악가들은
2: 아,
0: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1: 맞아.
0: 아니라.
1: 이러구나. 보통 이러구나.
0: 이게 통을 열어야 흉통을 쓰려고 목도 열려고 이렇게 두턱도 되고요.
1: 이제 알았어요.
0: 네, 성대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 벌써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수업을 할때 하품하듯이 수업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목의 공간을 깊이 쓰려고 하는 거죠. 성악의 한 자락을 들려드린다면은 그래도 잘 아시는 노래 고솔레미오의 한 부분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키가

0: 요 정도. 아침이라서 좀 잠겼네요.
1: 야, 어떻게 네. 갑작스레 요청드렸는데.
2: 그래요.
1: 네. 자, 다음. 그 다음.
0: 또 이제 제가 뮤지컬 네. 노래는, 그래도 제가 최근에 시타르타를 네. 했으니까, 네. 라훌라의 한 장면에서, 앞에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0: 네. 조금 감미롭죠? 좀더 말하듯이.
1: 감미롭고 네. 절절하고 네. 아니, 많이들 우셨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얘기 네. 많이 하셨죠?
0: 네. 네. 그 약간 좀 그 딸처럼 이입을 하셔서
2: 맞아요.
0: 네. 감정이 좀 슬프셨다고.
1: 샹숑이면 샹숑. 네. 그다음에 성악이면 성악. 아주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실 것도 너무 많을 것 같고 진짜 네. 우리 선생님 최고다 하는 이야기 맞는. 나올 것 같은데요.
0: 요즘에는 네.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너무 다양한 장르를 부르고 있어서
1: 하고 싶어 하잖아요.
0: 동요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요, 재즈, 뭐 외국곡, 뭐 성악. 뮤지컬 곡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네, 그러다 보니 저도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섭렵하게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을
1: 스님,
0: 해봅니다.
1: 잠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탁 나오는 게 이 정도면 실제 무대 모습 어떤지 너무 궁금하시죠?
2: 그래요, 궁금합니다.
1: 네. 보고 싶으시죠?
2: 예.
1: 준비했습니다.
2: 그래요.
0: 어떤 거
2: 볼까요?
1: 와! 뭄바이 공연, 네, 이번 공연인가요?
0: 이 장면이에요. 마라 파피아스와.
2: 수와 항마의 모습이네요. 와.
0: 저 가운데 배우는 정말 인도 배우예요. 네.
1: 아, 실제 같은 멤버예요, 그러면?
0: 네, 인도에서 오디션을 본 다음에
1: 현지에서 그
0: 네, 현지에서 한국까지 와서 같이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저렇게 자막이
1: 힌두어와
0: 예, 예, 영어와
1: 영어다.
0: 하하하하.
1: 네. 여기는 어딘가요? 이거 부처님 오신 날 행사인가 봐요.
0: 아, 이제 뮤직비디오예요. 그래서 해조음 소리라는.
2: 네.

0: 잘한다.
1: 찬불과 해조음 소리라고 예. 덕신스님 작사, 이정만 선생님 작곡의 노래를 제가 너무 예쁜 노래를 제가 받았어요. 예.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또 조계사에서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해주셔서 저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 불자님들이 많이 감동을 줄 것 같아요.
1: 아, 제가 더 감사드리죠. 네.
0: 천상의 목소리를 또 찬불과 함께 불러주니까 너무 듣기 좋고 감동이고요.
2: 그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오래 계셨다고요?
1: 네, 이탈리아에서 한 5, 6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0: 오, 길게 네, 하셨네요.
1: 네. 학교를 또 졸업을 하려다 보니 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좀 일찍 가긴 했는데 일찍 간 만큼 또 오래 있었습니다.
0: 이탈리아로 가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1: 네, 제가 처음 성악을 시작하게 된 게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을 TV에서 보고 아, 이런 노래의 장르가 있었다니 하면서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듣고 따라 하다가 부모님을 계속 졸라서 이제 성악을 시켜달라. 부모님께서는 처음엔 반대하셨거든요. 이제 체구도 작고 성악과는 좀 이렇게 좀 힘도 있고 품체도 있어야 하는데 너한테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0: 또 국내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또 해외에 나가서 또 유럽인들 서양인들하고 또 함께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도 아무래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1: 네,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이탈리아에 갔다 오고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지금 너무너무 뿌듯해하시고 행복해하십니다.
0: 혹시 그 최고의 우상, 롤모델 우리 조수미 선생님은 직접 만나뵌 적 있으세요?
1: 혹시 학교에 가면 계실까 했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느라 이미 학교는 거쳐가셨고요. 그래서 조수미 선생님이 나왔던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 꼭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재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네, 졸업도 하고요.
0: 근데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인 게 이탈리아 그 유학 시절 세 곳의 학교로 다니셨어요. 네. 근데 전부 다 수석 졸업 승인.
2: 열심히 하셨네요.
0: 거기다 최고점 졸업 맞나요?
1: 그 당시에 제가 산타 졸업을 할 때 공교롭게도 학교에 북한 친구들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사실 그 친구들이 거의 1, 2등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노래도 너무 잘하고 모든 수업을 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 친구들보다. 그랬는데 시험 직전에 친구들이 다 소환됐어요. 그래서 어머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 방학 때 이제 잠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길로 이제 그냥
0: 진짜 독특한 에피소드네.
1: 네, 북한으로 가버려서 저희가 마지막에 시험 볼 때는 같이 겨루지는 못했죠. 그래서 제가 점수를 좋게
0: 독보적으로 받으셨겠는데요.
1: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 지냈던 추억이고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면은 북한에서 너무너무 왕성한 활동가 1등 소프라노로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2: 함께 공연도 하셔야 되겠네요.
1: 그러니까요. 꼭 만나자고 손잡고 약속도 했는데 서로 알아보려는 볼 수 있을런지.
0: 아유, 보겠죠.
1: 네.
2: 귀국해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귀국해서는 이제 오페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페라를 너무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프로덕션을 알게 되고 거기서 찾아다니는 소극장 음악회, 소극장 오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묘약, 또 만임이 된 한여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이제 그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학교 고등학교 좀 음악적으로 소외돼 있는 곳에도 가서 공연을 하는 시간을 한 3년, 4년 정도 가졌고요.
0: 네네.
1: 또 이후로는 이제 파페라 팀을 결성해서 루나소울이라는 팀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음반도 내고요.
2: 다양한 활동을 하셨네요.
0: 네. 우리 불교계에서도 활동 많이 하신다면서요?
1: 네, 불교계는 또 유카림과 인연이 돼서 그 찬불과 신작 찬불과 보급 사업에 열심히 저희가 이제 매진하고 있습니다.
0: 야, 진짜 예쁘네요. 언제긴 어디예요? 언젠가요?
1: 아, 저기는 제가 이제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네. 수원의 보현선원이라고 이제 성관 스님이 회주 스님으로 계시는 절이에요. 제가 저기 그 보현선인이 저의 첫 절입니다. 네. 그래서 지휘자로서도 첫 절이고 불교 음악과 이제 불교 교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0: 공부를 하신
1: 공부를 제가 처음 했던 절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작은 씨앗 같은 작은 씨앗을 심을 수 있었던 불자로서
0: 인연의 시작이었죠.
1: 네. 예. 저에겐 굉장히 고향 같은 절입니다. 네.
0: 짬짬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연뿐만 아니라 스님 이제 합창단 지휘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사찰 합창단. 네. 오랫동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1: 네. 보현선원을 시작으로 해서 합창단 생활을 했고요. 또 지금은 군포의 정각사 정엄 스님이 계시는 온마니 합창단을 거의 9년째, 8년째 하고 있고요. 네. 거의 이제 가족이에요. 우리 합창단 단원님들은 눈빛만 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다 아는 가족처럼 이제 꾸려진 합창단이고요. 네. 지금은 또 진관사 어린이 합창단과 어머니 청년 합창단을 동시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0: 바쁘시겠는데요?
1: 그래도 저는 너무 갈 때마다 너무 신신나고 즐겁고 도량에 갈 때마다 또 너무 힐링이 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0: 워낙 부모님 또 조부모님 신신 기쁘셨다면서요?
1: 네, 또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외할머니께서 또 엄청난 신심이 있어서 매일매일 절에 가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0: 매일 가시면 뭐.
1: 네. 그랬는데 같이 살진 않았으니까 얘기만 들었죠. 근데 지나고 보니 이모님들과 엄마, 그러니까 이제 친 가족들 분들이 아무래도 그 은덕을 우리 상미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다.
0: 그런 말씀을 하세요.
1: 네.
2: 유할머니의 기도 공덕이 황상미 씨에게 바로 전달이 됐나 봐요.
1: 몰빵된 것 같습니다.
0: 뭐 서로가 좋잖아요.
2: 그럼요.
0: 우리 불교계도 너무 이렇게 정말 천상계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니신 우리 소프라노 황상미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고 야소다라까지 맡아서 이렇게 열연을 해주시니까 외할머니 공덕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는 것 같아요.
0: 자, 이제 결국 이제 우리 불교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게 됐고 더 알게 되셨어요.
1: 네.
0: 인연이 깊어집니다.
1: 네.
0: 불자로서 이제 언제 가장 자부심, 또 자긍심 느끼게 되시던가요?
1: 그 자부심, 자긍심이라는 말은 제가 아직은 생각은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직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불자로서 행복하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그 자부심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그 이번에 뮤지컬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화를 할 때 아무래도 불교라서 조금 다른 것 같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가끔 최근에 들었어요.
0: 상대방들 주변 분들한테요.
1: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불교가 아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한번 가보고 싶다. 언니네 절 어디예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이렇게 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건데 뭔가 좋은 느낌을 줬다는 거잖아요. 궁금하고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는 주변의 지인들, 그러니까 불자가 아닌 지인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거는 저에게는 너무 뜻깊은 일이고 보람차다. 네.
2: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이제 배워서 믿고 그다음 실천해서 해탈 열반 이렇게 하면 좀 왠지 어려워 보이잖아요.
0: 어려워요.
2: 그리고 우리의 삶과 좀 동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줄 때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꿈을 이루는 최적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0: 그러셨군요.
2: 그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꿈이니까 그 방법을 알려줬고 이제 그렇게 해도 종국에는 늙고 병도 죽잖아요.
0: 그렇죠.
1: 맞아요.
2: 그러면 그건 누구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니까 그 고통에서도 벗어나는 법. 즉 모든 생명들이 자신의 행복을 꿈꾸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을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준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1: 눈물이 나.

0: 그래서 아마 지금 황당무입자님이 하시는 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내 꿈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1: 와.
0: 예. 근데 또 다시 나는 그 앞으로 나가죠. 또 꿈을 이루고. 종국에는 누구나가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인 해탈 열반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2: 오늘 본문을 들으러 제가 오늘
1: 감동받으셨어요. 스님 말씀
2: 눈물이 나요.
1: 덕분에.
0: 지금까지 해오신 그러한 그 모습과 해오신 그 실천의 공덕으로 원하시는 거다 이루실 것 같아요. 야소다라잖아요.
1: 야소다라. 예, 시즌 8의 정말 히로인. 오늘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그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과 또 해탈과 꿈을 이루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 온 세계에 널리 알려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오늘은 숨쉬듯 나눔을 행하고 계시고 그 덕에 온 가족이 정말 행복하시다는 김한섭 불자님, 그리고 성악가로서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악으로 펼치고 계신 황상미 불자님, 이렇게 두 분 만났습니다. 아,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른다고 해야
0: 그러네요.
1: 될까요, 스님? 예, 여느 때보다 유독 그런 감정이 짙네요.
0: 예, 맞습니다. 이삶 자체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의 장으로 살아가시는 김한섭 불자님, 또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널리 알리고 계시는 황상미 불자님, 이 두 분의 삶이 어쩌면은 이 시대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고귀하냐 하면 나와 모두가 함께 행복의 길을 안내하는 모습이고, 또 실천해 보이시는 모습이고,
1: 그렇죠.
0: 종국에는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가장 완성된 행복인 해탈 열반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불자님들의 롤모델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어떠십니까?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우리 불자 가족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0: 예.
1: 너무 자랑스럽죠?
0: 예.
1: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간통에 나도 한번 내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다, 내 주변에 정말 훌륭한 도반이 있는데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예.
1: 자, 이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요, 스님, 귀한 네. 법보시에도 동참할 수 있잖아요.
0: 그럼요. 185-0208번 전화하셔서
1: 네.
0: 좋은 불현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1: 네. 자,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고 법문을 많이 들어도요,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수많은 선 지식들께서 늘 강조해 오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스님, 저 오늘 특히나 더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0: 네.
1: 크지 않더라도, 사소한 네. 것이라도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눈길, 손길, 저도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0: 행복을 얻고 싶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 함께 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아시게 될 겁니다.
1: 네. 자, 부지런히 익히고 또 열심히 실천하는 맑고 아름다운 우리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행하고
0: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호국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시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여랩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여랩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4: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5: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오늘 시즌1의 마지막 편인 거 알고 계세요?
1: 섭섭하고 네. 또 시원합니다.
0: 아, 시원하세요?
1: 네.
0: 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예, 맞아요.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6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배운 것은 무엇이 새로웠고
0: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면서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부분 자연과의 조화
1: 예.
0: 제철 음식 먹는 거 절제하는 법 그다음에 이제 공양 자체가 정성이잖아요
1: 네.
0: 정성을 다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어떠셨어요?
1: 저는 스님들의 또 다른 면모를 받는 것 같고요 스님들을 다니면서 이게 스님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0: 그쵸.
1: 굉장히 많은
0: 네.
1: 그것을 유지하구나 이게 밖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0: 맞아요,
1: 생각을
0: 맞아요.
1: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사찰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너무 아름답죠?
0: 진짜 저 이런 풍경은
1: 네.
0: 일단 서울 근교인데 서울인데도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풍경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요.
1: 제목은 알고 깎기는 한데 어쨌든 하나 뭐냐 하면 조포사 역할을 해서 왕실에 두부 음식을 하거나 두부를 만들어서 혼납한 그런 왕식이라고 또 이제 현재는

0: 수륙주로 되게 유명해요. 왕실의 수륙주예요. 이게 그 수륙주를 인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음식들을 되게 궁금해했는데 우리 셰프는
1: 일단 왕실에 올리는 두부를 예.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역할을 하는 조포사 역할을 또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예. 너무 기대되고
0: 예. 여기가 어디일까요?
1: 여기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0: 여기는 그 유명한 진관사입니다.
1: 아, 진관사?
0: 아마, 예.
1: 진관사는 스토리를 예. 되게 많이 들었었고
0: 예.
1: 저희 이 음식하는 셰프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와보고 싶은 사찰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꼭 와보고 싶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0: 네. 그렇구나.

0: 네.
1: 어, 여기 큰 스님께서 이렇게 미션 준 걸 있는데 그걸 얼른 돼가지고 가야 돼요.
0: 비닐하우스도 있고.
1: 예.
0: 여기서 뭘 캐나 보죠?
1: 예.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일단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님, 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에 스님이랑 촬영하면서 나왔던 음식.
1: 와, 이거 내가. 오, 내 건데 이거.
0: 냉이두부죠. 이거 제품으로 나왔고.
1: 오, 예. 어, 이거는
0: 도림 스님.
1: 도림 행인꾼.
0: 우엉 잡채.
1: 아, 이거. 맛있게 생겼네요.
0: 정말 맛있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만들었고,
1: 네.
0: 이 사찰 음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가 좀 노력해서 알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네, 아, 감사합니다.
0: 스님, 오늘 만나뵐 스님 힌트 좀 주세요.
1: 아, 오늘 스님은요.
0: 네.
1: 그 사찰 음식의 어떤 명장이면서 어렸을 때 타노 스님과 인연으로 18살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0: 그래서 그 스님 누구세요?
1: 개자 호자 스님.
0: 와, 개호 스님.
1: 네.
0: 명장 개호 스님.
1: 네, 자상하신 분이에요.
0: 이야, 정말 너무 기대가 크고 진짜 영광입니다.

0: 목사님! 아이고, 간세운 보살 오셨습니까?
1: 스님 잘 계셨습니까?
2: 네. 아, 스님.
1: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2: 스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0: 부처님이 네 분 계시잖아요. 동서남북을 표시합니다.
1: 아, 동서남북.
0: 네. 그래서 저희들 간부를 할 때 네. 부처님 모욕을 시키는데 개송이 있거든요.
2: 네.
0: 천상천하 유아독존.
1: 네네.
0: 삼계가 개고라 그랬어요. 삼계가 다 괴로운데 아당 안지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방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모욕시키면서 본인들의 소원을 이렇게 필요한 거 보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1: 네, 네. 먼저 스님께서 네, 예. 해주시죠.
0: 네.
1: 하고
0: 네. 네. 법성 스님 이제 네. 하세요. 네. 다 같이 부처님한테 절 세 번 합시다.

0: 사찰은 또 특이한 게 왕실 사찰을 표현하거든요. 예. 제가 태극 문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 태극 문양이요?
2: 네. 말만 들었어요.
0: 이 태극 문양이 예. 왕실을 표하는 거예요. 이게 태극 문양입니다. 이게 아, 여기도 있잖아. 저기 아. 보세요. 저기 야. 보세요. 저기를 보시면 저, 아시겠죠?
2: 예, 예, 예. 예.
0: 태극 문양이 있는 사찰은 왕실 사찰이에요.
2: 아.
0: 그래서 저희들이 수륙제 할 때 국행 수륙 대제라 그래요. 수륙제를 지냈죠. 저기 문양 한번 보세요.
1: 우와.
0: 태극 문양이죠? 네. 그래서 진관사가 왕실 사찰이라는 거.
1: 왕실 사찰. 사실
2: 근데 이게 그러고 여기 사찰에서 뭐 태극기가 나왔다고.
0: 네, 저 칠성각에.
1: 칠성각이요?
0: 네, 와. 칠성각이 저기 시문화재로 돼 있는데 칠성각이 그전에는 좀 이렇게 헐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대로 복원하는 걸 하다가 그 불단 옆에 이제 보재기가 쌓여 있는데 태극기로 쌓여 있었거든요. 그 문건이요 한 몇 건 38쯤 나왔는데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태극기로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 태극기가 그 일장기에
1: 일장기에다가
0: 그 태극 문양을 덧칠한 거예요.
2: 아.
0: 근데 백초월 스님께서 아 일본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덧칠해가지고 태극 문양을 넣어서 태극기를 만드는 거예요.
1: 이제 의미가 완전히 남다르네요.
0: 네.

0: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여기 형성이 됐고 잘 운영하시는데 아마 여기에 된장 맛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1: 예. 장맛이 좋아요. 한번 가볼까요?
0: 네,
1: 네, 가봅시다.
2: 장 보러 가시죠.
1: 장독으로 갑시다.
2: 그러시죠. 가시죠. 네.

0: 선생님 근데 입구가 안 보이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1: 장독간도 대문이 있거든요.
0: 와.
1: 요 저기 대문인데요.
0: 네.
1: 이 뚜껑을 여기다 올려놓고.
2: 여기다
1: 예, 올려놓고 요거를 예. 절로 좀 돌리면 이게 대문입니다.
2: 문 여는 것처럼 이렇게.
1: 예. 왜 이렇게 대문을 만들어놨냐면은 예. 고양이라든지 개들이 자꾸 넘어가니까 장독을 갖다가 훼손시키니까 장맛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0: 스님 장독대가 왜 이렇게 깨끗해요?
1: 아, 저희들은 맨날 닦고 장독이 숨쉬기 때문에 네. 깨끗하게 하는 건 맛이 없어요.
3: 와. 이게 지금 소화가루가 엄청 많은데 네. 하나도 이게 소화가루가 묻어있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맨날 닦잖아요. 이게 닦아야 돼요. 서양에서는 발효 음식이 뭐 치즈나 와인이라 하지만 저희들은 이 된장을 가지고 유익균이거든요.
0: 네네.
1: 이걸 소화를 잘 시켜요. 그래서 오늘 된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거 열고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3: 네.
0: 네. 와.
1: 와, 이거. 네. 이게 깊은 맛이 냄새가 나죠?
0: 네.
3: 응? 진짜 맛있겠다.
1: 자, 요거 맛을 봐야 되는데, 네. 엄지, 검지, 중지, 약질에서 이걸 약을 맛보는 해서 넷째 손가락을 맛보세요.
0: 약지로?
1: 네, 약지로.
3: 처음 듣는 이거 말입니다.
1: 이런 거는요.
3: 네.
0: 아이고, 이거 저.
1: 된장이요. 단맛이 고여요.
3: 오, 짜지가 않아요.
1: 네, 이게 너무 오래된 거니까.
3: 오, 진짜.
1: 이게 안 짠 거예요. 된장은 우리들의 수행자의 모습과 같아요. 처음에 콩을 가지고
3: 네.
1: 이렇게 삶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 그게 여섯 일곱 살 꼭 삶아 가지고 네. 그 다음 매주를 뜨잖아요.
3: 네.
1: 삶으면은 수행자의 모습과 똑같아. 이게 그래서 저는 된장 맛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고추장은 수행자의 삶이다.
0: 자, 간장.
1: 자, 이제 간장으로 갑시다. 저희들은 간장이요, 오래돼서 시간장처럼 됐어요. 예, 예. 간장이요.
3: 진짜 맑아요.
1: 이렇게 휘져가지고.
3: 와, 진짜 진하다.
1: 예.
0: 와.
1: 자, 이거 저 아까 넷째 손가락?
3: 이거.
1: 약지.
3: 예.
0: 약지.
1: 약지. 그럼 자, 한번 이거, 간을 봅시다.
3: 이걸로 할게요.
1: 예.
3: 이 손으로 보이죠. 오, 진짜 맛있어요.
1: 네.
3: 짠맛이 안 느껴져요.
1: 이게요, 가만히 있으면 곰삭아가지고 단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것만 대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적당하게.
0: 와, 스님, 이 사찰에서 본 간장 중에 이렇게 맑고 깨끗한 간장은?
1: 네. 네. 저기 시간별처럼 저희 맞아요. 스님이 왔을 때부터 한 7, 80년 넘었어요, 이게.
3: 스님, 그러면 지금 이 간장을 드시고 있는 간장이죠?
1: 그렇죠. 드시고 있습니다.
0: 맛있습니다. 네. 저 문양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되게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1: 아, 저게요.
0: 네네.
1: 저희들 삼소운동이라 해가지고 제일 우회끼 소식한다. 적을 소자의 소식이고 탐욕 부리지 않고 적당히 먹는다의 소식이고
0: 소식.
1: 그 두 번째는요. 채소 소자의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그 끄트머리 거는 많이 웃는다 웃을 소자.
0: 아, 웃을 소.
1: 많이 웃으면 소화도 잘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일로 일로 일소 일소 그러잖아요. 네. 한 번 노하면은 얼굴이 늙어지고
0: 네, 네.
1: 한 번 웃으면은 젊어진다.
0: 아.
1: 그래서 일로 일로 일소 일소인데 저희들은 소식 적을 소자에다가 채소 소자에다가 많이 웃는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저기 컨셉이에요. 저기 바루예요.
0: 바루.
3: 시합 한번
0: 해볼까요?
3: 네, 시합.
1: 자 돌려보세요. 자. 제가.
0: 야, 이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3: 아니, 헤매는 것 같아요.
0: 와. 야, 개호 스님이 진짜 힘이 좋으신데요? 아니, 스님,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1: 예, 자, 저도 한번. 볼게요. 자, 법성 스님, 두 번 타자.
3: 예.
0: 자.
3: 오! 엄마, 이게 왜 이렇게.
0: 오. 생각보다 무겁죠?
3: 오, 예. 돌이 튀어들어. 어, 못 돌리겠다. 야, 막 이게.
0: 와.
3: 뭐, 이거 다 돌려봐야 돼.
1: 자, 이래가지고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3: 아.
1: 자, 이거 잡아보세요. 잡으세요. 자, 사진 찍을 때는 자, 포즈 취해주고.
0: 이제 개호 스님이 직접 이렇게 맷돌을 돌리시는 모습 완전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3: 예. 스님이, 이렇게.
1: 이게요, 천천히 갈아야지만 야가 부드럽게 나와가지고 짤 때
3: 네.
1: 결이 고와요.
3: 아~
1: 빨리 갈고 그러면은
3: 예.
1: 이게 좀 적이 되니까 천천히 갈면서
0: 빨리 하면 안
1: 요령껏. 저희들은 강화도 콩을 쓰거든요.
3: 예.
1: 이 강화 콩이 왜 좋냐면은 해풍에
3: 예.
1: 강화도에서 나는 건 다 특산물이에요.
0: 맞아요. 해풍을 맞고 자라가지고.
1: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약이거든요.
3: 선생님, 진강사 두부가 맛이 다른 비법이 있을까요?
1: 비법이 있죠. 저희들은 비소를 바닷물로 써요. 아. 맑은 바닷물.
0: 바닷물.
1: 동해 청정한 바닷물. 흙탕물이 아니에요. 청정한
3: 물. 아니 그러면 어디에서 떠오는 데가
1: 있나요? 네, 떠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부가 맛있습니다. 자, 두부를 한번 보여줄게요.
3: 어, 되게 연해요.
1: 예. 자, 이거를 살짝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때는. 이것도 요령이 필요해요. 만든다고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네. 마지막 올려가지고. 네. 자, 이렇게 올리면은. 네. 모두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부처님 조항단에다 올려요.
0: 아, 조항단에다?
1: 예. 스님이 한번 간을 보세요. 자.
0: 감사합니다.
1: 예. 예.
3: 와, 너무 부드러워요.
1: 예.
3: 와, 이게 집에서 살살 송송돼요.
1: 이런 걸 녹는다 그러죠?
3: 네.

0: 이제 두부를 만들고 맷돌도 돌렸으니까 이제 네. 오색두부 만들 때 두부를 한번 구워볼까요?
1: 아, 네. 좋습니다. 네. 가시죠. 네.
2: 아, 스님 오늘 해주실 음식이 네 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그게 네. 뭘까요?
0: 아, 저희들은 처음에 예. 두부를 예. 가지고서 오색두부 예. 조림을 만들어 보고요.
3: 예. 너무 예쁩니다.
0: 그 다음에 가죽전을 한번 해보고
3: 가죽전 네.
0: 그 다음에 엄나물 네. 살짝 뒤쳐가지고 무침하고요.
3: 엄나물 무침.
0: 그 다음에 깻잎 배무침을 할 거예요.
2: 아, 이게 시그니처 음식이잖아요, 또.
0: 네네. 네, 네 가지가요. 네. 봄에 나오는 음식은 사실은 다 보약이에요. 네. 봄에는 부자의 계절이라 그래. 네. 그래서 땅에서 눈이 녹으니까 천지가 멀게 지천이고 네. 맛을 내지 않아도 재료가 맛을 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봄에 나오는 모든 채소는 다 약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기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즙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게 소염제 역할을 해요. 염증을 갖다가 네. 없애주고 이 깻잎은 우리가 보통 이제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고춧가루로 막 하는데 저희들은 배를 가지고 매질청을 아, 넣고 맛있게 좀 만들어 볼 거니까 네. 이제 한번 보세요.
2: 처음 보는 음식.
0: 네. 제가 이제 두부를 가지고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1: 네.
0: 네. 이게 가지고. 뭐냐면은 이거 다 버리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1: 네. 아, 뭘 만드시려는지 궁금합니다.
0: 궁금하죠?
1: 네네.
0: 네. 와. 이런 거는 마을 사람들은 무조건 다 버려요. 근데 절에서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다 갖다가 뭐 할 때 쓰냐면은
1: 손잡이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0: 네.
1: 손잡이 같은 거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0: 저요 이거 가지고요 기름질 할 거예요.
2: 아.
0: 네, 기름질 할 때 사용하는 거. 자 이렇게 이거 잡고.
2: 아 그렇게.
0: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볼 거예요.
1: 와. 네. 이건 저도 좀 써먹어도 될까요?
0: 예, 네, 써먹어도 돼요. 사용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또 그리고 두부를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썰잖아요. 제가 쓰는 방법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2: 네.
0: 그대로 올립니다. 요게 비법이에요.
1: 그대로.
0: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대로.
2: 아.
0: 네, 요게 비법이에요. 자, 기름지를 조금 더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요렇게 그냥 이렇게 썰어가지고
2: 네.
0: 약간 이렇게 4등분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1: 두툼하게.
0: 네.
2: 좀 이게 두부가 다른 음식인가요? 두 개가?
0: 아니 똑같아요. 아 요거는 그냥 부치는 거 보여주려고 했고
3: 부치는 거 뭐야?
0: 오늘은 이제 이거 할 거. 두부 이제 오색 두부 할 때 두부 조림 할 때 이제 구워가지고 요걸 좀 뒤로 좀 보내고
1: 네.
0: 아 이렇게 이제 네, 이거 구워가지고 제가 또 네. 채 쓰는 법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1: 와 개호수님께서 네. 채 쓰는 방법.
0: 네. 우리가 채 쓸 때요,
2: 네.
0: 이 동그랗게 볼총 쓰잖아요.
1: 네,
0: 제가
1: 네.
0: 이제 동그랗게 쓸면요,
2: 네.
0: 이게요,
2: 네.
0: 이게 다 갈라져요.
2: 아.
0: 이렇게 쓰면은.
2: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쓸지 말고 네. 가로다지로 쓸자고.
2: 네. 네.
1: 가로다지? 가로다지가.
2: 아마 이렇게.
0: 이렇게 해가지고.
2: 아, 말을 들었어요.
0: 그렇지, 그렇죠.
2: 네. 아, 진짜 곱게 쓰려고.
1: 근데 칼로 자르시는데 엄청 얇게.
0: 자, 이게 이제 쓰는 비법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쓸잖아요?
2: 네. 아.
1: 와.
0: 요 끝을 이게, 살짝 이렇게 네. 들어줘야 돼요.
2: 이게 연습이 돼야 돼.
0: 예,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 소리 나면은 어른들이.
2: 네.
1: 보통 칼질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2: 제가 그러잖아요.
1: 아, 죄송합니다.
0: 기본이 채 쓰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1: 네.
2: 알겠습니다.
0: 자, 이래가지고 한번 채 한번 썰어볼래요?
1: 나머지는 제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0: 네, 썰어보세요. 네. 자, 이걸로. 오, 잘 쓰시네. 곱게 잘 쓰시네. 그래도 굵네.
1: 최대한 얇게 썰고 있습니다.
0: 어우, 잘 쓰신다.
2: 쉐프인데요.
0: 어우,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볶으면요 이게 네. 깨지지 않습니다.
2: 아,
0: 그래서
2: 네.
0: 저는 항상 동그랗게 네. 썰면 다 우리가 무채나물이 다 이렇게 쭉도 끊어지잖아요.
2: 네.
0: 동그랗게 썰어서 그래요. 야. 동그랗게 썰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네, 썰어라.
2: 알겠습니다.
1: 이거 오늘 겨울이지 마세요. 진짜 팁이네요.
0: 그리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X표로 해가지고 저기 살살 넣으세요. 자 여기다가.
2: 스님 이거 어떻게 넣을까요?
1: 그러니까요.
2: 제가 상상이 안 가서.
1: 지금 궁금합니다.
0: 젓가락 이거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하나씩만 넣어야
1: 하나씩.
0: 돼요. 예, 딱 네, 하나씩. 이렇게 보이게 하고
2: 호박이
0: 아니 호박이든지 빨간 거든지 뭐든지
2: 와 이거
0: 모양이에요.
2: 완전 수행인데
0: 스님 만드는 과정도 수행이고
2: 네.
0: 먹는 것도 수행이고
2: 네.
0: 마무리하는 것도 다 수행의 과정이에요.
2: 네.
0: 사실은 음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응용이지.
1: 네.
0: 그래서 음식 잘하면 지혜롭고 자비와 지혜가 깃든 음식이 산사 음식 배품의 음식 나눔의 음식
1: 지금 채소인가요?
0: 네, 채소를
1: 채소에다가
0: 버섯 넣고
1: 네네
0: 네
1: 무
0: 절간장 넣고 버섯을 좀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1: 아, 버섯 넣고
0: 자 고추씨 들어가면요
1: 네네 아,
0: 맛있어요 담을 때는 고추씨를 안 넣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조청 좀 넣고
1: 조청
0: 후춧가루 좀 넣고 후춧가루 넣고 후춧가루 좀 넣고 조림새 할 때는 후춧가루 넣지만 나무 물칠 때는 후춧가루 넣으면 안 돼요. 아 이게 저희들은 마집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청을 만들어요. 여기다 넣으세요. 예. 네. 너무 달다 싶으면은. 채소를 조금 넣으면 되고
2: 안 달아요.
0: 예.
2: 매운 기도 딱 맞고요.
0: 그 눈대중 손대중이 좋아야 돼요. 음식 만드는 사람.
1: 스님 감으로 하신 그 맛이 완전

0: 싱겁다 할 경우는 죽염을 조금 넣어도 됩니다.
1: 근데 싱겁지 않습니다. 선생님.
0: 자, 이래가지고 맛있어. 자, 이걸 넣어보세요.
1: 한 개씩요?
0: 넣어보세요.
1: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죠, 선생님?
0: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요 밑에 거 물을 여기다 좀 올려주면 됩니다.
2: 예, 이렇게 샤워하듯이.
0: 예, 예. 자, 이럴 때는 요거 물을 조금 넣어주고 뚜껑을 한번 닫아줍니다. 이럴 때. 아. 자, 이게 삼투압 작용이라 그래요. 딱 닫아주고 끓는 기운이 나니까 저는 온도 안 맞춰도 끓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 이게 초보자와 하는 사람의 저기가 다른 거예요.
2: 네, 네.
0: 자, 우선 간을 한번 보시라고.
2: 네.
0: 젓가락 저희 저분. 맛있어요?
3: 네.
0: 자, 이제 끕니다, 불을.
4: 진짜 간이 완벽하네요. 네.
0: 자, 먹기도 좋은 게,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으니까 예쁘게 그 밑에다 깔아도 돼요, 그런 거 밑으로. 네.
4: 이 가운데 들어간 오색 채소가
0: 네.
4: 모양도 예쁜데 맛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0: 아, 그럼요.
4: 이 씹히는 맛도
3: 여기 있고. 안에 또
0: 넣으세요. 네, 넣으세요. 오색 두부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0: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1: 그러니까
0: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음식 잘 만들면 지혜롭고 공양을 잘하면 자비로워진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0: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1: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2: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3: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서울 땅에 이렇게 또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소개받은 그 팔공산, 경상북도에 있는 팔공산 그 제10교구 은혜사 말사, 은혜사 말사이고, 거기에 이제 중림사라는 제 주지 선지입니다. 선지인데요. 우리 중림사는 신라 그 도순국사께서 창건하시고, 그 봉황의 기운이 품고 있는 아주 그 명당에 지금 현재는 그 휴림원, 한 자연장지를 지금 현재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상과 이별의 어떤 현장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간에 그 여러분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 소개받은 대로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시느라고 많이 분주하셨죠? 예, 그래 분주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이 사바세계에 인간의 몸으로 어떤 신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한평생을 요렇게 살아라.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태어나시고부터 쭉 한평생을 수행하시다가 우리 중생들 곁을 잠시 떠나셨죠. 그렇지만 영원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이 보름이죠? 오늘이 보름입니다. 보름이라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어제부터 이제 한거 결제를 해가지고 소임을

자고 우리 대한불교 적종 사부대중은 이제는 어떻게 했냐? 모두 그간 축제 분위기 속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수행 분위기를 모두로 전환되었죠. 이제는 드디어 스님네들이 우리가 그동안 좀 분주했던 까는 춤에서 이제는 수행하는 분위기에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법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그럼 무엇을 할까 생각하시다가 저도 일상생활, 여러분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주제를 한번 잡아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수행은 스님들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 법사선생님이 갑자기 웬 수행을 이야기하지? 이렇게 반문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왜 힘든 문제가 직면됐을 지게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문제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루에 몇 번이나 이 마음이 흔들릴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은 좀 편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일어나시죠?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도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합니다. 과거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아마 지금 이제 아주 물질은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풍족하죠. 풍족합니다. 소시적에 저는 여러분하고 조금 동떨어진지 모르지만 저는 시골 태생입니다. 시골 태생이라가 혹시 여기 보리고개를 한번 겪어보신 분 계세요? 한번 보세요. 보리고개. 그래요? 예. 보리고개를 하기 잘 모르겠죠? 지금 이제 먹을 게 없을 때입니다. 지금 때가.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뭐냐? 참, 칡 아세요? 칡, 예, 갈분이라 하죠. 그것을 갈면은 가루가 밑에 앉습니다. 그 갈분하고 쑥 있죠. 요즘 들에 가면 쑥이 많잖아. 그 쑥하고 범벌려 놓으면 그걸 가지고 그 배를 때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좀 떳떳할 때는 볼만해요. 고기 식으면 돌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때 내가 그 쑥떡을 그걸 갈분하고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피부가 받쳐주지 않나. 예. 하여튼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보다는 지금 물질이 우리가 풍부한데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만족하지 못하죠. 만족하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아마 마음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잘 되어야 하는데 노력 없는 욕심이 일어나죠. 오늘은 돈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또 간섭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게으름보다는 시기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이 모든 생각의 뿌리, 탐진치입니다, 이것이.
그 복구경이

0: 안에서도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든 이유는 세상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강자가 독식하고 가진 자의 세상, 지금 이런 사회 현상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일에는 마음이 주관입니다. 마음이 주관. 이런 마음을 경외해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일심이문, 하나의 마음, 두 개의 세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마음이 두 개란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의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마음에서 두 가지로 나타난다. 아까 분의 말에 해탈문과 진여문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 네.
0: 예.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맑고 거울처럼 맑죠. 바람이 일면은 파도가 칩니다. 바다는 그대로인데 물결 치는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바다는 진열악하고 파도는 아까 분이 이야기하시는 생멸. 그래서 조건은 번뇌입니다. 쉽게 여러분 불자님, 구름이 하늘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늘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구름이 거치면은 본래 그 자체 청정한 겁니다. 그런데 구름 위에 나타났던 그 모양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진열이라고 하고 구름은 생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번뇌라고 이야기했죠. 예.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입니까? 구름일까요? 이제 생멸문의 어떤 탐진치를 구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이 뭘까요? 더 가져야 한다는 의식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의식.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SNS를 보다가 갑자기 친구의 어떤 성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나도 저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는 이 마음이 바로 탐하고 비교하고 스스로가 결핍감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죠. 제가 아는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작은 가게로 운영하며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가게가 장사가 잘 되고 그 집이 술술 잘 풀려간더라 이겠죠. 그렇게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더 벌어야 되겠다. 저 사람부터 더 잘 돼야 한다는 시기심이 그간에 자기가 성실하게 살았던 일상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이걸 법구경에서는 뭐라 하냐 하면은 욕망은 끝이 없고 그것을 사람을 묶는다고 우리를 경책합니다. 그렇다고 생각과 이상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상은 아주 늦게. 하지만 내가 무리수를 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의 증상을 한 세 가지로 압축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억 가진 사람이 100억을 벌겠다고 큰 몸부림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이것을 가지고 욕망이라 합니다. 그 100억을 갖지 못해가 몸부림치면서 그대로 매달리면서 사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집착이라 합니다. 집착. 그 집착으로 인해 지금 자기 자신의 행복함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일 육신과 재물이 소모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걸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탐심의 특징입니다. 탐심의 특징. 이런 삶은 얻기 전에도 괴롭고 얻고 나서도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멸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생멸하는 세계.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건강? 예.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얽매이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아, 얽매이면은. 그럼 진은 뭘까요? 이제 탐을 이야기했고 진은 뭘까요? 진이라 할 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어느 날 마주친 사람에게 욕을 듣습니다. 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 그죠? 예. 나 욕을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팍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고 가슴이 아마 상기가 됩니다. 왜 나를 무시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진심 성내는 마음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뭐 운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끼어들기를 당합니다. 어때요? 순간 욱 하고 올라옵니다. 왜 저래? 정말 상식이 없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보복선 운전을 해가지고 언론에도 나오는 경우도 있죠. 언론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진심 성냄입니다. 상대의 도덕성이나 배려심이 부족하면 정말 성질 나죠. 성질 나요. 안 그래요? 뭐 조금 양해를 구한다든지 또 어디 신호를 들어간다고 안내를 하고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배려심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데 그것 없이 이렇게 무작정 어떻게 당하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어경에서는 성냄은 스스로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고 마음 자리를 가르칩니다.

이런 순간의 분노는 착각입니다. 착각. 상대를 공격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내 마음을 먼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는 피를 탁하게 하고 피부를 거칠게 합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얼굴이 좀 검붉습니다. 왜? 속이 탄다는 말 있죠? 그래, 속이 탄다는, 피가 끓는다 이 뜻이라. 그럼 그 끓으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표출됩니다. 성냄새 얼굴 보면 벌겋죠? 그 피가 지금 열이 받아가 그래. 다른 거예요, 진짜. 그때 옆에가 건드리면 더 끓어요. 그럴 때는 가만히 두면 돼요. 분노의 본질은 뭐냐?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고입니다. 독재자와 위정자들의 비교하면 되겠죠. 독재자들이라든지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전쟁과 폭력의 명분이 뭘까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전쟁이라든지 어떤 폭력의 명분은 뭘까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피해자의 아픔을 과연 알까요? 진정으로. 전쟁으로 희생되신 그분들의 그 아픔을 진짜로 진정을 알까요?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은 본질을 숨기고 신의 이름이나 세상을 자기가 만약 대변하는 논리로 세웁니다. 자기들만의 이상과 우월주의를 내세우죠. 자기들. 이것이 바로 뭐냐? 아상이라고 합니다. 아상. 자기가 옳다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은 결말은 뻔합니다. 다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위험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내가 다친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대를 칭찬하고 부족함을 서로 의논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를 따르면은 내 스스로한테도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탐진치, 이제 치는 뭘까요? 치락하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그래, 모르기에 당한 뒤에 압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 보고 알면서도 당해요. 보고 알면서도 당해요.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 정치를 하는 선동하는 사기꾼들의 말에 거리나 모임 장소에 자신의 삶을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바른 정보나 참말을 믿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자기 주장만 아주 강합니다. 이런 계층의 사람들은 뭐냐? 돈이 행복을 준다고 믿고 관계가 나를 완성한다고 믿고

0: 성공이 나를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아니 자신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는 것이지 고정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안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명으로 인해 괴로움이 생긴다 했습니다. 무명으로 인해 괴로움이 생긴다 했습니다. 이 탐진치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탐진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탐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화를 나면은 판단이 흐려지고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탐진치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삼독심, 아주 독하게 뿌리 잡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멸문 속의 중생삼입니다. 중생삼. 그럼 생멸문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은 그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입니다. 이걸 금강경에서 뭘 가나나와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광 하면 일체법은 꿈과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으며 그림자와 같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중생이 붙잡으려고 한다 이거죠. 아, 그림자를 어떻게 붙잡어? 그죠?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돈, 명예, 관계, 감정은 모두 생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 착각이 바로 치입니다. 치.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 어리석다.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현실 삶의 무명은 착각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것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포기할 것도 없고. 왜? 설탕은 달콤하죠? 그러나 그것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칩니다. 그죠? 그럼 적절하게 잘 조절하면 그 설탕도 내한테 유익하다. 이것이 전환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사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사띠, 알아채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순간에 일어난 일에서 내가 알아채리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행으로 가는 관찰의 순간을 좀 말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탐이 일어날 때, 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챌 수 있을까요? 또 화가 날 때,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볼 수 있겠어요?
1: 도인이죠.
0: 예. 부처님은 사념천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관찰하라, 알아채리라 했습니다. 그래 아까 본 얘기 했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알아채리면 무슨 말? 진념문에 들어가는 거고 모르면 생멸문에 머무는 겁니다. 어떤 경계 대상이 딱 있을 때 거기서 생멸문과 진념문에 중간에 와 있다. 그래서 화가 나면 화가 아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면은 그 순간에 뭡니까? 나는 아마 진념문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행을 상당히 어렵게 여러분이 보시니까 어렵게 봅니다. 수행은 뭐냐?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일어나는 그 대상을 살피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 사이고 사이면은 아까 분이 이야기하던 삼독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행이라 합니다. 수행. 이제 진념문의 본래 청정한 마음 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진념의 본질은 대승기술론에서 뭐라 하냐면은 진념은 항상 하고 변하지 않으며 맑고 고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승기술론에서 진념은 항상 하고 변하지 않으며 맑고 고요하다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마음입니다. 본래 마음.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망 거울의 탐진치는 뭘까요? 그것은 먼지와 얼룩과 흐림입니다. 그럼 진념은 무엇이냐? 거울 자체입니다. 거울 자체. 먼지가 끼면은 흐려지고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거울을 이래 보시면은 좀 더럽혀져 있으면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죠. 거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게 오염된 물질이 묻어가지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염된 물질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을 닦는다고 조건 환경이 변했지 거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깨끗하고 맑습니다. 선으로게 이런 깨달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마음이 번뇌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스승이 말씀을 하십니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지금 마음을 보아라. 지금 마음을 살펴라. 여실히 보는 그 순간이 바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보는 그 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번뇌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깨달음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번뇌나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여입니다. 진여.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난 상태. 이것을 수행입니다. 수행. 다시 강조 한번 한다면은 핵심은 뭐냐? 통찰입니다. 통찰. 대상을 바로 보는 것이지 번뇌를 없애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를 없애야 깨닫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번뇌 자체가 공함을 알때 이미 깨달음 세계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반야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색적시공 공적 시공.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 뜻을 쉽게 한번 말씀하시면 뭐냐 하면은 물체를 보일 때가 바로 뭐냐 하면 유행의 색이지만은 물체가 소멸되고 텅빈 무형의 공인을 가지고 뭐라 하냐 하면 공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처럼 꾸밈없이 아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어렵나요?

그럼 좀 더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그럼 삶 속에서 어떻게 한번 실천해 보는 게 좋겠는가 해가지고 먼저 3단계 일상 수행법입니다. 첫째, 멈춤. 반응하기 전에 멈춥니다. 반응하기 전에. 어떤 일에 반응을 타기 전에 딱 멈추시라는 겁니다. 둘째, 관찰하는 것. 내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관찰하는 것이. 그 다음에 셋째는 내려놓기. 뭐냐? 붙잡지 않습니다. 이 또한 사라지리. 화난 마음도 사라지고 갖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마주한 대상에서 절제하는 힘을 키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화가 날 때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한번 고르게 세 번 정도만 마시고 천천히 또 크게 들이마시고 세 번 하면은 웬만한 화는 가라앉게 돼 있어요. 욕심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 소비되고 지나간다. 과연 이것이 내한테 적정한가? 뭐 요즘 뭐 명품 그죠? 욕심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사라지는 거지 존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이것이 내한테 적정한가? 카드 가지고 자꾸 고 몇 달 이제 갚으려고 그래서 이게 내한테 맞는지 이렇게 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욕심날 때 이 소비도 지나간다 이렇게 하신. 그다음 불안할 지게 불안한 그 생각을 끌려가지 말고 바로 눈앞에 있는 대상의 마음을 방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불안할 지게. 그걸 불안할 때 더욱 자꾸 그 생각에 깊이를 들어가면 더 불안해집니다. 바로 눈앞에 부처님이시면 부처님 보면 되고 눈앞에 커피가 있으면 커피를 보면 바로 불안할 때는 붙잡지 않습니다. 이 또한 사라집니다. 일상수행은 탐진치 결과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탐진치를 없애라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탐진치를 없애야 진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진여 속에 탐진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여 속에. 바다가 일어나도 바다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현상인 것입니다. 생멸문도 문제가 아니고 진여문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실되게 법문을 듣는 지금 이 마음이 바로 진여문에 여러분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 오늘 법문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의 마음, 두 개의 문. 생멸문은 탐진치의 세계. 진여문은 본래 청정한 마음이다. 그래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아니라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입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가. 이제는

바다를 보지 마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이미 완벽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종 상계계구 아동간지라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은 완벽하단 말입니다. 완벽해. 여러분은 신의 찌꺼기가 아니고 신의 부속물도 아니고 여러분은 완전히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동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시불 이렇게 했다. 그래요. 지금까지 본문은 부처님과 또 역대 큰 스님들의 어떤 가르침을 제가 요약하고 정리해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처님 세계를 전해드릴까 싶어서 제가 오늘 요약해 말씀드렸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4: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5: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3: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0: 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분류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분류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정.
3: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3: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길었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4: 지금도 이뻐요.
2: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3: 아유, 아유.
2: 야, 진짜 너무 귀엽다.
3: 아, 그때 귀여웠는데.
2: 네.
3: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2: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3: 제가 해군에
4: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2: 네.
3: 저 재입대인데.
2: 다시 태어나도.
3: 네, 다시 태어나도. 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3: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순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환웅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괴이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숙교도 시청하는 법원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사리 강음성 북은 나디카 마을에서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에게 설한 법경의 법문을 가지고 전 세계 불교도들이 아침 저녁 예불하는 예불문어로 삼는데 그 가운데 부처님께 예배하는 불보 예배에 이어서 부처님 가르침에 예배하는 법보 예배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예배하는 성보 예배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간혹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은 정치인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29에 출가할 때까지 카필라바투 국의 태자로서 현실 정치에 깊숙이 참여했던 분입니다. 부처님이 제가 서두에 부처님이 정치인 출신이었다라는 포에는 부처님은 불교 운동을 하면서 처음부터 조직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경영을 하면서 조직이라는 형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처럼 낭만자객은 조직하는 데서 틀지만 가령 기업을 경영을 했거나 정치 일선에서 깊숙이 관여했던 분들은 개인의 역량도 좋지만 그 개인의 역량을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직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고 삽니다. 하다 반성할 일이 많아가지고. 부처님의 기본 관점은 분명합니다. 뛰어난 개인도 중요해. 그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그러나 뛰어난 개인 못지않게 그 개인들의 연결된 조직은 더 중요해. 요 이야기를 거듭 하십니다. 거기에 승단이 등장을 하는 거죠. 진리는 그 자체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비로소 진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진리는 진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진리로서 작동을 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리수활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지만 부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조직을 만드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보리수활에서 깨닫고 바로 석 달 뒤에 녹야원으로 가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승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발견한 진리를 개인에게 담는 것도 중요했지만 개인은 언제 어느 순간 부침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조직에다가 담아놓으면 개인에게 담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 형식의 중요성을 아신 거죠. 우리는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만 내용은 기본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은 더 소중하다. 이걸 부처님이 처음부터 통찰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찌마 니카야에 있는 분별 보시경에 보면 부처님이 또 중요한 관점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스님들의 모임인 승단에 올리는 보시는 개인에게 올리는 보시보다 공덕이 훨씬 수승하다. 아마 이런 관점은 여러 경전에서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을 빌리면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집니다. 부처님은 그런 걸 안 따질 것 같죠. 그런데 부처님은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개인 뛰어난 개인에게 공양 올리는 것도 의미 있어. 그래서 큰 스님들을 찾아뵙고 무한히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공양을 올리는 것도 의미 있어. 그러나 그것보다 헤아릴 수 없이 큰 공덕은 성단에 공양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조직의 중요성을 처음부터서 통찰을 했던 겁니다. 저는 불교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올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에 더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자비심, 그리고 맨발로 1년에 1300km씩 걸어다니는 열정, 거기에 더해서 성단이라고 하는 훌륭한 도구를 직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을까. 부처님의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 이게 부처님이 불교와 수행을 창안한 이후 맨 먼저 했던 첫 번째 작업입니다. 이 지점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와 다른 종교와의 또 다른 차이점이기도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교나 다른 종교를 보면 우주를 창조한 신하고 창조된 피조물하고 지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지위가 다르잖아요. 신 앞에 평등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신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것은 불편해.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이 보리수알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진리를 발견한 분이면서, 그래서 불보라고 하죠. 그리고 당신이 발견한 진리, 이걸 법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진리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수행자, 그 개인보다는 단체, 이걸 성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창안한 창시자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가는 수행자하고 지위가 똑같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개방성이고 평등합니까? 이 불교의 최대 매력이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어. 만약에 전 세계 불교도들에게 너는 부처가 될 수 없어 라고 법문을 하는 순간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불교도들이 다 항의를 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희망은 나도 언젠가 부처와 같은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게 모든 불교도들의 희망이고 꿈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어. 근데 가능성은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행동을 할 때 구체화되고 현실적으로 되는 거지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래도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끌고 가는 추동력이 됩니까? 자, 그러면 법경에 나오는 성보 예찬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난다야, 나의 성스러운 제자 성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움직이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올바르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성문 제자, 올곧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성문 제자,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부처님의 성문 제자, 화합하며 수행하는 부처님의 성문 제자. 이분들은 내상의 사람이고 여덟 종류의 사람이다. 이런 부처님의 성문 성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접대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맞다.

마땅하고 존경받아 마땅하고 이 스님들의 모임은 공덕의 복전이다. 이게 예불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성문 제자 또는 성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특히 대성부 불교권에서는 성문 제자를 약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성부 중기에 나왔던 유마경의 영향입니다. 유마경을 보면 아마 그 당시 시대를 반영했겠죠. 아마 스님들이 좀 경직되고 좀 근위적이고 뭐 좀 그런 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식주의를 타파하자라는 내용은 좋았는데 전부 예를 누룩을 들었느냐 하면 10대 제자를 다 들어버린 거예요.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예를 들면서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마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성문 제자라고 하는데 이걸 약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 성문이라는 말은 소리 성자 들을 문자잖아요. 부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수행을 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직계 제자예요. 그 직계 제자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10대 제자죠. 거기에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저 두 사람은 나의 수제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준으로 삼아야 될 모범이야 라고 했던 사리붓다, 목갈라나 그리고 부처님이 임멸하시고 난 이후 성단을 정비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빨리 삼장의 체계를 그 결집을 해 주도했던 마하가사파 같은 그 뛰어난 제자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전부 부처님이 아라니라고 인가를 했던 분들이고 그러니 성문 제자라는 거는 그냥 부처님과 같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단지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천년 정도 지나서 지금요 법경의 법문이 설해지는 바이샬리 외사리에서 유마거사가 등장을 하고 유마거사가 그 당시 형식화된 성단에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든 분들이 나중에 오히려 새로운 흐름을 형성을 하면서 성문 제자를 약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거는 성문 제자에 대한 결례이면서도 동시에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간혹 선생님들과 같은 교직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탈 행위로 인해 가지고 대중들의 입질에 오르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물러나서 거품을 걷어내고 찬찬히 상황들을 보면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도덕성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그 너무 높아가지고 조그마한 일탈행위만 있어도 가대 해석하는 경향인들이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다른 직업군도 마찬가지지만 교직이라든지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런 도덕성이 그렇게 낮지는 않고 단지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커가지고 조그마한 일탈행위를 크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 스님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크니까 조금만 일탈행위를 해도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부처님도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성단에 비록 일탈행위를 하는 스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고고한 개인에게, 고고하고 수행을 잘한 개인에게, 개인 스님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설사 일탈행위를 하는 스님의 개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가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 공덕이 훨씬 수승하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갖고 있던 기본 생각입니다. 조직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히 스님이 희망이다, 불교와 수행에 관한 한 스님이 희망이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활동을 합니다. 아마 제가 불교사를 이렇게 봐도 직접적으로 스님이 희망이다 라고 슬로건을 걸고 활동했던 단체가 한 두서너 개밖에 안 보이더만요. 그걸 최초로 이 슬로건을 걸고 활동했던 분이 바로 불교와 수행을 창하는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을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격으로 놓고 개인에게 존경과 찬탄을 할 수도 있지만 스님들이 입고 있는 요 가사에 대해 갖고 그 행식의 존중과 존경과 감탄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행식이 중요하다고 봤던 거죠. 내용이 행식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행식이 내용을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가사를 잎이나 놓으면 조신하게 된다 카이요. 그 간혹 가다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까? 군복을 입히나 놓으면, 이 또 군인들이 좀 그럴까, 그냥 시중용어로 군복을 입히나 놓으면 조금 자유롭다 합니까? 그런데 성복을 입히나 놓으면 좀 자유롭던 분들도 조금 조신하게 되고 주변 눈치를 보게 된다 카이요.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은 기본이고 그 내용을 더 알차게 만들어주는 것은 행식이고, 그래서 부처님은 성단이라고 하는 행식을 무척 강조했던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갖고 눈밝은 스님을 한 명을 양성을 하면 그 눈밝은 스님 한 명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뭐 인도는 좀 머니까 차치하고라도 중국 불교만 봐도 그 2000년 중국 불교 사이에 그 광활한 대륙에 우리가 스님들의 법명을 기억하는 스님들이 몇 분 됩니까? 불과 2, 30명 정도밖에 안 될걸요. 그러면 100년에 한 명 나왔다는 거예요. 그 강한 중국 대륙에서도 100명에 한 명 정도 눈밝은 스님이 나와가지고 역사를 끌고 간 거예요. 우리나라 2000년 불교 사이에 우리가 기억하는 스님이 몇 분 됩니까?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눈밝은 스님이 한 분 나오면 500년 정도의 문화를 끌고 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대중들은 역사를 유지해 가는 수는 있지만 그 역사의 방향을 틀어가고 했던 거는 또 뛰어난 인재들이 나와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또 민중이 붙어서 함께 갔던 거죠. 그러니까 눈밝은 스님을 한 명 양성하는 것은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일이고 그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일은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것과 같죠. 불교 최초의 스님이 부처님 아닙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거의 신격으로 보지만 불교 최초의 스님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등장을 하자

비로소 지난 2600년 동안 인류의 삶이 얼마나 여유로워졌고 풍요로워졌고 멋있어졌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85년도에 동대 선학과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뭐 캠퍼스가 만날 채로 깨서로 뒤덮일 때죠. 그럼 저희들이 다니던 불교대학에도 강의 시간에 잘 안 들어왔죠. 민주화 운동한다고. 그때 제가 서성을 한번 만났는데 키가 조그만하신 분이었고 강의를 할 때는 늘 허리가 불편해서 허리를 좀 이렇게 짜불뚱하게 했던 고익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마 그분한테 제가 4학기인가 5학기 한 강의를 한 강좌씩 꼭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한다고 안 들어오이. 근데 내는 또 혼자 갖고 들어가 들었구만요. 듣고 나서 민주화 운동하러. 그때 그분이 허공을 이렇게 교실 천장을 바라보면서 부처가 필요하고 그런데 현재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은 부처를 만드는 일이야. 저는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는 큰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스님의 원력을 받아서 이어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고익진 선생의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부처가 필요하고 현재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은 부처를 만드는 일이야. 지금도 제 가슴에 그대로 남아있죠. 참으로 존경하는데 서울대 병원에 심장을 연다 카더마요. 어찌 여는지 모르 계십니다. 그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오늘 오후에 입원을 할 긴데 오전까지 강의를 하고 가시더마. 그런 분들을 보고 왜 공부가 안 되겠습니까? 공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제자들한테는 큰 자산들이었죠. 우리가 불교사를 찬찬히 보면 인도에서 불교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때 그리고 그리스로 전파될 때도 중국으로 전파될 때도 그리고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으로 전파될 때도 그 맨 앞장을 섰던 분들은 스님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스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불교를 알게 됐고 수행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성단이 기능을 제대로 못했을 때 눈밝은 제가자들이 등장을 하기는 했지만 항상 불교사의 맨 앞에는 스님들이 끌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대성부가 등장을 하면서 좀 시원찮은 스님들 좀 빚기 있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자들이 앞장을 서기도 했지만 그러나 모든 불교사를 봐도 불교의 맨 앞부분에는 눈밝은 스님들이 길을 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을 한 명 양성하고 눈밝은 스님을 한 명 양성하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일입니다. 동시에 오늘날은 한국 불교도들이 국내든 외국으로 가서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남아 불교 국가를 가거나 요즘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같은 데도 가서 불교 활동을 하고 있죠. 참으로 귀한 일들이죠. 그리고 생태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복지활동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불교도들이 꼭 해야 될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출가한 분들이거나 제가에 있는 분들이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있는 스님들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많은 불교도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은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불교도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눈맑은 스님을 양성을 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알려고 30년 전에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은사스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원력을 세웠죠. 그때 300년 원력을 세우고 지난 30년 동안 한국 불교도들의 지원으로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부따가야에 국제성가대학을 세우고 선임양성 교육불사, 성가대학 근학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300년 원력을 세우고 지난 30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BTN 불교TV 불자님들도 주변에 의미 있고 꼭 필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마땅히 따라갈 데가 없으면 절로 따라오십시오. 항상 복 있는 사람 뒤에 붙어야 뭔가 삶이 풍성해질 겁니다. 특히 오늘날은 명상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만큼 명상 열풍이 불고 있죠. 그 전 지구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명상 열풍이 바로 부처님이 보리수활에서 깨달을 때 사용했던 팔정도 수행체계, 거기에 기반한 것이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눈밝은 스님을 수행의 기반에서 양성을 시킨다면 그 자체가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의 불교, 특히 미국의 명상, 마인드풀니스를 디자인하고 세계 상품으로 성공시켰던데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유태인들입니다. 유태불교가 명상 문화를 끌고 가는 큰 축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한국 불교도들이 부처님이 성도한 곳에 성가대학을 설립을 하고 거기서 전 세계에 스님들과 수행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그들이 2년초로 돌아가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게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가야 시대 때부터 부처님의 정법을 인도로부터 직접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203년 이슬람이 인도를 침략하면서 불교 성단의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900년 동안 인도 불교 성단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합니다. 이걸 자리 잡게 하려고 동남아 불교 국가들이 수없이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처음 주목을 하고 헌신했던 분은 150년 전에 미국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불교기 있죠? 이 불교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맨 처음에 스리랑카 불교도들이 디자인을 했는데 너무 조잡해서 미국인이 스리랑카로 가가지고 불교기를 만들어줍니다. 한국에 다양한 불교 개론이 있죠. 그런데 한국의 최초의 불교 개론을 누가 썼을까요? 미국인이 씁니다. 미국인이 불교 개론을 쓰고 근상로 선생님이 번역을 해서 쓴 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불교 개론서입니다. 미국인이 썼습니다. 150년 전만 해도 스리랑카는 기독교 국가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 교세가 강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초파일날 부처님 오신 날 스리랑카 불교도들이 절에 갔을 때 기독교도들이 강목을 들고 절에 가는 사람들 연등 행전을 하는 불교도들을 강목으로 구타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바로 그 불교기를 만들었고 불교 개론을 썼던 미국인이 스리랑카로 갑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불교 부흥운동을 시작을 하고 그때 발굴하신 분이 고 유명한 아나까리까 담마 빨라 스님이십니다. 그분들이 마보디 소사이어티를 만들었죠. 그리고 인도에서 불교 4대 성지를 찾아드리자고 했을 때 최초로 그 초기 자본을 바로 미국인들이 기부를 합니다. 지난 150년 세계 불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몇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미국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딱 하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임 양성 교육 불사를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 같은 그 전통적인 불교 국가도 인도에 와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 처음에는 왜 이랬는가 했는데 하루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불교도들이 와서 하라고 남겨놨나 싶더만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처를 키우고 그분들이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할 때 인도불교도 살아나고 그 영향력으로 한국불교도 살아나고 그렇게 키운 인재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세계불교를 한국불교도가 키운 인재들이 주도해 가지 않을까. 아마도 부처님이 일하라고 한국불교도들의 일거리를 하나 남겨놨지 않나 싶어서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행복한지 처음에 그 상황을 목격했을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 수많은 성단이 있고 그 수많은 불교 국가가 있고 그 수많은 불교 자산가들이 있는데 인도 불교를 이렇게 방치해놨나 하고 서운했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아 우리 보고 요 일하라고 해놨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한국 불교도들이 요 일을 주도해 가면서 인도 불교도 되살리고 세계 불교도 주도하지만 동시에 한국 불교도 그 영향력으로 되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스님을 양성하는 일은 귀한 일.
일입니다.

0: 반드시 불교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 법경의 법문을 하게 됐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윤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윤회설에 대해서 BTN 불교TV로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따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0: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1: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0: 평등과 평화,
1: 평등과 평화,
0: 공정과 정의,
1: 공정과 정의.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0: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1: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2: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4: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5: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N 부타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타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고람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삶.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입니다.

것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3: 자냐?
4: 아니.
3: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4: 헤이지.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3: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5: 스님, 귀한 술인데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6: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7: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8: 저기...
5: 무슨 일 있을지요, 스님?
9: 스님! 우리 스님!
5: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3: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D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DTN과 함께하세요.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2: 네.
3: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0: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1이에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 지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그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1: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 주는 수술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1: 예.
2: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1: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1: 네.
2: 연골이 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네, 그렇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1: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네.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1: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2: 네.
1: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0: 그러니까요.
1: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네.
1: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 네.
1: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1: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1: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0: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 힘내세요.
0: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사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간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 수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이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 저요?
0: 네.
3: 49년생.
1: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3: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1: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3: 아니, 네? 네. 저기 뭐야, 무릎을 네.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1: 네 번을요?
3: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1: 네.
3: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1: 아이고. 네.
3: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1: 안 아프고
3: 안 아픈데 네.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다리가 네.
3: 네.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3: 여러 번 병원에는 네.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1: 네.
3: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0: 네.
3: 물도 빼고
0: 네. 네. 물도
1: 네.
0: 빼고
1: 네.
3: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3: 저기 주사를 맞았어요? 한 번씩 맞는 거
1: 네.
3: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3: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한 달은.
0: 네, 한 달.
3: 네.
1: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네네.
1: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 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3: 네.
0: 네.
3: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1: 아예 네.
3: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전화 먼저 보내도 드리고 이번에도
1: 아예
0: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3: 네.
0: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0: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1: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1: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2: 50년생이시고.
3: 네네.
2: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4: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4: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님 네, 그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4: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4: 네.
3: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4: 네네네.
3: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4: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 네.
4: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0: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4: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2: 네.
4: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0: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0: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4: 네.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가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1: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0: 아,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의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오.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0: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1: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1: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수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5: 예, 예.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 저요?
0: 네.
5: 67이야.
0: 어허.
2: 60대 후반.
0: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5: 네.
0: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5: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5: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0: 어허.
5: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0: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4: 안녕하세요, 어머님.
5: 예, 안녕하세요.
4: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5: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4: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5: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4: 네네.
5: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4: 네.
5: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5: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4: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5: 예,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4: 네.
2: 시술을요?
5: 예, 예.
4: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5: 예, 5분도 못 걸어요.
4: 예.
0: 아이고.
2: 너무 젊으신데
4: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5: 예예. 예.
4: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 보셨을까요?
5: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4: 아, 왜 안 하셨어요?
5: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4: 예, 그렇죠.
2: 네.
5: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4: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네.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0: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1: 그러니까요, 네.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2: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수
1: 아, 수술
2: 있는데,
0: 없이. 아유.
2: 3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호국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시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4: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4: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1: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2: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3: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손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웅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 뒤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두도 탐명을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반대!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8: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2: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3: 스님!
4: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5: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4: 기가 막혀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6: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4: 자연식품.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이 나왔습니다. 상생과 화쟁의 가치를 앞세운 불자 정치인들도 승전고를 올린 가운데 불자 당선인들은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고창 선운사 특별전의 관람 포인트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선운사 선지식들의 법맥과 국보 내소사 동종을 비롯해 말사들의 성고를 소개합니다. 불의사상과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을 재해석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사회를 기록해온 이종구 작가가 방가사유상을 통해 성찰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타카 설화를 배경으로 개발 도상국 부탄에서 탄생한 불교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의 개발자는 앉아서 하는 게임을 넘어 움직이며 공덕을 쌓는 게임을 개발하겠다는 원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이 나왔습니다. 여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상생과 화쟁의 가치를 앞세운 불자 정치인들도 승전고를 올렸는데요. 국회 정각회 고문을 맡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이번 선거 불자 당선인들은 누구인지 박성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1: 경기도 수원에 꾸려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커다란 환호성이 터집니다. 뜨거운 시선이 쏠렸던 최대 격전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국회 정각회 고문을 맡고 있는 추미애 후보가 당당히 승기를 흔들었습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 시대를 열게 된 추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경기 지역 교구본사를 잇따라 찾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육제를 챙기며 불교계와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선거판에 임하는 각오와 마음 평안을 위한 지혜를 구했고 부처님 오신 날엔 법요식에 늦지 않기 위해 오토바이 행보를 보여 불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2: 한 번도 쉬운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칙, 소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바로 경기도민께서 그런 저 추미애의 진심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 전통적인 불교 강세 지역 경남에서는 접전 끝에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재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박 당선인은 올해 초 창원불교 신년 할례회에 참석해 경남 발전의 공을 불교계에 돌릴 만큼 교계에 깊은 애정과 감사를 표해왔습니다. 특히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참석한 영축총림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기공식에 동참해 전통 사찰 보존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박 당선인의 도정 방향 역시 불교계가 실천해온 화합과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소외된 도민들을 더욱 촘촘하게 아우를 거란 대목입니다.
3: 우리 경남을 확실하게 1등 지방자치단체로 만들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유치했던 그 끈기로 더 많은 미래 산업을 우리 경남에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불자 정치인이 당선됐습니다. 추 당선인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하남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바통을 이어받아 여의도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정각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정치권 전반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한 이 당선인. 국회 사무총장 시절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힘쓴 공로자들을 치하하는 전국 불교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이 확산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트 추미애로 하남의 불심과 표심 모두 잡은 이 당선인은 향후 의정활동에서도 해묵은 정쟁을 멈추고 화쟁의 정치를 실현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4: 불교가 지향하는 생명존중의 사상이 원리가 확산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한 나라, 따뜻한 나라, 건강한 나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국회도 좀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1: 치열했던 선거의 막은 내렸지만 격전지 곳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은 불자 당선인들의 행보는 이제 시작입니다. 헌정사 최초 여

0: 성 광역단체장이라는 신기록을 쓴 추미애 당선인부터 정치권에 불법을 전하며 깊은 불현을 보여준 불자 정치인들의 화쟁과 상생의 정신이 어떤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올지 사부대중의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 전북 불교의 예술과 사상을 총망라한 선운사 특별전의 관람 포인트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선운사 선지식들의 법맥을 살펴보는데요. 국보 내소사 동종을 비롯해 말사들의 성보까지 전시의 대미를 장식할 불교 문화 유산들을 이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2: 조선시대 선지식, 부용연관부터 청어휴정 등 선운사의 법맥을 이어온 스님들의 진영이 한자리에 걸렸습니다. 그 옆에는 문중의 법맥을 한눈에 보여주는 불초도가 자리하고 설파 상원 스님 등 선운사 선지식들의 계보와 문중 전통이 한 화면에 담깁니다. 전시 한편에는 추사 김정희가 쓴 108율사비 탁본과 함께 작법 귀감으로 불교 의식문을 정비하고 선문 수경을 통해 수행 단계를 체계화한 백파근성 스님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근대 불교의 거모 석전 박한영 스님의 귀한 유물들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진영과 시고, 저술 등을 통해 고려와 조선을 거쳐 해방기 불교계 재건과 승가 교육에 헌신했던 선운사 법맥의 치열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앞에서 보시는 진영은 석전 스님의 모습을 담은 진영입니다. 상반신을 정면으로 담아낸 구도로 수묵으로 표현이 되어서 인물의 존재감을 보다 사실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2: 선운사 선지식들의 법맥은 말사 성보로 이어지며 전북 불교 문화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웅장한 종신 위로 역동적인 용암마리가 금방이라도 솟구칠 듯 조각된 국보 내소사 동종이 대표적입니다. 1222년 고려시대 장인 한중서가 제작한 범종으로 화려한 연꽃 무늬와 섬세한 음통 장식에서 고려불교 예술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동종을 보면은 그 섬세하고 화려하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예술의 경지가 아주 빼어났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내소사 동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이와 함께 전시된 보물, 내소사 백지 묵서 묘법 연화경은 전칠검과 사경보, 호갑까지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국내 유일 사례입니다. 1415년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된 사경으로 한 땀 한 땀 이어붙인 직물 사경보에는 발언자의 지극한 불신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문수사 목조 석가불 좌상 등 말사 성보들이 함께 전시돼 다양한 불교 조각 양식을 한자리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습니다.
5: 불교 예술이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꽃피웠던 옛 스님들과 불자들의 지극한 발언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마주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전이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지혜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2: 불교중앙박물관은 오는 6월 불교문화 강좌를 통해 선운사 본말사 성보의 이해를 돕고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조계종 제13, 14대 종정을 역임한 진제 법원 대선사가 간화선 수행과 조사선 핵심을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진제 대선사의 새 법어집 깨달음의 세계는 선종의 조사선 공안을 바탕으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란 화두를 통해 참나를 밝히는 간화선 핵심을 직설적으로 제시합니다. 책에선 역대 조사들의 공안과 선문답은 물론 진제 대선사의 실제 참구 경험을 담아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선가 특유의 긴장감 넘치는 법거량의 세계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독자 스스로 화두를 참구하도록 이끄는 이 책은 짧고 경쾌한 법문 형식으로 구성돼 정보의 홍수 속 자신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묵직한 지혜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당대 대덕 스님들을 초청해 마음의 지혜를 구하는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어제 경내 설법전에서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한 천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조실 해국대종사의 입재 법문을 시작으로 백중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이번 선지식 초청법회는 부모님과 조상님의 은혜에 고마움을 표하는 자리이자 큰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0: 앞으로의 삶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회는 오는 8월 30일 회향식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진행되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BTN 소나무 광우 스님,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등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이 차례로 법석에 오를 예정입니다. 모든 현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는 불교의 불의 사상과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을 재해석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사회를 기록해온 이종구 작가가 방가사유상을 통해 성찰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개인전 사유,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은은한 조명 아래 깊은 선정에 든 방가사유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숭고한 불상 곁에는 빨갛게 타오르는 불길과 전쟁, 재난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란히 펼쳐집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그림을 한 화면에 나란히 붙여놓은 겁니다.
2: 반가사유상의 사유, 생각하고 깊이 그 미소와 평화를 지향하고 이런 문제를 사회적인 어떤 고발에서 내적인 어떤 성찰과 반성으로 가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반가사유상과 이 부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1: 화면 속 붉은 불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번뇌, 파괴를 상징합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스러운 짐인 번뇌의 불길을 부처님은 등 뒤에 광배로 삼아 묵묵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생의 번뇌를 활활 태워 미소로 바꾸는 부처님의 시선인 겁니다. 작가는 삶과 죽음, 고통과 평화가 결국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돼 순환한다는 불교의 불의 사상을 두 화면을 병치해 표현했습니다.
2: 두 개가 두 개가 아니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하는 그런 어떤 관점의 문제를 이 그림을 통해서 각성하고 성찰하고 이런 의미로 두 개의 이미지 속에 하나의 이야기를 담는 그런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1: 전시장 한편은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을 떠오르게 하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중생을 상징하는 그림을 주위로 18분의 부처님이 관람객을 둘러싸고 공간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 천천히 저마다의 사유에 잠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법당에서는 보기 어려운 부처님 옆모습과 뒷모습까지 담았습니다. 언제나 우러러보던 예배의 대상을 넘어 중생의 삶과 고뇌를 가장 가까이서 함께 바라보는 존재로 표현한 겁니다. 나아가 작가는 우리 육체에 새겨지는 실존의 과정, 즉 몸의 사유를 통해 생로병사의 고통까지 가감없이 응시합니다.
2: 작가 스스로가 어떤 사유의 시간이었고 그동안 살아온 거에 대한 어떤 반성, 또 성찰, 제가 실제 체험했던 어떤 생로병사의 문제를 이 그림으로 담으면서 그려가고 있습니다.
1: 이종구 작가의 개인전 사유는 6월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학고재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부처님 가르침을 컴퓨터와 모바일 게임으로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컴퓨터 보급률조차 낮은 개발도상국 부탄에서 탄생한 불교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개발자 네덜란드인 캐스퍼 보드비츠 씨는 앉아서 하는 게임을 넘어 움직이며 공덕을 쌓는 게임을 개발하겠다는 원력을 밝혔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게임 속 주인공 소녀 페마가 야생에서 만난 뱀을 향해 활을 쏘자 화살을 맞은 뱀은 꽃으로 변합니다. 무너지는 절벽과 쓰러지는 나무 등 다양한 위기에도 페마는 좌절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을 돕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코끼리와 원숭이, 토끼와 새가 등장하는 조화로운 내 친구 자타카 설화를 배경으로 2024년 부탄에서 탄생한 최초의 2D 게임 핀찌입니다. 불교국가 부탄의 자연과 건축, 전통문화와 더불어 부처님의 생명 존중 가르침을 청년 세대가 열광하는 게임으로 녹여낸 시도입니다.
2: It will transform into the flowers like the Buddha transformed the attacks of Mara. So even though you're not a Buddhist, you still see, hey, this is different. So the game is about showcasing Buddhist values in a fun way.
1: 게임 산업은커녕 컴퓨터 보급률조차 낮은 부탄에서 10대 청년 7명에게 게임 개발을 교육하고 핀찌를 공동 개발한 네덜란드인 캐스퍼 보드비츠 씨. 취미인 요가로 불교를 처음 접한 뒤 줄곧 불교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캐스퍼 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0: 부탄 여행기를 읽고 무작정 부탄으로 떠나게 됩니다. 소욕지족이 몸에 배어있는 부탄 사람들과 곳곳에 녹아있는 부처님의 흔적들을 피부로 느끼며 네덜란드의 집을 팔고 부탄으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1: In this day and age, people always kind of say security is very important. But as a Buddhist, we know everything is impermanent. A sense of security keeps you where you are. And if you want to move ahead on the path, you need to let things go. So I decided to let my house go.
0: 캐스퍼 씨는 티베트 불교의 수행법 중 하나인 코라를 활용한 증강현실 게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언을 외우며 불탑이나 사찰 주위를 도는 마음챙김 수행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실제로 걸으며 공덕을 쌓는 게임을 완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1: And once you have done that action, it's very important to dedicate that action to the benefit of all sentient beings. And that's an offer. So whatever you do, you offer it so that everyone can be enlightened.
0: 개발도상국 부탄에 심어진 전법의 씨앗이 세계 청년 불교도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는 21세기형 전법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천태종 마산 사막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사막사는 지난 2일 대웅보전에서 4부대 중이 동참한 가운데 순국선열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봉행하고 묵념과 헌화, 헌향을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렸습니다. 주지 충광스님은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함을 잊지 말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애국불교 가르침에 따라 반듯한 국가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인류화합,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발원문 낭독, 음성공양 등으로 이어졌으며 사부대중은 천태종의 애국불교 정신을 널리 전파할 것을 다 함께 발언했습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제21회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천지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마음 단합대회는 동문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에 이어 체육활동인 한마음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 이사장 도성스님과 장은술 회장은 단합대회를 통해 화합하고 단결하는 총동문회가 되자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서귀포 불교대학 교수협의회장 도종스님과 김만국 학장,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치열했던 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넘어 국민과 지역을 위해 세웠던 빛나는 공약들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고 지혜를 모아 화합하고 공존하는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길 바라합니다. 6월 4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2: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3: 지금도 이뻐요.
1: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2: 아유, 아유.
1: 야, 진짜 너무 귀엽다.
2: 아, 그때 귀여웠는데.
1: 네.
2: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1: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2: 제가 해군에
3: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2: 네. 저 재입대.
1: 다시 태어나도.
2: 네, 다시 태어나도. 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매일매일 염불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염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지긋하신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좀 살아오면서 좀 괴로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자라서 결혼을 하고 남편을 만나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할 때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고 해요.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외손주를 낳았답니다. 손주를 낳았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인데 아이를 딱 낳고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소중한 손주가 이마가 비틀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마가 이렇게 비틀려 있었대요. 약간 선천적인 기형이었다고 합니다. 뭐 아직 갓난 아기라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다른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이마가 좀 이렇게 비틀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걸 어떡하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염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 갓난아기라서 뭐 수술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일단 그 소중한 외손주를 위해서 간절하게 염불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간절하게 염불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제대로 효험을 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제발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 관세음 보살을 부르건 지장 보살을 부르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건 나무약사열애불을 부르건 천수경을 기도를 하건 금강경 기도를 하건 법화경 기도를 하건 지장경 기도를 하건 간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이 불자님이 손주를 위해서 항상 매일매일 염불하는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염불하면서 최대한 염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썼다고 합니다. 염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를 쓰면서 손주를 위해서 염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손주를 보면서 특히 손주 이렇게 우리 갓난아기 닦아주면서 더 간절하게 염불을 했답니다. 이렇게 닦아주면서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이렇게 애기의 몸을 닦아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마음속으로 염불하고 염불하고 중얼중얼중얼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그날 또 우리 이쁜 손주의 몸을 이렇게 이제 목욕을 시켜주고 닦아주고 있었는데 몸을 닦아주면서도 이렇게 입으로 염불하고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손주를 위해서 염불해주고 있었는데 어? 어? 이상하더랍니다. 어머어머 이거 자기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아무리 봐도 삐뚤어졌던 이마가 반듯하더랍니다. 갑자기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닦아 염불하면서 닦아주는데 어? 이마가 놀래가지고 가족들을 불렀답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라 와봐라. 얘 이마 좀 봐라 이마 좀 봐라. 내가 잘못 본 거냐? 이마가 반듯해졌다. 세상에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마가 삐뚤어져 있었던 그 외손주의 이마가 반듯하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애기 이마가 반듯하게 돌아왔대요. 근데 저 이 비슷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 소나무에서도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갓난애기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 손주를 위해서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 염불을 해줬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서 애기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고, 이런 경우가 드문데 너무 상태가 좋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손주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해줬는데 손주가 놀라울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 그동안 소나무에서 제가 엄청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기 이마가 반듯하게 돌아왔대.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이 불자님이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염불했다고 합니다. 참 남들한테 말하면 믿기지 못할,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체험하고 나서 더 열심히 염불하고 염불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꾸준히 염불을 했는데 또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간에 사람 간에 그 어떤 오해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그런 답답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세상에서 가장 풀기 힘든 일이 인간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가 좀 오해가 생겨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하고 힘든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염불하고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염불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 아, 지금 더 부처님께 의지하고 내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될 때구나. 부처님 앞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외치면서 고성 염불을 하면서 부처님을 바라보며 염불을 했답니다.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을 하는데 한바탕 환상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법당에 코끝에 진한
향냄새가 확 퍼지더랍니다. 진한 향냄새가 확 퍼지면서 하늘에서 천장에서 법당 천장에서 꽃잎이 떨어지더래요. 물론 한바탕 환상일 수는 있지만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고 있을 때 진한 향냄새가 퍼지면서 천장에서 꽃잎이 떨어지더래요. 그 향기로운 향냄새가 확 스며들고 천장에서 꽃잎이 싹 떨어지는 그 순간에 손끝에서 발끝까지 너무나 기분 좋은 에너지가 싹 퍼지면서 마음에 기쁨과 환희가 막 차오르더래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후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며칠 동안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던 그 감정의 응어리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더래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래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불자님이 더욱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꾸준히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염불 수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랑 친분이 깊은 젊은 거사님이 계세요. 젊은 청년 거사님이 있는데 정말 매일매일 염불을 지극정성으로 매일매일 염불하는 거사님이 있어요. 스님, 저는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사는 게 희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니 왜요? 매일매일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하면서 나는 죽으면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저보다 한참 나이가 젊은 거사인데도 너무 대단하죠. 근데 이 거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조울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조울증. 막 이렇게 감정기복이 심하고 봐봐, 스스로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조금만 누가 툭 건드려도 막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조울증, 조울증세가 힘들었는데 정말 우연처럼,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연법이죠. 근데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우연처럼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라는 방송을 보고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 인과법에 대해서 인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소나무 방송을 통해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면서 극락세계 발언하며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면서 많을 때는 하루에 만 번씩 염불하고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무조건 하루에 5천 번 이상은 염불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조울증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조울증이 사라지고 지금은 매일매일 염불하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 거사가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거사가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가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보라고 추천해줬던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랍니다. 우와, 소중한 나 무한행복 보라고 추천해줬던 그 사람이 아직도 자기는 너무나 고맙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5천 번 이상
많을 때는 만 번씩 염불하고

라는 그 젊은 청년 거사가 있는데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조울증이 많이 많이 사그라들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염불할 때 마음에서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처님 덕분에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부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소나무의 찐팬이신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 한참 기도할 때 집에서 십요장구 다란히 외우고 금강경,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하던 불자님이 계시는데 여성 불자님이 계신데 어느 날이었대요. 평소하고 똑같이 십요장구 다란히 외우고 금강경, 법화경 집에서 거실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열심히 사경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밖에 있던 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 아유, 엄마. 향좀 적당히 피워. 향 냄새가 너무 진하잖아. 엄마가 깜짝 놀라서 어머 무슨 말이네. 나향 피운 적 없다. 향안 피웠어. 무슨 소리야? 방에 집에 딱 들어오는데 집 안이 완전 향 냄새로 가득한데. 밖에 있던 아들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요 불자님은 향 진짜 향안 피웠대. 향안 피고 그냥 평소대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밖에 있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데 집 안에 향기로운 절에서 맡는 향 냄새가 집 안에 가득하더래요. 그게 하루 종일 한참 동안 있다가 그 향기가 사라들어 들어요. 아들이 생생하게 그걸 그향 냄새를 맡았더래요. 스님 소나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들었지만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 향을 안 피워도 그 주변에서 향 냄새가 나나 봐요. 이런 걸 체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과학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그런 기도의 힘이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말든 나는 부처님만 믿고 쭉쭉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김포에 살고 계시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김포에 살고 계시는 우리 소나무의 찐팬이라는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20년 전쯤에 실제로 당신이 체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불자님이 20년 전에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이 불자님이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타종교를 믿었었대. 타종교. 타종교를 믿다가 결혼하고 남편의 권유로 불교를 믿게 되었대요. 불교를 믿게 되었대요. 남편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마운 게세 가지가 있대요. 이 불자님이. 첫째,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만난 거. 이게 첫 번째 고마운 일이래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엄청 좋으셨나 봐요. 아버지를 만난 거. 둘째, 남편을 만난 거. 우리가 보통 결혼하고 오래 살다 보면 아우 야 다음 생에는 너안 만나는 게내 소원이다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남편을 만난 게 세상에서 제일 두 번째로 고마운 일이래요. 왜냐? 남편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나.

가서 남편을 만난 게,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게 너무 고맙대요.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게 해줘서. 세 번째, 당연히 부처님 법을 만나 불자가 된 게 가장 고마운 거 세 번째래요. 아버지를 만난 거, 그 다음에 자기를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 세 번째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불자가 된 거. 이 세 가지가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일이래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염불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신데, 특히 관세음보살 염불을 많이 하셨대요. 관세음보살 염불을 아주 아주 많이 하셨대요. 어느 날이었대요. 20년 전쯤에 어느 날, 그날도 한창 열심히 기도하고 잠에 들었는데 악몽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아주 흉악한 악인이, 흉악한 악한 사람이, 악인이 흉기를 들고 자기를 해치려고 막 달려들더래요. 불자님이 너무 무서워서, 꿈속인데 너무 무서워서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꿈에서도 막 관세음보살을 외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염불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염불하고 염불하고 염불해서 이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푹 잠겨야 꿈에서도 염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꿈에서 관세음보살 하는데 순간 군인, 군복을 입은 군인이 딱 나타났는데, 그 군대 대장으로 보이는 군인이 딱 나타나서 그 흉악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흉악한 그 악인을 딱 막아서고, 이 불자님을 군인이 이렇게 안아줬대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하고 자기를 보호해주면서 군인이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더래요. 보호하면서 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군인이 자기를 안아주면서, 자기를 보호해주면서,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불자님이 뭔가 마음이 좀 안정되면서 이렇게 앞을 보니까 눈앞에 멀리, 멀리 떨어진 곳에 수많은 군인들이 한 줄로 서가지고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군인들이 한 줄로 서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걸 보면서 꿈에서 딱 깼대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한 번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었는데, 희한하다, 희한하다. 어쨌거나 꿈에 무서운 사람을 만나서 나를 해치려고 할때 군인이 나타나서 나를 보호해줬으니까 뭐 좋은 꿈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인가, 뭐, 그 며칠 후인가 하여튼, 그 꿈을 꾸고 나서, 남편하고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어딜 가고 있었대요. 도로를 달리면서 어딘가로 쫙 가고 있었는데, 그날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었대요.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딸하고 사위가 자동차에 같이 타고 있었대요. 그날 이제 멀리 어디 지방에 가는데, 남편이 운전하고 딸하고 사위가 같이 타고 있었고, 자기는 그때 갓 돌을 막 지난 손주를 이렇게 안고 있었대요. 할머니, 본인이 이제 할머니라, 할머니죠. 그렇게 외손주를 이렇게 안고 있었대요. 차에서 외손주를 안고 있었는데, 남편이 운전하고 딸하고 사위가 같이 타고 있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외손주를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한참 차가 이제 막 도로를 막 이렇게 달리고 있었대요.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순간 큰 대형 버스가 뭐 고속버스인지 관광버스인지 모르겠어요. 대형 버스가 한창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있던 대형 버스가 휘청거리면서

핸들을 확 꺾으면서 끼익 하면서, 왜냐면 버스를 피해야 되니까 옆으로 확 꺾는 순간 하마터면 그 도로 밖으로 튕겨나갈 뻔했대요. 또 도로 밖으로 튕겨나갈 뻔할 때 또 반대로 확 꺾어서 끼익 하면서 세 번인가 네 번을 남편이 운전하는 차가 핸들을 막 꺾어가면서 이쪽으로 끼익 저쪽으로 끼익 끼익 끼익 거리면서 차가 뒤집혀지기 직전으로 막 차가 막 이리저리 막 꺾였대요. 남편이 막 어떻게든 막 버스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또 고속도로 밖으로 또 튕겨나갈까 봐 또 반대로 꺾었다 하다가 그 얼마 안 되는 상황에 여보 하다가 정말 이제 차 뒤집히고 이거 그 큰 대형 사고 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남편은 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막 핸들 꺾고 있고 뭐 어찌할 수 없을 때 이 불자님이 딱 든 생각이 어떻게든 아기는 살려야 된다. 아기는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아기를 막 그 옷하고 포대기로 둘둘 말아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냥 생각나는 게 아기는 살려야 된다. 막 차가 막 좌충우돌하는 그 상황에서 아기를 막 포대기하고 막 옷으로 막 감싸가지고 차 바닥 밑에다 아기를 딱 놓고 다리로 아기 바닥에 누워있는 아기를 다리로 감쌌대요. 다리에다 힘을 딱 줘가지고 감쌌대요. 행여라도 차가 뒤집혀도 아기가 튕겨나가지 않게 아기를 바닥에다가 딱 포대기하고 옷으로 막 감싸가지고 아기를 바닥에다 딱 놓고 다리로 힘을 딱 줘가지고 감싼 뒤에 보살님이, 불자님이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만 외쳤대. 오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다가 차가 막 꺾이다가 끼익 하고 이제 차가 멈췄대요. 다행히 멈췄대요. 그리고 뒤에서 막 따라오는 차가 잘못하면 역주행하다 이렇게 부딪힐 수 있잖아요. 다행히 이렇게 오는 차가 없었나 봐요. 차가 멈췄어요. 뒤집혀지지 않고 멈췄대요. 가족들이 어리 나가가지고 일단 밖으로 나왔대요. 상황을 판단해야 되니까. 밖으로 딱 나왔는데 그냥 타이어 탄 냄새가 완전 짜욱하게 타이어가 다 그 탄 냄새 있잖아요. 탄내. 타이어 고무가 탄내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 어머머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뒤에서 오던 차들이 다 멈춰 있더래요. 앞에서 차가 막 좌충우돌 이리저리 꺾이면서 막 뒤집히려고 막 차가 막 난리가 요동을 치니까 오던 차들이 멈춘 거예요. 사고 날까 봐. 차들이 오다가 이렇게 멈춰 있더래요. 차들이 서 있더래요. 그리고 뒤에 멈춰있던 차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려고 뒤에 멈춰있던 차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서 자기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깜놀! 맙소사! 꿈속에서 군인들이 멀리서 서가지고 자기 바라보는 모습하고 똑같이 옷만 다를 뿐이고 군복만 안 입었지 옷만 다르지 꿈에서 봤던 그 모습하고 똑같이 사람들이 멀리서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온몸에서 소름이 막 솟구치면서 그때 흉악한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하려고 달려들었을 때 그 군인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했던 그 꿈이 싹 생각나면서 부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거 와.

0: 완전 이거 대형 사고 나서 이거 누가 죽어도 죽을 판이었는데 꿈에서 군인 대장이 나타나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보호해주듯이 이거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 살려주신 거였구나. 큰 사고 나서 큰 일이 터질 걸 지금 막아주신 거구나. 관세음 보살님,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뒤에 이제 서 있는 차들이 이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차를 갓길에다 세웠대요. 갓길에다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뒤에 이렇게 서 있던 차들이 이제 다시 지나가면서 그 수많은 차들이 그 사고 날 뻔한 모습을 목격했던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지나가면서 아유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가실 때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한마디씩 다 덕담을 다 해주면서 그렇게 다행이라고 큰 사고 안 나서 다행이라고 다들 창문 열고 인사하면서 다들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스님, 광우 스님, 이거 가피 맞죠? 아, 이게 가피가 아니면 뭐가 가피겠습니까?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같이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사위가 지금 대학 교수래요. 사위님이 대학 교수인데 사위가 아직도 가끔씩 그 얘기한대요. 장모님,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차가 뒤집혀지기 직전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염불하셨어요? 하고 사위가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자님이 아무 생각도 안 내고 어떻게든 아기는 살려야 된다. 아기는 살려야 된다. 딱 그 생각이랑 너무 무섭고 너무 막 위급하고 너무 간절하니까 그냥 관세음보살이 저절로 나왔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저절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위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장모님, 실은 있잖아요. 그때 차 안에서 장모님이 관세음보살하고 큰 소리로 염불할 때 저도 옆에서 장모님 따라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염불하고 있었어요 하고 사위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항상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 중생들의 고통을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중생들의 괴로움을 소멸케 해주시고 우리 중생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 지금 김포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요. 아마 매일매일 우리 소나무를 보신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보살님 우리 소나무 법문거리 또 하나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아마 지금 이 이야기 듣고 계시면 아마 속으로 흐뭇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래도 염불을 안 하실 겁니까? 이래도 기도를 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래도 절에 다니지를 않으실 겁니까? 이래도 선업공덕을 짓지 않으실 겁니까?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 절에 열심히 다니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나쁜 일들이 생겼어요. 이제 절에 못 다니겠어요. 기도하면 뭐예요? 얻는 게 없는데.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전생에 지은 빚이 많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 그런 중생들은 이번 생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기기는 생기더라. 근데 그것도 자기가 지은 빚을 갚고 있는 거다. 그러니 명심하라 불자들이여, 절에 열심히 다니고 염불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부처님께 선업공덕 많이 지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거는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아, 크게 받을 것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이 많아서 내가 갚아야 할 게 많은데 그나마 내가 이번 생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어서 크게 받아야 할 거 작게 받고 오래오래 갚아야 할 거 짧게 갚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업장 소멸,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선업공덕을 짓는 마음으로 이번 생 묵묵히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닦아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닦아야 한다, 지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불보살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 염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나는 그냥 부처님만 믿고 묵묵히 닦아 나아가겠다라고 마음에 꼭 명심하고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염불할 뿐, 수행할 뿐, 부처님께 의지할 뿐, 부처님 법을 잘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염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2: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4: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5: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3: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4: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7: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6: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8: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4: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 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다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다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0: 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묵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2: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1: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때.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3: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가.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0: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4: 예수님! 네, 예수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구철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7: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8: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9: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8: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예, 좋지.

0: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 오늘 결제에는 금자, 오자, 금오자 스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안거 중에 생사를 다루는 마음가짐을 더듬어 봅니다. 여기 결제 대중은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른 수행자들입니다. 초심 제가 불자들도 각기 자기 처소에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오집의 한 말씀입니다. 중생들아, 어찌 생사 벗어나는 진리를 찾지 않느냐? 몹시 애달프도다. 말세라서 그런가? 업력이 두터워서 그런가? 울고 싶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이니라. 조사스님의 간절한 자비가 구구절절 느껴집니다. 생사는 나라는 놈을 내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명과 업습은 저들의 그림자로 나를 빚어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아닙니다. 생각과 분별이 덧씌어진 해석일 뿐입니다. 조사스님의 이목고 화두는 그 허망한 분별을 타파하는 도구입니다. 꾸며내기 이전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은 본래 모함과 미해결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의미를 붙이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화두는 어떠한 개념적 결론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온몸이 하나의 의심 덩어리가 되게 합니다. 생각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철벽에 이르게 합니다. 말과 분별이 끊어지면 막다른 자리까지 몰아갑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그 의심의 둥근

계속 굴립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을 얻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만드는 분별의 틀 그 자체를 부수는 겁니다. 여기서 요즘 유행하는 알아차림요의 명상법들과 갈라집니다. 편하게 목 때리는 게 아닙니다. 닥신대로 받아들이거나 흘려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도망치거나 항복하지 않습니다. 가로막는 의식의 철벽에 당당히 맞섭니다. 무의식과의 칸막이마저 허물어버립니다. 수행자에게 생사는 한 생각 일어났다 가라앉는 마음의 생멸과 같습니다. 찰나찰나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깨달음은 죽음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분별과 집착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일반 범부에게는 죽음이 공포와 억울함으로 다가옵니다. 수행자는 이미 나란 구조의 허망함을 훤히 꿰뚫어 봅니다. 모든 현상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수행자도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원통함이나 비통함이나 머뭇거림이나 두려움은 없습니다. 여기 법주사 인근에는 총지선언, 복천함선언, 공림사 감인선언, 대응사 금성선언 등이 있습니다. 세속의 시끄러움을 멀리 떠난 청정수행 도량들입니다. 이런 산중에서의 정진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디어와 정보가 실시간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시대입니다. 비록 깊은 산중에 앉아 있어도 바로 곁에서 함께 좌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수행의 기운은 생생하게 세상에 전해집니다. 정신적인 탄소를 산소로 정화합니다. 효율과 경쟁이 지친 현대인들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가치관이 혼란 속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각 선언에는 선덕, 입승, 선언장 등 눈밝은 선사님들이 지도부에 계십니다. 이번 병오년 항거도 보람있는 수행이 한철이 되도록 각각의 정진대중을 잘 이끌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제 안건은 불교 수행의 근본입니다. 단 한 번의 깊은 호흡과 그 사이 고여도 업장을 녹입니다. 지혜의 문을 엽니다. 정진한 스님께 올리는 공양은 단순한 보시가 아닙니다. 부처로 향하는 길을 함께 밝히는 겁니다. 시조와 수행자가 함께 밝히는 겁니다. 참으로 고귀한 불공입니다. 불가사의한 가피와 폭덕을 이루게 합니다. 여기 법사 주지 정덕 큰스님은 불교

중흥의 대원을 세웠습니다. 불교 중흥이 되려면 대도인이 횃불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여기 이 안거에 도인이 출현해서 깃발 들고 나설 때 불교 중흥이 될 겁니다. 여기 소임자 스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정진대중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선원의 소임자 스님들께서도 온 성심 다해서 각각의 결제대중을 외워 봉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거에 이 시대의 혼을 이끌어갈 불교 중흥의 횃불을 들 대도사, 대도인들이, 대종장들의 실현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에

0: 7499.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4: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3: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대선사께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6: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기원전 57년 파켜껏으로부터 56대 경순환까지 992년 동안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유지된 천년 왕국 신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요, 세계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천년 가까이 왕조를 유지한 나라도 드물지만요, 왕조의 역사 동안 수도가 바뀌지 않고 지속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떠나보시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국의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광룡사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성지구가 이해당합니다. 대릉원지구에서는요,

왕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금관이 발견되었고요. 영롱하도다. 황룡사에서는요, 무려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산성지구에서는요,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의 산성이 남아 있었죠. 정말 이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들이, 야, 정말 이게 천년 가까이 실존해온 그 연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불교 건축 및 불교 생활 문화, 또 이와 관련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아주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고구려로 전파된 불교를 신라가 받아들이면서 남산은 불교의 성산이 되었고, 또 이곳에 신도들을 끌어모았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장인들이 사찰, 사당, 수도처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절정을 이룬 정말 이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전형들이 뭐 조각, 부조, 불탑, 사찰, 왕궁 유적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더불어 신라의 그 수도였던 이 경주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 및 유적들은요, 천년간 유지되었던 신라 문화의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신라는 7세기에 중국의 당과 손잡고 한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죠. 1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왕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많은 공공건물, 뭐 궁궐, 사찰과 성채를 건설하고 도시 인근에는 지배층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고 특정할 수 없이 정말 이 경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신라 고유의 그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화가 꽃피운 걸작이라 불리면서 교과서에서 만난 다채로운 유산들이 도시 내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주 역사 유적지고 현대의 일상 속에서 신비한 고대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

걱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불국토로 인도하는 장래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오늘 시즌1의 마지막 편인 거 알고 계세요?
1: 섭섭하고 네. 또 시원합니다.
0: 아, 시원하세요?
1: 네.
0: 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예, 맞아요.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여섯 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배운 것은 무엇이 새롭고
0: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면서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부분 자연과의 조화
1: 예.
0: 제철 음식 먹는 거 절제하는 법 그다음에 이제 공양 자체가 정성이잖아요
1: 네.
0: 정성을 다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어떠셨었어요?
1: 저는 스님들의 또 다른 면모를 받는 것 같고요. 스님들을 다니면서 이게 스님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런

0: 음식들이 그쵸. 굉장히 많은 네. 그 것을 유지하구나. 이게 밖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사찰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너무 아름답죠?
1: 진짜 저 이런 풍경은 네. 일단 서울 근교인데 서울인데도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풍경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요.
0: 제목은 알고 깎기는 한데 어쨌든 하나 뭐냐 하면 조포사 역할을 해서 왕실에 두부 음식을 하거나 두부를 만들어서 헌납한 그런 왕식이기도 하고 또 이제 현재는 수륙제로 되게 유명해요. 왕실의 수륙제예요. 이게 그 수륙제로 인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음식들을 되게 궁금해했는데 우리 셰프는
1: 일단 왕실에 올리는 두부를 예.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역할을 하는 조포사 역할을 또 했다고 하니까 예. 그것도 너무 기대되고
0: 예. 여기가 어디일까요?
1: 여기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0: 여기는 그 유명한 진관사입니다.
1: 진관사?
0: 아마, 예.
1: 진관사는 스토리를 예. 되게 많이 들었었고
0: 예.
1: 저희 이 음식하는 셰프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와보고 싶은 사찰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꼭 와보고 싶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0: 네. 그렇구나.

0: 네.
1: 어, 여기 큰 스님께서 이렇게 미션 준 걸 있는데 그걸 얼른 해 가지고 가야 돼요.
0: 비닐하우스도 있고.
1: 예.
0: 여기서 뭘 캐나 보죠?
1: 예.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일단 가서 확인을 하면 돼요.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님,
1: 예.
0: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에 스님이랑 촬영하면서 나왔던 음식.
1: 와, 이거 내가 내 건데 이거.
0: 냉이 두부죠. 이거 제품으로 나왔고.
1: 어이. 이거는
0: 도림 스님.
1: 도림행이군.
0: 우엉잡채.
1: 이거 맛있게 생겼네요.
0: 정말 맛있습니다.
1: 네.
0: 기가 막히게 만들었고.
1: 네.
0: 이 사찰 음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가 좀 노력해서 알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스님, 오늘 만나뵐 스님 힌트 좀 주세요.
1: 오늘 스님은요.
0: 네.
1: 그 사찰 음식의 어떤 명장이면서 어렸을 때 타노 스님과 인연으로 18살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0: 그래서 그 스님 누구세요?
1: 개자 호자 스님.
0: 와, 개호 스님.
1: 네.
0: 명장 개호 스님.
1: 네, 자상하신 분이에요.
0: 이야, 정말 너무 기대가 크고 진짜 영광입니다.

0: 목사님!
1: 아이고, 간세음보살 오셨습니까?
0: 스님 잘 계셨습니까?
2: 네. 아, 스님.
0: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2: 스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0: 부처님이 네 분 계시잖아요. 동서남북을 표시합니다.
1: 아, 동서남북.
0: 네. 그래서 저희들 간부를 할 때 네. 부처님 모욕을 시키는데 개송이 있거든요.
2: 네.
0: 천상천하 유아독존.
1: 네네.
0: 삼계가 개고라 그랬어요. 삼계가 다 괴로운데 아당 안지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방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모욕시키면서 본인들의 소원을 이렇게 필요한 것

0: 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1: 네, 네. 먼저 선생님께서 네, 예. 해주시죠.
0: 네.
1: 하고
0: 네. 네. 법성 스님 이제 네. 하세요. 네. 다 같이 부처님한테 절 세 번 합시다.

0: 그리고 여기 사찰은 또 특이한 게 왕실 사찰을 표현하거든요.
1: 예.
0: 제가 태극 문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 태극 문양이요?
1: 네. 오, 알만 들었어.
0: 이 태극 문양이 예. 왕실을 표하는 거예요. 여기 태극 문양입니다. 이게
1: 아,
0: 여기도 있잖아. 저기 아, 보세요. 저기 야. 보세요. 저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1: 예, 예, 예. 예.
0: 태극 문양이 있는 사찰은 왕실 사찰이에요.
1: 아.
0: 그래서 저희들은 수륙제 할 때 국행 수륙 대제라 그래요. 수륙제를 지냈죠. 저기 문양 한번 보세요.
2: 우와.
0: 태극 문양이죠. 네.
2: 와.
0: 그래서 진관사가 왕실 사찰이라는 거.
2: 왕실 사찰.
1: 사실 근데 이게 그러고 여기 사찰에서 뭐 태극기가 나왔다고.
0: 네, 저 칠성각에.
2: 칠성각이요?
0: 네, 와. 칠성각이 저기 시문화재로 돼 있는데 칠성각이 그 전에는 좀 이렇게 헐어 가지고 다시 이제 그대로 복원하는 걸 하다가. 그 불단 옆에 이제 보재기가 쌓여 있는데 태극기로 쌓여 있었거든요. 그 문건이요. 한 몇 건, 38쯤 나왔는데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태극기로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 태극기가 그 일장기에.
2: 일장기.
0: 예, 일장기에다가 그 태극 문양을 덧칠한 거예요.
1: 아.
0: 근데 백초월 스님께서 아, 일본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덧칠해가지고 태극 문양을 넣어서 태극기를 만드는 거예요.
2: 이제 의미가 완전히 남다르네요.
0: 네.

0: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여기 형성이 됐고 잘 운영하시는데 아마 여기에 된장 맛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1: 예. 장 맛이 좋아요. 한번 가볼까요?
0: 네,
1: 네 가봅시다.
2: 장 보러 가시죠.
1: 장독으로 갑시다.
2: 그러시죠. 네. 가시죠.

0: 선생님 근데 입구가 안 보이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1: 장독간도 대문이 있거든요.
0: 와.
1: 요 저기 대문인데요.
0: 네.
1: 이 뚜껑을 여기다 올려놓고.
2: 뚜껑을 여기다
1: 예, 올려놓고 요거를 예. 절로서 돌리면 이게 대문입니다.
0: 아, 문 여는 것처럼 이렇게.
1: 네. 왜 이렇게 대문을 만들어놨냐면은
3: 네.
1: 고양이라든지 개들이 아. 자꾸 넘어가니까
3: 아.
1: 장독을 갖다가 훼손시키니까 장맛이 없어서요.
0: 아.
1: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0: 스님 장독대가 왜 이렇게 깨끗해요?
1: 아, 저희들은 맨날 닦고 장독이 숨쉬기 때문에 네. 깨끗하게 안 하면 맛이 없어요.
0: 와.
3: 이게 지금 송화가루가 엄청 많은데
1: 네.
3: 하나도 이게 소화가루가 묻어있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맨날 닦잖아요. 이게 닦아야 돼요. 서양에서는 발효 음식이 뭐 치즈나 와인이라 하지만 저희들은 이 된장을 가지고 유익균이거든요.
0: 네네.
1: 이걸 소화를 잘 시켜요. 그래서 오늘 된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거 열고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3: 네. 네.
0: 네. 와.
3: 와, 이거.
1: 네. 이게 깊은 맛이 냄새가 나죠?
0: 네.
3: 응? 진짜 맛있겠다.
1: 자, 요거. 맛을 봐야 되는데 엄지, 검지, 중지, 약질에서 이걸 약을 맛보는 해서 넷째 손가락을 맛보세요.
0: 약지로?
1: 네, 약지로.
3: 처음 듣는 이게 말입니다.
1: 이런 거는요.
3: 네.
0: 아이고, 아이고. 저.
1: 된장이요. 단맛이 고여요.
3: 오, 짜지가 않아요.
1: 네, 이게 너무 오래된 거니까.
3: 오, 진짜 안 짜.
1: 이게 안 짠 거예요. 된장은 우리들의 수행자의 모습과 같아요. 처음에 콩을 가지고
3: 네.
1: 이렇게 삶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 그게 여섯 일곱 살 꼭 삶아가지고
3: 네.
1: 그 다음 매주를 뜨잖아요.
3: 네.
1: 삶으면은 수행자의 모습과 똑같아. 이게. 그래서 저는 된장 맛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고추장은 수행자의 삶이다.
0: 자, 간장.
1: 자, 이제 간장으로 갑시다. 저희들은 간장이요, 오래돼서 시간장처럼 됐어요. 예, 예.
3: 간장이요. 진짜 맑아요.
1: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3: 와, 진짜 진하다.
1: 예.
0: 와.
1: 자, 이거 저
3: 아까
1: 넷째 손가락?
3: 이거.
1: 약지.
3: 예.
0: 약지.
1: 약지. 그럼 자, 이거, 한번 간을 봅시다.
3: 이걸로 할게요.
1: 예.
3: 이 손으로 볼게요. 오, 진짜 맛있어요.
1: 네.
3: 짠맛이 안 느껴져요.
1: 이게요, 가만히 있으면 곰삭아가지고 단물이 고입니다.

0: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것만 대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적당하게.
1: 와 스님, 이 사찰에서 본 간장 중에 이렇게 맑고 깨끗한 간장.
0: 네, 저기 씨감자처럼 저희 맞아요. 스님이 왔을 때부터 한 7, 80년 넘었어요 이게.
2: 스님 그러면 지금 이 간장을 드시고 있는 간장이죠?
0: 그렇죠, 드시고 있습니다. 네.
1: 스님 저 문양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되게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0: 아, 저게요. 네네. 저희들 삼소운동이라 해가지고 제일 위에 끼 소식한다. 적을 소자의 소식이고 탐욕 부리지 않고 적당히 먹는다의 소식이고 소식. 그 두 번째는요. 채소 소자의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끝머리 거는 많이 웃는다 웃을 소자.
1: 아, 웃을 소.
0: 많이 웃으면 소화도 잘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일로 일로 일소 일소 그러잖아요. 네. 한 번 노하면은 얼굴이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은 젊어진다. 아. 그래서 일로 일로 일소 일소인데 저희들은 소식 적을 소자에다가 채소 소자에다가 많이 웃는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저기 컨셉이에요. 저게 바루예요.
1: 바루.
2: 시합 한번 돌려볼까요?
1: 네,
0: 자 돌려보세요. 자. 제가.
1: 아우! 야, 이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2: 아니, 헤매는 것 같아요?
1: 와! 야, 개호 스님이 진짜 힘이 좋으신데요? 아니, 스님,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0: 예, 자, 주사 한번 돌려. 자, 법성 스님, 두 번 타자.
1: 예. 자.
2: 오! 엄마, 이게 왜 이렇게.
1: 생각보다 무겁죠?
2: 오, 예. 돌이 튀어들어. 어, 못 돌리네. 와. 야, 막 이게. 와. 뭐, 이거 다 돌려봐야 돼.
0: 자, 이거. 이래가지고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자, 이거 잡아보세요, 잡으세요. 자, 사진 찍을 때는 자 포즈 취해주고
1: 이제 개호 스님이 직접 이렇게 맷돌을 돌리시는 모습 완전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2: 예, 스님이 이렇게
0: 이게요 천천히 갈아야지만 야가 부드럽게 나와가지고 짤 때 결이 고와요. 빨리 갈고 그러면은 이게 좀 적이 되니까 천천히 갈면서 요령껏. 저희들은 강화도 콩을 쓰거든요.
2: 예.
0: 이 강화 콩이 왜 좋냐면은 해풍에 강화도에서 나는 건 다 특산물이에요.
1: 맞아요. 해풍을 맞고 자라가지고.
0: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약이거든요.
2: 스님, 진강사 두부가 맛이 다른 비법이 있을까요?
0: 비법이 있죠. 저희들은 비소를 바닷물로 써요. 아~ 맑은 바닷물.
1: 바닷물.
0: 동해 청정한 바닷물. 흙탕물이 아니에요. 청정한
2: 아니,
0: 물로.
2: 그러면 어디에서 떠오는 데가 있을까요?
0: 네, 떠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부가 맛있습니다. 자, 두부를 한번 보여줄게요.
2: 되게 연해요.
0: 예. 자, 이거를 살짝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때는. 요것도 요령이 필요해요. 만든다고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2: 네.
0: 마지막 올려가지고.
2: 네.
0: 자, 이렇게 올리면은. 네. 모두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부처님 조항단에다 올려요.
1: 아, 조항단에다.
0: 예. 스님이 한번 간을 보세요. 자.
1: 감사합니다.
0: 예. 예.
2: 와, 너무 부드러워요.
0: 예.
2: 와, 이게 집에서 살살 송송돼요.
0: 이런 걸 녹는다 그러죠?
2: 네.

0: 이제 두부를 만들고 맷돌도 돌렸으니까 이제 네. 오색두부 만들 때 두부를 한번 구워볼까요?
1: 아, 네. 좋습니다. 네. 가시죠. 네.
2: 아, 스님 오늘 해주실 음식이 네 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그게 네. 뭘까요?
0: 아, 저희들은 처음에 예. 두부를 예. 가지고서 오색두부 예. 조림을 만들어 보고요.
3: 예. 너무 예쁩니다.
0: 그다음에 가죽전을 한번 해보고
3: 가죽전
0: 그다음에 엄나물 네. 살짝 뒤쳐가지고 무침하고요.
3: 엄나물 네. 무침.
0: 그다음에 깻잎 배무침을 할 거예요.
2: 아, 이게 시그니처 음식이잖아요. 또.
0: 네네. 네, 네 가지가요. 네. 봄에 나오는 음식은 사실은 다 보약이에요. 네. 봄에는 부자의 계절이라 그래. 네. 그래서 땅에서 눈이 녹으니까 천지가 멀게 지천이고 네. 맛을 내지 않아도 재료가 맛을 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봄에 나오는 모든 채소는 다 약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기를 이렇게 딱

0: 계실 때 즙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게 소염제 역할을 해요. 염증을 갖다가 없애주고, 이 깻잎은 우리가 보통 이제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고춧가루로 막 하는데 저희들은 배를 가지고 매실청을 넣고 맛있게 좀 만들어 볼 거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1: 처음 보는 음식.
0: 네. 제가 이제 두부를 가지고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2: 네.
0: 네. 이게 가지고. 뭐냐면은 이거 다 버리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2: 네. 뭘 만드시려는지 궁금합니다.
0: 궁금하죠?
2: 네네. 네.
0: 네. 와. 이런 거는 마을 사람들은 무조건 다 버려요. 근데 절에서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다 갖다가 뭐 할 때 쓰냐면은
2: 손잡이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0: 네.
2: 손잡이 같은 거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0: 저요 이거 가지고요 기름질 할 거예요.
1: 아.
0: 네, 기름질 할 때 사용하는 거. 자 이렇게 이거 잡고.
1: 아 그렇게.
0: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볼 거예요.
2: 와. 네. 이건 저도 좀 써먹어도 될까요?
0: 예, 써먹어요. 사용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또 그리고 두부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썰잖아요. 제가 쓰는 방법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1: 네.
0: 그대로 올립니다. 요게 비법이에요.
2: 그대로.
0: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대로. 네, 요게 비법이에요. 자, 기름질을 조금 더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썰어가지고
1: 네.
0: 약간 이렇게 4등분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2: 두툼하게.
0: 네.
1: 지금 이게 두부가 다른 음식인가요? 두 개가?
0: 아니 똑같아요. 아 요거는 그냥 부치는 거 보여주려고 했고
2: 부치는 거 뭐야?
0: 오늘은 이제 이거 할 거. 두부 이제 오색 두부 할 때 두부 조림 할 때 이제 구워가지고 요걸 좀 뒤로 좀 보내고
2: 네.
0: 아 이렇게 이제 예, 구워가지고 제가 또 네. 채 쓰는 법 좀 가르쳐 줄라 그래요.
2: 와 개호수님께서 네. 채 쓰는 방법.
0: 예. 우리가 채 쓸 때요.
1: 네.
0: 이 동그랗게 볼총 쓰잖아요.
2: 네,
0: 제가
2: 네.
0: 이제 동그랗게 쓸면요.
1: 네.
0: 이게요. 네. 이게 다 갈라져요.
1: 아.
0: 이렇게 쓰면은.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쓸지 말고 네. 가로다지로 쓸자고.
1: 네. 네.
2: 가로다지? 가로다지가
1: 아마 이렇게.
0: 이렇게 가지고.
1: 말을 들었어요.
0: 그렇지, 그렇죠.
1: 네. 아 진짜 곱게 쓰려고.
2: 근데 칼로 자르시는데 엄청 얇게.
0: 자 이게 이제 쓰는 비법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쓸잖아요.
1: 네. 아.
2: 와.
0: 요 끝을 네. 살짝 살짝 들어줘야 돼요.
1: 이게 연습이 되어야 돼.
0: 예,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 소리 나면은 어른들이
1: 네.
2: 보통 칼질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1: 제가 그러잖아요.
2: 아, 죄송합니다.
0: 기본이 채 쓰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2: 네.
1: 알겠습니다.
0: 자, 이래가지고 한번 채 한번 썰어볼래요?
2: 나머지는 제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0: 네, 썰어보세요. 네. 자, 이걸로. 오, 잘 쓰시네. 곱게 잘 쓰시네. 그래도 굵네.
2: 최대한 얇게 썰고 있습니다.
0: 어우, 잘 쓰신다.
1: 쉐프인데요.
0: 어우,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볶으면요 이게 네. 깨지지 않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네.
0: 저는 항상 동그랗게 네. 썰면 다 우리가 무채나 물이 다 이렇게 뚝뚝 끊어지잖아요.
1: 네.
0: 동그랗게 썰어서 그래요.
1: 아.
0: 동그랗게 썰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1: 네,
0: 썰어라.
1: 알겠습니다. 요거
2: 야, 오늘 개운지
0: 마세요.
2: 진짜 팁이네요.
0: 그리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X표로 해가지고 저기 살살 넣으세요. 자 여기다가
1: 숨 이거 어떻게 넣을까요?
2: 그러니까요.
1: 제가 상상이 안 가서
2: 지금 궁금합니다.
0: 젓가락
2: 이거를...
0: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하나씩만 넣어야
2: 하나씩.
0: 돼요.
2: 하나씩.
0: 네, 딱 하나씩 이렇게 보이게 하고
1: 호박이?
0: 아니 호박이든지 빨간 거든지 뭐든지
1: 와 이거
0: 모양이에요.
1: 완전 수행인데
0: 스님 만드는 과정도 수행이고
1: 네.
0: 먹는 것도 수행이고
1: 네.
0: 마무리하는 것도 다 수행의 과정이에요.
1: 네.
0: 사실은 음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응용이지.
2: 네.
0: 그래서 음식 잘하면 지혜롭고 자비와 지혜가 깃든 음식이 산사 음식 배품의 음식, 나눔의 음식.
2: 요거는 지금 채소인가요?
0: 네, 채소를.
2: 채소에다가
0: 버섯 넣고.
2: 네네.
0: 네.
2: 무 넣고.
0: 절간장 넣고.

0: 있고.
1: 자. 고추씨 들어가면요.
0: 네네. 아,
1: 맛있어요. 담을 때는 고추씨를 안 넣습니다.
0: 네.
1: 자, 이제 조청 좀 넣고.
0: 조청.
1: 후춧가루 좀 넣고. 후춧가루 넣고. 후춧가루 좀 넣고. 조림새 할 때는 후춧가루 넣지만 나무 무칠 때는 후춧가루 넣으면 안 돼요. 아, 저희들은 마집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청을 만들어요. 여기다 넣으세요. 네. 너무 달다 싶으면은 채소를 조금 넣으면 되고.
2: 안 달아요. 예. 매운기도 딱 맞고요.
1: 그 눈대중 손대중이 좋아야 돼요. 음식 만드는 사람.
0: 선생님 감으로 하셨는 맛이 완전 퍼펙트한데요.
1: 퍼펙트한 간이, 게 그게 요령입니다.
0: 간이 딱 맞습니다.
1: 자, 이거 생강은요 많이 넣으면 쓰니까 조금만 든둥만둥 생강즙입니다.
0: 생강즙이요?
1: 네네. 네. 이거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싱겁다 할 경우는 죽염을 조금 넣어도 됩니다.
2: 근데 싱겁지 않습니다. 선생님.
1: 자,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자, 이걸 넣어보세요.
2: 한 개씩요?
1: 넣어보세요.
2: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죠?
1: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요 밑에 거 물을 여기다 좀 올려주면 됩니다.
0: 예, 이렇게 샤워하듯이.
1: 예, 예. 자, 이럴 때는 요거 물을 조금 넣어주고 뚜껑을 한번 닫아줍니다. 이럴 때.
2: 아.
1: 자, 이게 삼투압 작용이라 그래요. 딱 닫아주고 끓는 기운이 나니까 저는 온도 안 맞춰도 끓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2: 아.
1: 이게 초보자와 하는 사람의 저기가 다른 거예요.
0: 네, 네.
1: 자, 우선 간을 한번 보시라고.
0: 네.
1: 젓가락 저희 저분. 맛있어요?
2: 네.
1: 자, 이제 끕니다, 불을.
0: 진짜 간이 완벽하네요. 네.
1: 자, 먹기도 좋은 게,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으니까 예쁘게 그 밑에다 깔아도 돼요, 그런 거 밑으로. 네.
0: 이 가운데 들어간 오색 채소가
1: 네.
0: 모양도 예쁜데 맛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1: 아, 그럼요.
0: 이 씹히는 맛도 있고.
2: 여기 안에 또
1: 넣으세요. 네, 넣으세요. 오색 두부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0: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1: 그러니까
0: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라잖아요. 음식 잘 만들면 지혜롭고 공양을 잘하면 자비로워진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구비구비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천연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호국사. 태고보호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서남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리도 차제론의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하다 인간의 삶이여, 다르마를 수행하기에 얼마나 유리한가. 사람 못 먹기는 어려우나 잃어버리기는 쉬우니 지금 희생의 의미, 삶을 의미있게 살아야겠다. 세계와 중생은 무성하다. 특히나 사람의 수명은 물거품 같으니 내가 언제 죽어 시체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임종 때 내게 도움되는 것은 다르마뿐이니 부지런히 수행해야겠구나. 죽을 때는 자유가 없어 카르마가 나를 끌고 가리니 제가 지은 업대로 받는 법이라. 이제부터 불선업을 버리고 항상 선업 짓는 데 내 시간을 바쳐야겠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리라. 방금 외운 경문이 불자들은 매일 아침 혹은 때때로 하루에 최소한 6번 정도는 상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에 이제부터 불선업을 버리고 선업 짓는데 내 시간을 바쳐야겠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 매일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선업을 버리고 선업으로 전향해서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리라.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인드 스트림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문득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생멸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해서 심생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을 살펴볼 것 같으면 처음 일어났던 생각을 사라지고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이 있을 때 첫 번째 생각을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다음 생각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내가 가지고 가듯이 내 과거의 생각, 찰나 전에, 1초 전에, 1분 전에 생각을 영향을 받아서 또 지금 생각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속받는다, 마음이 상속된다. 그래서 불교용어로 심상속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루 종일 내 마음을 살펴볼 것 같으면 끊임없이 샘물에 물방울 쏟듯이, 냇물이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뭔가 생각이 흘러갑니다. 아이고 배가 고프다, 밥 먹어야 되겠다, 숟가락 들었다가 놨고 화장실 가야지,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해도 그냥 괜찮은 겁니다. 그건 중립적인, 가치 판단 할 수 없는 생존에 필요한 무의식적인 마음의 흐름입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식적인 의도를 이렇게 가지고 어떤 대상 뭘 해야 되겠다 목적을 가지고 일으킨 의도적인 마음, 의도적인 마음을 이렇게 쓸 때, 그것이 바로 카르마 업이 되는데, 업이 된다 이 말은 습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을 좌우합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했는가, 아니면 선하지 못하는 생각을 했는가. 이제 불교에서는 악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선악 이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선과 불선, 선하다, 불선하다 이 두 가지인데 선심, 불선심 이것이 상속적으로 계속 가면은 힘이 생겨요. 마음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힘. 그래서 힘이 들어갔을 때는 선업, 불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업, 불선업. 일상생활에 의도적으로 나는 선업을 일으켜가지고 한 번에 일으킨다고 된게 아니고 계속 일으켜야 됩니다. 한번 어쩌다가 부처님 말씀 생각하고 절에 가봐야지 했다가 그것이 문득 잊어버리고 세상 나와서 잊어버린다면 그 선업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약한 겁니다. 최소한 하루에 여섯 번 생각하자 하는 것은 그 선업의 힘, 내 양심과 정의를 향하고는 착하게 살자 하는 모든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자고 하는 그 의도를 일으켜서 계속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상속되는 힘을 우리한테 생겨가지고 그것이 선업의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봄비가 처마 밑에서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밑에 섬돌에 놓인 계단에 놓인 그 옛날에는 바위로 이렇게 놓았어요. 그걸 밟고 대청마루에 올라가고 그래 살았죠 우리가. 근데 그 물방울이 똑 떨어져가지고 섬돌에 무슨 흔적이나 남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수많은 세월 동안 계속 똑같은 자리에 물이 떨어지면은 바위가 홈이 파지고 바위가 갈라져요. 물이 뼈와 근육이 없지만은 바위도 깎고 바위도 굴리고 나중에는 산도 움직이면서 저 황하거나 낙동강 같이 거대한 삼각지도 만들기도 해요. 계속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계속 모이고 지속적으로 가면은 그것이 지형을 바꾸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내한 생각, 한 생각, 한 생각을 목표와 방향을 정해서 계속 이어준다면, 그것이 강력한 윌파워, 의지력이 돼서 자기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개인의 윌파워가 의지력이 모이면은 집단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불교는 세상을 너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바꾸어 너 삶도 바꾸고 지상도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부처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보리도 자제론이라는 건데 이게 티벳의 운명을 바꾸고 티벳 사람들의 국민성을 바꾸고 세계사를 바꿨던 바로 그 한글의 불교 교화서 보리도 자제론 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보리도 자제론 이렇게 하면은 론이 들어갔으니까 불교에서 경론론 3장이 있죠. 경은 건강경, 천수경, 암경, 경전을 말씀하신 거고 부처님의 말씀이시고 이런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이야기합니다. 논은 이제 경전에 대한 주석서, 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보리도 자제론입니다. 네, 근데 보리는 여러분들 아시듯이 보디, BODHI 해가지고 산스크리트인데 한문으로 한글로는 보리라고 읽어요.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보리도 깨달음으로 가

하는 길 또, 그래 차제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차제는 단계와 순서가 있다. 깨달음으로 가는 것은 순서와 단계가 있다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순서와 단계를 논한 논서가 바로 보리도 차제론입니다. 줄여서 보리도 차제라고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누가 썼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 좀 내가지고 이 책이 쓴 분이 바로 아티샤 존자인데, 아티샤 존자는 인도의 대학생 고상으로서 982년에 태어나가지고 1054년에 돌아가신 인도의 고상입니다. 아티샤 존자의 생애와 인도에서 마지막 고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인도에서 불교가 소멸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슬람의 체제로 침공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오늘날 벵글라데시는 옛날에 불교 국가였어요. 근데 오늘날 이슬람으로 다 바뀌었어요. 거기에 유명한 비크라마실라 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대학의 학장으로 계셨어요. 아티샤 존자가. 당시에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또 아티샤 존자가 어떻게 해서 티벳으로 건너갔는가. 티벳에 말년에 14년을 티벳으로 히말라야를 건너가가지고 티벳에서 말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티샤 존자가 티벳으로 내려간 이야기 그두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900년 정도 후에 AD 5세기경 457년인가 그때쯤 되면은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거의 900년 정도 돼요. 그때 인도 그 북인도 쪽에 나란다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게 나란다 대학교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불가대학이 생기려면 나라의 왕조가 불교를 옹호하는 왕조가 들어서야 돼요. 불교를 좋아하는 왕이 들어서가지고 나란다 대학이 세워졌는데 나란다 대학이 457년에서 1400년대까지 유지가 됩니다. 당시로는 세계 최대의 교육기관이고 전성기 때는 교수가 1500명, 학생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인도의 천재들이 다 모이고, 또 중국에서도 유학 오고, 한국에서도 유학 갔죠? 한국에서도 유학 가고, 또 터키에서도 유학 가고, 일본에서 유학 간 분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스리랑카, 이런 데서, 주변에 불교 국가에서 일생을 바쳐가지고, 나라대 대학에 들어갔어요. 나라대 대학은 당시로는 최대의 교육기관이었는데 그게 들어가면 최소한 10년은 공부해야 돼요. 10년에서 15년 정도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건강경에 공사상 있죠? 공사상은 반야중간학파라고 하는데 용수존자의 중론을 중심으로 세워진 학파가 반야중간학파입니다. 반야라는 말은 불교에서 많이 쓰죠. 지혜라고 번역하는데 공을 통찰하는 공을 직관하는 마음의 능력을 반야라고 합니다. 사물의 공상을 보는 안목을 반야라고 해요. 반야로서 세상을 중간한다. 중도로 본다 이거지. 유한무로 보지 않고 중도로 본다. 이렇게 해서 반야중간 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대승불교의 두 가지 섹트, 학파가 있는데 또 한쪽에는 세상은 일방적으로 공하다 할수 없다. 너의 인생을 돌이켜보라. 네 마음에 지금 마음에 흐름이 있지 않느냐. 일체는 인간의 의식으로 되어 있다. 유식학파가 있어요. 오직 세상은 식으로 되어 있다. 인간의 의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육아유식학파입니다. 육아유식학파.
이쪽에는 아상가 존자를 비롯해요. 아상가, 무착존자.

자, 세친 마수반도 이두 학파가 불교의 대승 불교의 두 학파예요. 바야흉한 유가요식 학파가 나란다 대학에서 두 학파가 종합이 돼요. 그게 나란다 학풍입니다. 나란다 대학의 커리큘럼은 당시 인도와 인도의 5개 대학이 있었어요. 5개 대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크라마실라 뱅글라데시에 있었던 비크라마실라 대학 하나, 나라 대학 본래 대학 하나, 또 오늘날 바라나시 근처에 있었던 오단타푸리 대학 하나, 소마푸리 대학 하나, 자가달라 대학, 이 다섯 가지 대학이 있었는데 각각 대학은 독자적으로 유지해야지만 커리큘럼은 공유하고 교수 선생님들은 순환 보직을 하면서 어디에 가든 똑같은 걸 공부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다 남아있느냐? 없습니다. 세월 오래돼가지고 이슬람 군대에서 파괴돼가지고 또 인도 민중들이 불교를 버렸기 때문에 다 폐허 속에 묻혀있어요. 다행히 나란다 유적은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붉은 벽돌로 유적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거기에 당시로 모든 문화, 예술, 철학, 문학, 모든 집대성한 학문이 나란다 대학, 인도의 불교 대학에서 다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오명을 공부한다고 해요. 오명. 다섯 가지 발걸 명자, 다섯 가지 학문을 하는데, 첫째는 성명, 소리성자, 발걸 명자 써가지고 문법학, 문학을 공부해요. 왜? 산스크리트가 어렵기 때문에 산스크리트 문법학을 공부해요. 두 번째, 인명. 이거는 인연할 때 인자, 원인할 때 인자, 인연을 밝히는 학문인데 이거는 논리학을 공부해요. 논리. 세 번째, 내명, 안내자 발걸 명자 해가지고 불교학 교리를 공부해요. 네 번째, 어학명. 어학할 때 어술, 어사할 때 어자, 방아는 모방자 써가지고 선생님들이 의료, 기술, 주술까지 다 배워요. 다섯 번째, 공교방, 공업할 때 공자, 교묘할 때 교자, 건축과 예술, 기능, 기예, 천문, 역법까지 다 배워요. 당시에 모든 인간의 지식을 총망라한 것을 여기에 선생님들이 공부하는데, 이건 특별 코스로, 위대한 능력 있는 고생들만 다 통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비크라마실라의 대학 학장이었던 아티시 존자가, 거기를 그만두고, 다른 나라로 만약에, 간다면은, 거대한 인재 유출이요,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막아요. 함부로 학장이, 나 티벳 가서 불교 하겠어요. 야, 학장 그만두고 나 티벳 가서 포교할래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라에서 모든 최신 정보가 스님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문과 역법까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티샤 존자는 74세를 982년에 태어나가지고 105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곧 계산해 보면 74세죠. 74년 동안 그러면 무엇을 하셨을까? 티벳에서 14년 동안 보냈기 때문에 전반부 58년은 어디에서 보냈을까? 어릴 때부터 벵글라데시 거기에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꼭 부처님처럼 출가할 생각을 해가지고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108명의 스승을 다 찾아뵙고 수마트라에 있는 스승을 찾아서 그 12년을 보내요. 수마트라에 어떤 스승이 있었을까요? 셀링파라고 하기도 하고, 티벳 사람들은. 다르마크리티 슈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또 산스크리토는 다르마크리티 슈리. 티벳 말로는 셀링파. 그래서 우리 아티샤 존자가 수마트라에 셀링파 존자 밑에 12년을 공부했는데, 뭘 공부할 게 있어가지고 12년이나 공부했을까요? 참선했을까요? 아닙니다.

로종이라고. 마음 바꾸기. 마음 바꾸기. 마음 바꾸기를 쉽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지금 현재밖에 없어요. 지금 곧 깨달을 수 있어요. 마음을 바꿉시다. 그건 전부 슬로건에 불과해요. 마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위대한 고성이 일생을 바쳐 수행했던 분이 12년 동안 스승한테 배운 것이 마음 바꾸기 그겁니다. 마음을 바꾼다. 조건 없이 내 인생을 타자의 행복을 위해서, 일체 종생의 행복을 위해서 바치겠느냐? 모든 원수를 사랑,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일체의 미물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걸 또 찰나찰나로 변해가는 너의 마음을 보리심과 자비심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 때문에 12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교과서가 남아있어요. 로종이라고. 오늘 티벳 불교에서도 로종 마음 바꾸기 수행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교과서에 들어와 있어요. 불도 차제로. 그걸 배워서 이제 인도에 자기가 계시던 비크라마 신라의 학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학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인도에서는 1200년이 되면은 이제 저기 서쪽에서 이슬람 세력이 서서히 동진해가지고 인도 본토로까지 쳐들어와요. 그 델리에서 이슬람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각처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슬람은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이계도를 개종시키지 못하면 죽여도 된다. 이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이라고 해도 하는데 이슬람 경전이 있어요.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렇게 정복지를 정복하는 게 일사하면서 나란대 대학을 파괴시키고 비클라마 신락을 1203년에 비클라마 신락이 파괴돼요. 근데 다행히 100년 전에 이제 아티샤 존자가 인도로 초청됩니다. 한편 티베트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티베트에서는 누가 어떤 사정으로 아티샤 존자를 모셔가게 되었을까? 티베트에서는 위대한 왕 송첸 깐보 대왕이 있었어요. 송첸 깐보 대왕이 비로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티벳을 통일한 최초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 왕이 이제 어떤 인연으로 당 태종한테 사신을 보내서 공주를 보내주세요. 우리 혼인관계를 맺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인을 맺게 되는데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위패를 영구위패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0: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 위패를 모시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BTN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9회 전국도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이 나왔습니다. 상생과 화쟁의 가치를 앞세운 불자 정치인들도 승전고를 올린 가운데 불자 당선인들은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도창 선운사 특별전의 관람 포인트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선운사 선지식들의 법맥과 국보 내소사 동종을 비롯해 말사들의 성보를 소개합니다. 불의사상과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을 재해석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사회를 기록해온 이종구 작가가 방가사유상을 통해 성찰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타카 설화를 배경으로 개발 도상국 부탄에서 탄생한 불교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의 개발자는 앉아서 하는 게임을 넘어 움직이며 공덕을 쌓는 게임을 개발하겠다는 원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이 나왔습니다. 여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상생과 화쟁의 가치를 앞세운 불자 정치인들도 승전고를 올렸는데요. 국회 정각회 고문을 맡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이번 선거 불자 당선인들은 누구인지 박성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1: 경기도 수원에 꾸려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0: 커다란 환호성이 터집니다. 뜨거운 시선이 쏠렸던 최대 격전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국회 정각회 고문을 맡고 있는 추미애 후보가 당당히 승기를 흔들었습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 시대를 열게 된 추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경기 지역 교구본사를 잇따라 찾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육제를 챙기며 불교계와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선거판에 임하는 각오와 마음 평안을 위한 지혜를 구했고 부처님 오신 날엔 법요식에 늦지 않기 위해 오토바이 행보를 보여 불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1: 한 번도 쉬운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칙, 소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바로 경기도민께서 그런 저 추미애의 진심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전통적인 불교 강세 지역 경남에서는 접전 끝에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재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박 당선인은 올해 초 창원불교 신년 할례회에 참석해 경남 발전의 공을 불교계에 돌릴 만큼 교계에 깊은 애정과 감사를 표해왔습니다. 특히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참석한 영축총림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기공식에 동참해 전통 사찰 보존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박 당선인의 도정 방향 역시 불교계가 실천해온 화합과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소외된 도민들을 더욱 촘촘하게 아우를 거란 대목입니다.
2: 우리 경남을 확실하게 1등 지방자치단체로 만들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유치했던 그 끈기로 더 많은 미래 산업을 우리 경남에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0: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불자 정치인이 당선됐습니다. 추 당선인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하남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바통을 이어받아 여의도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정각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정치권 전반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한 이 당선인. 국회 사무총장 시절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힘쓴 공로자들을 치하하는 전국 불교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이 확산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트 추미애로 하남의 불심과 표심 모두 잡은 이 당선인은 향후 의정활동에서도 해묵은 정쟁을 멈추고 화쟁의 정치를 실현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3: 불교가 지향하는 생명존중의 사상이 원리가 확산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한 나라, 따뜻한 나라, 건강한 나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국회도 좀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0: 치열했던 선거의 막은 내렸지만 격전지 곳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은 불자 당선인들의 행보는 이제 시작입니다. 헌정사 최초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신기록을 쓴 추미애 당선인부터 정치권의 불법을 전하며 깊은 불현을 보여준 불자 정치인들의 화쟁과 상생의 정신이 어떤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올지 사부대중의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전북 불교의 예술과 사상을 총망라한 선운사 특별전의 관람 포인트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선운사 선지식들의 법맥을 살펴보는데요. 국보 내소사 동종을 비롯해 말사들의 성보까지 전시의 대미를 장식할 불교 문화 유산들을 이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5: 조선시대 선지식, 부용연관부터 청어 휴정 등 선운사의 법맥을 이어온 스님들의 진영이 한자리에 걸렸습니다. 그 옆에는 문중의 법맥을 한눈에 보여주는 불조도가 자리하고 설파 상원 스님 등 선운사 선지식들의 계보와 문중 전통이 한 화면에 담깁니다. 전시 한편에는 추사 김정희가 쓴 백파율사비 탁본과 함께 작법 귀감으로 불교 의식문을 정비하고 선문 수경을 통해 수행 단계를 체계화한 백파금성 스님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근대 불교의 거목 석전 박한영 스님의 귀한 유물들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진영과 시고, 저술 등을 통해 고려와 조선을 거쳐 해방기 불교계 재건과 승가 교육에 헌신했던 선운사 법맥의 치열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지금 앞에서 보시는 진영은 석전 스님의 모습을 담은 진영입니다. 상반신을 정면으로 담아낸 구도로 수묵으로 표현이 되어서 인물의 존재감을 보다 사실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5: 선운사 선지식들의 법맥은 말사 성보로 이어지며 전북 불교 문화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웅장한 종심 위로 역동적인 용 한 마리가 금방이라도 솟구칠 듯 조각된 국보 내소사 동종이 대표적입니다.

0: 1222년 고려시대 장인 한중서가 제작한 범종으로 화려한 연꽃 무늬와 섬세한 음통 장식에서 고려불교 예술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동종을 보면은 그 섬세하고 화려하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예술의 경지가 아주 빼어났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내수사 동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0: 이와 함께 전시된 보물, 내소사 백지묵서 묘범 연화경은 전칠검과 사경보, 포갑까지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국내 유일 사례입니다. 1415년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된 사경으로 한 땀 한 땀 이어붙인 직물 사경보에는 발언자의 지극한 불신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문수사 목조 석가불 좌상 등 말사 성보들이 함께 전시돼 다양한 불교 조각 양식을 한자리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습니다.
2: 불교 예술의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꽃피웠던 옛 스님들과 불자들의 지극한 발언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마주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전이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지혜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0: 불교중앙박물관은 오는 6월 불교문화 강좌를 통해 선운사 본말사 성보의 이해를 돕고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조계종 제13, 14대 종정을 역임한 진제 법원 대선사가 간화선 수행과 조사선 핵심을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진제 대선사의 새 법어집 깨달음의 세계는 선종의 조사선 공안을 바탕으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란 화두를 통해 참나를 밝히는 간화선 핵심을 직설적으로 제시합니다. 책에선 역대 조사들의 공안과 선문답은 물론 진제 대선사의 실제 참구 경험을 담아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선가 특유의 긴장감 넘치는 법거량의 세계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독자 스스로 화두를 참구하도록 이끄는 이 책은 짧고 경쾌한 법문 형식으로 구성돼 정보의 홍수 속 자신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묵직한 지혜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금정총림 법어사가 당대 대덕 스님들을 초청해 마음의 지혜를 구하는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어사는 어제 경내 설법전에서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한 천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조실 해국 대종사의 입재 법문을 시작으로 백중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이번 선지식 초청법회는 부모님과 조상님의 은혜에 고마움을 표하는 자리이자 큰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회는 오는 8월 30일 회향시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법어사 설법전에서 진행되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BTN 소나무 광우 스님, 법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등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이 차례로 법석에 오를 예정입니다. 모든 현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는 불교의 불의 사상과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을 재해석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사회를 기록해온 이종구 작가가 방가 사유상을 통해 성찰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개인전 사유,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은은한 조명 아래 깊은 선정에 든 방가 사유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숭고한 불상 곁에는 빨갛게 타오르는 불길과 전쟁, 재난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란히 펼쳐집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그림을 한 화면에 나란히 붙여놓은 겁니다.
5: 반가 사유상의 사유, 생각하고 깊이 그 미소와 평화를 지향하고 이런 문제를 사회적인 어떤 고발에서 내적인 어떤 성찰과 반성으로 가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반가 사유상과 이 부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4: 화면 속 붉은 불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번뇌, 파괴를 상징합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스러운 짐인 번뇌의 불길을 부처님은 등 뒤에 광배로 삼아 묵묵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생의 번뇌를 활활 태워 미소로 바꾸는 부처님의 시선인 겁니다. 작가는 삶과 죽음, 고통과 평화가 결국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돼 순환한다는 불교의 불의 사상을 두 화면을 병치해 표현했습니다.
5: 두 개가 아니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하는 그런 어떤 관점의 문제를 이 그림을 통해서 각성하고 성찰하고 이런 의미로

0: 두 개의 이미지 속에 하나의 이야기를 담는 그런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1: 전시장 한편은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을 떠오르게 하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중생을 상징하는 그림을 주위로 18분의 부처님이 관람객을 둘러싸고 공간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 천천히 저마다의 사유에 잠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법당에서는 보기 어려운 부처님 옆모습과 뒷모습까지 담았습니다. 언제나 우러러보던 예배의 대상을 넘어 중생의 삶과 고뇌를 가장 가까이서 함께 바라보는 존재로 표현한 겁니다. 나아가 작가는 우리 육체에 새겨지는 실존의 과정, 즉 몸의 사유를 통해 생로병사의 고통까지 가감없이 응시합니다.
0: 작가 스스로가 어떤 사유의 시간이었고 그동안 살아온 거에 대한 어떤 반성, 또 성찰, 제가 실제 체험했던 어떤 생로병사의 문제를 이 그림으로 담으면서 그려가고 있습니다.
1: 이종구 작가의 개인전 사유는 6월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학고재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부처님 가르침을 컴퓨터와 모바일 게임으로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컴퓨터 보급률조차 낮은 개발도상국 부탄에서 탄생한 불교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개발자 네덜란드인 캐스퍼 보드비츠 씨는 앉아서 하는 게임을 넘어 움직이며 공덕을 쌓는 게임을 개발하겠다는 원력을 밝혔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게임 속 주인공 소녀 페마가 야생에서 만난 뱀을 향해 활을 쏘자 화살을 맞은 뱀은 꽃으로 변합니다. 무너지는 절벽과 쓰러지는 나무 등 다양한 위기에도 페마는 좌절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을 돕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코끼리와 원숭이, 토끼와 새가 등장하는 조화로운 내 친구 자타카 설화를 배경으로 2024년 부탄에서 탄생한 최초의 2D 게임 핀찌입니다. 불교 국가 부탄의 자연과 건축, 전통 문화와 더불어 부처님의 생명 존중 가르침을 청년 세대가 열광하는 게임으로 녹여낸 시도입니다.
2: It will transform into the flowers like the Buddha transformed the attacks of Mara. So even though you're not a Buddhist, you still see, hey, this is different. So the game is about showcasing Buddhist values in a fun way.
1: 게임 산업은커녕 컴퓨터 보급률조차 낮은 부탄에서 10대 청년 7명에게 게임 개발을 교육하고 핀찌를 공동 개발한 네덜란드인 캐스퍼 보드비치 씨. 취미인 요가로 불교를 처음 접한 뒤 줄곧 불교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캐스퍼 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부탄 여행기를 읽고 무작정 부탄으로 떠나게 됩니다. 소욕지족이 몸에 배어있는 부탄 사람들과 곳곳에 녹아있는 부처님의 흔적들을 피부로 느끼며 네덜란드의 집을 팔고 부탄으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2: In this day and age, people always kind of say security is very important. But as a Buddhist, we know everything is impermanent. A sense of security keeps you where you are. And if you want to move ahead on the path, you need to let things go. So I decided to let my house go.
1: 캐스퍼 씨는 티베트 불교의 수행법 중 하나인 코라를 활용한 증강현실 게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언을 외우며 불탑이나 사찰 주위를 도는 마음챙김 수행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실제로 걸으며 공덕을 쌓는 게임을 완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2: And once you have done that action, it's very important to dedicate that action to the benefit of all sentient beings. And that's an offer. So whatever you do, you offer it so that everyone can be enlightened.
1: 개발도상국 부탄에 심어진 전법의 씨앗이 세계 청년 불교도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는 21세기형 전법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천태종 마산 사막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사막사는 지난 2일 대웅보전에서 4부대 중이 동참한 가운데 순국선열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봉행하고 묵념과 헌화, 헌향을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렸습니다. 주지 충광스님은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함을 잊지 말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애국불교 가르침에 따라 반듯한 국가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인류화합,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발원문 낭독, 음성공양 등으로 이어졌으며 사부대중은 천태종의 애국불교 정신을 널리 전파할 것을 다 함께 발언했습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제21회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천지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마음 단합대회는 동문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에 이어 체육활동인 한마음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 이사장 도성 스님과 장은술 회장은 단합대회를 통해 화합하고 단결하는 총동문회가 되자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서귀포 불교대학 교수협의회장 도종 스님과 김만국 학장,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치열했던 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넘어 국민과 지역을 위해 세웠던 빛나는 공약들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고 지혜를 모아 화합하고 공존하는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길 발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 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시아,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 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4: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3: BTN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에 위치한 서해의 작은 섬 간월도. 그곳은 이제 묻히된 지 오래지만 간호람은 지금도 하루 두 번, 만조 때면 섬이 된다. 바다에 떠있는 모습이 연꽃 또는 배와 닮아 연화대, 낙가산 원통대라 불렸던 간호람.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비로소 간호람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마당의 사철나무는 간호람을 창건한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됐다고 한다. 당시 무학대사는 잎이 피어나 나무가 되면 구군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망공 스님이 새파란 잎이 돋아있는 것을 보고 중창 기도를 시작해 1941년 간호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망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음 성지의 불씨를 지켜냈다. 간호람에는 대웅전 대신 관음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이 있다.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이는 그 중심에 목조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법당 하나, 용왕각. 바다를 가르며 일하는 어부의 안녕을 비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많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바닷길이 끊어져도 법맥을 이어온 간호람.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피안에서 간호람은 수없이 길을 열고 닫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에 대해 설법하는 듯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타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BTN 남성 물교 심리학 산혜진미 보만입니다. 오늘도 방청에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번 뵀던 분들도 오셔서 이 회차 갈수록 표정이 좀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1: 네. 네.
0: 감사합니다. 이제 산혜진미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야기 또 불교의 가르침들을 좀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해서 내 스스로의 변화가 내 주변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게 이 세상을 밝히는 일에 제가 작게나마 씨앗을 심는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치 치료 다 해보셨죠?
2: 네.
0: 네, 나 지금 충치가 있다. 진행 중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만 있나요? 살다 보면 다 충치가 생기죠. 제 도반 스님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제 도반 스님 중에 이 W 스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어릴 때 치과를 어머님하고 같이 갔대요. 초등학교 때. 근데 치과가 되게 특이한 게 그 치과는 저도 그런 치과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이 애기들이니까

0: 충치죠, 뭐 대부분, 그죠? 뭐 심각한 이빨에 뭐 병이 생길 일은 없을 것 같고, 이 충치가 몇 개 있는지를 개수를 그 방송을 해준대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들어갔던 친구가 충치가 9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충치 9개라고 방송을 해줬대요. 이거 되게 특이해. 원장님 방침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W 스님이 어머님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 방송을 듣고 엄마하고 막 킥킥 웃었대요. 저 이빨도 안 닦는 저놈. 이분은 13개가 나왔어요. 부끄러워서 굉장히 빨리 도망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 듣고 저는 엄청 웃었어요.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셔서 입에 초콜릿을 물고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눈을 뜨면 입에 초콜릿이 그냥 있대요. 그럼 또 먹는데요, 그거를 아침에. 그 정도로 좋아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13개 나올 만하죠. 충치 9개인 분이 13개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반대로 비웃어야겠죠? 자기의 허물은 못 보고 꼭 남의 허물만을 보면서 참 우리가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산해진미 강의를 들으시고 또 불교심리학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행복해서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 분씩 모시고 오셨잖아요. 그때 물론 뭐 절에 다니시는 불자분들이야 그러지 않지만 저기 같이 오늘 오신 분들은 저 불교 신자가 아니시죠? 교회 다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가 없으세요? 불교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교회 다니는 분 빼면 다 불자예요. 저기 DNA에 다 녹아있어요. 근데 같이 가까이 지내시는 지인이, 인연이 이거 들어봐요. 되게 좋아요. 이거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거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하고 뭐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재밌는 영상을 틀어주시면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오늘 남성 불교 심리학 산해진미잖아요. 남자분들이 이 얘기 많이 해요. 그래 좋은데 제가 뭐라고 썼죠? 너무 빠지지 마라. 남자들의 주특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아홉 개 보고 비웃은 W스님이 자기가 몇 개였다고요? 13개. 아 이거 실명을 밝히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네요. 너무 밝히고 싶네요. 근데 너무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분은 아무데도 안 빠져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빠져 있냐면 나라는 생각, 과거의 영광, 미래에 대한 욕심, 자만, 분노, 외로움, 정말 안 빠져 있을까요? 차라리 여기 산해진미에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고 어딘가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은 미워서가 아니라 불안감을 느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엔 정말 위험할 만한 빠지기 쉬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런 많은 것들 중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정말 위험하게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강의할 때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의 영역에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이 종교의 영역에 불교는 좀 빼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처음 출가하셨을 때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출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똑같이 갖추어져 있는 고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맞죠? 네, 맞습니다. 당신 혼자 수행을 하셨어요, 숲에 들어가서. 그리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한두 번 넘기신 게 아니고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 뭘 느끼셨냐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느끼셨대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정각,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그게 35세예요. 35세에 온 우주의 법칙을 다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모든 구조를 다 알아버리셨어요. 35살, 여기 35세 이하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좋아요. 보살님께서 어느 날 여의도 공원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참선을 하시다가 온 우주의 법칙과 내 마음의 법칙을 다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하고 얘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안 믿었대요. 왜 안 믿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가장 큰 게 이거 같아요. 이 젊음이라는 것은요, 말의 무게를 가볍게 들리게 만들어요.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연세가 지긋하신 노장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울림이 더 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이 그런 걸 분별하니까 잘못됐어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겪어오신 분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게가 있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느냐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이 강의를 하다가 끝날 때 항상 질문을 받는데요. 질문할 사람 하세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대부분 이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질문지를 미리 다 받아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이제 물론 스님이 고른 질문지에 대한 답변이죠.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고 준비된 답을 드립니다. 뭐 이 완벽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게 아까처럼 제가 의도하지 않은 답을 해주시는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아, 질문해보세요. 그랬더니 9살짜리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손을 드는데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질문할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맨 앞줄에 앉아서.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손을 들을 때 걔를 안 시켰어요. 처음에. 안 시키고 다른 분을, 왜냐면 그분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질문과 답변을 다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 또 질문이 있으신 분 하세요. 그래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 안 시킬 수가 없었어요. 걔를.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래. 질문해봐. 어디 사는 누군지 얘기하고 해봐. 그랬더니 씩씩하게 자기소개를 하더니 9살짜리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스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이걸 물어봤어요. 그 질문이 나왔을 뿐인데 온 대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자 빵 터졌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해. 라고 얘기했어요. 이럴 때가 어떨 때일까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마음이 통할 때, 우리가 한 곳을 함께 바라볼 때, 그때 저는 행복을 느껴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대우를 받거나 어떤 종교의 교주가 돼서 내가 무언가를 호사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평생을 맨발에 밥그릇 하나, 이 밥그릇 이름 뭐죠? 바루. 바루 하나를 들고 하루에 한 끼를 드시면서 매일매일 길에서 먹고 자고를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교주로서 호황을 누리고 싶으면.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싶다면 궁전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살지 맨발에 밥그릇을 들고 모든 대중에게 찾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법문을 하시다가 언제 떠나셨느냐면 송납 80세에 열반하셨어요. 몇 년이죠? 아, 잘 안 되세요?
1: 45.
0: 45년. 45년을 길에서 사신 거예요. 맨발로. 전 신발도 있잖아요. 저 옛날에 소방서에서 강의하니까 질문하시라니까 손을 번쩍 들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스님 신발 어디서 샀습니까? 좋아 보였대요. 신발도 없이 밥그릇 하나 들고 이 집에서 조금, 이 집에서 조금 그래서 몇 집 다니셨냐면 하루에 7집을 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먹을 게 모이면 먹고 안 모이면 그날은 굶는 거예요. 왕자였습니다. 도대체 그 45년의 세월 동안 나에게 열심히 소원 빌면 내가 소원 들어줄게 얘기하셨을까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말 그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35세의 이 젊었던 청년이 매일매일 밥을 얻어먹으면서 길에서 자면서까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남겨주시려고 하셨을까?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의 가치를 260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저는 다시 꽃피우고 싶어요. 이건 저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스님네들께서 하고 계세요. 하지만 제가 그분들이 미처 손이 닿지 않는 어느 영역에서 불교를 모르는 불자들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저는 필드에 나가서 땅에서 구르면서 나는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불교의 진리는 종교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해당되고 이 사람에게는 예외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존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칙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부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대요,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미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연기법. 이거 전에 강의 들어서 아시죠? 네. 연기법. 무슨 법이냐면 박수 소리 생각하면 돼요.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면 뭐가 나오죠?
2: 소리.
0: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면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면 뭐가 일어나죠? 중간에서? 행복이 일어난대요. 저는 저런 분들 좋아해요. 맞아요. 만나면 기쁨이 일어나요. 행복이 일어나요. 또 저를 여러 번 만나신 분들은,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반가움이 일어나요. 맞죠? 제가 돈을 빌리고 떼먹은 일이 없기 때문에 저를 미워하는 분들은 여기는 없을 거예요. 만나면 반가움이 일어나요. 두 손이 만나면 소리가 나듯이 너와 내가 만나면 무언가가 중간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반가움일 때도 있고요. 미움일 때도 있어요. 여기 부부가 많이 계시잖아요. 가정에서 보면 싫을 때도 있죠. 그게 사실은 솔직한 대답이에요. 모두가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요, 저 사람 보면서 미워하지 마라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교에.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화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하지만 진짜 알려주고 싶으셨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렇게 만나서 생겨난 결과물 있잖아요. 예예. 요거 때문에 우리 힘든 거잖아요. 미움, 사랑, 분노. 이렇게 만나갖고 일어나게 된 그 중간의 것. 걔는, 소리는 왼손에 있던 건가요? 오른손에 있던 건가요? 어디서 나온 거죠? 몰라요. 모릅니다가 정답이에요. 다시 여쭤볼까요? 그러면 소리가 나왔어요. 이 소리는 왼손에 있었던 겁니까? 오른손에 있었던 겁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죠? 네. 그래요.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소리가 나자마자 얘는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냐고. 어디로 사라졌냐고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그게 정답이에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할 때도 제자들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모르겠습니다. 소리는 왼손에 들었느냐? 아닙니다. 오른손에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소리가 없는 두 손이 마주쳤을 때 이 소리는 분명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모르겠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이렇게 만나서 생겨난 이 현상은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고 불교용어로 실체가 있으며 우리가 쓰는 말로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못해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고 실체가 있고 존재라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박수 딱 치고 나서 소리 줘보세요. 그럴 거예요. 어디 갔죠, 소리? 없어요. 제가 박수 소리만 얘기했지만 이거를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확장을 시켜보면 우리가 아까 만났을 때 반가움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호사님?
1: 반갑이 생겼죠.
0: 반가움이 생겼죠. 그죠? 주무시는 거 아니죠? 반가움이 생겼어요. 근데 저 만나기 전에도 반가우셨어요? 아니, 그렇죠.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저하고 눈을 탁 마주치는 순간 중간에서 반가움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반가움은, 그 현상은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고 실체가 있으며 존재인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제? 그렇죠.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미운 놈을 만났어요. 왼수 같은 걸 만났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라디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것도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하니까 질문을 다 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 질문을 막 채팅으로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스님,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제가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달려고 하는데 정말 미운 인간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연등에 요 꼬리표 달리죠? 요 꼬리표에다가 그놈 이름 쓰고요. 여기에 급사라고 써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2: 된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0: 쓰라 그랬어요. 어, 그럼요. 쓰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생방송 중에. 쓰세요. 부처님이 소원 들어주는 분이라고 해도 이걸 들어주시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죽 이 얘기를 할 곳이 없으면 생방송 라디오의 채팅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는 질문을 했잖아요. 잘하셨다고. 썼겠어요, 그분이? 안 쓰죠.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만났다고 쳐요. 저를 엄청 미워한다고 쳐요, 거사님. 눈에서 지금 막 꿀이 막 떨어지는데 저는 거사님들이 이런 눈빛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미워한다고 치자고. 만났을 때 미운 감정이 확 일어났어요. 그런 분 있죠?
3: 네, 있어요.
0: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네. 분명히 일어나요. 그런데 이 법을 공부하는 저희 스님네들하고 법을 공부하지 않은 여러분들과의 차이는 뭐냐면요.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화도 내고요. 눈물도 나고요.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행자는요. 이렇게 만났을 때 일어나는 분노 있잖아요. 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중간에 일어난 것이구나를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 수행자들은 그걸 배웁니다. 스승님을 통해서. 너 지금 기분 나쁘지? 예. 너 기분 나쁜 그거 저 사람 만나기 전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서 온 거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한 감정은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줘봐. 있으면. 못 드립니다. 넌 도대체 뭘 갖고 그렇게 너의 온 우주를 그 속으로 집어넣어서 온 우주를 그 안으로 쑤셔넣어서 이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없었던 건데 갑자기 만나자마자 팍 하고 어디선가 태어나서 온 나라고 하는 전체를 집어삼킨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정말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스승님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한 너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인연 되었을 때 이게 인연한테 연자예요. 인연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날 기자예요.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일어난 것은
2: 사라진다.
0: 또 내가 아니다. 그렇지. 또
1: 실체가 없다.
0: 그렇지. 실체가 없다. 그 얘기 해주시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저 되게 예쁘다 하는 이 기쁨, 아 저 인간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라는 이 불쾌감,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세상을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1: 네.
0: 그렇죠. 그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1초 전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하는 연습만 하고 살아왔냐면 저 사람 보고 생겨난 감정도 나, 이거 보고 생겨난 기분도 나, 모든 걸 나로 삼았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나로 삼는 연습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거지? 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기로 삼고 그 눈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 얘기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은 연기법이 아닌가요? 연기법이에요. 이웃 종교의 모든 분들도 다 연기법이라는 법칙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연기법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기쁘실 거 아니에요.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법칙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칙은 온 우주에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연기법은 부처님 당신께서 만드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세요. 연기법은 열애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부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 세계에 이미 존재했던 법칙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를 잘 알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잘 알고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법칙을 부처님 만드셨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살면서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갈까요?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찰에 다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좋은데 너무 빠지지는 마라.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몰랐기 때문이에요. 뭐를 몰랐을까요? 불교에서 알려주는 게, 절에서 알려주는 게, 스님네들이 도대체 뭘 공부하고 어떤 것을 깨달음을 얻고 어떤 내용을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서 전해주고 계시는지를 모르시니까 그냥 걱정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이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야, 내가 모르고 있던 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아실까 저분이? 그거는 저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가르침은 예외가 없이,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사람에게 큰 뭔가 베푸는, 내가 뭔가를 베푸는 것처럼, 그 사람 걱정해 주는 것처럼 그거 좋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 조언을 해주기 전에

내 그릇이 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연기법 있잖아요. 이 연기법이라는 게 불교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의 교리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불교의 교리라 그러면은 다른 종교에는 교리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가르침을 스님네들이 들으

0: 있는데 이게 맞나요?를 확인받아야 돼요. 확인받아야 돼요. 근데 스승님께서 그래? 야, 근데 너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이렇게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너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면 이거랑 맞지 않잖아. 라고 스승님은 눈이 밝으신 어른이기 때문에 또 내가 공부했던 그 길을 이미 먼저 다 걸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의 그릇의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끌어주셨습니다. 이 땅에도 스승님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스승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신적인 멘토를 꼭 제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스님들이 계시고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을 찾아뵙고 나와 인연이 잘 맞는 분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나의 인생의 큰 지표를 그분께 찾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스승님이 아닙니다. 두 번째 스승이지만 그 스승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경에서도 그것을 얻는 것은 도의 모두를 얻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뭐라고 썼죠?
1: 도반.
0: 도반이라고 썼습니다. 네, 도반. 이거 한문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길 도자예요. 이게 짝 반자예요. 짝. 짝꿍. 그 무슨 뜻이죠? 길 도자에 짝 반자예요.
2: 함께 걸어가는 친구.
0: 그렇지. 함께 걸어가는 친구. 맞아요. 어디를 걸어갈까요?
2: 미래를 위해서.
0: 미래를 위해서. 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짝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짝이 누굴까요?
3: 부부요.
0: 부부죠. 맞아요. 부부예요. 여기는 부부도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친구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나의 짝이 도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누구랑 싸우죠? 물어봤더니 어떤 분하고 물어봤더니 막 남편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막 절레절레 해요. 왜요? 왜 안 좋아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하고는요 로또만큼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도반의 인연을 맺었는데 저는 부부, 친구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보다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해요. 이거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 아닙니다. 도반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행여나 내가 옆에 있는 길로 자칫 빠지지 않을까 옆에서 항상 손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반은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반 있으세요?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번에 교육, 애들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쁜 교육을 시키면 이거 저희 큰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애들에게 나쁜 교육을 시키면 아니죠. 교육이 없으면 무교육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교육이 없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동물처럼 돼요. 이 동물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대로만 행동하는 친구가 돼요. 얘는 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걸 그냥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하죠? 참죠. 그렇지. 여러분 잘하시네요. 그리고 보만 스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또 잘 보여야 되니까 또 인상 쓰지 말고 웃어야지. 이런 티끌만한 이성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어요. 근데 동물은요? 그게 없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문제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나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돼요. 악마가 돼요. 정말 정말 나쁜 아이가 돼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나쁜 교육을 시키느니 시키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훨씬 낫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무언가 자기의 마음이 동하는 인연이 맞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교육으로 가득 차면 변화할 가능성이 정말 없어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제 뭐 학업이 어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저 친구에게 지금 어떤 기억을 심어주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돈 얘기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남편분이 아내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우습게 보는 말을 애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부모님이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 아빠랑 안 싸웠어요? 그랬더니 안 싸우긴 엄청 싸웠지 맨날. 어, 나 못 봤는데? 그럼 맨날 논두렁으로 불러내갖고 싸웠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옛날 어른인데도 애들 앞에서는 싸우는 걸 안 보여주려고 남편 너 나와 일로. 그래갖고 논두렁으로 끌고 가서 밖에서 소리 지르고 싸웠대요. 저는 그게 어른의 마음 같아요. 그런데 말끝마다 자기의 배우자를 무시하는 말투를 섞어서 애들에게 들려주는 집도 있습니다.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애는 아름다운 교육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누가요? 어른들이. 맞죠? 제가 얘기했었죠, 전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바로 도반이에요, 도반. 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반은요,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W 스님 있죠? 네. 이 스님한테 제가 정말 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월드컵이 열릴 때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 근데 스님하고 저하고는 워낙 어릴 때부터 이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20대 초반, 20살, 21살 이때인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월드컵 경기에 이제 한국 대표가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이들 보죠. 근데 외국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면 시차 때문에 보통 새벽에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좋아해요? 이 스님이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갖고 저하고 월드컵 그 경기를 새벽에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첫 수업이 무슨 수업이었냐면 중국어 수업이었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 다음날에 하필이면. 그래서 월드컵 경기를 보고 뭐 이겼는지 졌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다음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좀 있으면 해 떠요. 얼마나 피곤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 잠깐만 자고 일어나서 할게요. 그랬더니 어 그러라고. 좀 스님도 쉬세요. 아 예 그럴게요. 제가 잤어요. 그 눈을 탁 떴는데 한 방에서 같이 잤거든요 스님하고. 눈을 탁 떴는데 책상에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느껴지는 배신감. 이야 나보고 자라 그러더니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우 아니 안 피곤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네 피곤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안 피곤해요? 그랬더니 네 피곤해요. 그리고 공부하고 계세요. 전 그때 정말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머리가 띵 했어요. 왜냐하면 피곤해요에서 멈출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이게 제가 그분한테 가장 크게 배운 거예요. 피곤해요에서 멈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피곤해요에서 멈추질 못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뭐죠?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죠? 자야죠. 자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모든 걸 허락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피곤한데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짜증이 나는. 저는 거기까지 가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수님은 피곤해요 해서 멈췄어요. 짜증 안 나냐고 물어봤더니 피곤한 게 왜 짜증이 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잘났다 진짜. 천상에서 사시는. 그래서 저희 스님들끼리 이수님을 얘기할 때 그래요. 사람 몸 처음 받으신 스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렇게 불러요. 천상에서 천인에서 떨어져 왔고 인간으로 첫 번째 몸 받으셨다고. 제가 이분께 배운 게 너무너무 큰 가르침을 배웠어요. 내 피곤해요에서 멈출 줄 아는 거. 누군가에게 욕을 들었어요. 그럼 기분이 어떻죠? 안 좋죠?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돼.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너 한번 두고 보자. 아니면 내가 여기서 기분이 나쁜 거를 누구한테 푸냐면 가족한테 푸는 거예요. 가족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쏟아내도 말없이 받아줘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가장 많이 아프고 가장 많이 상처받고 그리고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가장 하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스님께 배운 게 바로 이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피곤해요 해서 멈출 줄 알아야겠다. 절대로 그거를 나의 감정으로 만들어서 감정을 마음속에서 막 다듬고 키워서 누군가에게 그거를 선물하지 말아야겠다. 이수님 아직도 이렇게 사십니다. 지금도 배워요. 스님은 저에게 스승과도 같은 분이었어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수행은 불교에 있어서의 수행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느끼는 조금 더 멋진, 조금 더 자유스러운, 조금 더 유연하고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가는 그 수행 말이에요. 마치 불난집에 들어갔다 오면 연기 냄새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몸에 배듯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곧 나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인생길을 가는 나의 동반자. 그 동반자가 향기 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에게 뭘 배울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눈을 항상 뜨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의 길을 함께 갈 만한 도반이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분이 있으면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나보다 잘난 분을 만나면 나보다 훌륭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분을 보면 얼른 마음의 그릇을 열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담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도반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2: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3: 스님!
4: 스님! 아.
3: 아이고, 관세음보살.
5: 근데 이렇게 맷돌로 졸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3: 기가 막혀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6: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3: 자연식품.
6: 자연식품.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2: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0: 지금도 이뻐요.
1: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2: 아유, 많이.
1: 야, 진짜 너무 귀엽다.
2: 아, 그때 귀여웠는데.
1: 네.
2: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1: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2: 제가 해군에
0: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1: 네.
2: 저 재입대.
1: 다시 태어나도.
2: 네, 다시 태어나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서울 땅에 이렇게 또 오늘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소개받은 그 팔공산, 경상북도에 있는 팔공산 그 제10교구. 언해사 말사, 언해사 말사이고, 거기에 이제 중림사라는 제 주지 선지입니다. 선지인데요. 우리 중림사는 신라 그 도순국사께서 창건하시고, 그 봉황의 기운이 품고 있는 아주 그 명당에 지금 현재는 그 휴림원, 한 자연장지를 지금 현재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상과 이별의 어떤 현장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간에 그 여러분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 소개받은 대로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시느라고 많이 분주하셨죠? 예, 그래 분주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이 사바세계에 인간의 몸으로 어떤 신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한평생을 요렇게 살아라.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태어나시고부터 쭉 한평생을 수행하시다가 우리 중생들 곁을 잠시 떠나셨죠. 그렇지만 영원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이 보름이죠? 오늘이 보름입니다. 보름이라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어제부터 이제 한국 결제를 해가지고 소임을 짜고 우리 대한불교 적정 사부대정은 이제는 어떻게 했냐. 모두 그간 축제 분위기 속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수행 분위기로 모두로 전환되었죠. 이제는 드디어 스님네들이 우리가 그동안 좀 분주했던 까는 춤에서 이제는 수행하는 분위기에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법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그럼 무엇을 할까 생각하시다가 저도 일상생활, 여러분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주제를 한번 잡아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수행은 스님들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 법사선생님이 갑자기 웬 수행을 이야기하지? 이렇게 반문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왜 힘든 문제가 직면했을지에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문제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루에 몇 번이나 이 마음이 흔들릴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은 좀 편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일어나시죠.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도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합니다. 과거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아마 지금 이제 아주 물질은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풍족하죠. 풍족합니다. 소시적에 저는 여러분하고 조금 동떨어진지 모르지만 저는 시골 태생입니다. 시골 태생이라가 혹시 여기 보리 고개를 한번 겪어보신 분 계세요? 한번 보세요. 보리 고개. 그래요? 예. 보리 고개를 하기 잘 모르겠죠? 지금 이제 먹을 게 없을 때입니다. 지금 때가.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뭐냐? 참, 칡 아세요? 칡. 예, 갈분이라 하죠. 그것을 갈면은 가루가 밑에 앉습니다. 그 갈분하고 쑥 있죠? 요즘 들에 가면 쑥이 많잖아. 그 쑥하고 범벌려 놓으면 그걸 가지고 그 배를 때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좀 떳떳할 때는 볼만해요. 고기 식으면 돌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때 내가 그 쑥떡을 그걸 갈분하고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피부가 받쳐주지 않나. 예. 하여튼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절보다는 지금 물질이 우리가 풍부한데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만족하지 못하죠. 만족하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아마 마음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잘 되어야 하는데 노력 없는 욕심이 일어나죠. 오늘은 돈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또 간섭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게으름보다는

0: 시기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이 모든 생각의 뿌리, 탐진치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법궁에서도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든 이유는 세상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강자가 독식하고 가진 자의 세상 지금 이런 사회 현상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일에는 마음이 주관입니다. 마음이 주관. 이런 마음을 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일심이문, 하나의 마음, 두 개의 세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마음이 두 개란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의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마음에서 두 가지로 나타난다. 아까 분이 말한 해탈문과 진여문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 네.
0: 예. 쉽게 표현하려면 이렇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맑고 겨울처럼 맑죠. 바람이 일면은 파도가 칩니다. 바다는 그대로인데 물결 치는 모습만 다른 것입니다. 바다는 진열악하고 파도는 아까 분이 이야기하시는 생멸. 그래서 조건은 번뇌입니다. 쉽게 여러분 불자님, 구름이 하늘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늘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구름이 거치면은 본래 그 자체 청정한 겁니다. 그런데 구름 위에 나타났던 그 모양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진열악하고 구름은 생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번뇌라고 이야기했죠. 예.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입니까? 구름일까요? 이제 생멸문의 어떤 탐진치를 구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이 뭘까요? 더 가져야 한다는 의식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의식.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SNS를 보다가 갑자기 친구의 어떤 성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나도 저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는 이 마음이 바로 탐하고 비교하고 스스로가 결핍감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죠. 제가 아는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작은 가게로 운영하며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가게가 장사가 잘 되고 그 집이 술술 잘 풀려간더라 이겠죠. 그렇게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더

버려야 되겠다. 저 사람부터 더 잘 돼야 한다는 시기심이 그간에 자기가 성실하게 살았던 일상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이걸 법구경에서는 뭐라 하냐 하면은 욕망은 끝이 없고 그것을 사람을 묶는다고 우리를 경책합니다. 그렇다고 생각과 이상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상은 아주 늦게. 하지만 내가 무리수를 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의 증상을 한 세 가지로 압축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억 가진 사람이 100억을 벌겠다고 큰 몸부림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이것을 가지고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 100억을 갖지 못해가 몸부림치면서 그대로 매달리면서 사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 그 집착으로 인해 지금 자기 자신의 행복함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일 육신과 재물이 소모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걸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탐심의 특징입니다. 탐심의 특징. 이런 삶은 얻기 전에도 괴롭고 얻고 나서도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멸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생멸하는 세계.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건강? 예,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얽매이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아, 얽매이면은. 그럼 진은 뭘까요? 이제 탐을 이야기했고 진은 뭘까요? 진이라고 할 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어느 날 마주친 사람에게 욕을 듣습니다. 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 그죠? 예. 나 욕을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팍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고 가슴이 아마 상기가 됩니다. 왜 나를 무시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진심 성내는 마음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뭐 운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끼어들기를 당합니다. 어때요? 순간 욱 하고 올라옵니다. 왜 저래? 정말 상식이 없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보복성 운전을 해가지고 언론에도 나오는 경우도 있죠. 언론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진심 성냄입니다. 상대의 도덕성이나 배려심이 부족하면 정말 성질 나죠. 성질 나요. 안 그래요? 뭐 조금 양해를 구한다든지 또 어디 신호를 들어간다고 안내를 하고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배려심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데 그것 없이
이렇게 무작정 어떻게 당하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교경에서는 성냄은 스스로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고 마음자리를 가르칩니다. 이런 순간의 분노는 착각입니다. 착각. 상대를 공격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내 마음을 먼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는 피를 탁하게 하고 피부를 거칠게 합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얼굴이 좀 검붉습니다. 왜? 속이 탄다는 말 있죠? 그래, 속이 탄다는, 피가 끓는다 이 뜻이라. 그럼 그 끓으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표출됩니다. 성냄새 얼굴 보면 벌겋죠? 그 피가 지금 열이 받아가 그래. 다른 거예요, 진짜. 그때 옆에가 건드리면 더 끓어요. 그럴 때는 가만히 두면 돼요. 분노의 본질은 뭐냐?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고입니다. 독재자와 위정자들의 비교하면 되겠죠. 독재자들이라든지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전쟁과 폭력의 명분이 뭘까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전쟁이라든지 어떤 폭력의 명분은 뭘까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피해자의 아픔을 과연 알까요? 진정으로. 전쟁으로 희생되신 그분들의 그 아픔을 진짜로 진정을 알까요?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은 본질을 숨기고 신의 이름이나 세상을 자기가 만약 대변하는 논리로 세웁니다. 자기들만의 이상과 우월주의를 내세우죠. 자기들. 이것이 바로 뭐냐? 아상이라고 합니다. 아상. 자기가 옳다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은 결말은 뻔합니다. 다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위험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내가 다친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대를 칭찬하고 부족함을 서로 의논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를 따르면은 내 스스로한테도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탐진치, 이제 치는 뭘까요? 치락하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그래 모르기에 당한 뒤에 압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지 못하는 상태. 보고 알면서도 당해요. 보고 알면서도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 정치를 하는 선동하는 사기꾼들의 말에 거리나 모임 장소에 자신의 삶을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바른 정보나 참말을 믿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자기 주장만 아주
아주 강합니다. 이런 계층의 사람들은 뭐냐? 돈이 행복을 준다고 믿고 관계가 나를 완성한다고 믿고 성공이 나를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아니 자신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는 것이지 고정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안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명으로 인해 괴로움이 생긴다 했습니다. 무명으로 인해 괴로움이 생긴다 했습니다. 이 탐진치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탐진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탐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화를 나면은 판단이 흐려지고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탐진치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삼독심, 아주 독하게 뿌리 잡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멸문 속의 중생삼입니다. 중생삼. 그럼 생멸문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은 그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입니다. 이걸 금강경에서 뭘 가냐 나와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광 하면 일체법은 꿈과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으며 그림자와 같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중생이 붙잡으려고 한다 이거죠. 아, 그림자를 어떻게 붙잡어? 그죠?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돈, 명예, 관계, 감정은 모두 생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 착각이 바로 치입니다. 치.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 어리석다.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현실 삶의 무명은 착각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것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포기할 것도 없고. 왜? 설탕은 달콤하죠? 그러나 그것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칩니다. 그죠? 그럼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하면 그 설탕도 내한테 유익하다. 이것이 전환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사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사띠, 알아채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순간에 일어난 일에서 내가 알아채리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행으로 가는 관찰의 순간을 좀 말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탐이 일어날 때, 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또 화가 날 때,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고 볼 수 있겠어요? 예. 부처님은 사념천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관찰하라, 알아채리라 했습니다. 그래 아까 본 얘기 했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알아채리면 무슨 말? 진념문에 들어가는 거고 모르면 생멸문에 머무는 겁니다. 어떤 경계의 대상이 딱 있을 때 거기서 생멸문과 진념문에 중간에 와 있다. 그래서 화가 나면 화가 아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면은 그 순간에 뭡니까? 나는 아마 진여문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행을 상당히 어렵게 여러분이 보시니까 어렵게 봅니다. 수행은 뭐냐?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일어나는 그 대상을 살피해 보는 것입니다. 일은 보는 힘이 쌓이고 쌓이면은 아까 분이 이야기하던 삼독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행이라 합니다. 수행. 예. 이제 진념문의 본래 청정한 마음 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진념의 본질은 대승기술론에서 뭐라 하냐면은 진념은 항상 하고 변하지 않으며 맑고 고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승기술론에서 진념은 항상 하고 변하지 않으며 맑고 고요하다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마음입니다. 본래 마음.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거울의 탐진치는 뭘까요? 그것은 먼지와 얼룩과 흐림입니다. 그럼 진념은 무엇이냐? 거울 자체입니다. 거울 자체. 먼지가 끼면은 흐려지고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거울을 이래 보시면은 좀 더럽혀져 있으면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죠. 거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게 오염된 물질이 묻어가지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염된 물질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을 닦는다고 이야기해요. 조건 환경이 변했지 거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깨끗하고 맑습니다. 선으로게 이런 깨달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마음이 번뇌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스승이 말씀을 하십니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지금 마음을 보아라. 지금 마음을 살펴라. 여실히 보는 그 순간이 바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보는 그 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번뇌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깨달음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번뇌나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념입니다. 진념.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난 상태. 이것을 수행입니다. 수행. 다시 강조 한번 한다면 핵심은 뭐냐? 통찰입니다. 통찰. 대상을 바로 보는 것이지 번뇌를 없애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를 없애야 깨닫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번뇌 자체가 공함을 알 때 이미 깨달음 세계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반야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색즉시공 공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 뜻을 쉽게 한번 말씀하시면 뭐냐 하면은 물체를 보일 때가 바로 뭐냐 하면
유행의 세계 집안은 물체가 소멸되고 텅 빈 무형의 공인을 가지고 뭐라 하냐 하면 공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처럼 꾸밈없이 아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어렵나요? 그럼 좀 더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럼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실천해보는 게 좋겠는가 해가지고 먼저 3단계 일상 수행법입니다. 첫째, 멈춤. 반응하기 전에 멈춥니다. 반응하기 전에. 어떤 일에 반응을 타기 전에 딱 멈추시라는 겁니다. 둘째, 관찰하는 것. 내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내려놓기. 뭐냐? 붙잡지 않습니다. 이 또한 사라지리. 화난 마음도 사라지고 갖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마주한 대상에서 절제하는 힘을 키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화가 날 때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한번 고르게 세 번 정도만 마시고 천천히 또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세 번 하면은 웬만한 화는 가라앉게 돼 있어요. 욕심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 소비되고 지나간다. 과연 이것이 내한테 적정한가? 뭐 요즘 뭐 명품 그죠? 욕심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또 역시 사라지는 거지 존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이것이 내한테 적정한가? 카드 가지고 쫙 긋고 몇 달 이제 갚으려고 그래서 이게 내한테 맞는지 이렇게 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욕심날 때 이 소비도 지나간다 이렇게 하신. 그다음 불안할 적에 불안한 그 생각을 끌려가지 말고 바로 눈앞에 있는 대상의 마음을 방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불안할 적에. 그걸 불안할 때 더욱 자꾸 그 생각에 깊이를 들어가면 더 불안해집니다. 바로 눈앞에 부처님이시면 부처님 보면 되고 눈앞에 커피가 있으면 커피를 보면 바로 불안할 때는 붙잡지 않습니다. 이 또한 사라집니다. 일상수행은 탐진치 결과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탐진치를 없애라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탐진치를 없애야 진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진여 속에 탐진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여 속에. 바다가 일어나도 바다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현상인 것입니다. 생멸문도 문제가 아니고 진여문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실되게 법문을 듣는 지금 이 마음이 바로 진여문에 여러분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법문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의 마음, 두 개의 문. 생멸문은
탐진치의 세계. 진여문은 본래

내 청정한 마음이다. 그래,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아니라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입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가. 이제는 파도를 보지 마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이미 완벽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종 상계계구 아동간지라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은 완벽하단 말입니다. 완벽해. 여러분은 신의 찌꺼기가 아니고 신의 부속물도 아니고 여러분은 완전히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동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시부를 깼다. 그래요. 지금까지 법문은 부처님과 또 역대 큰 스님들의 어떤 가르침을 제가 요약하고 정리해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처님의 세계를 전해드릴까 싶어서 제가 오늘 요약해 말씀드렸습니다.

0: BTN 불교 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전 세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화로 재구성한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똑똑한 원숭이 몽이와 진심 깊은 동자승 동이가 우리나라 각지의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나섭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는

0: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1: 물이 얼어 얼음되고

0: 을 봉사해서 쌓아갑시다.
1: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 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 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 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 보험을 가입해 드립니다. 연불 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사장울야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복다 역구역시 불가사장수구리 보살라능유소교주수구리의 이웃나

불은희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혜는 완성될 기약이 없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은 성곽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지금은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인간으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을 묵묵히 지고 가라. 그러면 마침내는 기쁘고 넉넉한 결과가 있으리니.

0: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의지의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유구 이몽회는 성하 흔연이니라. 즉 허물이 있어 헐뜯음을 입음은 성하 흔연이니라. 진실로 나의 기쁘고 기쁜 일이다. 아주 은근히 기쁜 일이 된다. 내가 잘못이 있어서 누군가의 지적을 받으면 우리는 기분 나쁜 일이 일상이지만 그 기분 나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므로 인해서 나의 허물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그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흔연 즉 지과 필개요. 즉 허물을 은근히 기뻐해서 그 허물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고침이니까 이제 여기 내용이 나오죠. 나의 허물을 누군가가 지적해 주면 내가 몰랐었는데 그 부분을 뒤에서라도 누가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내 귀에 들어왔어.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깜짝 놀라서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 잘못되어진 부분은 반드시 고쳐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가야 안 가야? 그 길을 안 가는 거잖아요. 고쳤으니까. 근데 내가 잘못한 걸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그 잘못을 또 반복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 강아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에? 아 이거는 거기 비유하기에는 좀 적절하진 않은지 몰라도 요즘에 강아지가 거의 사람처럼 살잖아요. 근데 그 애완견을 무척 사랑해가지고 온갖 사랑을 다하는데 이게 서로 교감이 안 돼가지고 강아지는 그게 질책인지 칭찬인지를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잘 교감이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강아지에 귀신이 들렸는지 알고 막 안 되니까 본인은 이제 관계없어. 그런데 그 애완견을 조련하는 조련사람들한테 맡기면 그 강아지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 버릇을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바로 강아지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쳤을 때 고치면 그 강아지는 이쁨만 받는 강아지가 될 수 있듯이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진리, 세상을 사는 진실, 그 진실을 위해서 부처님 진리를 만났거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를 고치는 게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를 고치는 게 불교예요. 남을 갖고 시비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불교는 절대 남을 지적질하는 것은 불교가 아닌 거예요.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반들도 보면 스승이 내가 정말 아끼는 스승이 경책을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경책을 안 해요. 그런데 고맙게도 내가 나를 못 보지 않습니까? 어? 내가 나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구조가 내가 남을 보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부분은 온갖 노력을 안 하면 나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맨 남만 갖고 시비를 하고 남만 갖고 지적질 하다가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무척 많은데 여기서 딱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헐뜯어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거든 오히려 그것을 화내거나 그 부분을 어떤 갚아주려고 하는 옹심을 가지고 보지 말고 그걸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라. 왜? 그걸로 인해서 나를 고칠 수 있으니까. 참개즉 진도 무태니라. 부끄러워함은 즉 도에 나가게 하는 게으름을 없게 한다. 내가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알면 그때부터는 더 바로 고치려고 애를 씁니까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나의 허물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자만에 빠지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 내가 이런 허물이 있었구나. 참회해야지. 내가 나를 바꿔야지. 아 내가 이만큼 모순적 사고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지혜를 통해서 한번 진리를 찾아봐야지.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물설 타인과 하라. 타인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종기 필순신이니라. 끝내 반드시 몸의 손해로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그 허물이 내게 손해로 끼쳐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절대 그게 그 사람한테 안 돌아갈 거라.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들어서 기분 나쁜 이야기는, 기분 나쁜 이야기는 어떻게 합니까? 너만 알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너만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가만가만해요. 왜? 남이 들으면 안 될까 봐서. 근데 재미있는 게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으면 너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들은 사람은 뭐까지 얘기해요? 너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혼자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다 나쁘게 만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병폐 중에 아주 큰 병폐잖아요. 그래서 남이 들어 기분 나쁠 이야기라고 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답이야. 안 하는 게. 근데 이거요, 나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요, 나도 안 되더라고. 이게 이거 고쳐야 돼. 어떨 땐 내가 입을 꿰매고 싶어. 누구 입을? 내 입을. 안 되는 일인데도 또 해. 왜? 습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습관이 그래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할 때까지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남의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답이야. 나는 참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불자들에게 아주 시의적절한 참 중요한 타임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의 내용이 딱 사라지고 있는데 이게 몇백 년 전에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도 그랬다 안 그랬다? 그때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이게 쉽게 바꿀 일은 아니야. 남 바꿀 생각하지 말고 누구 바꾸라고요? 나를 바꿔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타인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끝내 반드시 몸에 나에게 손해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당연한 부분이다. 양문 해인은 이거든 만약 사람을 해하는 말을 듣거든 누군가가 들어서 그것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내 귀로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듣거든 여호와 부모 성하라 부모를 헐뜯는 소리처럼 들어라. 이 참 여러분 누군가가 내 부모 욕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듯 남이 누군가가 남의 얘기를 좋지 않은 부모로 이야기를 하거든 그걸 뭘로 받아들여라? 내 부모 욕하는 소리로 들어라. 그럼 여러분 남이 내 부모 욕하는 소리로 들리면 그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 입을 막아야죠. 그래서 내가 여기 대성사 처음 주지로 오면서 얘기한 게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귓속말 하지 않는 대성사 신대임들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뭐라고 말하러 갔냐?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다. 그 얘기를 들어서 그 비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겠는데 나는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 말을 하지 말아라고 입을 막으라고 했는데 요즘 입 잘 막고 계십니까? 잘 막는지 안 막는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한마디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만 더 해달래요. 더 듣고 싶다고.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분위기다.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헐뜯는 소리를 듣거든 그 소리는 내 부모를 헐뜯는 소리와 마찬가지로 들어라. 금주에 아침에 수설 타인과 비록 나무의 허물을 말하나 2월에 다른 날에 헤두론 아군이라 머리를 돌려 나의 허물을 논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요 사람 만나가지고 수다 떨었어요. 뭐라고? 누구 나쁘다고. 누구 나쁘다고. 그래서 수다를 떨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날에는 누구 얘기를 해요? 내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닐 거라고 하는 쪽의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가십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분위기로부터 반드시 경계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이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친목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창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다 떨어서 득될 일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일이야. 별로 도움되지 않는 일들이 거의 많아. 하물며 절에 와서야 오죽하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절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내 스스로가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안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나도 그래요. 좋은 사람이고 싶으면 좋은 짓을 해야죠. 근데 내가 하는 짓이 좋은 짓을 절대 안 했어요. 틈만 나면 남의 얘기를 뭐 당연시하고 있고 남 잘되는 건 절대 볼 수 없으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 그냥 심술이 줄줄 흐르고 난 이후에 내가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요, 내가 들어보니까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요, 그거 지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어떤 얘기를 누군가가 귓속말로 하면 더 입이 근지러워. 그게 심리야. 그러니까 차라리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요. 모든 구설수는요, 가까운 데서 만들어집니까? 먼 데서 만들어집니까? 가까운 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너하고 나하고 친하다고요? 돌아서면 인수야. 어? 한 끗발이야, 한 끗발. 이해되세요? 유유상종, 친하다고 친하다고 구름 많이 지어서 다니다 보면 우선은 좋지만 거기서 허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하되 말이 없는 가운데 친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 남을 동원하지 않고 둘이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가라. 그러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누가 옷을 더 입었네, 좋은 걸 사 입었네, 안 입었네, 뭐 빌려 입었네, 안 빌려 입었네. 아, 빌려 입으면 어떡할 거고 사 입으면 어떡할 건데. 남이 뭐 어떤 사연에 있는 것과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은 아예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방의 괴로운 부분을 보호해 주려고 애쓰고 상대방의 힘든 부분을 이해해 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할 때 거기 동조를 하면 그 다음날은 그가 나의 허물을 들춰 똑같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절대 인식해라. 수연, 비록 그러하나 범소 유상이 무릇 있는 바 상이 계시 허망이니 다 허망한 것이니.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분은요 다 영원한 게 없어요. 응? 범소 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보여지는 모든 부분은 다 나타난 부분은 다 허망한 것이라. 근데 오늘 우리는 이곳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분은 잠깐 동안 그렇게 머물다 갈 뿐이에요. 육두윤회의 삶을 전전할 거냐 아니면 그 육두윤회를 뛰어넘는 부분이 나를 구할 거냐. 여러분은 큰 공부하러 오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육두윤회를 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남의 얘기하세요. 끊임없이 욕먹고 끊임없이 칭찬받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그런 부분이 얽히고 설친 부분이 과정을 반복하는 부분 자체가 뭐를 하는 거냐? 윤회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니까 본인은 모든 그 여기저기 간섭 다 하고 다니고 그것도 좋은 부분이 인연을 맺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에너지 낭비하러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저 그런 걸로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은 기가 막히게 하셨어. 왜? 낮에 일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이 두려움과 인연을 맺었으니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야. 이왕 오셨으니 이제 입으로 남의 얘기하지 않는 남의 허물 이야기하지 않는 정말 멋진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필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모든 부분들이 다 허망한 부분이니 기회 찬회에 나무라고 헐뜯고 칭찬하고 부추김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만나다 보면 누군가를 헐뜯잖아요. 또 누군가를 나무라잖아요. 또 누군가를 칭찬하잖아요. 또 누군가를 부추기잖아요. 뭐라고 부추겨요? 너는 할 수 있어. 그게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추김에 하우 하헤리오 어찌 근심하고 기뻐하려. 거기에 일이 일비할 일이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한 일이 아닌 부분에 깨춤쳐서 허성세월하고 있는 거야. 허성세월.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막 하고 있어서 뭐 그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그 폄훼하고 누군가를 부추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보면 다 불나방이
불을 찾아 춤추는 부분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 안목으로 불을 보면 그 불이 어떤 불인지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는 뜨겁다는 사실을 아니까 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지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근데 저 불나방은 저 멀리 있다가 불빛이 있으면 그 불빛

갔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무라고 헐뜯고 칭찬하고 부추기는 부분은 거기에 깨춤추고 좋아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불나방이 불을 보고 춤추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의 행위라. 거기에 일이 일비하기를 합니다. 고유한 나를 만나라. 상호 관계에서 좋고 나쁨의 관계를 만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정한 지혜로서의 나, 조사선을 만나라. 무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라. 송하여 가로되 증조 난설 인장단 다가 아침 내내 어지러이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 아침에 어지러이 남의 옳고 그름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경하 혼침 낙수면 이르다 밤이 다하도록 혼침해서 잠에 떨어져가지고 잠을 즐깁니다. 여러분 수다 떠는데도 시간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에? 힘이 들잖아요. 자, 관세음보살 부르는데도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수다 떠는데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데는 힘든 걸 바로 아는데 수다 떨 때는 힘든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재미에 푹 빠져요. 그런데 어쨌든 에너지 낭비는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종일 떠들고 나면 저녁이면 고라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어? 아침 내내 하루 종일 어지러이 남의 옳고 그름 장단점을 말하다가 밤이 다하도록 잠에 떨어져서 수면에 떨어진대. 우리 삶이 되게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 이제 삶이 좀 여유로운 분들은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오늘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나 하고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다가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피곤해 안 피곤해? 나가 떨어져 잠을 자는 거예요. 이 날이 반복이야. 그래서 백수 과로사를 한다. 백소가 과로사라는 그렇게 힘들다는. 그러니까 남 얘기하면요 이건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요 꽤 쏠쏠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 근데 남 칭찬하는 건 지루해 안 지루해? 그건 재미없어. 칭찬은 잠깐이지 길게가 재미가 없어. 근데 남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 잘 가야 안 가요? 안 해봐서 몰라요? 나는 해봐서 알아요. 아 이거 시간 잘 가요. 지칠 줄도 모르고 계속 하다가 그렇게 해도 에너지 낭비는 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밤에는 뭐예요? 저녁에 앉아서 그리고 수행해야 되는데 뭐예요? 밤새도록 잠만 자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차 출가 도수사라 도수시라 이와 같은 출가는 한갓 시주를 받을 뿐이라 피로 삼계 출두난 하리라. 정말 삼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하리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를 한 스님이나 출가하지 않은 우리들이나 목적지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삼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삼계가 뭐가 삼계예요? 육계, 색계, 무색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어? 그를 통해서 성불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삼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남의 얘기로 하루 보내고 저녁이면 잠 씩씩 자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남의 얘기 즐겨 해서 업을 짓기가 바쁜데 어찌 욕계, 색계, 무색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느냐. 기십은 거 중중하야 대중 가운데 머물러서 신상평등여다 마음 향상 평등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우

있다 보면 우리 이 수백 명 불자들이 서로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하고 주로 놀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주로 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과일이 하나 생겨도 나한테 친한 사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나하고 안 친한 사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그거 없애라고. 그거 없애라고. 나하고 가깝고 먼거 따지지 말고, 대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등해야 된다, 평등. 좋고 나쁨을 갖지 마라. 더 닦는 가운데, 수행하러 왔는데, 같은 도만이지, 뭘 그걸 그렇게 차별할 일이냐, 이런 뜻입니다. 응? 나하고 맞고 안 맞고를 이야기하지 말고, 다 도반이야. 그리고 우리가 목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삼계를 뛰어넘어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가 도반이 되어져서 진리를 추구하는 같은 크레스야. 도반이란 말이죠. 심상평등이다. 하례 사찰은 애착을 끊고 어버이를 하직함은 법계 평등이니, 법계가 다 평등하기 때문이니, 진리를 찾아 나서는 부분은, 특히 출가한 스님들은 무엇 때문에 출가를 했어요?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등졌어요. 부모를 등지고 세상을 평등하게 대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옛날에 큰 스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스님들은 만인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만인을 평등하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를 하지 말아야 된다. 만인을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평등해야 되느냐? 만인을 자식처럼 평등하게 대하라. 여러분, 자식을 대하는 데는 부모가 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부분은 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니, 보편적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별난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 부모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등하거든요. 그렇듯 출가를 했거든. 절에로 오셨거든. 진리를 공부하려거든. 만인을 평등하게 대하라. 그래서 여러분 상불경고설품이 나오잖아요. 뭘 보라고요? 불성을 보라는 거죠. 나한테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불성이 있고 나한테 욕을 하는 사람도 불성이 있고 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불성이 있다. 그게 과거 부처님이 전생에 상불경보살로 계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기서 진리를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 친하고 안 친하고를 차별해서 그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을 잊어버리는 것은 꽤 어리석은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나하고 친한 사람만 가까이 두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누가 됐든지 간에 고쳐서 그 부분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부처님 가까이에 불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실행생활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계 평등이니 약요 친소면 만약 친하고 친하지 않음이 있으면 심불 평등이라 마음이 평등치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가깝고 먼 것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다 도반이야. 친한 사람 왔다고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친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말이 퉁명스럽거나 이건 정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다 소중한 부분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권해. 불성. 그는 불성이 있어서 이곳에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라. 수부 출가나 비록 다시 출가한다 하나 하덕 지유리요. 무슨 덕이 있으리요. 그러게 여러분 세상을 평등하게 보는 내 마음을 키워서 바꿔야 그게 수행이지.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또 다음에 또 출가를 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랬듯이 수행자는 쌀을 쪄서 밥을 지어야지 모래알을 삶아서 밥을 지을 밥은 되지 않듯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게 우리 본질의 마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개똥 타러 모인 게 아니라 이거죠. 침묵기 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침묵 동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뭐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을 고치는 부분이 본질이 세상을 보는 부분에 차별을 가하지 않고 평등함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자비심을 바탕으로 세상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내라. 나도 이 말하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힘줘서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은 아닐까. 여러분 듣고 그냥 그렇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듣고 반드시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심중에 마음 가운데에 양무 증에 지취사하면 만약에 증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에 취사가 없으면 신상에 나요 고락지 성세리요 어찌 고락의 성세가 있으리요. 고통과 즐거움의 그 모든 부분은 다 뭐에 만들어져 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부분에 달려있다. 애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괴로움이 덜해요.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괴로움이 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심해야 된다. 항상 우리는 보면 세속의 삶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좋고 나쁨을 판단하잖아요. 이익과 손해를 항상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은 가까이 얻어지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고 미운 것은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아서 괴롭다는 거죠. 근데 이걸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마음을 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내지 않으면 고요해. 마음을 내기 때문에 괴로운 거라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로움을 내요. 가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뭐라 그래요? 다 좋은 거래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눈물의 씨앗 맞잖아요. 마음을 내는 순간에 이미 거기에서 복잡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쳐야 돼요. 나누는 마음을 없애면 고요해져. 미워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도 그쵸? 왜? 여기서 좋아해봐야 또한 뭐를 만들어내? 인과를 만들어 업을 만들어내겠죠. 여기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면 또 뭐가 만들어져요? 미워하는 인과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뭘 만들어요? 내 발목을 잡아요. 누의 고추가 지가 뽑은 실로 누구를 감아요? 저를 감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한 부분이 업이 돼서 누구를 감아요? 나를 감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그것이 자기를 감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상대방이 나를 감는다고 난리를 치고 앉았는데 상대방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는 그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간다. 뭐 가끔 보니까 뭐 이번 생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번 생에는 네가 남자 이번 생에는 내가 여자 다음 생에는 거꾸로 네가 여자 내가 남자로 살아보겠다. 꿈 깨셔. 지금 만난 인연이 계속 간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도 공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려주고 나도 내 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워함과 애착함이 없어지면 가지고 버리면 취사 가지고 버리 그걸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나면 신상에 어찌 고락의 성세가 있으리요 좋고 나쁨의 성세가 있냐 이거예요. 평등성 중에 평등한 성품 가운데에 무, 피차고 피차 이것과 저것이 없어요. 대원 경상에 크고 둥근 거울에 절친손이라
친족

0: 끊어지리라. 각각의 몸이 끊어지리라.
1: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자, 거울이 아주 큰 둥근 거울이 있어요. 그 둥근 거울에는 모든 부분들이 다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2: 비춰져요.
1: 네? 다 비춰져요. 그래서 거기서는 가깝고 먼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둥근 거울과 같은 부분이 돼야 된다. 거긴 거울에 비치는 부분에는 좋은 거는 비춰지고 나쁜 건 안 비춰지나요? 내가 좋아하는 건 비춰지고 내가 싫어하는 건 거울에 안 비춰지나요? 다 비춰지잖아요. 큰 거, 좋은 거, 나쁜 거 다 모든 부분이 거울에 다 비춰지듯이 우리 업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0: 삼도 출몰은 삼악도의 출몰은 삼악도가 나타나고 업 사라짐은 증의 소전이요. 즉 사랑과 애증의 얽힌 바임이라. 삼악도가 뭐예요? 지옥, 악이, 축생의 악도에
1: 이 악도가 나타나고 없어지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인 것이라?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는 얘기예요. 증의에 얽힌 바야. 애증에 얽힌 바야. 사랑하고 미워하는 부분에 얽힘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도 내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 사랑은 하라 그래야 안 해. 사랑을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집착하지 말아요. 그런데 되게 보면 집착을 하는 부분이 통제하려고 그러잖아요. 나의 가까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를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 부분이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거의 믿질 못해요. 통제하려고 해요. 미워하는 부분은 또 아주 가까이 오는 부분을 경계를 해서 믿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부분의 마음을 내면 나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나는 그 상대방보다 몇십 배 더한 부분의 에너지 낭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 그게 사막도란 말이죠.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분은 다 내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약해. 뭐 때문에? 업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 마음 바꾸는 거하고 내가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인데 관세음보살 불러서 마음 바뀐 분들 많아요. 너무너무 달라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자꾸 나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쓰면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구인사 가서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축원을 드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 저녁으로 자기 전에 축원을 드리고 자고 일어나서 바로 부처님 생에서 축원을 드려라.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 뇌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잠자기 직전과 자고 일어나서래요. 자, 옛날 큰 스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게 뭐예요? 과학이잖아요. 그 옛날에는 아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더하면 가피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요즘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 정말 과학이었구나. 우리가 부처님 전에 절에 불자로 다니는 이유는 부처님과 같으면 인격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전에 축원을 드리고 하다 보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떠올립니까? 그것 자체가 내 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실험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의 바탕으로 한 부정적 시각의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고

긍정적 속의 마음을 가지고 신행하는 불자들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요,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달라요. 마음씀이 다르고 이미 그가 행하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보면 여러분,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매사가 즐거워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가니까. 근데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에 계시는 부처님 불상을 보고 그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은은한 미소를 통해서 긍정적 사고를 하시기 때문에 진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게 불교예요. 세상을 바꾸는 부분이 불교가 아니야. 근데 대개 보면 우리가 축원을 드리거나 초기 불자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축원을 드리잖아요. 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개 보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세상이 에너지가 바뀌어서 내 원하는 바대로 작동할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본질적 부분이 가치가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가피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증의 소전이요, 증의에 얽힌 바요, 육도 승강은 육도를 오르내림은, 여기서 육도는 아까도 얘기했죠,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 천을 올라내린다 이게. 자, 지옥은 극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지옥은요,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올라내린다 그랬어요. 올라내리면 친소 업박이니라. 가깝고 먼 부분에 대한 업에 얽힌 바이니라. 우리는 대개 보면 가까운 부분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가까운 부분이 나를 얽어매는 경우도 생겨요. 또 어떤 경우는 가깝게 오지 못하는 부분으로 또 업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가깝고 멀고 좋고 나쁘고 하는 구분하는 마음을 되돌리면 내지 마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주로 결과를 얻는 부분이 육도 윤회를 오르내림이 되는 거예요. 계신 평등하면, 마음이 평등의 계합을 하면 본무 취산이, 본래 취하고 버릴 것이 없음이니. 그러니까 한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면 그런 편견과 그런 계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고요해. 내가 마음을 내지 않으면 세상은 고요해요. 근데 대개 보면 세상이 어지러워 내 마음이 어지러운 걸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내가 받아들이면 있는 거고 내가 안 받아들이면 없는 거잖아요. 뭔 얘기냐면 잘하려고 하면 떨리잖아요. 그죠? 잘 보이려고 하면 떨리잖아요. 시험을 잘 보려고 계산을 하면 문제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문제는 아는 것만큼 쓰자. 아는 것만큼 살자. 아는 것만큼 이야기하자. 주어진 대로 그냥 살자. 이 사람이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저도 가끔 보면 요즘은 이제 좀 덜한데 옛날엔 잘하려고 하는 생각이 무척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법문을 하러 가면요, 전날 저녁에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왜? 잘해야 되니까. 근데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열심히 연구했는데 현장에 가면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오히려 욕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잘하려고 애는 써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이 욕심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친하고 멀고를 다 떠나서 항상 평등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려고 애쓰는 넉넉한 불자로 살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념이 있고 배움이 있는 현자가 진리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보고 무리들 속에 있으면서 저들에게 맹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야망과 미움과 분노를 잘 다스려간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하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

0: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드립니다. 그 수행 체험 및 검토라는 이제 그런 제목.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는 저의 소개를 잠시 꼭 드려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는 아주 어렸을 때 일제 해방을 맞이했고요. 바로 그 초등학교 때부터 6.25 전쟁에 아주 절대 빈곤 시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요. 아주 절대 빈곤 시대에 살았죠. 그때는 산업이 전무였기 때문에 공장이 없었고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라성 같은 서울대학을 나왔어도 백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을 갈 때는 먹고 사는데 즉 취직이 잘 되는 대학이 가장 인기가 좋았고 저도 그 추세에 맞춰서 취직 잘 되는 데를 대학을 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취직 잘 되는 대학을 가려고 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원체 빈곤한 삶을 살았고 백수들이 너무나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대학생들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학을 갈 때 철학과를 간다든지 뭐 음대나 미술대학을 간 애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 쟤네들은 도대체 집이 얼마나 부자길래 저렇게 철학이나 하면서 취직도 안 될 게 뻔한데 그런 대학을 왜 가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이 짝이 없었던 너무 아둔했던 그런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이 아주 절실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그 전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생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불자들 중에서도 있고 심지어는 스님들 중에서도 전생 내생을 잘 안 믿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전생 내생이 있음을 훤히 알고 보시는 정말 탁월한 시대적인 그런 위대한 스승을 지금 다행히 만나서 이제 그 마음 닦는 공부 수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혼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가 무슨 것인지 그 말뜻도 저는 모르고 대학을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철학이 지혜였던 거였어요. 또 올바른 철학이고 지혜가 있어야 학문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은 한참 후의 얘기입니다. 참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서울대학에만 들어갔다고 해서 기고만장했던 저의 옛 모습을 생각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그 도인을 만나서 철학의 위대성을 알고 그리고 그 지혜의 위대성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참 아둔한 저는 사람을 볼 줄 모르고 더군다나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검토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건강경 해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또한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도인을 만나서 그분의 아주 따뜻한 배려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많은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삶의 철학을 일깨워 주시고 우주 인생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로소 아둔한 제가 하나하나 지혜의 눈이 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공부는 4년을 제가 했습니다만 매일같이 새벽에 한 4시쯤 이제 공부를 마치고 4시쯤이면 그 선생님을 만나 뵙습니다. 만나 뵈면은 꼭 질문할 것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질문할 것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대개는 예상했던 답변과는 전혀 틀린 답변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꾸중이 나오고 심지어는 내쫓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하루라도 하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바치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 정말 어느 대학에서 할 수 없는 하드 트레이닝 공부를 하면서 저는 아둔했던 저 자신이 점점 머리가 트이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몇 년 하고 나니까 몇 년 해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사회생활하면서 무척 많이 깨졌습니다. 깨지면서 고생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좌절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바치고 또 바쳤던 결과 제 지혜 눈이 트이면서 다른 사람의 수행 체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제 의견을 제시하게끔 이런 정도까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막히는 게 많아요. 막히는 게 많고 모를 것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책을 보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물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밝으신 스승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셨을까를 자꾸 되풀이해서 하다 보면은 어떤 해답이 나옵니다. 그분은 전생을 훤히 알고 전생의 존재도 믿고 전생도 훤히 보셨던 분이 돼서 어떤 난제를 질문하시더라도 그 난제의 원인은 이러이러한 전생의 인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이 씩씩하고 통쾌했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고 어려울 것도 다 자기 마음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저한테 그 난제를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그 판단하고 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 안 되는 것은 이럴 때라면 우리 밝으신 스승께서는 어떤 슬기로운 대답을 하셔서 그 난제를 풀어주셨을까 이것을 자꾸 생각해보다 보면 그런 근사한 유사한 대답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묻지 않아도 저 자신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저녁까지도 근심 걱정이 태산같이 해서 한 채 앞도 못 볼 수 있는 어둠에 쌓였을 때도 금강경을 자꾸 읽고 부처님께 난제를 바치는 마음일 때 금강경을 한 7독 이렇게 할 때쯤 돼서는 서서히 그 난제에 대한 해답이 떠오르고 했던 경험이고 그 떠오르는 해답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럭저럭 잘 해나갈 수 있었던 수많은 경험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종환 선생님 아마 조금부터 그 수행 체험에 대한 얘기를 읽으실 거고 또 난제에 대한 질문도 드실 텐데 이럴 때라면은 법사 입을 쳐다보시기 전에 나라면은 어떤 슬기로운 답변을 해 주실까?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시면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들은 다 금강경을 읽고 주경야선 가행정진원 분위기 때문입니다. 또 잘 해답이 안 나온다면 그럼 법사는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두시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공부하심으로써 우리가 따라서 똑같이 슬기로워지고 똑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교육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종환 선생님의 수행 체험 및 그 과거의 스토리 그리고 질문이 무엇인가를 거의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내가 곧 우주의 주인이라는 당당한 선언으로 모든 사람들이 새새생생 부처님 전에 환희심내어 복 많이 짓기를 발원하는 이종환입니다. 시유하신 선지식 법사님과 존경하는 도반님들을 모신 이 귀한 자리에서 소감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법사님께 깊은 감사의 삼배를 올립니다. 제 책장 한 구석에는 1992년에 발간된 법사님의 저서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책이 무려 3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꽂혀 있었습니다. 참된 스승을 바로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저는 오랜 시간을 밖으로만 헤매돌았습니다. 기복에 매달린 기도는 늘 마음 한구석을 허기지게 했고 이것이 공부의 전부일까 하는 갈증은 저를 수행의 이방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헤매던 저에게 수행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2024년 여름 운명처럼 만난 법사님의 유튜브 법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조물주요 우주의 주인이다 라는 사자후는 제 영혼을 깨우는 벼락과 같았고 저는 그 전율 속에서 그날부터 곧장 자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식 기도를 이어가던 중 아내의 도반과 함께 중국 육대조사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선사들의 숨결이 어린 그곳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며 세세생생 선지식을 모시고 정진하겠다는 간절한 발언을 눈물로 올렸습니다. 그 정성이 닿았는지 마음을 모은 지 520일이 되던 날 법사님이 계신 원당법당의 문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법사님께서 마침내 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도량의 첫 발을 내디디던 날 지난 인고의 시간이 눈 녹듯 사라지며 이제야 비로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온 마음은 고요하고 대단히 평화로웠습니다. 이 평온한 마음 위에서 비로소 법사님의 가르침이 제 삶의 이정표로 선명하게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사님께 배운 일체 유심조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힘은 이론, 확신과 실천, 행동이라는 두 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가르침은 제 수행의 선명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눈앞의 고통이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임을 아는 공의 지혜요. 둘째, 현실이 허상이라면 나라는 집착도 실체가 없기에 너와 내가 하나라는 불의의 깨달음이며 셋째, 부처와 내가 하나이기에 부처님의 무한한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온전히 들어있다는 구족의 확신입니다. 이미 내 안에 모든 보배가 갇혀 있다는 이 위대한 이론을 믿고 미륵존 여래부를 부르며 매 순간의 분별심을 바칠 때 내 삶은 긍정으로 돌려세우는 실질적인 동력이 됨을 정진 속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진을 이어가면서도 가슴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물음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진실한 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진실한 마음이란 무엇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은 저를 늘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3월 법회날 법사님께서는 제 가슴을 뚫어주는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탐진치와 아상이 없는 마음이 바로 진실한 마음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캄캄한 밤길에 등불이 켜진 듯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내 안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임을 깨달았을 때 가슴을 꽉 막고 있던 응어리가 단번에 뚫리며 형언할 수 없는 시원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퇴직 후 5년, 제 삶은 온전히 부처님을 향합니다. 곁에는 매일 동네 영축산을 함께 포행하며 법담을 나누는 고마운 아내 도반이 있습니다. 백성욱 박사님은 하루도 부처님 곁을 떠난 날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 발끝이라도 따라가고자 한순간도 부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함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의 순간 염불을 놓쳐 당황했다는 어느 스님의 일화는 제게 매서운 경책이 되었습니다. 평소 사무치게 연습하지 않으면 위급한 찰나에 길을 잃을 수밖에 없기에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미움과 불안을 즉시 미륵존 여러분께 바치는 연습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도량 공부 150여일 첫 회향 후 다시 새로운 100일을 열었습니다. 찰나의 마음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어렵게 만난 선지식이기에 저는 이제 온 마음을 다해 정진할 것입니다. 절대 방심하지 않고 법사님을 향한 절대 공경의 마음으로 이 소중한 인연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너무도 어렵게 만난 법사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시봉하겠다는 일념뿐입니다. 내가 곧 우주의 주인입니다 라는 당당한 선언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자시의 고요 속에서 금강경을 독성하며 미륵존 여렙을 바칩니다. 끝으로 희유하신 법사님께 공부를 이어가는 중 겪고 있는 한 가지 어려움에 대해 지도를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24년 5월 봉정암 철야정진 직후 유럽 여행 중에 고막이 파열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 2년째 재생과 파열이 반복되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곧 서울대병원 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니 혹여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 했던 저의 아집과 성정이 이 병고라는 그림자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 깊이 참회하게 됩니다. 이 질환을 단순한 육심의 병을 넘어 수행의 계기로 삼으려면 제가 어떤 마음을 부처님 전에 바쳐야 근원적인 업장을 녹이고 다시 밝은 귀를 회복할 수 있을지 법사님의 자비로운 지도를 간곡히 청합니다. 온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을 향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합장 공경 배련.

그 지금 읽으신 원고 내용을 대충 들으셨겠죠. 근데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환 보살님은 그 일생을 저렇게 1기, 2기, 3기로 나눠봤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1992년까지를 1기로 봤고요. 또 1992년부터 2023년 여름을 2기로 봤습니다. 여름이라는 것은 여름에 이 법당에 처음으로 오시게 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때가 상당히 의미 있는 기간으로 해서 이것을 2기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3기는 이때부터 이제 가행정진을 직접 오시지는 않았지만 혼자 집에서 가행정진을 열심히 하셨고 드디어 법당에 오시면서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그 대자유를 누리시게 됐다. 앞으로 여생은 오로지 수도일생으로서 마치겠다. 예, 그것을 저 3기로 봤습니다. 근데 92년이 뭐냐 하면은 집에다가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책을 사서 서가에 꽂아뒀던 애가 2기입니다. 근데 왜 요때를 2기로 기점을 잡았느냐. 이게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요, 무식업, 이 사람의 한 마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 용심, 마음 씀씀이는 무식업을 우리가 언제부터 생명체로 태어난지 우리도 모릅니다. 아주 까마득한 오랜 세월부터 우리는 살아 있었었습니다. 그때 하나하나의 행동, 선과 악이 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대로 간직해 놓고 있습니다. 선행도 우리 무의식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악행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처럼 그 선거를 많이 쌓으면 복받고 지혜롭게 살고 또 악행을 많이 지으면 재앙을 받고 괴롭게 살고 무지하게 산다. 이렇게 우리는 비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전생 쌓았던 선근입니다. 선근은 우리 마음 속에 마음에 등대라고 할지요. 이 선근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돼서 이 지혜가 우리를 끌고 나가요. 너는 어느 학교를 가라. 또 어느 직장을 가라. 우리 마음속에 끌리는 학교가 있고 끌리는 직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라.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이끄는 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생에 잘 닦았으면은 그 지혜도 뛰어날 거고 지혜가 있기는 대로 가면서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가겠다는 것과 전생의 죄업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 수가 있고 네가 가려는 길은 정확한 길이 아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네 속에서 발견해라. 이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제 고위에 그래서 그 해능대사 같은 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 알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일이 잘 됐대요. 저 집에 가서 나무를 판다. 자기가 점 찍어서 가면 나무가 잘 팔아졌습니다. 또 어느 산에 가면 어느 지점에 가면 나무거리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있는 대로 가면은 역시 거기는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는 배우지 않았어도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꼭 선지식을 꼭 만나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누구나 다 만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마음속에 본래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선지식이 있는 이는 따로 마음밖에 따로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다. 즉 잘 닦던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촉촉하면 저조 알아지는 선지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육조 단경에 바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능대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타고났던 사람 몸을 받았을 때는 전생부터 닦아왔던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람 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지혜와 복을 다 닦았기

때문에 사람 몸을 받을 수 있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지혜가 이끄는 대로 가서 오면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좀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앙이 만나게 됩니다. 재앙은 아 네가 판단했던 지혜는 잘못된 지혜다. 올바른 지혜의 길로 다시 돌아서라.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이 재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재앙은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지침이 되기 때문에 재앙은 반드시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쭉 태어나셔서 이 1992년 이때까지는 아마 그런 대로 행복했고 하는 일도 잘 풀렸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내가 추측해 봅니다. 제가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1992년이 무슨 해냐면 이때 우리 책인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책을 사서 자기 서가에다 꽂아놨던 그 해가 92년에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온 건 90년에 나왔거든요. 책 나오고선 처음에는 곧잘 팔렸어요. 이제 그 책을 아마 사서 왜 서가에 꽂혔을까? 그 샀던 그 동기는 자기 마음속에 지혜의 힘이 그것을 사라고 했을 겁니다. 왜 그때 사라고 했을까? 내 속에 있는 선근이 발동해서 왜 그 책을 내 마음에 들게 했으며 그 책을 사게 했을까?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혜는 앞으로 이렇게 이때까지 행복하게 별 탈 없이 잘 지냈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내서는 앞으로 큰 난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바로 제 속에 있는 지혜의 힘은 이 책을 잘 읽어라. 잘 읽게 되면은 앞으로 닥칠 난제도 잘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지혜가 속에서 있던 지혜의 힘이 번뜩였습니다. 번뜩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책을 사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는 일이 그렇게 별 재앙이 없었어요. 그 책을 사서 그 책의 힘을 빌어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라는 그런 지혜의 섬광이 마음속에서 번뜩여서 그 책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사서 읽을 생각을 하고 응용할 생각은 더더욱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그런 대로 잘 풀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속의 지혜의 힘은 비웃었을 겁니다. 너는 지금 내 책을 읽지 않고 네 식대로 계속 살고 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내 책을 꼭 찾게 될 것이다. 그 지혜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속에는 지혜의 힘도 있고요. 몸뚱이 차기 힘도 있어요. 둘이 항상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혜의 힘과 몸뚱이 차기 서로 혼연일치가 되면서 별로 충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충돌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이때부터입니다. 이 몸뚱이 착 이런 식으로 적당히 살아서는 언젠가 큰 고생을 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지혜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 즉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바쳐서 해야 된다. 육체적인 충동이나 본능에 이끌려서 해서는 안 된다. 이 그런 지혜의 힘이 이제 발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근이 때를 익어서 발심하기 시작한 신심의 시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그 뜻을 안 따르고 그냥 몸뚱이 차기 이끌리는 삶을 그대로 34년이나 계속해서 이어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있던 지혜의 힘은 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하면서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그 손지식이라면 옆에 있으면 일깨워 주는데 우리 손지식을 발견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웠죠. 그래서 그 충돌, 그 몸뚱이 착과 지혜의 힘이 서로 충돌을 하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까지 그냥 가상적으로 끌려오던 그 삶을 그대로 계속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2023년 여름 여기 오기 직전에 유럽 여행을 갔어요. 여기 써놓은 그대로 제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 여행 가기 전에 봉정함, 설악산 봉정함에서 철야 정진을 하셨다는 걸 보면 이분은 마음 닦는 기도보다도 철야 정진해서 소원 성취하게 되는 그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기도, 어떻게 보면 몸뚱이 차게 이끌리는 기도에 더 그런 쪽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즉 매달리는 기도와 지혜를 앞세운 기도가 이젠 둘이 아니게 됐던 삶의
시대가 제 일기라고 보는 거고요. 요때 마음 닦는 쪽으로 살아라. 마음의 지혜의 힘을 빌어서 살아라. 그러면서 그 지혜의 힘이 딱 자극을 주었던 때가 바로 92년 2년인데 그거 보더면 역시 몸뚱이 차게 매달리는 기도가 나한테는 더 맞서 그러면서 이쪽으로 계속 끌고 왔던 때가 제 이기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속에 있던 지혜의 힘이 참

0: 많이 배우게 되고 닮게 됩니다. 자기 속에 선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근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속삭일 때 그 말을 잘 따라 듣고 그대로 하면은 되게 일이 잘 돼 나가요. 근데 그런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본능의 힘, 몸뚱이 차기 힘이 있어요. 아, 그게 다냐? 우리 서로 사랑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쉽게 사는 길을 탁히 이제 어떻게 난행고행을 하냐 이렇게 속삭이는 몸뚱이 차게 또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몸뚱이 차게 세력이 이길 때는 자기가 재앙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직 지혜의 힘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기 전이었을 때고 이때 발동을 했지만 역시 몸뚱이 차게 더 커서 이쪽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혜의 힘은 아 이래서는 너 나중에 지금 그럭저럭 지내지만 나중에는 큰 코 다친다고 하면서 언젠가 닭 같은 선근의 힘이 발동을 시작했던 것이 2024년 5월인데 뭐 때문에 철야 정진을 하셨으면 뭐 때문에 유럽 여행을 가게 됐고 다 잘 갔다 오는 유럽 여행 속에서 왜 고막이 파열됐나 뭐 그 얘기도 좀 잠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특별한 어떤 계기는 없었고요.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철야 정진하고 귀에서 중이염이 어려서 좀 아린 것이 있었는데 고름이 나왔었는데 치료를 받지는 못하고요. 그 일정에 있어서 그냥 바로 유럽행 비행기를 탔는데 2주 동안 그 유럽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냥 고막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그 고막은 한번 터지면 다시 재생이 되는데 재생이 돼도 저는 아주 굉장히 얇게 종이장처럼 얇게 돼가지고 코만 풀어도 그냥 고막이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약 한 2년 동안 재생이 됐다, 파열이 됐다, 재생이 됐다, 파열이 됐다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막이 파열될 때는 그 이비인후과에 가면 조그만 패치를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이런 얘기는 대화는 잘 들립니까?
1: 지금 현재는 패치가 붙여 있는 상태니까 조금 들립니다.
0: 어느 땐 또 전혀 안 들릴 때가 있고. 아,
1: 좀 피곤하거나 이렇게 뭐 복압을 좀 이렇게 힘을 좀 줬다거나 그러면 터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패치 붙이기 전까지는 일상적인 대화가 불편할 정도로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0: 또 어느 때는 선명하게 잘 들릴 때도 없지 않죠?
1: 네네.
0: 네, 어느 때 선명하게 잘 들릴까? 근데요, 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지혜의 힘과 몸뚱이 차기 서로 충돌해서 했다라는 생각은 전혀 생각도 안 해보셨죠?
1: 네, 생각 못 해봤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이분은요, 많이 전생에 공부하셨던 분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이제 이 구절을 보시면 압니다. 여기 처음에 오셔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우주의 곧 주인이라는 당당한 선언으로 이제 이런 우주의 주인이라는 이제 그 여기 표현을 굉장히 당신이 바로 조물주의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사자후는 제 영혼을 깨우는 벼락과 같았고 저는 그 전율 속에서 곧장 자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시 기도를 이어가던 중 아내 도반과 함께 중국의 6대 조사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선사들이 숨긴 그 어린 그곳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며 세세생쟁 선지식을 모시고 정진하겠다는 간절한 발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요, 내가 바로 조물주의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듣고 전율을 느끼는 것은 글쎄 제가 알기로는 도인 밑에서 공부한 제가 알기로는 전생에 이 공부를 해서 거의 깨달음의 경지에 가까이 갔던 사람이 아니라면은 금생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전율을 느끼고 그 자식으로 바로 하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세생생 선지식을 모시고 정진하겠다라는 것은 이 가르침이 그렇게 마음에 들고 꼭 내가 가야 될 길을 바로 찾아오는 것이다라는 이런 결의까지 하게 된 것은 전생에 잘 닦지 않으면은 아니 되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복도다.

0: 회의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요 태어나서부터 요 때까지, 또 요 때까지도 그렇지만 최근에 정년 퇴임할 때까지 비교적 순조롭고 어떻게 보면 남이 부러울 정도로 좀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도 그렇게 되는데 내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1: 근데 그 유복한 가정에서 아주 귀염 그 3대 독자 외아들로 잘 자랐습니다.
0: 그리고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또 직장 생활, 또 부인 간의 관계도 다 좋았다.
1: 네. 특별한 고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0: 없었죠. 그냥 내 얘기가 별로 틀리질 않았다.
1: 네.
0: 결론이 그렇게 되죠. 그럼 불교는 언제부터 믿게 됐고 그랬습니까?
1: 법사님 책을 만나면서부터 그 시절부터 불교를 만났습니다.
0: 언제요?
1: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0: 그 전에는 이 불교라는 불자도 몰랐습니까?
1: 네네.
0: 부인도 역시 몰랐고요.
1: 예.
0: 그렇지만 상당히 좀 지혜롭고 똑똑하다 이런 소리는 좀 들었죠.
1: 예.
0: 이게 전생에 닭 같은 게 그래요. 닭 같은 복으로 불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선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이걸 딱 집어서 서가에 꽂아놨지만은 복 받고 이러느라고 이게 지금 그 불교를 공부할 필요를 전혀 안 느꼈어요. 언제 불교를 시작을 했느냐? 깨지고 나서. 고마워요. 죄송합니다. 악담이 아니라 이건 뭐 깨져야 깨친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1: 예, 들어봤습니다. 예,
0: 깨지고 나신 뒤에 여기 유튜브를 보시게 됐죠. 그 깨진 게 먼저였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공부하시게 됐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사실은 깨지게 하신 것은 부처님의 뜻. 부처님의 뜻이라는 것은 좀 추상적이지만 내가 닭 같은 지혜의 선근이 그렇게 만들었다. 일단 고생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깨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들어가게 한 것은 누가 악마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선근이 그렇게 했다. 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선근이 그렇게 해서 깨침의 세계로 들어갔다면은 고막이 터진 것이 한탄해야 될 일입니까? 고마워야 될 일일까요?
1: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했습니까? 이것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감사하시지는 않았죠.
1: 예, 감사하지는 않았지만 법사님 법문 일체 유심조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받쳐보고 싶었습니다.
0: 예. 이제 이렇게 갖고서 그래서요. 지금 이분이 이게 귀가한 것이 사실은 누가 보면 재앙이고 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에 지금 뭐 다니시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물어보신 것이 이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귀를 낫게 하느냐? 귀를 낫게 해서 정법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번만 해보세요. 그것이 고막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됩니까? 근데 그것을 그렇게 고맙습니다 했습니까? 내가 남의 말을 안 들은 것이 원망이다. 내 죄를 참회하려고 했습니까? 참회하려고 할 게 아니라 고맙다라고 해야 돼요. 참회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에 대한 분노거든요. 근데 그러시지 말고 자꾸 참회해라. 참회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를 자꾸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근이 나를 갖다가 골탕을 먹이면서 불법을 향하게 만든 거예요. 잘 나갔으면은 어떨까요? 고막도 안 생기고 그냥 그런 것도 안 생기고 잘 나갔다면 이 가르침 만나서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비록 1992년에도 책을 꽂아놓고 읽지도 않았듯이 고막이 터지지 않았으면 유튜브 봐서 여기까지 찾아올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거로 생각하지. 그건 말이 되죠?
1: 네네.
0: 그렇다면 고막 터진 것이 이 가르침을 만난 데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면은 이 일은 고마운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 여기면서 감사합니다를 자꾸 하는 길이 고막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 거기서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고맙습니다 하는 것 자체는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기적적인 치유법 중에 하나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 병원에

0: 가서 수술하고 이런 방법보다 훨씬 더 부작용도 없는 슬기로운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그 당신이 바로 조물주의 주인이다 이 말을 영혼을 깨우는 벼락과 같은 같았고 이게 전생에 닦아서 거의 이 지경까지 갔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세세생생 손지식을 모시고 이 손지식 만난 지 얼마 되시지도 않은 분이 많이 오래 했던 분 못지않게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걸 보면 많이 닦고 도통에 다 가까이 갔던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내 올 곳으로 왔다. 집에 무슨 가족들이 있습니까? 부인 말고?
1: 아니요. 없습니다.
0: 아주 공보식이 딱 좋네. 부인께서도 이 공부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네.
0: 이거 동반 출가도 좋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참 하늘부터 축복받고 이런 삶을 사신 것. 다 전생에 닦고 또 금생에도 잘 닦으라고 그런 공부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야, 좌고 우면 하시지 말고 이 공부 잘 하시고 가행정진 하시면서 특히 귀 아픈 데다 대고는 계속 감사합니다를 잘 하신다면은 앞으로 탄탄대로 열려서 아, 그 재앙은 소멸이 되고 지혜는 점점 쌓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괜히 이게 할 말이 꽤 많은데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서 여기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선지시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만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른 친척들도 잘 방향 잡은 마음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줄 수 없다.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을 거두어주는 공양과 중생의 아픔을 대신 받는 공양과 착한 일을 하는 공양과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 바로 그것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폭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한 꼭지 해봅시다. 불자야 보살이 시발려 시심하면 적득 초범부지하야 이 보살 위하며 생열애가 하며 자이 대목 읽었더니 왜 유난히 기분 좋은가 모르겠네. 뭐 스트레스 팍 풀리는 것 같아. 불자야 보살이 제발 예시심이라. 처음 이러한 마음을 내고는 이와 같은 마음을 내고는 즉득 그 자리에서 초발심 시 변정각이라. 그죠? 곧 열의 범부의 처지를 벗어난다. 범부의 지위를 넘어선다는 것은 범부에 일반적으로 지지부분하게 의심 많고 교만스럽게 살던 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잠시 지금 오늘 요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 거룩하다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원효사님 말씀대로 지극정성스럽게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거룩한 사람의 태도다 이랬죠. 예. 성지 성극이라, 왈 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출세간의 성소는 길을 얻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범부 지위를 넘어서는 데는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살 지위에 들어간다. 보살 지위에 들어가서 이제 범부 지위를 넘어간다는 것은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비보살이라. 보살은 뭡니까? 남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은 거. 마치 어머니 태에 새 생명이 들어가는 게이 보살이라. 우리가 보살스럽게 산다는 거죠. 남을 보살피며 사니까 보살이라. 남을 보살피며 사니까 보살이라. 임열에 가라. 열의 집에 태어난다. 부처님의 집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집에 태중에 새 생명이 들어가서 부처님의 집에 드디어 입보살 위하여 생열에 가라. 글을 참잘 맞춰놨죠. 부처님의 집안에 태어난 것과 같은 의미다. 범부 지위를 넘어갔다는 것은. 무능설기 종족가시리라. 그 가문의 허물을 말할 사람이 없다. 이 종성, 종족을 넘어서 버렸대. 종족을 진짜 참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아주 존귀한 자식이 이제 태어날 때처럼, 대성을 수행하는 사람은 존귀하다. 아주 귀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그 종성이 그냥 아주 귀족 같다. 귀족이에요. 우리는 불족이잖아, 불족. 우리 전부 혈액형이 B형 아닙니까? 붓다형. 이 세간치하야 입 출세도라. 세간을 벗어나서 이세간 입 출세. 예? 입 출세간이죠, 출세간. 글자 맞춰 놓는다고 넉자 넉자지만은 출세간이죠, 출세.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에 들어간다. 세간을 떠난다는 것은 그래도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 중도적인 의미는 세간에 머무르지도 않고 출세간에 집착하지도 않기 때문에 제대로 출세간에 들어간 것이고 제대로 세간을 벗어난 것이지. 중생 버리고 지 혼자서 날름날름 혼자 맛있는 거 뒤돌아서서 먹어봤자 뭐가 맛있겠어요? 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내 탐진치를 떠나는 것이지 중생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간 요 해석 잘해야 됩니다. 예, 모든 세간에 그런 똥파리처럼 달라붙은 그런 집착을 없애는 것이지. 예, 그거 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또 덕보살법에 보살의 법을 얻어서

보살의 법을 얻는다는 것은 보살은 무슨 법입니까? 보살은 자비 아닙니까? 그죠? 대자 대비를 바탕으로 해서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것이 보살법입니다. 그게 보살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 보살차야 보살이 머무는 자리에 들어간다. 세간의 보살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보살은 누구하고 같이 살아갑니까? 중생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간의 방편을 가지고 구족 신통역 강수지 방편 시방 제국토 무찰 불현신 간센보살은 안 나타나는 데가 없으시다. 간센보살은 안경도서가 몇 도예요? 다 맞다. 천수 천안이래. 어떤 중생이 오더라도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으니까 천안이라 천안. 예? 그리고 어떤 목소리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간센보살 듣는 정도가 아니고 목소리를 본다. 관세음한다. 세상 음성을 다 관한다. 지혜롭게 관조해버린다. 입 3세 평등하여 3세가 평등한 데 들어간다. 3세가 평등한 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 허공이 천년만년 평등한 것처럼 허공이 시방 3세에 평등한 것처럼 어디에도 없잖아요. 허공은. 그러나 어디에도 존재한다. 진공 묘유다. 예. 세월이 3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인연이 있지만 그 인연은 전부 무일물이라.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 이런 데 들어가서 열애의 종생의 결정코 위없는 보리를 얻는다. 결정 당덕 무상 보리라. 이런 것도 이제 범행품에 그대로 나오죠. 당덕 질덕 당덕 부처님의 종자는 열반에서 완성되지만 그 열반마저 나와버린 내일 모레 이제 초파일은 달이 반달 뜹니다. 그죠? 부처님 탄생은 반달과 같은 것이다. 고 이렇게 써놓죠. 부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하시던 날은 2월 8일이라서 그날 또 무슨 달이에요? 반달입니다. 반달. 그리고 부처님 성불 하시는 날은 12연기를 깨뜨렸대서 12월 8일날 반달이죠. 반달. 그런데 부처님의 열반은 완전 무게라 돼서 2월 보름날 그 사명절 중에 전부 반달 반달 반달 가다가 무여 열반이 떴다는 모든 중생이 성불해야 완전한 보름달이다. 그래서 열의 명호품에 보면 은 부처님을 이름하여 원만월이라 한다. 부처님을 이름하여 잡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후라 한다. 또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고타마라고 한다.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시따르타라고 한다. 한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내용이. 또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석가모니라고 한다. 또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비로자나부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대목에 원만월, 사자후 이런 것들이 전부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명호.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짚어봐야 되죠. 그런 걸 알고 이걸 보면은 내용이 아주 재미가 있고 그런 걸 모르면은 아니 수세미가 이렇게 커요. 그럼 수세미의 꼭지가 굵겠어요? 오이 꼭지가 굵겠어요? 수세미. 그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건 전부 저기 고추 이렇게 꼭지까지 안 묵잖아요, 우리. 예? 그렇죠? 그거 이 책까지 묵지 말라고요. 글자까지 묵지 말라고. 뜻을 먹어야지. 예? 도마도의 꼭지 있잖아요.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글자만 보면 다 그걸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꼭지가 없으면 열매가 익지를 못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잖아요 우리가. 그 꼭지가 없으면 부처님한테 달라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와 같은 책을 봐야 되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말과 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 아이고 답답해라. 보살이 이와 같은 법에 머물면은 그것을 이름하여 이것을 진짜 기쁩니다.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을 주 보살 한이지라. 보살 한이지에 머문다고 한다. 들었죠? 주 한이지 하야 부동상응이라고 했죠. 동하지 않는 법 흔들리 동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말이에요. 변동상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걸 뭐랍니까? 부동을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강. 아, 그 말이구나. 그것이 바로 진심이고 나의 본 인생이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본비 인연이요 본비 자연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없다. 무명무상 절일체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어떤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법에 머무르면은 한의제에 머물 때 이와 동하지 않는 그 부처님 법과 서로 이제 부동하고 서로 상응한데, 완전히 부동하고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상응하는 냄새가 푹 나는 것은 팔지보살부터입니다. 한의지는 살짝 이렇게 떡잎 같은 것이라요. 예, 산삼도 떡잎도 산삼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같지 않다. 부동. 부처님은 부동이고 중생은 동이죠. 동. 요동이죠. 요동. 중생의 이 번뇌를 티끌이라고 하는데, 속진 번뇌, 홍진의 썩은 명리야 하잖아요. 그죠? 명예와 이익을 집착해 가는 것을 벌건 그 저기 항토바람 일어나는 먼지 같은 홍진이라고 하는데, 속진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 십지품을 해설하신 천친보살이 말씀하셨죠. 먼지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오염시킵니다. 예? 우리 정신머리를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그 번뇌는 또 우리 또 먼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요동친다는 거예요. 예? 요동친다는 거예요. 먼지 중에 제일 극미세한 먼지를 볼 수 있을 때를 우리는 무생법인이라 하거든요. 무생법인부터 저기 무의식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팔지보살 이상이에요. 우리는 그전에는 못 보고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좀 위에 좀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 분별사식 가지고 인생을 살다 간다고. 그 분별사식을 안입이설신이라고 해요. 내 눈에 거슬리는 거 말초신경이라 하죠. 수행은 유유하촌하니라. 수행은 말초신경에 예민한 사람들은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이게 간조하는 힘이 아니고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고 입에 거슬리고 몸에 거슬리고 거슬리는 게 많은 사람은 요 분별사식이 아주 그거 제 육식이 요 걸리 가지고 수액이 안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요. 그게 꼭지 정도 이렇게 잡았다 싶으면 제 잠재 의식을 잡고 있고 그 밑에는 거대한 빙산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많은 저장 창고가 되어 있는 아레아식이 있다고. 그걸 마음에 심체라 하거든. 그것이 진짜냐? 진실이냐 허망이냐 이 두 개가 화합해가지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것이 계속 생멸에 요동치고 생멸에 요동치다 보니까 진여문을 모르고 생멸의 문으로 계속 가는 거죠. 생멸의 문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있어요. 각과 불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여문에 오면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가 용납되지 않는 자리라서 부처님은 중생이 내고 내가 중생일 수 있어요. 이건 부처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의 문에 가서는 분명히 우리는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깨달은 사람 잘난 사람 잘나고 못난 사람 이건 못난다고 하는 건 생멸문이라. 높고 낮음이 있는 건 좀 생멸문이라. 부처님의 입장에 보면 무단 대웅전의 법문서 가면 그려놨죠. 마하대법왕은 진짜 부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무단역무장이라. 어디까지가 길고 장점 단점이 없다. 무단역무장이라. 본래 비조백이라. 본래 흰 것도 없고 검은 것도 없다. 선악시비가 다 없다. 그렇지만 선악시비가 없지만 한 색깔도 없는 허공 같은 맑은 만이주와 같은 텅 빈 여의주 같은 것인데 이 맑은 여의주가 수체의 현 청황이라. 울룰 항하여 청청치죽이라. 국화에 가서는 노랗게 되고 대나무에 가서는 파랗게 된대. 그러다 지장전에 가보면 똑같이 나와요. 장상만이 일가주라. 이 지장보살이 손바닥 위에 투명한 구슬을 하나 들고 있는데 자연수색 별례단이라. 자연스럽게. 빨간 사람이 오면 빨갛게 되고 노란 사람이 오면 노랗게 되고. 제가 한 번씩 비유하잖아요. 저 우리 신호등 요것도 그렇게 저게 노란 등이 됐든 초록색 등이 됐든 파란 등이 됐든 빨간 등이 됐든 본질은 다 흰 등이라. 무색이라. 그렇죠? 물들이가 저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호등에는 빨간 전기가 들어가야 빨간 불이 켜지잖아요. 노란 전기가 들어가야 노란 맞잖아요. 파란 전기가 들어가서 신호등이 파란 불이 켜지죠. 사는 무조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를 이제 인정해야 돼요. 대동 소이야. 대동 소이야. 그 대동이 이거든 이.

소위는 사거든. 크게는 다 똑같다는 거거든. 이치 속에서는, 진리 속에서 누가 그게 크다 작다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흔히 잘 따지는 게 있잖아요. 인물이 안 되면서 어떻게. 거기서는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가 없다니까. 눈, 코, 입기가 없는데 인물이 어디 있어. 그게. 그렇죠? 나이도 없고 인물도 없어요. 제가 연가 법문할 때도 그랬죠. 올해 몇 세입니까? 얼마? 연가 나이 없다. 제가 돌아서서 연불할 때도 있거든요. 선생님 왜 뒤 돌아서서 우리 연가가 왜 120세입니까? 왜 돌아서서 합니까? 연가 앞뒤 없다. 잘 새겨들으세요. 그런 걸 우리는 일러서 부동이라 합니다. 그런 거하고 상응을 해야 돼요. 예, 자 넘어갑니다. 숙자야 불자야 미자야 자 갑시다. 불자야 보살이 주 한이지에 한이지에 머무르면 뭐가 성취되느냐? 다 하니와 아주 큰 기쁨이 성취되는데 하니 하는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이러면 그 바탕에서 일어나는 기쁨까지도 그러니까 칼날만 춤추는 게 아니고 칼자루까지 같이 춤추는 거예요. 예? 사람만 춤추는 게 아니고 온 집이 들썩들썩해 춤추는 거예요. 제가 스피커 좋은 거 사놓고 음악을 튼다고 이렇게 트니까 스피커만 이렇게 음악하는 게 아니고 틀어놓고 바깥에 있으니까 온 집이 노래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 함경에는 육종 진도 막 쿵짝쿵짝 하잖아요, 그죠? 막 눈만 감동스러운 게 아니고 귀도 감동스럽고 막 온 몸이 막 사람이 너무 감동스러우면은 처음에 박수 얼마큼 치다가 박수 치다 언제 되겠어요? 벌떡벌떡 뛴다 아이가 막 예? 그렇게 한이 용략한다 하잖아요. 그 한이로움이 그래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반 탁출이 아주 다 주잖아요. 개구 현담 입을 아 개구 별을 가지고 현담 설계까지 다 빼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설법을 개구현담이라 설계까지 빼준다고. 그 부처님 설계 빠진 놈 아니야? 설계까지 딱. 놈? 분. 개구 해보세요. 현담. 안에 설계까지 다 보여준다고. 자, 다 가져가라. 하반 탁출, 개구, 현담. 우리는 어떻습니까? 콩 반쪽도 내꺼 가져갔다면 고소고발 해버리고 차 약간만 스쳤다 어때요? 보험 처리해버리고 어쨌든지 무상한 잎을 보면 그 뿌리가 이제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한이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성근 공덕이 심종 성근하면은 자비 현전이라 우리 배웠잖아요 제 앞에서 예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 다 정신과 청정한 신신과 청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보에 대한 투철한 믿음이거든. 더 기대감이 없어요. 내 자신도 그와 같다고 하는 거죠. 또 다 애락과 애락, 가애락이라고 많이 나오죠. 사랑하고 즐길만 한 거, 뭐 여러 가지 즐거운 거. 진리와 진여에 대해서 신봉하는 마음이 확실한 거. 다 정렬과 이 조절이 돼야 돼, 사람이. 아주 부드러워야 돼. 온화해야 돼. 딱 때 맞춰야 돼. 정렬해야 돼. 알맞은 희열과 다 흥경과 흔쾌하게 경사스러운 거 기쁜 거 흔쾌하고 경사스럽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십지품 이런 법문이 굉장히 다른 것보다 뛰어난 줄 알아야 기뻐해지거든요. 예? 이게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고 이거 수박인지 참외인지 뭐 이렇게 분간이 안 가고 이러면은 익은 건지 덜 익은 건지 구분간이 안 가면 참외 덜 익은 거 먹으면 얼마 씁니까 그죠? 그거 이거 구분이 안 가면은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즐거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글을 읽고 즐거움이 나온다는 것은 뜻을 알았을 때 이 붓글씨를 쓰다가 운필이 돼야 뭐 운필이 되고 난 뒤에도 자기 마음대로 쓰기 힘든데 잘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예? 사진도 찍다가 자기 타이밍이 딱 맞으면 야 이 콘트라스트 멋지게 떨어졌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 예? 네. 그렇게 그걸 사진 찍을 줄도 모르는데 어디가 어떤 게 진하게 찍어 벚꽃을 찍을 때 아무데나 갖다 꽃 줬다 벚꽃 찍어 벚꽃 찍을 때 비 오고 난 뒤에 찍어야지 비 오고 난 뒤에 찍어야 기둥이 까맣게 떨어지고 꽃이 하얗게 예 이 느낌 있잖아요 아무데나 대놓고 찍는다 그런다고 작품이 되나 아이고 그리고 아침 햇살에 햇살 받아가 찍고 연꽃 같은 것도 그죠? 그 물기 촉촉 이럴 때 빼짝 마르는데 벌거지 막 날아드는데 낮에 한낮에 연못에 가가지고 연꽃 찍는다고 그거 작품 안 돼요. 연잎도 빼짝 말라가 있고 꽃도 말라가 있고
강의 때 여러분 주무실 때 12시 때 강의 하자면 신경질 얼마나 나겠냐고. 이게 또 점심 때부터 하는 시간에 적당히 해야 돼. 예? 모든 것이 그 흐름이다. 그 이 큰 경이라고 큰 기쁜 경사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내가 양심껏 성근을 가지고 남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어느스트가 되는 정도의 쉽게 얘기하면 봉사활동, 인생을 충족되게 살아왔잖아요. 그럼 저절로 자기 기쁨이 충만되어 있는 거죠. 십지품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펄펄 뛴다, 이제 그 되면. 건강지는 아시죠? 오, 난다, 난다, 낮이, 낮이, 펄펄 난다, 사바. 용약과 여러 가지 띠농가, 다 용맹가, 여러 가지 용맹가. 용맹하는 사람들은 거치지 않거든. 계속 감당하고 받아들이거든. 그 감당이 된다니까 모든 것이 잘 감당하는 마음. 젊은 스님하고 연세든 스님하고 마실 사람들하고 바닷가에 갔다가 풍랑을 만나가 보물건지를 갔다가 난파선이 됐는데 판때기 하나 얻었잖아요. 젊은 스님이 딱 잡고 있으니까 연세대신 스님이 장로 스님이 자네 율장도 못 받나 어른 공경하라 그랬지 그 판때기 내주게. 그 젊은 스님이 감당이 되니까 드리고 자기는 꼴가닥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오거든. 주로 그 역할을 맡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감능심,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 그걸 용맹심이라 하죠. 남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그, 그래서 저는 이수진 장군을 감히, 너 맞지도 않겠지만 제 딴에는 간센보살 수준의 팔찌보살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계급장 다 뛰면 그래 안 가거든. 그쵸? 만에 한용운 스님 이런 분들은 다 한이지 이상 정당에는 10지 이상 보살들입니다. 보살들. 만 중생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인생을 다 걸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용맹가 그 다음에 무투쟁가 싸우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금강경에는 뭐랍니까? 무쟁삼매. 그죠? 원효선님은 뭐랍니까? 화쟁국사. 싸우는 사람은 수준이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제가 혹시나 그거 정말 그거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욕 들으면 많이 사신다 싶어서 여러분 다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연가다 이러면 계속 오래오래 같이 있읍시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 연세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이런 뜻인데 잘못하고 선생님 연가라니까 기분 나빠요. 이러면 저는 막 어떤 데는 저분은 돌대가리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뭐 깨가 없습니까? 싸우지 않으려 했는데 싸우는 걸로 돌아오는 건 난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쟁이 없다는 것은 남인데 흔들리지 않아요. 남인데 흔들리기 때문에 투쟁하거든. 그죠? 촐싹거리기 때문에 이게 남인데 무너지는 것 같지. 또 무내해라. 남을 그 시끄럽게 하고 남을 고뇌스럽게 하고 해코지하고 이런 게 없다고. 사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에 오는 현상이 남을 해코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졸고 촐싹거리고 믿음이 없고 왜 방방 뜨고 아니 뭐 혼친 도거 산란 방일 뭐 깨어르고 뭐 이렇게 요렇게 믿음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러면 마지막에 뭐 하냐면 그거 해코지를 해. 남을 자꾸 남을 해코지를 한다고.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 특징을 가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해코지. 처음에 특정 다수에 대해서 하는 거는 좀 괜찮아요. 불특정 다수는 무조건 다 미워해. 안티 종자가 돼가지고 희한하대. 우리는 무슨 종자입니까? 열애 종자. 열애 종자. LI 종자. 열애 종자. 일본 말로는 열애를 뭐라 하죠? 요라이. 요라이. 간센보살을 뭐라 하죠? 간논보살쩌? 간논. 간논보살쩌라죠, 간논. 일본 말로 열애를 요라이라 그래요. 요라이. 요라이가 또 왜 나오는? 아이고, 저 밑에 처박혀 있던 게 나오는데. 자, 불내해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중생을 이끌 때도 자비롭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해코지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중생을 괴롭히려면 되겠어요? 안 되지. 또 무진한 다 성내지 않는 것이 많아지는 거. 성내지 않는 거.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친 대로 수행하지 않는다, 또 행동이 이제 바르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참고 견디고 성내지 않기 때문에 다무진난이에요. 제가 이제 모신 스님들이 이제 어른 스님들이 많으신데 특히 등민 스님 같은 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습 하가 예 니는 한 3년만 글 더 읽으면 이제 글 안 읽어도 된다. 니 책 사놨다. 내하고 법무사 가자. 이래가 제가 법무사 끌려 내려온 거 아니에요. 강사로. 강사 안 한다니까. 저는 글재주도 없고, 이게 운동하던 사람이니까 주먹질이나 하고, 선빵이나 댕기고, 그래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니가 3년만 더 이제 글 읽으면 니 글 이제 안 읽어도 된다. 지금 안 하면 어중간해. 가자. 이래가 제가 이제 끌려 내려왔어요. 세상에. 제가 누워 자든지, 뭘 하든지, 공부를 안 하든지, 그렇게 못 살고 뭐 더러운데도 한 번도 남을 하시잖아요. 아유, 그래서 저는 군자 인품을 스승을 모시면서 한번 본 것 같아요. 한의를 하면은 이제 한의를 하게 되는 스무 가지 이유가 있다. 불자야 보살이 이 한의지에 머무를 때는 뭐를 생각하느냐? 자동으로. 예, 오토 배치 파일이에요. 오토. 자동으로. 크루즈 기능이에요. 자동으로. 아무 엑셀레이터나 버럭게 안 잡아도 자동으로 뭘 하냐.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한의한다.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왜 한의합니까? 나도 반드시 부처님처럼 저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제가 그래서 출가한 거 아니에요. 3년만 하면은 딱 끝난다 생각했더니 30년이 돼도 안 되고 40년이 돼도 안 되고 어떤 데는 사기 당했나 싶다.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업장의 문제인 줄 알고 나니까 조금 이제 누구 원망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염제 불법고로 부처님의 법을 생각함으로 한의한다. 부처님을 법을 생각하면 기쁜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예.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만 뛰면 이제 거짓말 하다 가는 거지. 이제. 염제 보살을 걸어, 제 모든 보살들, 야, 위대한 분들을 생각하는 거로 한의심이 생긴다. 예. 잘못 미끄러져서 어쩔 뻔 했냐, 이게. 이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그런 대목 읽으면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가 가야 될 이 한 길인데 남도 300리 하성유품에 보면은 길이 500유순에 남았는데 300유순을 땡겨주잖아요. 남도 300리가 300리가 아니라 탐진치 중생이 300 그죠? 탐심도 가득하고 진심도 가득하고 아주 미혹한 마음도 탐진치가 이 가득한 남도 남쪽으로 아주 따뜻하고 자비롭고 저 양명한 남순동자 선재동자 갔던 그 길, 남도 300리, 멀고도 머나먼 길. 그 이제 우리가 지금 거기 길로 갈고 있어요. 그러나 남쪽은 희망이 있죠. 그래서 옛 선비들은 꼭 달이 소창다명이라 내 작은 창문에 보름달이 환히 비추길 바라면서 남창을 두 개를 내잖아. 남쪽에 창문을 두 개 내거든. 남쪽으로. 자기 서재는 남쪽으로 창문을. 요새는 저기, 이런 전등도 있고, 뭐, 불도 있고, 이래서, 남쪽으로 창 내는 게 별거 아니지만은, 그죠? 통창 내는 것도 있고, 막, 유리창도 있지만은, 그때 옛날에 남창을 냈다고 하는 거는, 오직 달빛하고 교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소나무가 되고, 달빛은 송을 교감이라, 소나무 같은 절개로 그 달빛을 창으로 받아서 소창 다명. 제주도 가니까 추사 유적지를 도는데 그걸 앞에서 가만 그때 내가 저하고 같이 가신 분들 중에 몇 분 계신데 소창다명의 사구자로다. 작은 창문에 보름 달빛이 뭐 창문이 찢어지도록 쏟아져 들어오는데 나로 하여금 구자로다. 오랫동안 앉아 있게 하는구나. 그거를 후배 파놨듯이 추사체로 쓰는 것 같더라고 글자로. 소창다명 사구자라. 예? 나라 하여금 여기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게 하는구나. 유배 가가지고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죠? 예. 흑윤 선생도 그거 홍길동 전서도 그 양반도 그려놨거든. 그 양 누실명에도 보면은, 남쪽으로 내가 창을 두 개 내고, 내가 비록 이렇게 허름하고 옷 하나 입고 그렇지만은 누추한 집에 살지만 내 사면에는 옛날 선인들이, 선지식들이 썼던 글하고 같이 살아가니까 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그래서
작다 방구여 소향 일주라. 우리 다반향초, 정자체 다반향초, 묘용시의 수류, 하계란 글이 있잖아요. 그거 보다 보니까 허균시에 누실명이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저쪽에 서해 전시회 가서 가만히 한 20분 동안 그 글을 다 읽고 그러니까 그 전시하시는 분이 스님 그 글 앞에서 그래 오랫동안 글 다 읽고 해석한 사람 스님 뿐인데 추사 향제 예산에 가면 고택에 가면 글이 있는데 한쪽 벽면은 정자처 다반향초 한쪽에는 묘용시의 수류 하게 이 유명한 글귀 우리 불자라면 다 아는 글귀인데 그게 이 여불자기 나란히 안 붙여놓고 주례를 여불자 이렇게 붙여놨어 얼마나 무식하게 붙여놨지 그러니까 허균 선생이 그 누실명을 보면서 그 이제 글이 이제 해결됐는데 그 보니까 작다 방구라 이게 작다 차를 이렇게 내면서 반사발이 차 한 모금이죠 그죠 작다 방구 반자 사발구자 작다 방구요 소향 일주라 향을 사르는데 일주 향감 향감백이 a little bit 예. 그게 처음 초자라든지 하나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초발심시 변정각 일중일체 다중이 일미진중 함심 하잖아요 하나라고 하는 건 아주 a little bit이 어디 굉장히 작다 근데 작은 향 향계피로 소향 일주 한 개피 좀 살을 돈밖에 없고 차 밤 사발밖에 먹을 게 없더라도 나는 맑고 향기롭게 책을 보면서 옛 선지식의 그런 절개를 지키는 그 허균 선생도 결국 귀향사례 하다가 비참하게 이렇게 가시잖아요. 허균 난설에는 오빠 예. 그 추사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보면 전부 다 남쪽으로 이렇게 창문을 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염제 보살고로 모든 보살을 생각함으로 하니하고 또 염제 보살행이라 보살행은 염불행도 하고 보살행 부처님의 행 보살행이 부처님의 행이지 뭐 부처님의 행이 보살의 행이 무르익으면 부처님의 행이 되는 거예요. 뭐 보살행이 나중에 부처님으로 가는 길이라 불행 예, 불행. 보살행, 보살들이 실천해온 수행을 떠올리, 우리는 보살들이 실천해온 수행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와이고야, 내 절하다 나 죽어보는 거 아이가 싶잖아요. 겁나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이미 한의지를 얻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다는 거예요. 무아인 줄 아니까, 무상인 줄 아니까, 재행, 무상, 재법, 무아를 체득해버리니까, 알아버리니까 이 길이 진짜 길이라는 거 알아버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보살들이 가신 길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생긴다. 그 다음에 청정한 아무 집착 없는 바라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한의심이 생긴다. 바라미를 깨끗하게 집착한 다섯 번째 염제 보살지의 수성한 것. 보살지위가 수성한 것. 보살의 지위가 수성하고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꿈과 이상이 이미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의 뛰어난 것을 우리가 이제 따라갈 수 있구나 이런 거죠. 그리고 보살지는 보살을 수행은 부처님의 수행을 기억하기 때문에 또 염 보살의 불각이나 보살의 깨뜨릴 수 없음을 생각함으로 하니하고 예. 염 보살의 불각에 부처님의 불태전을 부처님이 물러나지 않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염열의 교화 중생고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함을 생각함으로 하니하고 또 능히 중생에게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에 능영 중생으로 하여금 덕이익고로 남이 이익되는 걸 보면서 하니롭고 부처님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작용을 떠올리는 거죠.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중생을 위한다는 거죠. 부처님을 위한다는 것은 중생을 위하는 것이라. 그게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옵니다. 염, 입, 일체, 재불, 지혜, 방편에 들어가는 까닭으로 환희한다. 예, 부처님께서 들어가신 것, 지혜의 행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한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수행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뻐진다. 참 꽃이 꽃도 꽃 역할도 하고 등도 등 역할도 하고 좋은 시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는 당치도 않는 평판을 열망할지도 모른다. 비구들 가운데에서 지배를, 처소에서의 권위를, 다른 집에서는 공경을 바란다. 제가자나 출가자 모두 오직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무엇이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도 오직 나를 따르기를.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다. 그의 욕망과 자만은 늘어만 간다.

비구가 바라 제목차에 머물러 규율에 맞는 몸가짐과 행위를 원만하게 갖추어 가벼운 죄를 보아도 두려운 마음을 내어 계를 받아 지니면 이것을 뛰어난 계학이라 한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여러분은 흔히 기도명당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팔공산 갓바위? 남해 보리암? BTN 신규 프로그램 문강스님의 한국학 에세이에서 문강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2: 천문과 지리를 잘 봐서 선택을 하면 사람의 에너지를 변화시켜준다. 그러면 그 변화되는 에너지가 변하면 change your luck, 당신의 운을 변화시켜줄 수가 있다.
1: 사람의 에너지를 변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명당과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3: 그래서 알아본 연말연초 한 가지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준다는 우리나라 기도명당 탑5 알아봤습니다. 영험한 기도 노량 5위. 바로 선운사의 도소람입니다.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천년 넘은 사찰인데요. 호남 5대 사찰 중 하나로 유명한 곳이죠. 게다가 이곳은 미륵불과 지장보살을 함께 모신 세계에서도 단 하나뿐인 성지인데요. 도소람의 역사는 무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승 검단 선사가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도소람은 미륵불의 도래를 기다리며 중생의 염원과 기도를 모으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운사에서 도소람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신라 진흥왕과 관련된 석굴, 진흥굴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왕위를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했던 진흥왕이 여생을 보낸 곳이라고 하죠. 불교에 대한 진흥왕의 깊은 염원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죠? 도소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극락보전이 반겨줍니다. 여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양옆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처럼 이곳에 들어서면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조금 더 올라가면 도소람의 하이라이트, 바로 마의불이 등장합니다. 높이 13m, 폭 3m, 거대한 크기의 마의 열의 좌상인데요.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마의불로도 유명합니다. 예전엔 이 마의불을 미륵불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기도 했다고 하죠. 극락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소람에서 내원궁으로 향하는 계단이 또 있는데요. 이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업장을 소멸한다는 108계단과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챙겨나듯 걸어야 한다는 53계단을 지나가게 돼요. 조금 힘들기는 해도 이곳에 닿으면 지장보살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꼭 한번 가볼만 하죠. 그리고 도소람 마의불 뒤쪽으로 가면 소원을

빌며 쌓은 수많은 돌탑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면 돌 하나 올리며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죠? 미륵불의 도래와 지장보살의 자비가 깃든 도서람. 1000년 넘게 사람들

0: 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피어난 듯한 곳, 바로 양양 낙산사의 홍연암입니다. 이곳은 바닷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1300년 동안 꿋꿋이 자리 잡은 관음기도의 성지죠.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깃든 원통정과 홍련암이 특히 유명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이곳에 찾곤 하는데요. 홍련암의 또 다른 이름인 보타굴. 전설에 따르면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스님이 홍련암에서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일 만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관세음 보살을 챙겨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가 정말 신비롭죠? 그래서일까요? 홍련암은 단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기도처로 유명합니다. 법당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보이는 관음굴도 꼭 한번 보셔야 할 신성한 장소입니다. 낙산사 관음전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16m에 달하는 거대한 해수관음상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이 해수관음상은 낙산사의 상징이자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받는 명물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홍련암에서 멀리 바라보면 낙산사의 또 다른 명소, 의상대가 보입니다. 의상대는 1925년에 의상대사를 기리며 세워진 정자로 스님이 참선하던 자리인데요. 관동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며 동해 제일의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더 특별하게 만든 이야기가 있는데요.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홍련암은 불길을 피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를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 덕분이라며 홍련암을 더 신비롭고 영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음 보살을 향한 기도의 성지로서 수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오는 수행도량, 낙산사 홍련암. 여러분도 홍련암을 방문해 간절한 소원을 빌고 관음 보살님의 따뜻한 가피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영험한 기도도량 3위, 낙가산 보문사입니다. 삼국시대에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인 이곳, 강화도에서 약 1.5km 떨어진 작은 섬 성모도. 이 섬의 중심에 관세음 보살님이 상주한다는 보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 보살님을 친견한 뒤 그 영험한 기운에 이끌려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문이라는 이름도 관세음 보살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곳은 불자들의 기도처로 널리 사랑받는 곳입니다. 보문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웅장한 마애불인데요. 높이 9.2m, 너비 3.3m의 이 마애불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는 영험한 기도 장소입니다. 마애불 아래에는 신비로운 바위굴, 석실이 있는데요. 이곳엔 관세음보살상과 삼존상, 19분의 나한상이 모셔져 있어요. 신통굴이라고 불리는 이 석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는 성지라고 하죠. 여기엔 흥미로운 전설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성모도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다에서 22개의 돌을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노스님이 나타나 그 돌상은 귀한 불상이니 명산에 모시라고 일러주셨죠. 어부는 노스님의 말대로 돌을 수레에 싣고 낙가산으로 향했습니다. 수레가 멈춘 곳에 신비로운 바위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불상을 봉안한 어부는 이후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바위굴이 바로 보문사의 석실로 지금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통굴이라고 불립니다. 1500년의 역사를 품은 낙가산 보문사,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와 영험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도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영험한 기도도량 2위, 바로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불자들의 기도로 가득 찬 신성한 장소로 문수보살님이 상주하는 문수성지로 유명한 사찰이죠. 상원사는 신라시대부터 문수보살의 성지로서 오랜 세월 그 빛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대신 문수보살님을 모신 문수전이 상원사의 주불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0: 상원사에는 조선 세조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세조가 오대산 계곡에서 우연히 동자승을 만났고 그 동자승의 도움으로 몸이 나았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 동자가 문수보살의 화연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문수보살님께 깊이 감사드렸다고 하죠. 이후 세조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문수동자의 모습을 그려 좌상을 만들고 자신의 딸 부부에게 봉안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문수보살을 주존불로 모신 국내 유일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이야기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1984년 문수동자 좌상을 도금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유물은 바로 세조의 어의로 알려진 피로 얼룩진 비단저고리였습니다. 정말로 세조가 이곳에서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았던 걸까요? 문수보살님이 상주한다는 상원사는 오늘날에도 지혜를 기원하는 많은 불자들이 찾는 기도의 성지입니다. 특히 자식의 학업을 기원하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지혜와 영험함의 상징, 오대산 상원사. 여러분도 이곳에서 문수보살님의 가피를 느껴보며 간절한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1: 영험한 기도도량 1위는 바로 남해금산의 보리암입니다. 이곳은 바다와 산이 만나는 신비로운 장소인데요. 마음을 치유하고 간절한 소원을 비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지입니다. 해발 681m,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주변을 둘러싼 금산의 위용 덕분에 이곳에 서면 꼭 하늘에 닿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반짝이는 은빛 모래 해변을 지나 금산에 도착하면 한국의 3대 기도 도량으로 손꼽히는 보리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리암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신비로운 쌍옥문이라는 바위굴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보리암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관문으로 사방이 뚫려 있어 빛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마치 돌배를 타고 세속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죠. 쌍옥문을 지나 위로 오르면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장엄한 불국정토와 함께 바위 절벽 위에 자리한 보리암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는 1년 365일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신다고 믿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이곳을 찾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싶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보리암에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풍랑처럼 일어나는 번뇌와 고통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보리암 관세음보살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 마음이 치유되고 평온을 찾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도 명당 탑5 어떠셨나요? 연말 연초를 맞아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0: 이곳들을 직접 방문해 여러분만의 소중한 기도를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당의 기운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만나 더 큰 힘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부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법 무화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무화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무화에 대한 실천, 우리는 제법 무화 강의를 계속 들어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 생활 환경에서 적응하고 실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 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아니었다 삼약삼보리를 시성정각한 후에 오비구에게 사성제 고진멸도 법문을 초전법륜경이라고 그래요. 사성제를 전부 설했는데 다 아란과를 증득했더라. 중요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오온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고, 뭐 계속 지금 오온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구성요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온이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초기불전에서 리카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무아예요. 무아, 제법 무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법 무아를 모르면 대승경전 반야 600부, 건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600부 반야, 팔종수 반야, 오종수 반야, 삼종수 반야를 이해할 수가 없고, 불교를 법문 듣는데 어렵고 도를 성취할 수 없고 실천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화설은 부처님께서 가장 45년 설법 중에서 많이 설하신 교리다 라는 말씀. 그래서 연기 무화 공략이를 많이 했는데 무화 얘기가 제일 많다. 그래서 연기 무화 공은 앞으로 강의하겠습니다만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리 관지 같이 놓고 봐야지, 나는 놓고 보면 분리되면 안 돼요. 뜻이 같아져요 나중에는. 그래서 자화환경 2권 34경, 자화환경은 상육다 니까야에서 오비구경, 사분율, 오분율에 대해서 무화에 대한 원형이 있어요. 원형이, 무화설에 대한 원형, 이건 변하지 않은 원형이죠. 부처님 말씀하신 무화설의 원형. 그러니까 제 삼법인에서 죄행무상, 일체계고, 제법 무화를 아주 원구가, 원형구가 있어요. 정형구가. 비구들아, 세계는, 육체예요. 세계는 실체적인 내가 없다.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수상행식도 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육체, 물질적인 거나 지수화풍사대나 정신작용이 수상행식이 내가 없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체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제자들이 말하기를 무상합니다.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괴로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롭다면은 그런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실체적인 나, 다른 나, 이야, 나와 다른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겠는가? 아닙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괴로운 것은 집착할 바가 없다. 집착할 바가 없기 때문에 나의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제법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 말을 함께 정형구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상한 건 고다. 고는 집착할 게 아니다. 집착할 게 없다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으니 제법은 무아다. 그래서 무아라고도 하고 비아라고도 나와요. 비아. 없을 무자 나자 무아 안 아토만 비아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 무상하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인간 존재는 실체적이지도 불변하지도 않는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인간 존재는 실체적인 것지도 불변하지도 않는다 실체적이 아니다 변한다 인간 존재는 무아이다 부처님은 고정불변의 인간의 실체는 없다 해도 사람들은 온이라는 존재의 실체적인 내가 있다고 집착한다. 실체적인 내가 없는 데에 집착하고 애걸복걸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얘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육체를 색을 나라고 본다. 설사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해도 육체를 나의 것이라고 본다. 육체를 나라고 보지 않는다 해도 또 나의 것이라고 한단 말이야. 나와 나의 것이라고. 설사 육체를 나의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해도 육체는 나의 안에 있다고 본다. 내 육체 속에 마음을 담고 의식을 담고 의식 속에 또내 몸이 끌려다니고 한다 이거예요. 설사 육체가 나의 안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해도 내가 육체 안에 있다고 또 본다. 전부 잘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계속 길어요. 이어지는데 스무 가지 나의 견해다. 자바한권의 상근에 나오는 얘기인데 상유따니까야 20가지의 나의 견해라고 고집하는 것이 나온다. 심지어 나훌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부처님의 유일한 아들이죠. 출가했죠. 나훌라야.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든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든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 일체는 모두 실체적인 내가 아니고 다른 나도 아니고, 나와 다른 내가 함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관찰해야 한다고 나훌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리불존자, 부처님이 가장 아끼시던 목갈라존자와 사리불존자, 사리불존자에게는 오온에 대해 그것은 병과 같고, 오온은 병과 같은 거야. 집착합보가 못 돼. 종교와 같아. 빨리 짜내야지. 집착할 바가 못 돼. 가시와 같아. 빨리 빼내야지. 거기에 집착할 게 없어. 죽음과 같아. 죽은 송장에 집착하는 거 똑같아. 무상하고 괴로우며 공이고 내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라고 관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선가에서, 선방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큰 선지식 스님들 법문할 때 보면은 네 몸뚱이를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뭔가 인격이 갖춰지고 그래야 돼요. 짐승처럼 맨날 먹을 것만 찾고 놀 것만 찾고 그냥 내몸 자유분방해서 막행 막식 막말하면서 인생은 재미있다 즐겁다 그렇지 않으면 어떨 거예요? 쓸쓸하고 외롭고 재미없지. 맨날 그렇게 즐거운가? 밤과 닷은 가서 세월은 가는데 매일 그렇게 오용남기고 살게 내비두느냐 이거요. 병들고. 자기 행동감 한 만큼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성가에서는 우리 몸을 오염물을 놓고 막 조금 표현을 한다면은 속에 똥오줌 넣고 꿰면 자루, 풋대자루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요익 중생, 하루를 살아도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익된 행동을 할 때, 그게 공덕의 삶이고
너한테 구슬하니

뻥튀기들이 되돌아온다. 무화설이 다른 교리보다 철저하고 빈번하게 설해지니요. 무화설이 부처님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가지고 말씀한 이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욕망을 소멸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처방 약이다. 무화설만큼 색수상 행식이 염호의 대상이야. 괴로움의 근본인 원인인 욕망을 소멸시켜 집착에서 떠나가 탐진 삼독에서 멀어져 삼독심이 빛발해 소멸돼. 그렇게 효과적인 약이 없어. 제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로 잘못된 삶에 물들어가지고 중독돼서 어지간한 약을 써봐야 듣지도 않는다 하는데, 어지간한 부처님 말씀을 설해야 자기의 사로 업력이 강해가지고 부처님의 고귀한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 세력에서 져버려. 무화설이 다른 교리보다 철저히 빈번하게 설해진 이유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욕망을 소멸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처방약이다. 부처님이 약을 지어주셨다. 무화설에 대해서 제법 무하다. 실체가 없다. 고정불면하지 않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괴롭다. 효과적인 처방약이기 때문에 많이 설했다. 대방경 10권 265에 나오는 이야기. 오온이 모여, 오온은 모여 있는 거품이다. 또 이제 지난 시간과 비슷한 얘기인데, 오온은 색수상 행식은 색은 물질은 거품과 같다. 무지개 같다. 뜬구름 같다. 모여 있는 거품과 같다. 떠 있는 거품과 같다. 아지랑이와 같다. 파초줄기와 같다. 헛개비 같다. 실체가 없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무상한 다섯 가지 요소들의 묶음, 오온할 때 싸이론 자거든요. 묶어놓은 거예요, 다섯 가지를. 오만 가지 부속을 자동차 다 맞춰놓은 거예요, 묶음으로. 그게 자동차라고 해. 이름이 자동차야. 묶음이 어떻게 실체적이고 항상할 것일 수 있느냐 이거지. 실체가 없는 무상한 다섯 가지가 묶음으로 임시 인연이 돼서 뭉쳐있다 인연이다 하면 흩어질 것인데, 그게 어떻게 실체적으로 항상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 존재를 무아, 무상하다고 확실하게 이해할 때, 인간 존재를 무상하고 나의 실체가 없어.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않아요. 나는 무하고 나의 실체가 없어. 고집필 게 없어. 집착할 거가 없어.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 세상은 신속하게 변해. 거기에 집착할 것이 그렇게 없다. 집착의 욕망이 없으면 괴로움은 일어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괴로움은 발생할 근거를 잊어버리게 된다.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된다. 괴로움은 씨를 말리는 거죠. 괴로움의 씨앗을 쑥 뿌리를 완전히 밑에까지 다 뽑아 뿌리는 것이죠. 정진의 힘으로 지혜의 칼로 공성반야지혜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반복겸해서 체화체득해서 뿌리채 뽑아 버리는 거.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성근종자를 심은 건잘 자라도록 물을 주자. 감로수 물을 주자. 악근종자는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채 뽑아버리자. 그래서 정근하는 거예요. 천일기도, 백일기도, 철야정진. 그래서 정진하는 거예요. 뿌리 뽑아버리려고. 근심의 뿌리를. 우리가 불변조이고 실체적인 나도 없고 변하지 않고 실체적인 내가 없어. 변하지 않는 게 없어.
나도 없고 아소 나의 것도 없다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할 때 무엇에 집착할 수 있을 것이며 누구에게 분노를 느낄 것이며 분노를 품을 것이며 무엇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느냐 이거요. 무엇을 집착하고 무아일 때 공일 때 공성인데 규정된 게 없고 변하는데 누구에게 분노를 느껴 분노를 품고 물에 새기지 않고 돌에 새겨서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어 그 용서를 버려야 돼요. 그 용서하지 않고 거기에 매달릴 때 그 프레임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 노예가 돼서 장신적인 주인공을 삼으면 하루도 살수 없어 종성적인 노예에 따라가서 염착해서 불나방이 불 찾아가다가 빠져 죽는 것과 똑같이 생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은 다 내려놓을 때 원망은 소멸된다. 용서하십시오.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해방된 민족 누구에게 분노 품고 무엇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느냐 두려움 얘기가 나왔는데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색신명서 저기요 색수상의식 5원에 집착하지 않으면 두려울 이유가 없어 반야신경에 그대로 나오는만 전부 오온이 개공, 내 몸과 정신장애 공이야. 무한히 비서지 무색성향이 미처법이야. 아,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없어. 들음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은, 봐도 범위 없이 보고, 들어도 들음 없이 들어라. 무한히 비서지 무색성향이 미처법이 그런 거요. 집착하지 말고 의무소주 이생이심 뻑뻑이 무름지기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거기에 물들지 마라 머물러서 더러운 물들어가지고 오지 마라 그러지 무한히 비서지 무색성향미 조법을 계속 미아리 예? 구호에만 그치고 형식에 그치지 말고 보되 범위 없이 보고 집착하지 말고 듣되 들음 없이 들어라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무소득거야 하나도 얻을 바가 없네 집착할 바가 없네 그러니까 원리 전도 몽상이요 원리 전도 몽상이 뭐요 전도 몽상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원리 공포 무유공포 공포가 있을 수 없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 미래에 대해서 나를 다 비워서 비워버렸는데 무엇이 두려움을 느끼냐 이거요 무유공포 공포가 없어 미래에 대해서 원리 전도몽상 잘못된 가치관 다 무인도에 원리 멀리 떠내 보내버려 택배로 무인도에서 안 받으면 외국으로 보내버려 무엇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는가 만일 육체에 대해 탐냄을 떠나고 육체에 대해서 탐냄, 욕망을 떠나고 사랑을 떠나며 생각을 떠나고 가래를 떠났는데도 목마름의 갈증을 떠났는데도 육체가 변하거나 달라지면 떠났는데 다 떠났어 욕망, 사랑, 생각, 가래를 다 떠났는데도 육체 색이 변화하거나 달라지면 그때 너는 근신 슬픔 번민 괴로움을 일으키겠는가 부처님은 묻고 있어요 다 방아창 내려놓았지 집착해서 원리 존도몽상 무인도에 다 묶어서 택배 보내버렸어 그러는데도 거기에 근신 걱정 불안 슬픔 번민 괴로움이 일으키겠는가 깨달음은 이 부처님 말씀을 계속 사경하고 읽고 외우고 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걸 실천하고 그래서 외워야 돼요. 기억이 돼야 돼. 꺼집어 내 써요. 한 귀로 세지 말고. 일으키겠는가라고 물었다. 다른 사원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했다.
디사 비구는 아니니라고 대답했다.

부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깨끗하지 않다. 내 몸뚱이는 육체에 대한 집착을 끊기 위해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관찰하는 수행법.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사람, 누가 됐든, 이성이 됐든,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 아름다움에 거기에 집착하는 분들은 사람 몸뚱이의 부정관을 한번 관찰해 보자. 그래서 스님들은, 저 남방불교 스님들이 그걸 많이 해요. 사람이 죽으면 당신 방에다 놓고 다 부패해서 뼈만 앙상이 나을 때까지 공부합니다. 가섭존자가 그 두타제일이라고 공동묘지 가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시체 있는 데서 공부를 많이 하고. 육체에 대한 혐오감이 깊어져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정관 대신, 그래서요, 이 부정관을 너무 잘못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맘땡이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자살은 순간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아주 그 절대, 그걸 금기하시면서,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자살한 사람이 그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법문 잘못 듣고 애곡해서. 그래서 대신 수식관 아나파나사띠. 여러분들이 그 요새 뭐 명상이 뭐니 많이 하는데 들숨 날숨 길게 내쉰다 짧게 들이마신다 길게 내쉰다 들이마신다 악한 기운을 내보내고 생기 있는 좋은 공기 들어마신다 산소 들어마신다. 응? 좋은 공덕, 산수 이렇게 들이마신다. 내 안에 있는 독기, 신구의 삼업의 모든 부정적인 거 내보낸다 하면서 그 아나파네사띠 수식관이라 해서 부처님은 그걸 부처님 수행이에요. 수식관 많이 좀 해도 좋습니다. 무아설에 대해서 외도의 시비라. 이것은 외도들이 부처님 제자 불안에게 질문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끊어 부숴버리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색수상행시 오원이 다 필요 없다. 무하다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다 이제 다 없애버려라. 부숴버리라고 가르친단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한테, 불안한테. 그러니까 제자가 나는 그렇게 부처님 말씀 안 들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는 모든 중생들은 내가 있다. 나라는 교만, 삿된 교만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했다. 나를 교만과 사만으로 나라고 생각한다 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외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부처님은 너희 말이 옳다라고 칭찬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아에 대한 실천. 니욕, 지금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나에 대한 것을, 실체가 없다는 것을 해서 여모 얘기인데, 이따 여모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겠습니다만은, 나에 대해서 싫어할 염자, 싫어할 오자, 부정관, 나에 대해서 집착할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착할 것은 성근종자 심는 거. 많은 사람한테 이익되는 말과 행동과 실천하는 건데, 니요, 욕심을 떠나는 거. 여러분들이 거듭 얘기지만 탐진치 삼독만 사라지면 해탈이에요. 뭐 화두를 타파했냐 안 했냐 하면서 욕심 지키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죠. 욕심까지 방아짝 해야 되죠. 그건 언행일치를 보면 알아. 탐욕이 빛발했는지 탐욕심이 증자했는지 명예욕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탐욕의 빛바램. 탐욕의 빛바램을 그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면, 금강경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과 수행사과 계속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입육과 수다원, 예륙과 수다원, 사다함은 일래과, 그 다음에 아나함은 불안과. 먼저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시간 관계상 지금 다 설명 못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마지막 아라함과. 그러니까 탐욕심이 얼마나 비워졌느냐에 따라서 차등으로, 예? 입욕과 어느 정도 사라졌느냐.

넣냐? 10% 사라졌다. 임주가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20% 사라, 30% 세웠다. 그냥 사당과에 들어갔다. 50% 들어갔다. 아라한과 들어갔다. 100% 없어졌다. 아라한, 멸진정 다 끝났네. 수행의 단계, 탐욕의 빛바램 놓지 마세요. 탐욕이 스며드는 걸 스며들지 않게 하는 것도 제법 무아의 가르침이고, 탐욕에 대해서 왕성한 오음송구가 일어나는데 빛바래게 하는 것도 이 수행의 단계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에 물든 상태, 마음에 물은 왜 드는지 아세요? 전부 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의 자, 이 집착할 집자, 이게 전부 갈망, 목마를 가짜, 이게 문제구만. 마음에 물들어가는 상태를 애염, 사랑으로 물들어간다. 사랑도 사랑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인격 존중하고. 그 다음에 애욕, 욕심부려서. 그 다음에 욕탐. 욕이 막, 욕심이 너무 강하면 이제 막 탐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탐해, 사랑의 자. 예? 탐착하는 게 좋은데 너무나 집착을 해. 그 다음에 갈망, 가래, 집착.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더럽게 물들어가는 얘기예요. 그것을 떠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니욕, 욕심에서 떠나는 거. 니염, 물듦에서 떠나는 거. 탐심에 물드는 거. 탐심이 스며드는 걸못 돌아가게 막아버리는 거, 차단하는 거. 그 다음에 니욕, 니탐, 탐을 떠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 여기 써놓은 것이 욕에서 떠나는 거, 욕심에서 떠나는 거, 탐탁에서 떠나는 거, 애욕에서 떠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모 얘기 두 번째. 실효할염자, 아카라학자인데 오라고 읽는다, 실효할 오자로 읽는다 했어요. 여모라는 거. 니욕조, 기법 니욕조는 여러분 들어봐서 아는데, 여모라는 얘기는 좀잘안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초기불제는 자방경 상육과 니과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여모. 여모는 오원, 색수사행시 오원.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초법 12처, 12가지. 일체는 12처다.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초법에 오는 감각작용을 여모하라는 거요. 그 다음에 계 18계, 12처에 전개되는 3개, 육군, 육경, 육식을 18계라고 그래요. 육군, 육군, 육군, 안이비설신이 육군, 색성양미초법 육군, 육경, 육식, 아니, 안식, 이식, 비식, 인식하는 거, 보고, 경계 보고, 완전히 인식하는 거, 아르마리 인식하는 거. 그것이 이제 온척이라는 것도 이제 저 여러분들 기억, 오는 뭐냐? 오운이다. 처는 뭐냐? 12처다. 계는 뭐냐? 18계다. 육군, 육경, 육군, 육경, 육식 합치면 6, 3, 18, 18개, 3개 전개되죠. 이게 전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사람에는 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 이걸 전오식이라고 그래. 제6의식, 눈만 가지고는 보지 못해요. 제6번째 의식이 있어야 돼. 의식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 의식이 작용해 줘야 돼. 전오식은 안이비설신까지야. 의는 이제 제6의식이야. 제7만화식이 있어. 제8아리야식이 있어. 우리가 인식하고 감각작용하는 모든 걸 전오식에서 제6의식에서 제7만화식에서 제8식 아래야식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염호해야 돼, 그걸. 염호해야 돼. 집착하고 사랑하면 안 돼. 사랑할 건 너의 성근존자. 남한테 여중생하는 그 삶을 사랑해야 돼. 전오식부터 아래야식까지를 전오식, 제6의식, 제7식, 이게 아주 추번뇌라고 그래. 막 그냥 그 거칠 추자, 추번뇌.

추번뇌라고 그러고 제8 아래야식을 잠재의식이거든 심층의식이야. 전호식 제6의식 제8 7 만화식까지는 표층의식이라고 그러고 제8 아래야식은 심층의식이라고 그래.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심층의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세번뇌 추번뇌 잘 좀 보세요. 성철 스님 백일법문 계속 강의하는 거 제가 자주 듣는데 보면은 전호식 제6식 제7식 제8 아래야식까지 세번뇌까지 완전히 끊어져야 견성한 거야라는 말씀을 줄기차게 하고 계시다고. 제8 아래야식과 잠재의식 세번뇌까지 뿌리 뽑아야 돼. 그걸 뻗어 올라가 제9백정식은 그게 이제 멸진정 자리지. 알아? 발표하면 내가 다 끊어진 자리. 세 번에도 없는 자리. 그것을 이제 몽중이료, 응? 오매이료 유명한 법문이 나오죠, 거기서. 그게 진짜 공부가 그렇게 되느냐,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꿈속에도 성성적적하게 들리느냐, 안 들리냐, 이 말이요. 그래서 염호하는데, 오온 12초 18개. 전호식부터 아래야식 초분내 세분내까지는 전부 염호의 대상이다. 집착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의 수행 단계에서는 염호를 일으키지 않아야 증득한다.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 단계, 초기 불교는 거의 수행 체계예요. 교리적으로 외워서 무슨 지식 쌓는 게 아니에요. 팔정도 사제 팔정도 수행 체계고 사년주도 수행 체계고 사마타 위빠사나도 수행 체계고 여기 얘기하는 이 얘기하는 전호식부터 제8 아래야식까지 초기 불교의 수행 체계 단계는 이것에 대해서 염호를 일으켜야 증득한다. 도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 않고 집착하면 수행은 요원하다는 거예요. 앉아서 모래로 밥 짓고 밥 먹이를 기다리는 거.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들어서 내 얼굴 보려는 거와 똑같다. 잘못은 그런 수행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호 대상을 염호하지 않고 욕을 떠나면 염호 대상이 아니에요. 이 욕을 떠나면 니욕, 여기 나오는 니욕, 탐욕, 애욕, 예? 등등 여러 가지 탐착, 응? 갈망 이런 걸 떠나면 염호에서 욕심을 떠나면 탐지지 삼독을 떠나면 탐지지 삼독이 빗발해 버리면 탐지지 삼독이 스며들지 않으면 해탈한다. 해탈 자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불자들. 법문에 부처님 말씀 없으면 안 되고 수행에 부처님 수행 없으면 안 된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올릴게요. 그래서 욕심을 떠나면 해탈한다. 해탈자제. 이래서 공부하는 거, 이래서 철야하고, 이래서 염불하고, 삼천배하고, 사경하고, 뭐하러 앉아서 그런 수행을 하겠어요. 용맹정진을. 해탈자제. 걸림이 없어. 허공처럼. 그분에 걸리자는 허공처럼, 술에 놀라자는 사자처럼, 진흙탕에 물 줄자는 연꽃처럼 삶을 살 수가 있다. 자유자재하게. 그래서 공부하는 거요. 아니,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해탈자재하게. 내가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무예자재. 걸림이 없어. 마음이 좁으면 좁을수록 전부 다 걸려. 거미줄을 조그맣게 쳐놓으니까 마음이 좁은 것과 똑같아. 그 거미 이런 거 조그만 벌레만 다 걸려버려. 조그맣게 쳐놓으니까 세금을 쳐놓으면 다 쇠뿔이 없어져요. 마음이 좁으면 좁을수록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려서 못 살아먹어. 아침에 걸리고 점심 뭐 저녁에 걸리고 사람에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비 와서 걸리고 더워서 걸리고 추워서 걸리고 미워서 걸리고 이뻐서 걸리고 더러워서 걸리고 깨끗해서 걸리고 이뻐 죽겠어 미워 죽겠어 걸려서 못 살아

이쁜 것도 집착하면 괴로움이라는 거요. 즐거움도 변하니까 계속 즐겁고 좋으면 되는데, 이쁘면 되는데. 여모에서 떠나면 해탈한다. 여모가 생기는 조건. 어떻게 해야 여모가 생길까, 나는? 어떻게 이제 나와 내 것에 대해서 집착이 돼서 좀 떠나볼까? 응? 여모가 생기는 기반, 조건. 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존재의 실상은, 인간의 존재의 실상,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하는, 보이는 실상은 뭐냐? 그걸 여실치게 내라. 부처님은 거듭 지금 이야기한 것 총정리인데, 제법 모아, 연기, 공, 이것을 실체가 없음을 여실치게 내라. 다시 한 번요. 연기, 무아, 공이 여실치게 내라. 삼라만상 인간이나 모든 것 색깔 보이는 것들은 연기, 무아, 공으로 존재한다. 실상이. 이것만 하면은 해탈이구만. 연기, 무아공으로 존재함을 우리가 체화체득하면 부뚜막에 소금을 넣으면 국이 맛있듯이 체화체득하면 맛있는 삶을 살수 있다. 삶의 현장에서 쓰고 사려니까. 여지껏 부처님 못 만나고 산 것이 억울하다. 불자로서 오시면 됐는데 불교를 모르고 절에 다니더라. 행복하려고 절에 다니는데 나는 행복하지, 불자가 행복하지 않아요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의 행복의 끝까지 45년 설법이 거기서 소멸해서 행복하게 살자는 거야. 그런데 행복하지 않대. 그건 부처님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야. 그건 아주 그냥 인과 응보 그대로 드러나요. 구름 끼면 비가 오듯이. 부처님 공부 안 해서, 법문 안 들어서 부처님 책, 경전 공부, 진리 공부, 공성 반야제 공부, 부처님 법에 내가 다시 깨어나는 공부 안 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요. 그래서 여모가 생기는 조건은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못하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탐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법의 존재의 실상을 조견하고 통찰하고 쪼개서 보고 꿰뚫어 알자. 그러고 공부하자. 참선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사경을 하든지, 경을 강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얘기지만 모래밥 기왓장 거울 이야기다. 요모하면서 탐착하고 빗바래고 여모를 하면서 하면은 탐착이 빗바래, 탐욕심이 빛을 발한다는 것은 왕성에게 치닫질 않아. 집착이 강해서 오음성고 괴로움이 그냥 막 괴로움에 불이 활활 탐독심 탐지지 삼독심이 활활 타는 거요. 그 법화경에 나온 대로 삼계 유여하택. 세 개가 욕계, 색계, 부색계 불타고 있어. 부처님 그 불을 끌어오셨거든. 그래서 여모를 하면은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스며들지 않아서 해탈 자제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이 24시간 모두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긍정 마인드로 바뀔 때 당신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시면 ARS-060-800의 7000번을 ARS-060-800의 7000번을 공들여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큰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L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만약 대승의 사람이 금강경 설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치고 안다. 그러므로 본성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어 스스로 지혜를 비추어 보아 문자를 빌리지 않음을 알라.

일방적으로 결정한 자신의 입장에 서서 자기 자신을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끝없이 말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모든 편견을 버린다면 그 누구도 그에게 말싸움을 걸지 않을 것이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실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2: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2: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0: 지금도 이뻐요.
1: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2: 아유, 아닙니다.
1: 야, 진짜 너무 귀엽다.
2: 아, 그때 귀여웠는데.
1: 네.
2: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1: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2: 제가 해군에
0: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1: 네.
2: 저 재입대인데.
1: 다시 태어나도.
2: 네, 다시 태어나도. 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개랑 호호 꼬호 난 지량 심이 아봉 생화

讲我感恩啊，感恩呢，这对的白骨头，当时在世时，也行善行好。

너무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생기거나 일어나거나 나타난 것들은 모두 무너지는 법이니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무너지지 않게 하려 해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로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듯 세우고 비로자나 혈애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아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 때

없어지다. 시방 3세 불제자들 모든 소원 이루어지고 선망 부모 재형 숙백 왕생 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 육친 수명 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예혼고혼 삼도고해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 재앙 영원 도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선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 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지난 세상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은 화 잘 내고 욕심 많고 어리석은 탓.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니 내가 이제 남김없이 참회합니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움직이지 않듯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호수가 맑고 고요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고요해진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8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그래서 대한 첫째 딸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둘째 딸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딸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딸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딸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5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대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 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

원하 인생 무별념 아미타불 국상수 심심성계 옥구광

황극나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 세세상행보살도

크신 원력 본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도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 덕불 금강명각 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마니 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든 궁덕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

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0: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의여, 어떤 사람이

0: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 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였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킨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 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

0: 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아. 아이고 간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3: 기가 막혀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자.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3: 네. 자연식품.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6: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7: You need some hot water?
8: Oh, yes.
6: 어린 학생들이
7: This one.
6: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9: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0: 앉으세요. Thank you.
6: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1: 나상도
12: 땅공진의
11: 그럼 열정!
13: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0: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0: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2: 지금도 이뻐요.
3: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0: 아유, 아유.
3: 야, 진짜 너무 귀엽다.
0: 아, 그때 귀여웠는데.
3: 네.
0: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3: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0: 제가 해군에
1: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3: 네.
0: 저 재입대인데.
3: 다시 태어나도.
0: 네, 다시 태어나도. 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0: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이 담긴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이 대중들과 만나 소통합니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지는 깨달음과 윤리적 판단까지도 AI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선수행의 본질과 불교 윤리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학술적 성찰과 담론이 펼쳐졌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팔상도가 정교한 목조각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가 박물관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우리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하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매회 높은 커플 매칭률을 기록하고 있는 BTN 전로갈까가 다시 구룡사를 찾아갑니다. 단순한 조건보다 사람의 내면을 알아가는 특별한 여정이 초여름 청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승무의 독보적인 춤꾼이었던 장홍신 명무의 활동상이 90년 전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춤꾼이었지만 소리에도 능해 명창들이 총출동하는 자리에 함경도를 대표해 참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이 담긴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한 채식을 넘어 자연과 공존하는 수행 문화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이 대중들과 만나 소통합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서

0: 수행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마음을 닦는 길잡이가 되어준 사찰 음식. 제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절제의 미학을 담은 사찰 음식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1: 불교만의 전통이 사찰 음식이죠. 이건 생명 존중 사상.

0: 국가는 다음 달부터 세 달간 사찰 음식 명장 특별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선제, 개호, 정문, 대안, 정관, 우관 스님이 총출동해 단순 레시피 전수를 넘어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이 수행의 연장선임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1: 내가 음식을 할 줄 몰라도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 실제 저 음식을 통해서 뭐 몸이 치유됐다, 마음이 치유됐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2: 우리는 절에 와서 음식 배울 때 마음을 배워야 된다. 탐심스럽지 않고 너무 있잖아요. 빨리 하려고 막 급하면 음식이 탑니다.
0: 계절성과 사찰 고유의 조리 철학이 담긴 가지 방울토마토 조림부터 서리태 콩국수, 승소 잣국수, 아삭 고추김치까지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명장 스님들만의 특별한 레시피와 전통 조리법이 아낌없이 공개됩니다. 참가자들은 음식을 통해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진리를 깨닫고 현대사회의 무분별한 식습관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3: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업단에서 사찰 음식을 홍보하고 또 음식을 접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0: 전통 식문화의 현대적 가치를 확산할 이번 특별 강연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 사찰 음식 문화체험관에서 진행됩니다. 현대인들에게 몸과 마음의 쉼을 전하는 사찰 음식 명장 특별 강연 예약은 한국 사찰 음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조계종 11교구본사 불국사 말사 경주 주사암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웅전과 영산전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6시경 발생한 화재로 소방인원 40여 명과 헬기 장비 19대 등이 투입돼 6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대웅전과 영산전은 끝내 소실됐습니다. 다행히 조선시대에 조성한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 영산전 석조 삼존불 좌상은 주지 정학 스님이 화재 발견 즉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이혼해 피해를 면했습니다. 경주시 서면에 위치한 주사암은 신라문무왕 3년 서기 663년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빼어난 환경을 자랑하는 기도처였습니다.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등은 화재 소식 직후 현장을 찾아 상황을 파악하고 위로하며 도량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화재 진압과 잔불 정리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지는 깨달음과 윤리적 판단까지도 AI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선수행의 본질과 불교 윤리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학술적 성찰과 담론이 펼쳐졌습니다. 학계는 AI가 수행의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깨달음과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5: AI 기술이 종교와 수행의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현 시점. 인간의 최후 보루인 깨달음과 윤리마저 인공지능에 위임하려는 사회 흐름에 불교 학계가 엄중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어제 열린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선수행의 본질과 불교 윤리적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담론으로 달아올랐습니다.
6: 앞으로 AI의 이런 시점에 선학회가 또 한다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도 자랑스럽고 우리 승가대학교의 교학의 발전을 같이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5: 첫 발제에 나선 박진영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생은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가 선문답을 모방하고 공안을 설명하는 현상에 대해 외형적 모방일 뿐 근본적인 깨달음의 방편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은 제자의 근기를 파악해 분별심을 해체하고 전복시키는 충격을 주는 반면 AI의 답변은 철저히 확률과 통계에 기반해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기계적으로 출력한다고 일갈했습니다.
7: 이 AI가 선수행 방편을 비슷하게 혹은 더 세련되고 더 정교하게 구현을 한다 하더라도 AI 자체의 본질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행자의 깨달음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분별을 타파하는 그런 전통적인 수행 심화형 방편과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중앙승가대 대학원 박사과정 혜성 스님은 인간의 판단과 숙고를 기술 시스템에 이전하려는 수행의 외주화 현상을 짚었습니다. 스님은 불교에 있어 수행과 윤리적 행위는 타인이 결코 대신해줄 수 없는 자증의 영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불교 윤리는 행위자의 내면적 의도와 동기, 성찰을 바탕으로 업의 책임을 자각하고 감당하는 구조인데 주체성이 없는 AI는 인간의 윤리적 실천을 대체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8: 인공지능의 판단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한 기술적 판단이지만 불교윤리의 판단은

0: 판단은 성찰과 책임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확인과 점검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이어 문유정,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등이 선불교의 핵심 교리를 통해 AI 기술을 윤리적으로 비판하며 발표와 논평을 진행했습니다. 학회는 학문적 역량과 정진력을 보여준 대학원생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학문 후속 세대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2: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학회하고 학예인생들 간에 소통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와중에 또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장학금을 또 마련해서 또 작년에도 세 분을 드렸고 올해도 세 분을 드렸습니다. 이 장학금 제도는 앞으로 쭉 한번 이어갈 생각입니다.
1: 이번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는 기술 만능주의 시대를 향해 불교학계가 던진 묵직한 화두로 평가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팔상도가 정교한 목조각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경기도 여주 모가박물관이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한 특별전을 마련한 건데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오늘날 우리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하는 전시, 이지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4: 도솔천에서 내려온 흰 코끼리가 마야 부인의 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장면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여주 모가박물관 설립자이자 국가무형유산 목조각자 박찬수 장인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팔상도를 더욱 세밀하게 풀어낸 목조각 작품입니다. 기존 팔상도가 8폭으로 구성됐다면 이번 작품은 마야 부인의 태몽과 태자관정 등 세부 장면을 더해 모두 20폭으로 완성했습니다.
5: 도솔례상부터 쌍림열반상까지는 8폭인데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뭐 마야탕몽이라든지 태자관정, 사문유관이라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 목조각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목조각의 정수를 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경기도 여주 모가박물관이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한 특별전 연기로 피어나는 석가모니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번 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정교한 목조각으로 풀어내며 마치 부처님이 눈앞에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전합니다. 전시장 한편에는 국보인 송강사 영산 회상도와 팔상도 모본이 함께 전시돼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2분 분량의 영상 콘텐츠는 팔상도의 서사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경전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과 함께 그 자막을 보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4: 해인사 대적광전 팔상도 퍼즐 맞추기와 연등 만들기, 고행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6: 이 박물관 전시를 보시고 부처님의 일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과 그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갈 곳이 아닌 살아있는 이곳을 극락으로 좀 만드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4: 부처님의 삶을 따라 걸으며 수행과 깨달음을 되새겨볼 수 있는 전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3: 매회 높은 커플 매칭률을 기록하며 청춘 남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TN 불교TV 절로 갈까가 서울 양재동 구룡사를 다시 찾아가는데요. 단순한 조건보다 사람의 내면을 알아가는 특별한 여정이 초여름 청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녹음이 짙어지는 6월, 도심 속 힐링 도량 서울 양재 구룡사가 청춘 남녀들을 위한 특별한 인연의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오는 20일부터 1박 2일간 구룡사에서 펼쳐질 BTN 붓다회 절로 갈까는 미혼 남녀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번 사찰과 계절에 맞춘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절로 갈까. 이번 구룡사에서는 초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이색 남양 프로그램을 깜짝 도입해 연인들 간의 짜릿한 설렘과 케미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BTN 김지원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참가자들은 드라마 대사를 함께 연기하고 연애관도 공유하며 서로의 매력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아가 1대1 릴레이 토크로 여러 상대와 돌아가며 다채로운 대화를 나누고 넓은 시야로 반쪽을 탐색합니다.
8: 사찰에 어느 정도 좀 호감이 있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성향이 비슷하세요. 오시면 일반 소개팅 프로그램보다는 빨리 친해지고 더 그래서 커플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0: 실제 지난 3월 열린 대광사편에서도 일곱 커플이 성사되는 등 매회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소개팅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시스템과 사찰 고유의 편안함은 청춘들을 사로잡은 가장 큰 비결로 꼽힙니다.
1: 절에서 받는 뭔가 그런 분위기나 절에서 만난다는 사실 때문에 차분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걱정되는 것보다는 안심이 된다.
0: 단순한 이성 간의 만남을 넘어 일상 속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사찰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의 결과를 떠나 소중한 인연의 계기를 만드는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1: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도가 없으면 기회도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0: 부처님 품 안에서 맺어진 인연들은 템플스테이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편에서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남녀가 최근 불교 박람회 붓다의 부스에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 소중한 미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 한 1년 전에 저희가 공주에서 진행됐던 저희 절로갈까에 참가자로 왔던 분들이더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까 커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반갑고 좋았고.
0: 싱그러운 여름 길목, 망설임을 설렘으로 바꿀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양재 구룡사에서 피어날 청춘들의 푸른 로맨스가 올여름 어떤 이야기와 결실을 만들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발아승무의 독보적인 춤꾼이었던 장홍신 명무의 활동상이 90년 전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춤꾼이었지만 소리에도 능한 종합예술인이라는 게 새롭게 밝혀졌는데요. 장홍신 무용연구회의 연구 성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일제강점기 이북 출신 권번 예인으로서 승무를 비롯한 전통춤의 대가로 이름을 알린 장홍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여 년이 지나고 당시의 발자취를 좇는 연구가 시작된 가운데 1930년대 기록에 나타난 그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동북아 불교미술연구소와 장홍신 무용연구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제2회 학술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장홍신 무용연구회 공동회장이자 동북아 불교미술연구소장인 최선일 박사는 일제강점기 신문 기록에서 장홍심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장홍심은 1937년 12월 28일 고전무용을 집대성한 한성준 선생과 함께 조선음악무용연구회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5: 천양원이라는 음식점에서 지금 발기식을 했고 지금 음악부, 무용부, 그다음에 가극부, 출판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조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4: 그동안 춤꾼으로서의 면모만 알려진 장홍심은 소리에도 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30년대 경성 부민관에서 열린 팔도 여류 명창대회에 나간 건데 함경도 민요에 특출난 그가 출연한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전국의 내로라 하는 명창들이 총출동하는 자리에 함경도를 대표해 참가한 겁니다.
5: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명무로서만 이야기했었는데 장홍심은 명창 경영대회에 나갑니다.
4: 파편화된 당대 춤꾼의 기록이 하나둘 모이면서 장홍심 연구는 조금씩 진척하고 있습니다. 기록 전문가와 민속학자, 역사학자, 사진 분석가 등이 함께하며 잊혀가던 인물을 지금 시대로 되찾기 위한 노력이 빛을 본 겁니다.
6: 우리 예술인들이 이제 많이 좀 힘들게 활동하고 있던 시기에 빛나는 별처럼 무용 쪽에서 이강선하고 그다음 장홍신하고 언론 매체 이름이 굉장히 많이 오르내립니다.
4: 연구회는 오는 10월 충남 공주에서 장홍신 명무의 생전 사진과 유품, 의상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BTN 무상사가 백중을 앞두고 반려견 영가를 추모하고 내생의 선연을 기원하는 천도제를 마련합니다. BTN 무상사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무상사 법당에서 반려견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날 영가 기도를 시작으로 무상사 회주 무봉 성우 대종사의 영가 법문, 승암스님 집전 영가 시식과 천도제로 세상을 떠난 반려견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반려견 영가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반려견과의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참 신청은 무상사 종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6월 5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0: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0: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2: 어떡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0: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여러 불교의 계와 율, 계율과 수행에 대해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과 수행,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바로 묵묵하게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 힘이죠. 우리 육바라밀 속에도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끔 들어있죠. 육바라밀 첫 번째 바로 보시, 상대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고 나눌 수 있는 화합의 그 마음. 그 두 번째가 지계죠. 바로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사람들과 그 안에서도 화합할 줄 아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죠. 무엇이죠? 바로 인욕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 항상 그것이 실증이 나거나 힘들거나 견디기 어려운 시기가 오죠. 그때 그것을 인욕해서 차마 한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인욕이죠. 그리고 그 인욕 뒤에 찾아오는 것이 정진. 그때 비로소 정진이 이루어지고 정진이 있기 때문에 집중되는 선정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선정 끝에 지혜라고 하는 반야,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여섯 가지의 단계, 스텝을 만드는 게 바로 육바라밀. 그래서 그 끝에 바라밀, 바라미타, 피안에 도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깨달음에 또는 행복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투게더에서도 여러 계율을 설명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욕에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수행도 행을 닦는다라고 해서 내가 그 행을 거듭거듭 닦아 쌓아 나갈 때 비로소 내가 달라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대기설법으로 설명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투게더 제목 제가 굉장히 좋아하며 또 존경하는 우리 숭산 큰 스님의 법어이며 저의 수행의 또 다른 모토이기도 한 Only don't know, only do. 한국어로

0: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지금 이 세상, 보다 편리해진 세상입니다. 또한 보다 빨라진 세상이고, 보다 쉬워진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편하고 빨라지고 쉬워져서 우리는 살기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의 다른 이면이 들어있죠. 바로 보다 가벼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일회용이라는 물건들이 일회용이라는 이름이 너무 쉽게 사용되죠. 뭐만 하면 일회용품 없나? 일회용. 일회용이죠. 한번 쓰고 버려진다라는 것이죠. 왜 버릴까요? 다시 쓰려면 닦거나 또는 챙겨야 되는 그것들이 귀찮아지기 때문에 편한 것을 찾기 위해 일회용을 하는 것이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해지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우리 주변의 물건들이 지금은 사지 않는 시대가 됐죠. 구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차 같은 경우에도 렌탈, 렌터카라는 것이 익숙해진 세상이죠. 왜? 신제품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 얘를 사서 예전에는 막 10년씩 쓰고 했을 겁니다. 모 가전회사에서 했던 그 광고 문구가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탱크주의.
1: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요즘 윤철 씨 덕분에 대우전자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1: 아, 제품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금년에 그 탱크주의를 발표하셨는데 아주 강한 느낌이던데요.
2: 네, 탱크주의란 2000년까지 쓸 수 있는 튼튼하고 편리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1: 아, 그렇다면 이 임팩트 TV도.
2: 그렇죠. 대우전자의 모든 제품은 탱크주의 정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
0: 탱크주의라고 해서 탱크같이 튼튼해서 한번 사면 계속 쓴다. 또 우리 또 뭐 유명한 엘땡 전자회사 거는 냉장고나 선풍기 그런 게 고장이 안 나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할머니 때 쓰셨던 선풍기가 지금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예전에 청암사에 한번 이 일이 있어서 강의를 나간 적인데 청암사 율주 스님 방에 이렇게 차를 스님께 대접받고 있었는데 스님 방에 금성 럭키스타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스님 아마 지금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정성껏 아끼며 무소유의 정신으로 우리 청암사 율주스님께서 그거를 쓰셨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고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신제품들이 나오고 얼마든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 청암사 율주스님이 갖고 계신 그 선풍기는 선풍기의 가치 이상을 넘어선 것이죠. 또한 보다 쉬워진 세상입니다. 모든 것들을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죠. 특히 요새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AI를 사용해 조금만 모르는 게 있더라도 AI에 물어보죠. 저도 얼마 전에 뭐 스님들과 또는 신도들과 이야기할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AI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거 아니고 저건 저거예요 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저희는 경전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AI가 말하는 걸 이제는 다 믿어버리는 세상이 된 거죠. 쉬워지기 때문에 쉽게 배우려고 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을 가벼워지게, 가볍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가벼워지면 당장 지금을 바라볼 수 없고 자신의 인간성의 그리고 인간적 가치관도 가벼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한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한치 앞도 모른 채 내달리기만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익을 수 있고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달리기만 하다 보면 지쳐서 심장이 터질 수도 있고 숨조차도 마음대로 쉴 수 없습니다. 여기 제가 김기덕 감독 작품의 영화 포스터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봄. 우리 불교의 화두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찾아오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봄이 오는 겁니다. 봄은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계절이 지나간 뒤 다시 그 자리에 봄이 찾아오지만 인간들은 더울 때 추우려고 노력하고 추울 때 더우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은 겨울에 수박을 먹는 게 낯설지 않죠. 언제든지 사시사철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죠. 제때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제철, 제때. 그 철에만 맛볼 수 있고 그 철에 가장 그 계절과 온도와 습도 모든 것들을 품어 영양소가 가장 단단한 상태의 것을 먹는 걸 우리는 제철 음식이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사찰 음식 편에도 말씀드렸죠. 한국 음식의 정체성, 한국 불교 사찰 음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제철이다. 제때 제철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건데 정말 이렇게 너무 바쁘고 빠르고 편한 것만 쫓다 보니 제때 제철이 사라지며 봄 다음에 겨울이 찾아오길 원하고 여름 다음에 다시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불교의 시절 인연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만들었다는 인연, 연기법. 그 연기법은 인연 생기죠. 인연이 생겨나고 그것을 일으킨다라는 것인데 그 속에서 불교는 다시 시절 인연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거는 바로 때를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든 그 때가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급하고 함부로 한 그것 때문에 정작 그때 그것을 해야 할 때 지쳐 있거나 내려놨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정작 해야 할 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절 인연은 그때까지 게으름 없이 하루하루 인욕으로서 인욕의 정진을 닦아나가는 게 바로 시절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의 힘이 그걸 당겨올 것입니다. 전에 인과와 인연을 설명드린 적 있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입니다. 근데 과로 끝나지 않고 그거는 또 다른 원인이 돼서 무언가를 또 불러오기 때문에 불교에서 그것을 인연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어질 연자이죠. 원인은 계속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이고 그 원인 끝에는 계속되는 이어짐이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이어짐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불러오지만 그 무언가는 함부로 아무거나가 아닌 그와 같은 형태의 힘을 가진 법력의 존재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2025년 3월까지 우리 법보종찰 해인사 그 안에서도 해인사 승가대학의 학감으로 쭉 지냈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었고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뿐이었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저는 학인 스님들께 부처님의 경전을 가리키고 학인 스님들의 생활 속에 위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직접 예의 범절 또 우리 불교에서 전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로만 쭉 살아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리키는 일이 인연이 돼서 비슷한 일들만 계속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해인사 교구장 스님께서 마련을 해주셔서 해인사 안에 불교대학이라고 해서 신도님들을 또 가리키는 자리가 마련됐었고 또 그 앞전에 우리 동국대학교 또 우리 학장이셨던 한보광 큰스님께서 지금 대종사님께서 저에게 인연을 이어주셔서 동국대학교 YG 캠퍼스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지금까지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같은 인연대들이 계속해서 저를 이끌어왔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이제 해인사의 인연이 다 되어 그것을 회향하고 해인사 산문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뎌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투게더를 통해 여러 계율을 알리는 전법의 활동을 하다 보니 지금은 정말 많은 사찰에서 저에게 법문을 말씀해 주시거나 또는 강의를 부탁하시거나 또는 불교대학을 통해 그 사찰의 신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도 이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저에게 가장 몸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돼서 그 인연이 저를 계속 이끌어 지금 이 모습의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죠. 해인사의 저의 제자들에겐 아마 저의 지금 이 모습이 좀 생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투게더를 지금 봐주시고 계시고 사찰에서 저를 만나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오히려 이 모습이 익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BTN 투게더에 나와 부처님의 계율을 이 시대적으로 설명하고 지금은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계율

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사찰의 법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죠. 또 여러 불교대학에서 여러분들께 금강경을 제가 산스크리트를 하다 보니까 산스크리트로도 알려드리고 또 최근은 이제 법화경을 시작해서 우리 한역으로 되어 있는 것과 원어를 같이 섞어가며 불교의 용어들을 예전에 학인 스님들을 제가 가르쳤더니 알려드리는 또 불교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저에게 재밌는 인연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BTN에서 연등에 메인 MC를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MC를 또 한번 보게 됐다 보니까 종종 최근에는 사찰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음악회가 있을 때 저에게 사회 제안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 좀 신기했어요. 이거 왜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시나. 사회 잘 보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전문 아나운서 분들도 계신데 하는데 보니까 우리 사찰의 신도님들이나 주지스님께서 그때 제 모습을 좋게 봐주신 덕분에 제가 그 인연에 따라 그렇게 또 이어온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욕심을 내고 탐했던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게으름 없이 매일같이 하루하루 제가 할 일들을 찾아가며 했었던 것밖에 없더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지금 삶,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 시절 인연 속에서 생겨난 것들일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무리하게, 성급하게, 욕심으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2026년 몸소 그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그리고 성취는 노력과 인력이 토대가 될 때만 가능해집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높은 곳에 매달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잡거나 매달리기 위해선 움츠려서 힘을 모아 그 응축된 힘을 폭발하면서 뛰어오를 때 올라갈 수 있죠. 점프할 때도 그래서 최대한 움츠려서 뛰어오르는 겁니다. 멀리 뛸 때도 있는 힘껏 달려요. 가속력을 붙여 그 힘을 모아서 앞으로 붕 뛰어가는 것이죠. 근데 움츠리고 힘을 모으는 그 상태를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노력과 인욕이며 수행인 것이죠. 그 순간은 절대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오히려 뒤처질 것입니다. 지금 조금 앞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을 우쭐해하거나 뭔가 위에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숙여졌을 때 그 힘이 더 크고 더 광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한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토르모드 프로스타드라고 하는 우리 스키 종목에 있는 선수입니다. 스키 점프를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 뭐가 대단하냐면 우리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꼴등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여기도 써있죠? 베이징 체어회에서 세계 최고로 4년간 포기하지 않고 꼴등이었던 선수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습하고 참아내고 인욕하면서 4년 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스키점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 나는 꼴찌여갖고 소질이 없나 보다. 다른 거 알아봐야겠다. 이건 나한테 맞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했다면 지금 이 선수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노르웨이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른 채로 사라졌을 겁니다. 지금 세계 최정상입니다. 세계 최정상이 된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 이 선수는 꼴찌의 수모도 겪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인욕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투게더라는 방송에까지 소개될 수 있는 선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달마 키즈 유승은 스노보드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빅에어라고 하는 스노보드 종목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봉선사의 교구장이신 호상 큰스님께서 오랫동안 지원했던 게 바로 달마베라고 하는 스키 대회죠. 스키 스노보드 대회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이 달마베를 계속 운영해 주시며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계속 도와주셨던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친구를 돕는다는 건 이 사람의 가치, 불성을 바라봐 준 것이죠. 잘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잘해지면 광고 효과를 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정말 호산스님께서
묵묵하게 정말 수행자답게 인욕과 정

강진과 선정으로 계속해줬고 우리 유승훈 선수도 한국의 인기도 없으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교구장 선생님을 만나서 연습할 공간도 없답니다. 이 비계열을 할 수 있는 이 구장이 갖춰져 있는 스키장이 대한민국에 없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변변치 못한 곳에서 훈련을 하다가 돈이 좀 모이면 외국에 나가서 훈련을 한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웬만하면 포기했을 겁니다. 포기하는 게 맞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승훈 선수도 거의 고비까지 갔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과 같은 마음, 항상 마지막과 같은 신심으로 이번에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대한민국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빅에어라고 하는, 여러분도 들으실 때도 낯설 겁니다. 그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딱 딴 이 장면 끝에 우리 유승훈 선수 어떻게 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스노우보드를 벗어서 팍 던집니다. 여러 의미가 담겨 있어요. 후련한 거, 속상했던 거, 행복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연습 때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4회전, 4바퀴 회전을. 그 밑에 인터뷰가 써있죠.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이 우리 유승훈 선수가 타기 직전까지 관세음보살을 찾는다는 건 이제 너무 유명해졌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제발 한 번만 이 시절에 이 찰나에 성공해 주십시오.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끝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비로소 그 간절함이 관세음보살님에 전달되어 성공해서 동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선수 한 명이 동메달을 딴 게 아니라 달마배, 호산스님, 우리 불교, 불교 신자 모두 나아가 불교 전체가 응원한 힘 끝에 말 그대로 환희롭게 깨달음을 얻은 그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너무 깊게 관심 가져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망경 제7경계 해태불청법계에서는 법을 듣고 수행을 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게으름을 죄로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어느 곳이든 빈이 경류를 강의하거나 큰 강당에서 법을 강의하는 곳이 있거든 새로 배우는 보살들은 마땅히 경정과 율장을 가져요. 법사가 있는 곳에 가서 듣고 배우고 물어야 하느니라. 숲이나 나무 아래나 절이든 법을 설하는 모든 곳에 가서 듣고 배워야 하니 만약 그곳에 가서 듣고 배우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할 수 있을 때, 배울 수 있을 때, 노력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그거를 그냥 내려놓는 것을 오히려 죄로 다스리며 그것들을 계속 이어져 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인욕의 정지는 결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빙상계의 정말 3대장이죠. 3스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뭐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우리 최민정 선수 쇼트트랙이죠. 어쩌면 대한민국 또 가장 유명한 분이죠.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이름만 돼도 모두가 알 정도로 동계올림픽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이 세 명으로 대표될 정도로 가장 유명한 세 명입니다. 최민정 선수가 먼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빠르고 쇼트트랙은 커브가 엄청 심하죠. 그 강한 커브를 견뎌낼 수 있습니까? 하던 대로 후회 없이 합니다. 그러면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노력했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참고 계속 끊임없이 그 순간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순간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점프가 높고 회전이 빠르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지상에서 이렇게 훈련을 할 때 되게 유명한 얘기죠. 인터뷰하시는 분이 물어봐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몸을 풀고 연습을 하세요? 라고 하니까
김연아 선수가 헛웃음을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와, 이 말은 진짜 제가 오늘 저희 오늘 제목인 Only Do입니다. 그냥 할 뿐입니다. 그냥 하면 그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했기 때문에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 선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이 안 볼 때도 운동을 해야 실력이 쌓인다.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고 나를 속여선 안 된다. 나를 속이는 것보다 더 극심한 망언제는 없기 때문에 나를 속이지 않게 남들이 없더라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왜? 너무나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노력은 공기다. 공기는 항상 합니다. 없는 순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즉 노력은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을 공기와 같이 여기며 수행을 공기와 같이 여겨 항상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 특별하거나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거나 남 앞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여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욕의 정진입니다. 여여하다. 그러그러하게 한다라는 뜻이고 불교의 산스크리트어로 타타타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우리 김국한 가수님이 부르신 타타타가 바로 이 여여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남의 시선과 그런 것을 보고 무언가를 비교하거나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계속 그것을 하면 내가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점차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여한 정진이며 그 끝에 인욕이 들어 우리를 성취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숭산 스님께서 법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Only don't know, only do.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숭산 스님이 그 서구권에서 굉장히 많은 법문을 하시고 많은 이들의 신금을 올리며 신심으로 이끌어 출가자도 많이 만드셨었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문이 바로 Only Don't Know입니다. 오직 모를 뿐. 실제로 이 스님의 법어를 담은 이 책의 표지입니다. 무엇을 모르는 걸까요? 여기서 모른다라는 건 여러 의미가 있지만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찾아보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것들을 스탑,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알려고 하지 말아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방해가 돼서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도 못한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 그것을 계속해 그냥 갈 뿐이다. Only do. 하면 바뀌는 것이지만 알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해서는 절대로 그 선에 다가갈 수 없을 뿐.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행으로서 수행을 닦아 해나간다면 반드시 바뀐다는 것이 바로 숭상 큰스님의 법문인 Only don't know, only do. 저 역시도 여기에 나온 이 표현을 또 이 가르침을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오직 할 뿐입니다. 종종 물어보세요. 투게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합니다. 이 시대의 여러 일들을 불교적으로 바라보고 또 제가 바라본 그것을 불교의 계와 율로 찾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이죠. 멈추는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멈춰야 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오직 할 뿐. 그것을 오직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해나가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이하는 것이죠. 욕심이 앞서고 탐착심이 앞서 가져야 한다, 더해야 한다, 나밖에 할 수 없다, 나만 있어야 된다, 나만 좋아야 된다. 그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오직 해나갈 때 그것을 함께 하려는 그 마음으로서 회향할 줄 알고 방향성을 정해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간다면 그 방향이 가리키는 곳의 끝에 도달할 것이고 그 끝에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회향이 되어 모두가 깨달음으로 도착하는 바로 피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망경 제35경계 불발언계에서는 발언하지 않고 서원하지 않으며 수행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죄로서 설명합니다. 그 내용 잠깐 보시면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모든 일에 서원을 일으키고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효순해야 한다. 좋은 스승과 도반과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하고 항상 자신에게 대승의 경률과 십발치, 십장양, 십근강, 십지를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하여 여법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계율을 굳게 지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떤 보살이든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온리두의 가르침 그리고 그냥 할 뿐이라고 했던 김연아 선수의 말 노력은 공기다 라고 말한 이상하 선수의 모든 말도 그냥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다는 그 그냥 속에는 정확한 목표의 방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쩌면 너무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적은 그 방향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표식입니다. 표식이 있어야 나아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표식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허망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생각해 볼 때이죠. 목표를 위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목표에 도달합니다. 멀 수도 있고 험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목표를 향해 깨달음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때때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을 통해 나아간다라고 하면 처음에 모두가 서툴지만 반드시 그 끝에 언젠가 도달합니다. 왜? 그 한 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그 한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걸음 속에 모든 시작과 도달의 끝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직일체 다지길 일미진중 함시방입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담고 작은 하나 속에 세상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너무 목적, 목표만 바라보면 전체만 보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전체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체가 되기 위해선 하나로부터 오는 거죠. 10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선 1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 속에는 1이 들어있는 것이죠. 10에 안에 1이 없어진다면 9입니다. 10을 갖고 싶으면 1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며 10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시작이었던 1이 있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한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할 때 초발심시 변정각 그 하나로 모든 걸 이룰 수 있고 이룬 끝에 그 하나의 감사함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조금 더 행복을 통해 내 삶에 낭만을 넣어야 됩니다. 그 낭만을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나의 걸음걸음으로 낭만을 쌓아가야 됩니다. 여기 낭만러너라고 불리는 심진석 선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는 조금 유명해지셨어요. 원래 이 집이 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장에서 비계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철봉 이렇게 세워서 건물 외곽에 이렇게 둘러싸는 거 있죠. 그걸 비계라고 해서 비계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취미로 이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마치 달려라 하니 같이 달릴 때만큼은 너무 행복하고 그 행복 속에서 자신의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게 나를 살아가는 힘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해서 그냥 항상 달려서 출근을 했습니다. 집에서 공사장까지 달려갑니다. 근데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뭘 신죠? 안전화라고 해서 쇠덩이가 들어있는 신발을 신습니다. 발에 무언가가 떨어지면 크게 다치죠. 지금 요새도 마라톤이, 러닝이 굉장히 유행인데 우리 굉장히 좋은 신발들을 사서 가볍고 바람도 잘 통하는 것들을 신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그냥 달리는 그 자체를 사랑했던, 좋아하는 그런 낭만 러너에서 달릴 수만 있기 때문에 달릴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안전화를 신고 출근길에 출근을 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받고 또 주말이면은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이 나오니까
미디어의 관심을 받게 되고,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이 지금 현대백화점의 광고입니다. 정말 낭만 있게 이렇게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잘 풀려서 좋은 삶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돼서 너무 보면서도 저 참 뿌듯하고 제가 굉장히 응원하는 유튜브 제가 구독도 했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 낭만을 갖고 내 한 걸음으로 내 스스로 나아가면 그게 쌓여 그 끝에 또는 그 방향에서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닌 우리의 그 방향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여러분만의 방향, 자신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42.195km라고 하는 마라톤의 거리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속도 이상으로 뛰면서 기록을 잽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록이 필요 없죠. 그리고 어떤 코스를 돌아 반드시 다시 그 꼬링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 삶에 그러한 고링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간마다 일정 거리에 물을 마시거나 쉴 수 있는 구간이 있지만 여러분이 쉬고 싶을 때, 너무 지쳤을 때 쉬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힘이 날 땐 더 나아가도 되죠. 자신만의 거리, 자신만의 속도, 자신만의 코스, 자신만의 휴식, 그것을 통해 그렇게 자신만의 길을 나아가 방향을 찾아 행복을 찾아 나아가십시오. 인생은 결코 마라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라톤이라는 생각 때문에 달려야 된다, 그 코스로 가야 된다, 이 속도를 지켜야 된다, 이때 나도 이렇게 쉬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훨씬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걸음으로 각자의 속도에 맞게 각자의 길로 나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방향으로 서원을 세워 그 방향을 향해 스스로의 걸음걸음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그 걸음이 쌓여 곧 여러분에게 시절 인연이 올 것입니다. 이 곧, 곧을 위해 우리는 지금도 인욕하고 정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그 시절 인연이 곧이 아니 지금 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곧 올지 모르고 지금 와 있을 시절 인연 속에서도 묵묵히 여여하게 하십시오. 한다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 곧과 한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고 나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속에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을 느끼며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곳을 위해 오늘도 인욕하고 정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절 인연은 찾아올 것입니다. 계절이 변해가듯 오늘도 변해갑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 끝에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오듯 오늘도 지나가 내일의 오늘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나간 어제는 허망한 것이요 오지 않은 내일 또한 허망한 것이다 라는 암경의 가르침과 같이 오늘을 바라볼 때 오늘의 계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언제 봄이 되나라고 해서 마냥 봄만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정작 봄이 되면 또 꽃가루도 날리고 막 하면서 아 이제 여름이 오나라고 해서 여름을 기다립니다. 여름이 오면은 이 더운 여름 언제 지나가나라고 하면서 가을을 기다리죠. 가을이 되면 이제 눈 내리는 겨울이 오나라고 해서 겨울을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시절 인연은 기다리되 지금을 살아가면 지금의 봄을 살고 지금의 여름을 살고 지금의 가을 겨울을 살면 그리고 다시 봄이 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다리는 시절 인연이 오지 왜 오늘을 놓쳐야 됩니까? 오늘만큼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중생과 부처의 차별이 없다. 이 셋은 오늘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시절 인연일 것이며 지금 오늘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도 수행하고 계시고 인욕하고 계시고 정진하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시절 인연으로 올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시고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 그 모름 속에서 그냥 하십시오. Only do. 여러분의 오늘 속에 내일의 행복만을 꿈꾸는 허망한 그런 것이 아닌

0: 이 논노로서 그것을 잊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해야 되는 법의 수행, 인연과의 화합, 그리고 오늘 하루의 행복을 only do, 오직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이 분명 더욱 밝아질 것이고 그 밝아짐 속에 여러분의 삶 또한 모든 것이 환희로운 광명의 빛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거 제가 오늘 약속드리고 발언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환희롭고 좋은 인연들과 행복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0: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 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 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안돼!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6: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0: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1: BTN 불교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전 세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화로 재구성한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똑똑한 원숭이 몽이와 진심 깊은 동자승 동이가 우리나라 각지의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섭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선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3: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3: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4: 야,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3: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4: 지금도 이뻐요.
2: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3: 아유, 아닙니다.
2: 야, 진짜 너무 귀엽다.
3: 아, 그때 귀여웠는데.
2: 네.
3: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2: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3: 제가 해군에
4: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3: 네. 저 재입대.
2: 다시 태어나도.
3: 네, 다시 태어나도. 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류를 넘어선 그 이후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인간을 넘어선 초극의 삶을 사신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따로드 부따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기원정사의 낙성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보리 얘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보리가 이제 조금 얘기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수보리가 극고독장자 동생이라는 얘기도 있고 조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성 출신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제자가 수보리입니다. 또 그래서 그런 얘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금강경의 그 수보리 맞습니다. 수보리의 정체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정사가 다 낙성시 이제 다 완공이 되고, 기원정사가 완공이 되고 부처님께서 극고독장자가 부처님을 이제 모셔와서 이제 테이프를 끊는 낙성식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기타 태자가 고조히 궁금해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저 멀리 와서 이제 보는 거죠. 뭐 앞에 나와서 뭘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저 뒤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딱 이렇게 나와서 테이프를 끊고 뭐 이러고 하고 있을 때 그 아우라가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들도 그런 거 있거든. 그 있잖아요. 그런 거 공연 딱 가보면 그걸 그냥 순식간에 쫙 잡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프레드 머큐리 영화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아마 프레드 머큐리 그 공연 보면 사람 진짜 많거든. 근데 그게 그분이 그게 가능했지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야, 저 정도 인원이 저 시대에 모여서 야, 저게 될까? 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아마 무대 장악력이 굉장히 좋았을 걸로,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뭔가 빨려 들어가는 뭔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딱 이렇게 나오시니까 뭔가 아우라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태자가 저 뒤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나무를 시주했고, 그리고 문도 내가 지었는데 내 이름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그런 생각을 한 거를 부처님이 신통으로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테이프를 끊고 이 절을 기타 태자의 원림에 지은 절 기원정사라고 한다. 정사라고 하는 거는 수행자가 사는 곳,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사는 그러한 수행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타 태자 이름밖에 안 나와요. 야, 극고독장자 진짜 이게 뭔가 싶은, 돈은 내가 다 냈는데 나는 뭔가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극보독장자는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고, 그 다음에 기타 태자는 잡아야 될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뭘 알 수 있냐면, 야, 이게 시주한다고 돈 낸다고 이름 붙여주는 문화가 그때도 있었구나. 그래서 기타 태자의 원님이라고 해서 기원정사, 정사는 수행하는 사람이 사는 절이니까, 그러니까 기타 쥐 이름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기타 태자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딱 듣고 확 쏠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거기서 한 방에 끝났습니다. 기원정사를 제타바나라고 하거든요. 제타의 숲이라는 뜻입니다. 제타가 기타예요. 제타 기타 같은 거예요. 발음상 옛날 발음하고 지금 발음이 다른데 그게 어느 게 맞는지 잘 몰라요. 왜? 옛날 발음이라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때 발음에 대한 음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커피를 우리는 가베라고 옛날에 한자로, 가베는 아마 카페 쪽에 더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페 커피가 같은 거잖아요. 그게 이슬람에서 넘어가면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카페 커피가 되는데, 가베가 아마 카페 쪽과 관련된 음역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렇게 보면 카페하고 가베하고 차이가 있잖아. 하지만 오래 지나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단어들이 바뀌기 때문에 발음이 바뀌어가고 가베가 오히려 더 정통성을 가질 수도 있다니까 원 발음에 가까울 확률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밌어. 이렇게 해서 제타태자가 넘어가는 거고 완전히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고 제타바나가 제타의 숲 기원입니다. 제타바나 이게 제타의 숲, 기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돈 조금 내고 이름은 다 차지했고, 기원 정사니까. 정사는 어차피 절이라는 뜻이니까 지 이름 다 들어갔고. 그래서 마치 지가 한 것처럼. 아마 기타 태자가 한 일 중에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저 양반이 끝까지 천수를 누렸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때 코살라국의 왕은 파사이광이었고,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비우리, 비두다따가 있어요. 비우리 왕, 비두다따. 얘가 정변을 일으켜서 파사이광을 몰아내고 왕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경쟁자인 제타태자는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방원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세조 때도 그랬고, 그렇게 정변을 일으키면 같은 레벨에 있는 경쟁자들은 그냥 휘말리면 갑니다. 바로 갑니다. 그쪽에 바로 이렇게 막 잽싸게 와가지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쓸려서 가는 거예요. 어정쩡하면 다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았겠나. 뭐 기록이 안 나와요. 더 이상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잠깐 등장하는데 제일 큰 대목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장반이. 자기 이름을 받고 갔어. 이야, 이게 참 징계하지. 그렇게 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위성 그러니까는 어디야? 코살라국 마가다국에서는 왕인 빈비사라 왕이 후원을 하고 사위성에서는 지금 제일 재벌인 급고독 장자하고, 근데 급고독 장자는 뭐 워낙 인물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괜히 회의할 사람은 아니야. 물론 뭐 저 같으면 내 이름 앞에를 시전했겠지.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기원정사라고도

하고 기수급고독 원이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를 쓰는 거죠. 기원이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기타의 숲. 그러면 기수태자, 기수라는 사람, 이게 기수가 제타예요. 그러니까 제타의 숲, 기수, 급고독 장자가, 그러니까는 제타의 숲과 나무와 급고독 장자가 연합해서 지은 정원절, 쉽게 말해서 이런 절. 그래서 기수 급고독 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리고 제타태자만 너무 강조하면 기원정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수급고독원이라고 불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급고독장자를 조금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명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 나라에서 제1재벌, 그 당시에 전인도의 제1재벌인 동시에 호살라우기의 제1재벌 인 급고독장자가 후원을 하고, 그러니까 불교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진짜 태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왕자 중에서 상당히 유력한 왕자인 제타가 부처님 쪽으로 넘어왔고, 그러면 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호살라우기의 왕. 호살라우기의 왕. 파산이. 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이 사람만 잡으면 경기 끝이죠. 주요 인사 다 잡았죠. 뭐 굳이 뭐 이렇게 잔챙이까지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파사이광을 어떻게 교화하는지, 그리고 이 재벌하고 어떻게 보면 왕자가 벌써 이쪽으로 쓸리면 왕한테 당연히 얘기가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왕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법하신, 기원정사에서 금강경을 설법하셨던, 여기가 7층으로 된 이렇게 건물이 있었던 그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애향실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향년기가 끊이지 않는 곳. 그래서 이게 부처님 방이에요. 저 안쪽에. 생각보다 별로 안 큽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사이광이 모셨다는 파사이광 최초의 불상이 우전왕이 모셨다는 불상이 있어요. 부처님이 도리천에 3개월 동안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우전왕이 모시고, 그게 이제 전단향으로 모셨다 그러고, 그다음에 파사이광은 이제 금으로 모셨다고 하고, 그 최초의 불상이 여기에 모셔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불상이 만들어지는 거는 기원 전후쯤에 간다라하고 마투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뒤쯤에, 그거를 전문 용어로 무불상 시대라고 합니다. 불상이 없었던 시대. 이렇게 다 그냥 결정이 돼 있는 거야. 그냥 이미 다 학계에서 끝났어, 끝났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 우겨서 될게 아니야. 그냥 경계 끝이야. 그런데 그 우전왕이 모셨다라고 하는 그 불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썰이. 그러니까 저기에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장엄한 불상이 있었고, 그 불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우전왕 이야기가 들어갔고, 그게 부처님 당대로까지 소급해서 막 올라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걸 현장 스님이 기록에다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적고 있는데, 여기가 쥐가 초를 넘어뜨려서 불이 났대. 이 위에는 이제 나무 목조 건물로 7층이 있었는데 불이 났대. 그래서 어떻게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 숭례문 화재 때처럼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목조 건물, 특히 오래된 목조 건물에 불이 나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저 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불상이라도 모셔야 되는데라고 해서 딱 돌아보니까 불상은 앞에 나와 있더라. 그런 이적의 불상. 그래서 그 불상을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현장 스님이 그걸 조그맣게 조각을 해서 중국에 와서 그걸 키워서 불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장 스님이 중요한 유적지에 있는 불상들을 전 모사해 와요.

수확을 시켜서 이렇게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키우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불상이 있었다더라. 그리고 그 불상이 중국에서도 한번 유행을 하게 되는 영험한 불상을 모사해 놓으면 그러한 에너지들이 계속 흐른다더라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그래서 그렇게 그 불상이 모셨던 자리고 여기는 금강경을 설법하셨던 자리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처님이 계시던 열애향실. 여기 부처님 계시잖아. 그지? 예. 나한테 권한을 주면 내가 진짜 불상이라도 모셔놓을 건데. 예, 그치? 그럼 들고 가서 또 하면 되지, 뭐. 그치? 그래서 저금 붙여놓은 데가 다 중요한데. 금 붙여놓은 데, 금박 붙여놓은 데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보통, 예, 이제 바깥쪽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예요. 아까, 지금 불상 있는 자리는 이 자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도 한번 찍어주는 거고. 그래서 저쪽 안에 들어가서 보통 이제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보통 이제 한국 순례자단들이 들어가면 그렇게 합니다. 저보다 늦게 들어오면 다음 팀은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좀 오래 해서 옆에서 이제 어찌리 하면서 나오겠지? 나오겠지? 나오겠지? 보다가 옆칸 가서 합니다. 옆칸 가서 에라이씨 이러면서 그래서 중림정사하고는 진짜 달라요. 중림정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벽돌 없습니다. 그냥 대나무만 이런 데는 탑자리예요. 탑자리. 안에 공간이 없이 이렇게 꽉차 있으면 대부분 탑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안에 공간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방자리입니다. 예전에 1인실 혹은 2인실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가 이제 문인데 이런 데가 문인데 이런 데는 이제 진짜 밀폐된 문은 아니었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아마 짝대기 같은 거 제주도처럼 걸쳐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인도가 덥기 때문에 밀폐를 시켜버리면 더더워요. 그래서 바람은 통하고 그래서 율장에 보면 손기척을 하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노크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라니까 이거. 다른 방에 갈 때는 그러니까 요렇게 만약에 어떻게 보면 문이 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안에서 딴 행동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그럼 못 봐. 그럼 밖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또잘안 되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열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 노크하고는 달라. 그거를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 자꾸 노크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러면 그 짝대기를 이렇게 두드려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옆방에서도 열고, 뭐, 이제, 너무 세게 하면 옆방 다 나와가지고, 접니까? 이렇게. 택배 왔나요? 택배? 뭐, 이렇게. 현대인이 가장, 좋아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환희로 하는 거, 택배죠. 택배.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안쪽에 공간들이 있으면 나와가지고, 이제, 회의 같은 거할 때는 이제 안쪽 공간을 씁니다. 저 앞쪽 공간. 이렇게. 이런 건 탑이에요. 이런 건 다, 그런 큰 거는 다큰 탑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식으로는 법당. 그런 데다가 탑을 올리거나, 안 그러면 불상도 일부는 올라갔을 걸로 나중에 다 추정을 해봅니다. 우물도 있어야죠. 우물 상태 겁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 오래 살기 힘들었겠다라는, 이 내륙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 이제 승방 있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땅으로 보이시지만 이게 지금 오염돼서 그렇지 물이에요. 지금 연못입니다. 연못. 저게 이제 식수로도 쓰고 뭐 씻을 때도 좀 쓰고. 근데 워낙 뭐 지금 부유물들이 많고 그 다음에 더운 데니까 위에 물 위에 뭐가 이렇게 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큰 스님들 부도. 큰 스님들 부도. 그래서 부처님이 사셨던 데 같이 좀 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누군가는 열반하고 죽고 이러한 거 이러한 흐름들이 보이는 거죠. 저것도 탑자리예요. 이게 이제 아난다 보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난다 보리수. 아난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뭐 보리수를 심었다 하는데 근데 아난이 어떻게 보면 생각 부처님을 생각해 하는 그런 제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보리수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부분도 있고, 아난이 부처님을 상속했다. 가르침을 상속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들이 나중에까지 계속 내려가는, 그리고 아난파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난을 정통성으로 잡으려고 하는 후대의 그런 관점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하가섭과 아난이 경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난이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초반에는 조금 밀렸는데 아난이 압도적으로 강력해요. 그래서 아난을 시조로 하는 부파들도 있고, 그래서 아난을 부처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난이 마치 부처님의 직접 제자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난은 오비구 중에 한 명이 십력가섭의 제자이기 때문에 손제자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아난이 태어났다라는 썰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곧 아난에게 통한다. 그런 얘기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이제 거짓말이죠. 거짓말인 거고. 그리고 나이가 안 맞아. 그렇게 돼서 나이가 안 맞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삼종 출관이라 그래서 세번 몸을 움직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난에게 오른팔을 보였다. 가섭에게는 발을 보였다. 아난에게는 오른팔을 보였다가 있어요. 그래서 아, 가섭과 아난이 경쟁 구도 속에 있었구나. 오른팔을 본 사람이 높습니까? 발을 본 사람이 높습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운구를 이장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난이 잘 모르니까 부처님이 오른팔을 내밀어서 야,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게한 대목 나오고, 그 다음에 마하가섭이 왔을 때는 이미 시신을 다 염해서 관 속에 들어가 있어서 발에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못하니까 부처님이 발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그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될때 그쪽쯤에 가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난의 어떻게 보면 위상을 알수 있는 지금까지의 전승, 이렇게 해서 요 아난 보리수, 아난다 보리수가 있고, 자, 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여기 제가 써놨는데 근본 설일치유부 비나야 잡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극보덕장자가 기원정사를 보시한 뒤에 다시금 이러한 생각을 했다. 이건 후대 문헌이에요. 그렇게 막 부처님 당대까지 넘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그 후대 문헌이긴 하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를 적었을 겁니다. 만약 기원정사에 채색과 그림이 없다면 단정하고 엄숙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채색과 그림을 그렸다는 불교 그림의 가장 오래된 기록이 이 그림입니다. 이 글입니다. 이 글, 비나야잡사에 나오는. 그리고 색을 칠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목조 건물에는 색 칠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경고하지 못해요. 경고하지 못해. 니스 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니스 없죠. 니스 없죠. 그러니까 단청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인 건물에는, 돈을 조금 들인 건물에는 칠하는 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건물을 새로 지으면 돼. 그러니까 초가집이나 이렇게 못 사는 집은 나무 시골에서 뭐 그런 거할 필요 없어. 왜? 그냥 짓는 값이 더 싸. 칠하는 값보다. 그런데 좋은 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색을 칠하고, 색을 칠하는 과정에서 그냥 색을 칠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면 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장식도 마저 했으면 한다. 돈 들어가는 건다 했어, 이 어른이. 그런데 기원정사로 이름을 뺏겼어. 이에 부처님께 가서 여쭈었더니 채색과 그림을 그려라. 호하셨다. 이에 여러 채색장과 화공을 불러 모은 뒤에 어떤 색과 그림을 그릴지를 물었으나 이들 역시 불교사원은 처음이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그려야 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대. 그래서 부처님께 어떤 색을 쓰고 어떻게 그림 그릴 거를 여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불교사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문의 양옆에는, 문이 있는데 그 양옆에는 집장야차를 그려라. 집장야차는 뭐냐? 지팡이를 짚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지기 같은,
야차신, 야차, 나찰, 집장 야차를 그리고, 그러니까는 약간 도깨비 같은 애인데 불교의 호의적인 이런 걸 귀화신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전통신 중에서 불교 쪽으로 이렇게 전향한, 그래서 약간 험상궂기는 한데 이렇게 불교를 어떻게 수호하는, 그래서 지팡 이렇게 몽둥이 같은 거를 짓고 오면 떼찌떼찌 할 거야 이렇게 집장 야차를 그리고 한쪽에는 내가 사위성에서 나타낸 천불하연의 대신통 신통불인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 얘기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이런 때 할 거예요. 가장 위대한 신통입니다. 부처님 신통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통. 그래서 대신통, 대신변이라고 그래. 대신변을 그려라. 부처님도 참 이런 얘기 좀 그렇죠. 이거 더 뒤에 사건이에요. 기원정사 지어지고 뒤에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후대 기록인 걸 알 수는 있는데 설마 부처님 저렇게 얘기했겠어요. 또 맞은편에는 오추의 생사윤회도를 그려라. 오도윤회도. 육도윤회도가 아니고 아수라가 빠진 천상, 그 다음에 아수라 빼고 인간, 축생, 그 다음에 아귀, 지옥을 그린 오도윤회도, 오치윤회도라고 하는 거고 아잔타석굴에도 그게 하나가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도하고 육도윤회가 약간 달라.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 아수라를 넣어줄 거냐 말 거냐. 아수라를 독립시키기보다는 그냥 신족 중에서 마신족으로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를 그냥 같은 신 안에서 약간 이상한 놈 이렇게 놔야지 아예 계층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처럼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치윤회도를 그려라. 그리고 처마에는 본생담, 부처님 전생 이야기들을 그리고 또 불전의 문 옆에는 그러니까 예배당, 예배당, 예배당 불교용어입니다. 예를 갖춰서 절한다. 기독교에서 자꾸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예배당 불전의 문에는 지만야차, 꽃으로 된 화만 이렇게 이렇게 꽃목걸이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있는 잘 오셨어요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저걸 하죠. 동남아시아나 인도 가면 호텔에 가다 보면 호텔에서 이렇게 꽃목걸이 걸어주는 거 있어. 그래서 어유 친절하구만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도 저런 문화들이 예전에도 있었는가 봐. 그래서 지만야차를 그리고 강당에는 나이 든 비구 스님이 가르침을 펴는 모습을 보여라. 여기서 나이 들었다 그래도 40대입니다 네. 또 식당에는 지병야차. 아 떡을 좋아하는가 봐. 떡 든 야차. 아싸리 떡 하나 드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때도 떡을 주고 있었어. 창고문 옆에는 지보야차, 보물을 이렇게 잡고 있는 야차, 창고니까 그려라. 또 물을 저장하는 안수당에는 물병을 가지고 묘한 영락으로 장식한 용을 그리고 화려한 용을 그리고 용이 이제 물의 신이니까 그리고 욕실의 물을 끓이는 화당에는 천사경의 내용에 입각한 그림과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천사경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저기서 천사경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로병사를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천사가 온 걸 못 봤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 난 천사 이러면 천사를 찾아 이렇게 난 못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렇지 않다. 나이 든 사람을 보지 않았느냐? 병든 사람을 보지 않았느냐? 죽은 사람을 보지 않았느냐? 그들이 너에게 의미를 부여했을 때 너는 왜 쉽게 말해서 각성하지 못했느냐? 그들이 천사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천사경이 그런 거 아니겠나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몰라 나도 저 천사경이 뭔지. 그렇게 해서 입각한 그림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끊임없이 뭔가 교훈이 되고 이런 것들을 그려서 수행을 이렇게 증장할 수 있도록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기에 맞는 적절한 수의 지옥도를 그려라. 놀다 훅 간다라고 하는 거 그림.
그러라. 또 환자와 관련된 병실에는 부처님께서 몸소 간병하는 상을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구 스님들의 최대 문제점 중에 아팠을 때 누가 안 봐줍니다. 왜냐하면 남성 집단이잖아. 어쩌라고를 시전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몸소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네가 하는 것이 공덕이 되지 않겠니?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려라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스님들이 다니는 여러 곳에는 죽은 시체가 부패되는 모습을 그려라. 인생은 무상한 거야. 너네 후과한다.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 부처님도 이렇게 그리라고 돼 있잖아. 고골관, 백골관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뜻이고, 끝으로 승방 안에는 백골의 뼈와 해골의 모습을 그려놔라. 같은 얘기예요. 부패되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간다. 일본 그림이나 이런 데는 이게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저런 그림이 없어. 근데 일본 불화나 이런 데 보면, 예쁜 여자가 임신하고 결국 죽어서 부패되는 모습을 그려.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리얼하지. 상태 안 좋은 사람이 부패되는 것보다 상태가 너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부패되는 과정을 그려놓으면,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이 말을 듣고는 극고독 장자는 부처님의 발에 예를 갖추고 물러난 뒤에 가르침에 따라 그려서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글이 중요한 이유는 저게 기원정사에 어느 시점에 저런 비슷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일단은 알 수 있고, 또 기원정사가 어떻게 보면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거예요. 인도의 사원의 법식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베르사유 궁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유럽 궁전의 기본 틀을 딱 갖추는 거예요. 다 베르사유 궁전을 따라해.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만 딱 보고 뭐 다른 데 가서 오스트리아 궁전을 가든지 어디 가서 궁전 보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법식을 만들어냈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기본 틀이 아마 인도 사원, 지금은 이제 다 이런 것들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아마 그런 틀의 형상을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기원정사가 대체로 이러한 모습들을 부처님 당대까지 소급해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띄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기원정사를 대표하는 불상, 그것은 우전왕이 모셨던 불상이라더라 라고 하는 썰이 있었다더라 하는 정도까지, 그리고는 신통이 있는 불상이었고 영험한 불상이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 수보리 이야기하고 파사이광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잘 안 되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보리 이야기. 수보리가 돈 있고 내가 뭐 아쉬울 게 없는 치르는 거요.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는. 참 진짜 사람 잘 만나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금강경 읽을 때 수보리 보면 약간 노인네 이렇게 인품 좋은 이런 느낌 딱 나잖아. 젊었을 때 한성깔했다. 그런데 좋은 선지식을 만나서 잘 바뀌면, 어떻게 타고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그러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수보리. 예, 수보리. 그래서 해공제일 수보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쟁, 나중에는 싸움이 없는 수보리. 다툼이 없는 수보리. 왜? 젊었을 때 너무 싸웠거든. 그래서 그 수보리 이야기, 그 다음 파사이광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고독장자 이야기도 좀 더 할 거고요. 천불하연 이야기 다 같이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